0: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바다와 푸른 하늘과 맑은 바람을 기쁘게 누릴 수 있겠죠? 일교차는 크지만 날은 좋을 거랍니다. 따라서 점심때 낮 12시 반 전후에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는데도 날씨가 부족하겠습니다. 그런데 늦가을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올겨울에 슈퍼 엘니뇨가 예고돼서 지구촌이 그 걱정을 하고 있네요.
1: 그러게요. 엘니뇨. 많이도 들은 이름입니다. 이 엘니뇨는 남아메리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엘니뇨 현상이 아주 빠르고 강하게 발달을 했대요.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이 엘니뇨라고 했는데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최고 등급의 엘니뇨, 슈퍼 엘니뇨가 예보되면서 미국 서부 해안과 미국 서부 해안에 파도가 밀려오고요. 침수 현상이 커지니까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우리나라도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0: 와, 11월에는 우산을 들고 다녀야겠군요. 그러니 좋은 날씨 충분히 누리면서 이 좋은 날씨를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게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마음을 좀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등을 노린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올해 초부터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답니다. 금융권 외에도 대형 교회와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공기업인 한전, 사이버대학도 공격을 받았다 해요.
1: 금융기관에는요, 우리의 자산정보와 신용정보가 있죠. 또 학교에는 학생과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신상과 학력정보가 있고 공공기관에는 국민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한 군데가 뚫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정보도 빼갈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방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도 우리 정보도 안전하기를 바라며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NH농협손해보험, 휴원수글로벌,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빅토스, 음주엔 티맵대리, 성원에드피아, 하나증권,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브람쌈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입찰특허기업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차차차. 예. 네, 주말 빼고 일주일에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아우. 오늘은 오래 앉아있으면 뻣뻣해지기 쉬운 다리를 풀어볼게요. 의자에 앉으신 채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가락 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또 밀어주세요. 예. 이걸 다섯 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왼쪽도 해야죠. 왼다리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또 쭉 밀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섯 번. 조금 시원하면서도 또 아픈 데가 있죠. 예. 숨은 깊게 마시고 내뱉으면서 이렇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양쪽 무릎 위 허벅지를 양손으로 토닥토닥 좀 두드려주세요. 네.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이 훨씬 가벼워진대요.
1: 네. 자, 뭐든 술술 풀릴 것 같은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박성남님이요. 오늘 오프닝 함께 들으시고 아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개인정보 이제는 글로벌인들이 사용하는 나의 계정입니다. 유유.
2: 아유,
1: 이거 진짜 이게 썸도 아니고 네. 개인정보는 그냥 내 거여야죠. 그런데 이렇게 참
2: 해킹이 된 그 수많은 사람들 숫자 중에 내 것도 들어있겠거니 하시는 거지.
1: 그러게.
2: 최은주님 신용정보가 뚫리는 요즘 누리호나 시원하게 하늘을 뚫고 신나게 날아올랐으면 좋겠네요.
1: 그러게요. 예, 누리호 성공적으로 발사되길 기원하고요.

0: 0788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1: 그렇게 네. 쓰셨어 진짜로.
0: 네, 가을 하늘입니다. 평일인데도 이 시간에 손님이 많네요. 여성시대 질청하며 서울까지 안전하게 갈게요.
1: 네, 어딘데 손님이 많아요?
0: 심지어 또 어디서 진주? 서울까지 오시나
1: 진주?
0: 보다.
1: 진주? 네.
0: 네.
1: 아 그래요.
0: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 배경이 그냥 파란 하늘이네요.
1: 자, 이렇게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버스 터미널에서 네, 소개되신 분께는 달달한 고구마 라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이어서 편지 아니고 쪽지. 오늘은 이동구님이 쪽지를 남겨주셨네요. 이른 아침에 거실엔 인삼 냄새가 가득하다.
1: 오.
0: 2022년에 담근주, 인삼주를 남편이 오밤중에 혼자 뚝딱거리며 개봉을 한 거다. 각방을 쓰고 있는 터라 혼자 들어가 자고 있는데 진열장 여는 소리에 깨서 가봤더니 인삼주를 꺼내는 것이었다. 아우 그건 또 뭐야, 왜 꺼내는데. 주말이라 그냥 자기가 너무 아쉬워서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조금 모자른 것 같다며 인삼주 한 잔만 딱 하고 싶단다.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셔서 속상한데 저런 모습을 보니 화가 더 치미는 것 같았지만 술 취한 사람 건드려봐야 좋을 리 없어서 그냥 두었다. 이런 남편은 의외의 재주가 하나 있다. 바로 음식 요리. 혼자 장 봐와서 어떤 요리든 유튜브를 보며 뚝딱거리며 잘한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기본이다. 어제는 콩 불려서 돼지고기 넣고 콩탕을 해줘 맛있게 먹었고 그저께는 고추잡채를 해줘서 맛있게 먹었다. 우리 막내딸도 술 마시는 아버지가 밉지만 그래도 퇴근해서 퇴근 때 자기 먹고 싶은 걸 얘기한다. 아빠 칼국수 먹고 싶은댕 하고 딸이 톡을 보내면 남편은 콜, 또 어떤 날은 우동, 고기 넣은 김치찜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남편 다 좋은데 제발 술 좀, 그 술 좀 그만 마셔요. 한낮에 당신은 멋진데 밤에 당신은 그 멋이 하나도 없이 믿기만 해요. 야, 낮에는 우리 식구들 저 먹고 싶다는 거 그냥
1: 네, 다 해주고
0: 해주시는데
1: 네.
0: 솜씨도 좋으시고.
1: 그러게.
0: 네, 밤에는 이제 요 한 잔 한 잔을 이렇게 드시는구나.
1: 아, 그렇구나.
0: 예.
1: 쪽지 남겨주신 이동구님께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 떡볶이, 짜장면, 인절미, 간편식, 죽까지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근데 요거 보니까 네. 예, 여기 중에 이제 안주거리는 없어요.
1: 예, 안주거리는 없어요.
0: 그냥 먹으면 다 맛있는 거지만
1: 그렇죠?
0: 이것도 안주거리는 아니야. 예, 그러니까 네. 술 없이 맛나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세요.
0: 예.
1: 자, 오늘 첫 사연입니다. 어머, 제목이 나는 바보일까요? 그러셨어. 뭐지? 조금 슬픈가?
0: 그러게요.
1: 아니면 오픈가? 저는 일주일에 3박 4일은 아들 집에서 손자를 돌보고 나머지 날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생활하는 60대 후반입니다. 추석 사흘 전 손자 보느라고 아들 집에 있을 때입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휴대폰 문자를 보냈더군요.
0: 어머님, 고기가 도착할 거예요. 도착하면 냉장고에 잘 넣어주세요.
1: 아,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는 고기 먹으면 되겠구나.
0: 네, 어머님.
1: 그래서 그날은 고기 구워주려고 다른 반찬은 준비하질 않았죠.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자부터 고기 구워주려고 선물 세트를 열었더니만 때깔 좋은 한우가 푸짐했습니다. 그중에서 연한 치맛살 고기를 한 토막 구웠어요. 고기 익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지만 참고 손자 녀석의 입에 한 점 한 점 먹여주었습니다. 녀석이 배부르다며 그만 먹는다기에 손자가 남긴 새끼 손톱만한 자투리 한 점을 입에 넣었더니 살살 녹는 맛이더군요.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고기 선물을 보더니
0: 맛있겠다
1: 하면서 입맛을 다시고 옷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고기를 구웠죠. 치맛살, 안심, 꽃등심 등등 종류별로 푸짐하게 구웠습니다. 지글지글지글 고기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고 목구멍에서는 침 넘어가는 소리가 꼴꼴 깍했습니다. 다 구워진 고기를 푸짐하게 접시에 옮겨 담아 식탁에 차려주었습니다. 옷 갈아입고 나온 며느리가 고기 맛을 보더니 너무 맛있다며 먹기 시작했어요. 뒤어 나온 아들도 허겁지겁 고기를 먹더군요. 아들도 며느리도 어머님 같이 드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속이 너무 상했어요. 제가 저녁을 늦게 먹거나 과식을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사실 아들과 며느리한테는 저녁밥만 차려주고 같이 식사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제가 뭘 먹었을 거라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속상해서 나 운동 다녀올 테니까 빈 그릇 설거지 통에 넣어둬라 하고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가로 나와 걷는데 아들 며느리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까지 고기 사 먹으면 되지.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일 당장 집에 가면 한우부터 사와서 질리게 구워 먹어야지 생각하며 서름을 참으며 강가를 걸었습니다. 두둥실 솟아오른 밝은 달을 바라보며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더니 온갖 상념이 떠오르더군요. 나는 주위 밥해 먹인다고 올 때마다 반찬이며 국 끓여 오느라 무겁게 들고 지고 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갑자기 서러워지다가 화가 나다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집에 오면 당장 고기부터 사 먹어야지 했건만 추석 지난 지 반 달이 다 돼가도록 고기를 사 먹지 못했네요. 제가 아들 내외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속을 끓이면서도 오늘도 저는 아들 며느리 먹이겠다고 김치 겉절이에 진미채와 멸치 볶고 각종 나물까지 무쳐 무겁게 들고 왔습니다. 저는 바보일까요?
0: 야, 아니 물론 평상시에 저녁 같이 안 드시고 예, 뭐 하신 거는 알겠습니다만
1: 그래도 특식이잖아. 특식.
0: 그러니까 이거 한우 먹는데 그걸 한 점 드셔보세요. 요만 한마디 없이 그거를 그렇게 먹어.
1: 어머니 보통 때는 속 안 좋다고 저녁 걸르시는데 오늘은 고기 함께 드시죠.
0: 아니 아들도.
1: 그래.
0: 엄마가 그래.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거 한 점 드셔보세요를 안 해?
1: 그러니까 호의나 친절을 이걸 뭐지 뭘로 안다고? 호의나 친절을
0: 계속 때문에 그냥 걸린 줄 안다고.
1: 걸린 줄 안다고.
0: 예.
1: 그렇다니까 뭘 주구장창 그렇게 이것저것 싸갖고 다니세요. 아니, 애나 봐주면 되지. 이거 애 봐주고 부엌 살림까지 해야 되나? 아니 다 먹고 나서 설거지통에 담가둬라. 왜 그래요? 다 먹고 나서 좀 치워놔라.
0: 아니
1: 난 오늘 산책하다 늦게 들어올 거다.
0: 설령 진짜 가사 도우미 분이 그렇게 와서 하더라도
1: 아니야 그런 건 없어.
0: 그래도 한 점 먹어보라고 권유는 한다.
1: 참 진짜.
0: 에이,
1: 너무하다. 그러니까
0: 그래. 너무,
1: 너무 지나친
0: 없었다.
1: 친절은.
0: 아니 물론 저기 아들 내외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요 상황만 보고는 진짜 조금 너무 눈치가 없다.
1: 너무 모른다.
0: 예.
1: 너무 아유, 몰라.
0: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님은 평상시에 저녁 잘 안 드시니까 고기도 우리만 먹어야지.
1: 아니지.
0: 아니잖아.
1: 아이 참 사연 주신 당당이 분께서 지금 예. 이 서운한 마음을 아들 부부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지 당당이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달콤한 고구마 라떼 보내드릴게요.
0: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들 내외 저 퇴근 전에 미리 고기를 본인이 좀 구워 드셔. 그 냄새만 싹 풍기고 아들 내외 들어오면은 나는 이제 저녁 다 먹었으니까 너희들 먹어라. 그리고 고기 빼고 이제 다른 거로 이렇게 탁 그냥.
1: 아니야 그건 그래. 아니야. 고기는 자, 냄새를 속일 수 없잖아.
0: 일부러 풍기는 거죠. 자 임영웅의 손이 참 곱던 그대 듣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손이 참 곱던 그대 임영웅의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도 도착을 했습니다.
1: 네, 정은경님이 저도 시댁에 가면 가족들 식사 시중 드느라 나중에 밥을 먹으려고 밥상에 앉으면 모두 식사 다 하고 일어나고 반찬도 찌꺼기만 있어서 서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정말 서운할 때 많죠. 자, 대다수 분들이 표현하셔라 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백경선님, 말도 안 되네요. 어머니 입장에서 따끔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요즘 친구들은 말을 안 하면 모르더라고요. 나도 고기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1: 백미자님이 엄마도 고기 먹을 줄 안다? 당당하게 외치세요.
0: 3965님도 아유, 표현하세요. 표현해보면 기분도 나아지고요. 아들 내외도 조심히 행동할 거예요.
1: 네.
0: 하셨고요.
1: 그런 거 하면 일단 드시라 하는 분들은 이종희님 맞죠?
0: 네.
1: 구우면서 맛난 부위 얼른 잡숴야죠. 요즘 엄마는 고등어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혼자만 서럽고 섭섭하지만 아들 내외는 몰라요.
0: 그러니까 맛난 부위 엄마가 먼저 먹는다.
1: 네.
0: 7353님 음식 끝에 마음 소고기 사다가 구우시죠?
1: 아니 근데 왜 집으로 가셔서 남편과 같이 드시지 여태까지 못 드셨다고 그래. 왜
0: 이게 또 집에 가서는 또 때 맞추랴 뭐 하랴 또 여유가 없으실 수 있어. 자,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고구마 라떼 보내드릴게요. 라떼는 고구마지만 시원하게 좀 속 좀 푸시죠.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

0: 10시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여성시대 가족들께서 보내주시는 사진을 보면 코스모스, 알밤, 강아지, 금붕어, 들국화, 사과, 야생화, 조약돌. 그래서 당당히 님들이 주시는 사진을 보다가 중얼거리게 되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인데 1972년에 나온 독일계 영국 경제학자 슈마허가 쓴 책 제목이었답니다. 그가 말한 Small is beautiful. 이건 경제학적인 화두여서 대량 생산과 물질 만능주의를 경고하는 의미였고 사람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는데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이 문장 자체가 사랑받아왔죠. 문학평론가 유종호 선생은 우리가 시와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노래와 서정시는 본질적으로 짧아서 즉 작아서 아름다운 거라고 하셨어요.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혼과 상 같은 의례에서도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인에게 묻습니다에서 결혼 조건에 대해 얘기 나눴을 때 작고 소박하게 조촐한 결혼식을 했다 하는 댁도 많고 앞으로 스몰 웨딩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정말 친한 사람들만 모시는 작은 결혼식이 많아져서 결혼식에 오는 하객수로 집안의 세를 과시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또 노동력이나 돈을 서로 부조하면서 품앗이하듯 대사를 같이 감당하던 그 전통사회와는 사회 환경이 달라졌으니 이런 변화가 당연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장례식도 작아지는 추세라 합니다. 예전에는 상가에 조문객이 많아야 고인이 생전에 잘 산 거다 이렇게 말했고 또 상가에 사람이 많아야 자손이 성공한 증거다라고도 했지만 반면에 문상 가는 것도 자기의 이익을 따진다는 뜻에서 정승개가 죽은 데는 문상을 가도 정승 죽은 데는 문상 안 간다 이런 속담까지 있었어요. 이제는 1인 가구도 많고 가족의 범위와 수도 줄었고 직장과 사회문화도 달라져서 장례 절차도 간소화하는 흐름이랍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가족끼리 혹은 친한 사람끼리 조용히 고인을 보내드리는 무빈소 장례도 늘고 있고 연세 드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소박한 친환경 장례 절차를 미리 당부하시기도 한데요. 네, 사람들은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박한 데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조동진의 노래 나뭇잎 사이로 듣고 왔습니다. 아, 작은 것이 아름답다.
1: 네.
0: 예. 그래서 뭐 스몰 웨딩이라든지.
1: 네.
0: 요새는 장례 절차도 예, 가족들이
1: 좀 작고 소박하게.
0: 소박하게. 네. 이루어지는군요. 3696님이요. 어이구 작고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어제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작고 사랑스러운 예쁜 찔레꽃 열매를 봤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 컷 찍었어요. 여성시대에 공유합니다. 예쁘죠?
1: 아유.
0: 하셨는데 방울토마토예요?
1: 아니죠.
0: 아니죠? 네. 이게 찔레꽃 그거예요? 열매예요?
1: 찔레꽃 열매.
0: 오.
1: 찔레꽃 열매.
0: 이야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가지마다 열려있는데 꼭 방울토마토 같다. 신기하네.
1: 그렇죠. 방울토마토랑 비슷해요. 얼핏 보면.
0: 네.
1: 이순자님이 풀꽃이 그래요. 작은데 곱고 강하고 질기고요.
0: 야,
1: 풀꽃이 그래 진짜.
0: 풀꽃 중에 왜 조만조만한 그 달걀 후라이처럼 생긴 거 있죠?
1: 네네.
0: 예.
1: 알아요.
0: 진짜.
1: 구절초.
0: 흰 테두리 안에 딱 노랑색.
1: 노랑이
0: 예, 가운데. 딱 달걀 후라이 이렇게 해놓은
1: 구절초.
0: 것처럼.
1: 네.
0: 그것도 아주 들국화. 작은데 네. 예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귀엽고. 6449님은요. 고구마 구경하세요. 주말에 시댁 가서 고구마 캐고 왔습니다. 올해 비가 적어서 알맹이가 작아 캐지 못한 댁도 많던데 다행입니다. 고구마 줄기도 뜯어왔고요.
1: 아 좋죠.
0: 네, 다들 제철 음식 드세요. 이렇게.
1: 맞습니다. 와 고구마 뭐 진짜 굵은데요.
0: 그러게요.
1: 씨알이 굵다. 저쪽 끝에 달린 거 조금 작지만. 네.
0: 야.
1: 그래요.
0: 그 줄기마다 달려있는 고구마를 그냥
1: 네. 네,
0: 땅에서 탁 캐자마자 사진 찍으셨네.
1: 네. 아니 예. 근데 제철이 없어

0: 뭐 비닐하우스에서 온갖 가지가 사철 다 나오니까 아쉬울 거 없다 그래도 그래도 제철 음식이
1: 네.
0: 물이 올랐을 때 제일 맛있고 싸고 흔하니까 싸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제철에 가장 흔하고 싼 거를 먹는 거고 그건 몸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1: 맞아요.
0: 네.
1: 제철 음식을 또 먹는 것도 그 시기에 찾아 먹는 재미도 있는
0: 아,
1: 거니까.
0: 그것도 있죠.
1: 네.
0: 네.
1: 요새 뭐가 철이더라,
0: 맞아.
1: 이렇게. 네.
0: 맞아.
1: 그게 사계절이 잘 유지돼서 그런 것들도 쭉 좀, 예. 제철이 뭐다, 이런 게
0: 네.
1: 흐트러지지 않고.
0: 확실하게 경계가 딱딱 있으면 좋겠어.
1: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0: 네.
1: 자, 자꾸 예쁜 것 보내주신 분들, 달달한 고구마 라떼로 감사함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연은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에서 박소영님이신데, 이분도 밤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박소영 씨 맞으시죠?
1: 네, 누구세요? 그러자 상대방이 말했어요.
2: 박소영 씨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1: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날 뻔했어요. 아유, 요즘은 영업전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보험이나 대출 안내 같은 걸 친근하게 시작하려나 보다 싶었거든요.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지 않습니다 하고 끊으려는데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2: 나야, 오빠야.
1: 무슨 오빠지? 나는 오빠가 없는데? 생각하며 끊으려던 순간 그 다음 말에 깜짝 놀랐어요.
2: 호성이 오빠야.
1: 친척 중 마지인 바로 그 호성 오빠였어요. 산에 다니면서 밤을 주웠는데 저에게 갖다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일 저를 비롯해 형제들 집을 다 돌면서 밤을 나눠줄 거라고. 내일 몇 시가 좋으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 집들을 다 돌려면 동선 짜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이 오빠네 집에서 제일 가까우니 오전에 저희 집을 먼저 와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택시 운전을 하는 오빠는 오빠 택시를 타고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저에게 건넨 까만 비닐봉지에는 산에서 주운 밤이 한가득 들어 있었고, 다음 집에 줄 밤들도 큰 가방 안에 한가득 보였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배낭처럼요. 오빠가 내리는 모습을 보니 제가 기억하던 때보다 키도 작고 할아버지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빠도 이제 많이 늙었네. 그랬더니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2: 늙었다고 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해야지.
1: 오빠의 유머 감각은 여전했어요. 같이 웃었지만 좀 미안했죠. 아침에 저도 생각이 났어요. 아, 나도 뭘줄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입해 놓은 화장품을 대충 인원수 생각하며 쇼핑백에 담아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수량들이 넉넉한 것도 있었지만 에센스 오일은 딱두 개여서 먼저 오빠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빠, 이건 언니한테 먼저 다 드려. 언니 것부터 챙겨주고. 나머지는 오빠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하나씩 줘요. 남자만 사는 집에는 크림 하나, 여자랑 같이 사는 집에는 필링 젤도 챙겨주고,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르는 오빠를 위해서 화장품에 번호를 매겨서 1번, 2번, 3번 한 세트를 줄 사람과 2번 하나만 줄 사람을 설명해줬죠. 그래도 헷갈릴 것 같아서, 아, 오빠 그냥 오빠 마음대로 줘버려. 2번이 제일 많으니까 2번은 남자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2번만 주고, 알았지? 내가 화장품을 준비하다 보니 누구는 가족이 많으니까 몇개더 줘야 할것 같고, 누구는 혼자 사니까 한 개만 줘도 될것 같고, 이런저런 조합을 숫자를 맞추다 보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큰아버지네 오빠 언니들이 떠올려졌습니다. 오빠가 밤을 나눠줄 가족들을 떠올리며 준비했듯 나도 화장품을 받을 사람들 생각하며 하나씩 챙겼어요. 저녁부터 언니들과 오빠들에게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다들 아끼고 검소하게 사는 보통 사람들이라 마음에 드는 화장품 하나를 사서 넉넉히 바르는 것도 망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언니, 아끼면 똥돼. 아끼지 말고 팍팍 써. 그 말을 하고 나니 나도 뭐든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해야 할 것, 지금 누려야 할 것을 더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싶었어요. 오늘 오빠가 준 밤을 쪘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 밤이 뜨거워져 폭발하고 말았어요. 가스레인지와 옆에 냄비에 밤 조각이 눈처럼 눈 내린 것처럼 흩어졌고,
1: 아이고,
0: 냄비는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근데도 밤은 정말 맛있었어요. 최근에 사 먹은 밤은 비싸기만 하고 10개를 까면 5개쯤은 썩었거나 벌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이 먹고 싶어도 사지지가 않았는데 오빠가 준 밤은 벌레 하나 없이 어찌나 달고 맛있는지 하나를 까먹고 두 개를 까먹고 자꾸 손이 갔습니다. 오빠는 밤을 산에서 주워 소금물에 담가 벌레가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벌레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요. 산에서 밤을 발견하고 그 고슴도치 같은 가시들을 벗기고 무거운 걸 운반하고 집에서 소금물에 담그고 손질하고 전해줄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며 인원수에 맞게 비닐봉지에 담고 일일이 전화해서 시간 약속 잡고 그 마음이 다 느껴져서 고맙고 좋았습니다. 우리 집부터 남양주 등 경기 외곽을 하루 종일 돌며 알밤을 나눠줬을 오빠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뭔가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큰 마음이라는 걸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빠가 가져다 준 까만 비닐봉지 안에 오동통한 밤들, 내가 오빠 손에 들려보낸 화장품 몇 가지, 작은 마음 하나가 저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기쁨을 전해줬어요. 오늘 밤을 열심히 맛있게 까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밤을 사와서 주웠다고 뻥을 쳐. 내가 최근 10년 동안 먹어본 밤 중에 단연 최고야. 냄비는 태우고 주방은 엉망이 됐지만 오늘은 참 기쁘고 흐뭇한 날입니다. 까만 비닐봉지에 담겨온 밤과 함께 호송 오빠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골고루 전해졌으니까요.
1: 아유 참, 네. 그거 밤 죽기 쉽지 않아요.
0: 그러게요.
1: 장화 비슷한 걸 신고 다녀야 돼. 자칫하면 밤가시에 찔리니까요.
0: 네.
1: 그래서 알밤을 이렇게 양발을 포개갖고 쫙 하고 누르면은 이제 밤송이가 열리면서 밤알이 튀어나오잖아요.
0: 네.
1: 야, 박종옥 님이 그냥 밤을 받은 게 아니라 오빠의 따뜻한 마음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게.
0: 아니,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왔다는 거 보니까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모양이네.
1: 그랬나 봐, 아마.
0: 근데도 네. 오랜만에 생각나서 이렇게 친척 동생들에게 밤을 쫙 나눠주러 돌아가는, 돌아다니는 이 오빠의 마음이.
1: 마음. 네.
0: 아, 정말 큰 오빠다워요.
1: 5319
0: 님이요. 제 이름도 호성인데 전국에서 듣고 있는 사촌 동생들아, 이 오빠한테 10월에 산타처럼 선물 줄 거 없니?
1: 일주기씩 하면 쏙 들 것 같아.
0: 아니
1: 이 오빠한테 뭐 좀 해줄 거 없냐?
0: 같은 이름인데 호성 오빠는 나눠줬다고요.
1: 글쎄
0: 5319님의
1: 난 같은... 나눠받겠다고 그 얘기잖아. 6367님 밤은 까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먹다 보면 금방 한 소쿠리 뚝딱이죠.
0: 맞아요.
1: 밤을 힘들지 않게 삶는 방법이 있던데.
0: 힘들지 않게 삶는 방법이요?
1: 네. 이렇게 약간 그물 거어서 삶는지 뭐 그런가 봐요.
0: 그럼 나중에 껍질
1: 껍질이 쉬 벗겨진다고.
0: 아~
1: 네.
0: 야, 예전에는 그 숟가락 조그만한 걸 하나 들고서 그냥
1: 맞아,
0: 반만 딱 잘라갖고
1: 이로 딱 깨갖고 그걸 네. 또 이렇게 파 먹었죠.
0: 맞아, 무슨 다람쥐 마냥 그렇게 파 먹었었는데. 4498님 저도 밤 삶아서 가져왔어요. 우리 아들은 까 줘야 먹어요. 맛있는 밤 많이 드세요. 아셨습니다. 네, 아시죠, 4498님 꼭 어머님 먼저, 아버지 먼저 드시고. 우리
1: 네.
0: 아들 그 다음에 줘요.
1: 맞아요.
0: 예, 엄마 아빠도 네. 맛있는 거 좋아한다 꼭 얘기해 줘요.
1: 그렇죠.
0: 예.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VX.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7: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8: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7: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8: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7: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8: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7: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8: 안전한 식탁 라이포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7: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8: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7: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8: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7: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8: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어머니께는 굿라이프 꾸러미, 박소영님께는 해피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7: 네, 3572님이요. 아우, 늦게 출근했는데 여성시대에서 밤 얘기하셔가지고 밤 삶아가지고 렌즈 위에 그냥 두고 나온 게 생각이 났어요. 이거 어떡하죠? 하셨습니다.
8: 뭐 그냥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7: 밤이 잘 있을 거예요. 설마 뭐 이렇게 뭐 불 켜놓고 나왔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8: 그건 아니겠지.
7: 잘 삶아져서 렌지 위에 있겠죠.
8: 네. 3467님, 오늘 저녁엔 한우도 굽고 알밤도 사다 쪄야겠네. 아유, 못 참겠다.
7: 그러게요. 맛나게 고기도 굽고 알밤도 파먹고. 좋습니다. 자, 잠시 후 3, 4부에는요, 님과 함께 성진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하고요. 저희 노래 전해드리고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이문세의 마이 블루스.

부른 것 같은데 나는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네. 한숨 한번 쉰 것 같은데 내 머리 위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담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세이세이.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0: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1: 음주 후엔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다리 티맵다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10시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대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77.14포인트 1.11% 내린 6864.25로 개장해 장 초반 등락을 반복하며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모두 하락한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며 마감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2.47포인트 0.27% 내린 917.45로 출발해 현재 1%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행을 앞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최종 발사 시각이 오늘 낮 12시 25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브리핑에서 발사체 준비 상황과 발사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발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낮 12시 25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에 앞서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발사 10분 전인 낮 12시 15분엔 누리호가 자동 운용 모드로 전환돼 스스로 발사체 전체의 상태를 점검한 뒤 엔진 점화와 이륙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는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를 열고 기관별 감사를 이어갑니다. 국방위 국감에선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조사 과정 전반과 대북 상응 조치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토위 국감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같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김건희 씨의 1, 2심 재판부와 달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방위산업용 새 조선소 행사에 참석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관세 정책 성과를 부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우리 주변에는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요. 이런 학생들을 기업들이 도울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자사 매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짊어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를 응원하는 활동. 사회 발전에도 힘이 되겠죠.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잘 모셨고?
7: 잘 모셨어.
6: 어디로?
7: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6: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7: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6: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8: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0: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1: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0: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사함입니다.
11: 여성시대 조연출로서 당당히 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10: 어? 우리 조연출? 신지호 PD가요? 어떤 부탁일까요? 오늘 사사함은 제가 모시죠.
12: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조연출 신지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꼭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목소리를 남깁니다. 바로 당당히 여러분의 음성 많이 보내달라는 부탁입니다. 출퇴근길에 설거지하면서 잠들기 전에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딱 1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멋진 목소리가 아니어도 엄청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하루, 당당히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이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당당히 여러분의 목소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Christmas.
1: 네, 신지호 PD가 남긴 음성 편지에 이어서 러브홀릭의 놀러와 듣고 왔습니다.
2: 와, 지금 휴가 중인데 가기 전에 음성을 이렇게 남기고 갔네요.
1: 그러니까.
2: 휴가 가면서까지 또 여성시대 걱정이 됐나 봐요.
1: 우리 지호 PD가 휴가 갔다 와서 음성 메시지함을 딱 열어봤는데 야, 음성 편지가 한가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쯤에서 열린 사서함 참여 번호 말씀드려야겠죠.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진짜 뭐 빨래 널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잠깐 휴식 시간이거나 설거지하거나 잠자기 직전에라도 딱 1분이면 됩니다.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2: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 님과 함께로 돌아옵니다.
1: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고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 해통령
1: 고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2: 고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0: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10: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10: 보험이 든든하구만.
1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2: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해멜지언정 어둠 속에서도 결국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믿으면서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동네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던데 기독교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지요? 하고 여쭤오셨습니다.
1: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요.
3: 네, 그 소위 개신교 안에 여러 이제 교단이고 교파가 있는데요.
1: 네.
3: 이제 그 이유는 신앙은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인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교리라 그래 교리.
1: 교리.
3: 교리인데 그 교리를 이렇게 펼칠 때 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 정말 나는 이 교리가 중요하다.

0: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이 모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어떤 신앙의 근본은 같지만 그걸 이제 쫓아가는 길에 있어서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교회는 나눠졌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침례교는 침례 그러니까 세례받는 행사 중에 물에 잠겨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세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침례를 행해야 되겠다.
2: 네.
0: 그래서 침례교회로 간 거고요.
2: 예.
0: 뭐 이제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자유가 더 자유도 또한 중요하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라는 교단이 또 생기게 됐고 그래서 교단은 많지만 그것이 꼭 분열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강조점이 달라서 다른 무리가 달라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교리를 전함에 있어 강조하는 부분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는 나눠진 것이다.
1: 네.
2: 그런 거군요. 장로가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는 있나요?
0: 장로교회가 가장 또 한국에서는 가장 많죠.
2: 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접한 것 같았어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1: 네. 자, 당당이님이 상담해 오신 편지로 넘어갑니다. 일상 속에서 종종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타인에 대해 흉을 보거나 욕을 해요. 그걸 밖으로 티를 내진 않지만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세상에 우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의 심지, 그 도화선이 너무 짧아져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서 사라져야 할 나쁜 생각들이 폭탄이나 지뢰가 터지듯 갑작스럽게 터져서 사건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또한 이게 나쁜 습관이라면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마저 안 한다면 일상이 너무 돌을 닦는 기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쁜 생각은 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까요? 나쁜 생각이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아, 나쁜 생각은 하는 것만으로 죄가 될까? 이분은 이제 특히 타인에 대해서 속으로 이제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좀 죄 짓는 거 아닌가? 예. 그럼 이렇게 나쁜 생각 들 때는 어떻게 지나보내야 되는 건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일단 뭐 생각이 죄냐 아니냐 뭐 죄 그러면 마치 무슨 법률적인 의미로 다가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법률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죠.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죄냐 아니다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사실 생각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2: 생각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1: 생각 자체는
0: 그 생각은 전 하나의 씨앗이라고 볼 때가 있어요. 생각은 하나의 씨앗이에요. 마음에 심는 씨앗.
2: 네.
0: 그래서 그 씨앗이 잘 좋은 씨앗이 심겨지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기면 좋은 행동이 생기고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쁜 생각은 나쁜 씨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제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이걸 구분하는 것도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생각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생각은 저는 또 에너지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요. 누구를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따라서 상대방 영향을 준다. 에너지로. 그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각은 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든다는 것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집착도 그렇잖아요. 집착하는 순간 그 생각을 딱 놔버리라.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나쁜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아예 그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 거기서 멀어지는 것. 그래서 뭐 이 생각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생각 자체를 자체에서 멀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왜 그거잖아요. 이 사람의 머리가 뭐 하지 마 하면 그거를 오히려 더 떠올린다는 거죠.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요. 근데 머리에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끊어내는 게 참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3: 그게 참 우리가 그러니까 뭐 생각이 우리가 이제 죄냐 행위주의적인 그러니까 행위로 해야 어떤 그 영향을 미쳐야 죄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남한테는 바로 피해는 줄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3: 근데 한 가지 알아.

0: 게 있어요. 자기한테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 생각 자체가요. 네,
0: 생각이 나한테 행동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현재 나한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오, 생각 자체만으로도 아니, 나에게는 그걸, 나쁜 행동이다.
0: 그쵸, 자기는 상대는 모르죠. 근데 나는 그거를 계속 나쁜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나에게는 나쁜 행동인 거예요.
1: 나에게 나쁜 행동.
0: 네, 이게 나에게는 그 생각이 지금 계속 행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결국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생각이 습관이 되면은 이제 쌓이고 그 쌓이게 되면은 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 뭐 약간의 심리학적 용어로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1: 네.
0: 폭발하는 거는 폭발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이제 결국은 생각은 그냥 우리가 지금 정말 말씀 잘하신 것대로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지 못하면 자꾸 이게 담게 되는 게 있어요. 인지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쁜 생각을 하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그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2: 네, 네.
1: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지?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0: 나쁜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1: 하고 있구나.
0: 그래 가서 벗어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지금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는 나쁜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고
2: 맞아요.
0: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거는 나쁜 생각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연습. 자기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너무 습관이 되면 그냥 튀어올라 알아차릴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세수하거나
1: 아.
0: 이제 얼굴에 뿌리거나
1: 네.
0: 뛰거나 샤워하거나
2: 네.
0: 찬물 마셔야 돼요. 우리의 그 이게 이제 그러면 생각은 행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힘들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자꾸 내가 너무 나쁜 생각이 자꾸 몰입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에 자극을 줘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이제 나가서 뛰고
1: 네.
0: 세수하고 얼굴 뿌리고 샤워 치료도 안 되면 샤워하고 실제로 그러면 예 훨씬 많이 찾아듭니다.
1: 그러니까 확실히 외부에 뭐 물리적인 좀 이런 게
2: 충격을 네. 주는 것이 그렇죠, 생각을 멈출 수 있는
0: 감각이 네. 자극이 우리 생각은 감각을 뇌는 감각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이 멈춥니다.
1: 차고 이러면 순간 이제
0: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1: 멈출 시켜요.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0: 이렇게 막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손에 어른 같은 거 지어주게 해보고.
2: 오.
0: 그건 못 하거든요.
1: 그러네요.
3: 근데 이건 나쁜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때 희열을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오.
3: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
1: 네.
3: 남한테 행동을 못 하지만 생각이라도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남한테 복수를 하거나 나한테 자기 한풀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자기 만족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1: 예.
3: 자기 해갈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 오히려 거꾸로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2: 네.
3: 자기 안에는 더 나쁜 곳으로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도 나쁜 생각을 어떻게 끊냐. 그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족감. 그거의 그 유혹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자기도 모르는 그런 그 엑스타시 같은 느낌이거든요.
2: 네, 네, 네.
3: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생각하셔야 돼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진짜 뭐 생각만 하는 건데 뭐 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뭐 생각도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
0: 자기한테 행동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면 생각은 정말 씨앗인 거고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기에 그걸 잘 좀 끊어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편지인데요. 엄마가 같이 살자는데 라는 제목의 처음 편지 드립니다.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좀 덜 아플까요? 엄마가 83세신데 혼자 육지에 사시고 저는 제주도에 살아요. 제가 1남 5녀 중에 막내딸입니다. 엄마는 저랑 함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고 있어서 시댁에 너무 눈치가 보이는데 친정 엄마까지 모시고 산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엄마가 자꾸 육지로 이사 오라고 하셔요. 저한테 많이 의지하시거든요. 괴로워요. 하셨습니다.
2: 엄마는 이 따님하고 같이 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4: 가까운 육지로 와라 네.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0: 사는 지역이 다르고 또 뭐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살고 있는 문제도 그렇고 네. 거기다가 친정엄마까지 모셔 그러면 시댁에 눈치가 너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엄마 연세를 보면 엄마도 누구한테 좀 의지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1: 그 연세가 이제 83세이시니까 또 아무래도 떨어져 사신 지도 좀 오래돼 보이기도 하고 왠지.
0: 네. 근데 다른 형제들도 또 있으니까. 예.
2: 그렇죠. 이게 지금 마지막 괴로워요 하셨잖아요.
0: 네. 괴로워요. 네,
2: 고통이 왔죠.
0: 네.
2: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고통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찾아야 돼요.
1: 고통의 원인.
2: 네. 왜냐하면은 우리 삶에 고통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냥 그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아주 감성적인 단어 쪽 가려면 고통이 왔을 때 해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 자체만 싫어하면 안 돼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아 중요한 건 나의 고통이 일단 어머니가 오늘 내 상이 안 맞잖아요.
1: 네.
2: 그거는 이제 하나의 상황이 생긴 고통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이 고통을 내 고통을 완화하자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0: 네.
2: 이 문제를 어떻게 먼저 고통 오지 않게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뜨거우니까 내가 딘 건데.
0: 네네.
2: 아 지금 어떻게 안 시키지?
0: 네.
2: 사고는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 지금 선생님 정말 말씀 안 하셨는데 일남오녀잖아요.
0: 다른 형제도 있잖아.
2: 그 어머니가 혼자 계신 문제를 나랑 살고 싶어하는 그 뜨거움이 있지만 어머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조금은 육지에 나라고 하는 쪽으로 오지 않으셔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까를 형제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2: 그래서 어머니가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가는 부분을 다른 많은 형제들이 누구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자꾸 자기 고통 안 힘들어요. 어떻게 하지만 가면은 문제의 점을 자꾸 벗어날 수 있어요.
0: 네, 네, 네.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할 때는 항상 고통에 집착하면 안 되고 왜 생겼나로 자꾸 가해서 원인점을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하고 무조건 이거는 먼저 대화해야 돼요.
1: 네. 네. 엄마가 지금 네, 자꾸 나를 부르신다.
2: 불편하시니까. 현재 당신 혼자 있는 게
1: 나만
2: 불편하고.
1: 나만 찾으신다 지금.
2: 아, 그렇죠.
1: 이 얘기를 형제들과 한번 아니, 나눠보셔라.
2: 네.
3: 아마 어머니가 특별히 막내를 또 편하게
0: 그러시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3: 네. 일남 5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네. 내 마음에 편한 건 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표현? 있어서 네. 그 막내로서 좀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3: 스님하신 말씀대로 이거를 그냥 놔둬서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예.
3: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어머니를 좀 설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3: 예를 들면
0: 네.
3: 다른 자녀와의 관계
0: 네.
3: 이런
0: 네.
3: 것도 회복 좀 하고 좀 더 이렇게 친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1: 네.
3: 또 이분 자신도
1: 정말 불편하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3: 네.
1: 정말 죄송합니다. 광고 좀 네. 먼저 듣겠습니다. 광고 후에 계속 상담 이어갑니다.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0: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님과 함께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사연 잠시 또 말씀드리면 지금 막내딸인 나만 찾고 계시는 83세의 어머님이십니다. 육지에 사시고 나는 제주도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자꾸 육지에 나와 함께 살자. 아,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 일남오녀 이 나머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머니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의 관계 또는 배려 이런 것들 좀 더 다시 한번 네. 좀 더 신중하게 또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또 친근하게 관계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머니 쪽에서도 막내만 의지하지 말고 막내만 마음 쓰지 말고 다른 자녀들도 함께 좀 마음을 열어서 그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것을 좀 갖는 그런 변화, 삶의 변화가 상황이 변화가 있어야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좀 더 편하게 마음을 네.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0: 그러려면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이야기를
2: 회의를 한번 해야죠.
3: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이거 양가 감정이라 그래요. 현실 전환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이러면 또 부모에게 불효가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그 충돌되는 네. 같이 충돌을 같이 품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3: 예. 네. 이제 이런 거 이 상태를 가장 우리는 이제 그 고민이 많은 상태가 될 때 요 상태라고 그런 겁니다. 둘 다 잡고 있을 때. 둘 다 잡고 있을 때. 이제 이럴 때 항상 하는 방법이 이제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인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고통에 솔직한 게 있어야 돼요.
0: 가장 큰 고통.
3: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민하는 자제분들 항상 이야기를 해요. 부모에게 미안함마저도 다 지우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건 없다.
2: 네.
3: 아니 당연히 부모의 원하는 것과 나의 원함이 다를 수 있으면
2: 그쵸.
3: 당연히 자식은 늘 부모를 미안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미안함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자꾸 해야지 하나가 하나를 없애주는 식의 선택으로 모든 문제를 잡으면 둘을 못 놔요. 그게 그럴 때 양가 감정을 다 붙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내가 이런 부분은 참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조금은 더 이제 이런 양가 감정이 들 때 행동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은 됩니다.
0: 그렇군요. 야, 어쨌든 나에게 가장 큰 고통 예, 그걸 깨닫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까요?
2: 네. 예. 저희 남편은 너무 답답해요. 여행 갈 때도 몇 시에 출발하자고 정하고 제가 차에 짐까지 다 실어놔도 준비를 하지 않아요. 명절에 시댁 갈 때도 차 막히고 빨리 가자 다 싸놓고 준비를 해도 천하태평입니다. 다른 집은 아내가 준비하는데 오래 걸린다는데 저희 집은 반대예요. 오늘도 볼 일이 있어서 시간을 정했건만 제가 모자 쓰고 준비 완료해도 나오질 않아서 그냥 혼자 출발했네요. 속 터지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아니 혼자 출발하셨으면 뭐야? 지금 떠나신 거죠?
0: 그러니까 그냥 아예 두고 가셨네.
2: 두고 가셨어.
0: 이건 천하

0: 태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기 싫으신 걸까요?
1: 글쎄 뭔지 몰라. 의견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게 답답한 거 아닐까요?
0: 준비도 안 하고 계시네요. 그냥. 뭐 앞
2: 내용을 보면 평소에도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습관이

0: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자 가셔야죠 이 정도면.
1: 장소에서 만나요. 그러면 아니, 그걸, 약속 장소.
0: 아니 좀 많이 보거든요.
2: 어. 아 그래요?
0: 각자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성향이 너무 다른 거를 오랜 시간 지켜보니 있더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만날 수 있죠.
2: 네. 네.
0: 그러면 이게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토끼는 토끼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2: 예.
0: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던져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토끼는 거북이 보고 이제 내 속도에 맞춰라.
1: 그치.
0: 거북이는 토끼 보고 내 속도에 맞춰라.
2: 네네.
1: 아우.
0: 이런 걸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가짜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3: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얼가부가한 적이 좀 몇 번 있어요.
1: 누가 토끼고 거북입니까?
3: 제가 토끼죠.
1: 그러세요? 네, 이제 또.
3: 그래서 네. 제가 연애할 때부터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1: 네.
3: 근데 지금 제가 거의 40년을 좀 살고 있는데
1: 네.
3: 에,
1: 처음 몰랐습니까?
3: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 깨달은 것은 있어요.
1: 예.
3: 그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랫동안 되면 왜 이게 해결 안 된 이유는 저는 각자의 몸 안에 또는 인식 안에 시기가 다르다.
1: 그렇죠. 맞아요.
3: 네, 네, 네. 다르다.
1: 네,
3: 돌아간 시기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서로 맞출 수가 없고
2: 네.
3: 다만 이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1: 그러니까.
3: 그 부분에서만큼만 조율을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거는 이런 분일수록 성격이 좋아요. 제가 볼 때.
2: 아 이렇게 느긋하고 꿈을 거리는 분이.
3: 느긋한일수록 물론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1: 예.
3: 오히려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매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시간 성격이 좋더라고요.
1: 본인 성격은 좋지 그걸 지켜보고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 성격이 나빠지니까 문제지.
3: 그래서
1: 지금.
3: 다른 면에도 좋다 생각하시고
1: 예.
3: 뭐 이제까지 참아오신 것 같은데
1: 네.
3: 가끔씩 이렇게 혼자 떠나면 조금 자극이 되니까 한두 번씩 그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0: 네. 저희 네 명이 걸을 때 보면 횡대로 못 걷거든요.
1: 아, 예, 우리 만남 중창단 되군요.
0: 만남 중창단에 가면 제일 앞에 신부님, 그 다음에 저,
1: 예.
0: 그 뒤에 목사님, 교무님, 뭐 그리고 지휘자님, 반주자님.
2: 오. 아, 네.
0: 한 100m 돼요.
2: 예. 네.
1: 네. 그거는 일행이 아니잖아요.
3: 네. 나는 과장이고.
0: 내가 예. 제가 생각할 때 거의 100m 떨어질 수도 있어요.
1: 아니,
2: 아, 걷는 속도가 다 다르기
0: 그래서
2: 때문에.
0: 그래서 그걸 단 한 번도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2: 목적지가 같으니까.
0: 그렇죠. 먼저 간 신부님은 누가 듣기 천지근 온다고 해서 절대
1: 신부님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시죠?
0: 말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목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2: 그렇죠.
0: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 마지막 우리가 다 같이 모여야 되는 시간.
1: 네.
0: 예, 이것만 정해주고 네, 뭐 그 저희들도 다 예, 이제 종대로 걷기 때문에
3: 밥 먹는 속도는 조금 어려움이 겪을 때가 있어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부부끼리는 실은 네. 목적지나 뭐 이게 같다고 한들 이렇게 안 움직여 버리면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우리 이제 아이들이 공연 뭐 뮤지컬 보라고 티켓을 끊어줬다거나 가야 돼 지금 아이고 뭐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0: 그 신부님 저분은 가서 먼저 도착해서
1: 네.
0: 그냥 뭐 먼저 시켜놓고 있거나
1: 음식점이든
0: 아, 네, 네. 그냥 그러거든요. 그 저는 이게 제가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왜 부부는 꼭 같이 가야 하는지 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같이 가 따로 그 목적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네.
2: 굳이 네. 그렇게 같이 뭐 네,
1: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다 진짜. 맞아.
2: 그렇지.
1: 예. 목사님도 그래서 늘 그렇게 혼자 움직이셨어요?
3: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늘 네. 아니는데
1: 토끼였다면 집에서는 토끼.
3: 정말 답답할 때는 제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아마 여보 당신은 혹시. 지각해서 천국 못 가면 어떻게
1: 진짜 야 감정을 누르고 누르고 혹시 지각해서 못 가면 그때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3: 태평이에요.
1: 아, 그래?
3: 아, 전혀 자극 안 받습니다.
2: 네.
1: 진짜 여기 아마 남편분도 이러실 것 같은데 남편분도
2: 하여튼 야, 남편이 계속 안 나온다 그럼 뭐 두고 떠나야지 뭐.
0: 아니, 그럼요.
2: 여행 같은 경우도 이거 어머 비행기 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이 그냥 혼자 가시면 되는가요?
0: 신부님은 심지어
2: 예. 네.
0: 그 신부님은 또 시간 맞춘 게 좋아가지고 같이 가는데 신부님 기차 가끔 놓치거든요. 저희는 그냥 어디서 만나냐면
2: 광명역
0: 안에 좌석에서 만납니다.
2: 아 좌석에서 네네.
0: 아, 가끔
2: 네.
0: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점점 오는데 신부님 안 나타나시잖아요. 다음 차 오시겠구나.
2: 아하.
0: 네, 그냥 저는.

0: 아니 같이 가면 걸으면 제일 빠르신 분이 왜 또 이런 거 놓치고.
1: 예, 신부님은 딱 맞추는 걸 좋아해요.
0: 아, 거기서 희열을 느끼시나 보구나.
1: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열차 가고 신부님이 밖에서 뛰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아,
0: 그러니까 미리 오고 이런 거 없구나.
1: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차 오시고.
0: 본인 걸음 빠른 걸 믿고 예, 늘 이렇게 그러시구나. 딱 시간 맞춰서.
2: 재밌다.
0: 그래 이렇게 다 다른 게 다
2: 달라요.
0: 같아.
2: 다. 네. 우리 다 달라요 정말. 네. 그죠?
0: 시간을 받아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게 다 다르신 것 같아. 그래요. 먼저 움직이시는 게 정답이네.
2: 그렇죠.
0: 네네. 네. 뭐 남편하고 꼭 같이 움직일 필요 없다. 예, 아우 시원하다. 자, 다음 고민은요. 저는 저 자신을 항상 후순위로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나 영웅심 같은 게 있는지 무조건 배려하면서 남이나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손해보게 되고 마음속에 응어리 같은 걸 안고 살아요. 제 손에 10개가 있으면 11개로 만들어서라도 더 주려고 했는데 요즘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데 다들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도 하기 싫은데 이런 반항 심리가 생기네요. 그래서 거절하는 법을 조금씩 실행하는 중인데 지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왜 그래 너 변했어 라고 말하니 아, 그 또한 마음이 무겁고 속상해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두님께서는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거절할 때 표현을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세요 하셨습니다. 아하, 그래 이런 분이 또 쉽게 마음 못 고쳐먹어. 나만 알아야지 내가 이제 1순위야. 근데 다른 사람 또 보이면
2: 아우 안 그래
0: 챙겨주고 싶고
2: 그러니까 응어리가 생기는 거지. 네, 응어리가 왜 생기겠어. 막. 부딪히니까 생기는 거죠.
1: 그러게요. 제가 우리 당당이님의 이 첫 구절을 보면서
2: 네.
1: 아 우리 당당이님은 무조건 이걸 후회하겠구나 생각했어요.
2: 후순위로 나를 생각한다
1: 이렇게 표현한 순간. 네. 왜냐하면 아, 그 당당이님 놓친 게 있어요.
0: 어 뭐예요?
1: 나는 남을 배려하고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걸 자꾸 지금 후순위라고 하잖아요.
2: 네네. 네.
1: 나는 이 생각을 먼저 하시면서도 그걸 후순위의 생각이라고. 즉 이게 뭐는 뭐냐면 우리를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거.
0: 인지 부조화. 아, 네.
1: 내가 이 가치를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거를 내가 후순위로 간 사람이라는 스스로를 매주 부조화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안 맞는 사고를. 어떤 분은 나는 남을 도와주는 게 더 난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일치가 돼야 돼요.
2: 아, 네. 네.
1: 근데 이분은 이걸 지금 나를 미로 생각하는 거라고 이미 하면서도 남을 돕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0: 네.
1: 이걸 인지 부조화. 자기 안에서 일치가 안 되거든요.
0: 그러면
2: 자기 안에 두 개가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1: 이미 원래는 이럴 때 이런 말이 뭐냐면 무의식과 의식이 떨어져 안 맞고 있다는 계속. 이러면 언젠가는 탈나요.
0: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불편하시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 제가 딱 척추를 보면 이러면 무조건 탈이 난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정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
0: 아.
1: 나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나를 가장 위하는 거야. 이게 1순위를 같이 생각해. 나를 위하는 거와 네. 이런 생각을 내가 똑같아져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2: 먼저 챙기는 그거는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앞에 있고 나는 뒤로 밀려난다.
0: 하니까 이게 왜 나는 늘 2등이지? 거야. 왜 나는 후순이지?
1: 그쵸.
0: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건 남을 배려하는 건데. 네.
3: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자신 이렇게 하게 됐는지.
0: 네. 그니까 누가 시켜서 이렇게 배려하시고 그러니까
3: 언제부터 내가 남을 아니잖아요. 한번 그 깊이 자신 이런 삶의 태도 가게 된 돌아보면 사실은 그게 정상적으로 왔으면 이런 그 어려움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고.
0: 그러니까 두님 말씀 딱 그거 내가 뒤로 밀린 게 아니잖아요.
3: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1: 이제 네. 그 인정 욕구라는 게 우리 모두는 있는데 인정 욕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자꾸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욕구는 아까 안 보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럴 때는 나의 욕구나 네. 솔직히 걸 자기 직면해야 돼요.
2: 네, 네. 네.
1: 자기 직면하면

0: 하면서 해결해야지. 어,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예, 내가 왜 이런 원하는 행동하고도 내 마음 무의식에서는 항상 전혀 다른 내가 지금 밀렸다라는 부정 생각으로 깔고 있는가? 왜 이 합의가 안 되나? 아, 내가 나의 욕구는 진정 뭔가? 아, 이거를 이제 좀 이 직면하고 찾아야 합니다.
1: 그러면 스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네. 어, 내가 1순위야. 근데 네. 내가 제일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난 좋아.
0: 지금 봐봐요. 다 주어가 나잖아요.
1: 네.
0: 앞에도 나고 뒤도 나잖아요.
1: 네, 예.
0: 합의가 된 거예요.
1: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시면
0: 그렇죠. 이게 그 같이 해야 되는데. 네.
1: 네. 나는 늘 남보다 내가 후순위야가 아니라 네. 내가 1순위인데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하실. 어, 이제 말이 정리가 됐다.
0: 된 거죠.
1: 어, 나 드디어 정리가 어떤 됐어.
2: 어떤 사람이 냉면에 달걀이 있는 거를 애껴서 예. 먹으려고 놔뒀는데 어. 그 맞은편에 사람, 어, 너 달걀 싫어하니? 그러고 냉큼 집어가는 거. 얼마나 황당해. 난
1: 그러니까.
2: 애꼈다가 먹으려는 건데. 그러니까 후순위로 할 거 없. 써요. 보면
1: 그러네.
2: 어, 나부터 좀 챙기자. 근데 내가 나를 챙기는 게 남을 챙기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 갈등은 없는 그치. 거잖아요.
0: 그래서 첫 주 딱 보고 아 이러면 무조건 이제 갈등 나온다.
3: 그래. 그분이 정말. 거절을 못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거절할 경우에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좀 자신의 마음을 그 남한테 거절 당할 어떨 때 거절 당함이 갖고 있는 어떤 상처가 깊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거절한 그 사람이 뭔가 엄청나게 큰 어떤
2: 상처를
3: 주지 않나
2: 무한하다든지 뭐.
3: 근데 네. 그럴 필요 없다. 네. 자기 판단도 하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2: 근데 좀 무거운 얘기고 차가운 거절을 굉장히 웃으면서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자옥 씨 보면은 네.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싹 웃으면서 거절하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덜 받아요.
0: 존중받는다 생각하니까.
2: 네.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 심각한 얘기일수록 웃으면서 천천히 감정 빼고 얘기하기.
1: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
2: 어, 그러기 쉽지 않아요.
0: 어, 굉장히 어렵네.
2: 네. 네. 네.
1: 목사님께서는 네. 어떻게 좀 배려를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3: 저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분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네. 저도 그런 성향이 강해요. 아니,
1: 그러면은 이번 네. 주에는 원래 목사님 추천곡인데 스님께 좀
2: 요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추천곡 얘기하세요.
1: 네네. 아니, 목사님
0: 굳이 거, 이런 네. 거는 저한테 안 믿으셔도
1: 아, 그래?
0: 일치시키기 낫습니다.
1: 네네. 아, 이번 주는 목사님 순서가 맞습니다.
2: 네.
1: 네. 네. 네.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3: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곡은 우주를 건너라는
2: 백예린.
3: 네. 가을에 딱 어울릴 노래 같아요.
2: 네.
3: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2: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0: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3: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6: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5: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6: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5: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5: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6: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6: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5: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5: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 정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6: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수요일 님과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의 끝곡으로 목사님의 추천곡이죠.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5: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 인생 일기로 쓰니 시가 되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일흔의 글을 배우고 여든의 시인이 된 황보출 할머니 얘기입니다. 시도 한 편 읽어볼까요? 제목은 가짜 뒷다리입니다. 내가 처음 한글 배울 때 가짜 뒷다리도 모른나. 선생님들 덕분에 한글날 세종대왕릉 가서 글짓기 대회 내 평생 첫 으뜸상 받았네. 가슴이 우쭐했네.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소녀가 지금은 시인이 됐어요. 으뜸상을 언제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1시 뉴스입니다. 다섯 번째 비행을 앞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최종 발사 시각이 오늘 낮 12시 25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브리핑에서 발사체 준비 상황과 발사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발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낮 12시 25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에 앞서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발사 10분 전인 낮 12시 15분에 누리호가 자동 운용 모드로 전환돼 스스로 발사체 전체의 상태를 점검한 뒤 엔진 점화와 이륙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면서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방위산업용 새 조선소 행사에 참석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관세 정책 성과를 부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500억 달러를 제공했고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면서 그것이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축전을 보내 북러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두 정상 간 친밀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축하 인사와 함께 나는 당신과 훌륭한 친분을 맺고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의 사업을 줄기차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확고부동한 방침이며 또한 나 자신의 불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안 원산시 근처 안변군 해안에 미사일 발사 관련 시설을 최근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에서 발간되는 북한 뉴스 전문 매체인 NK프로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안변군 상음리 해변 남쪽 끝에 있는 건물 길이를 약 두 배쯤 늘리는 증축이 몇 주 전에 이뤄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하거나 발사 자세로 세우는 등의 발사 준비 작업에 사용되는 시설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의 석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외신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현지 시간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으로 러시아에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 이런 공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라질에서 이른바 광우병에 걸린 소가 6건이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에서 25도의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8: MBC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유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가을 명소 가운데 억새로 유명한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넓은 억새밭이 펼쳐진 이곳이 사실은 수천만 톤의 쓰레기가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악취와 오염으로 뒤덮였던 쓰레기 매립지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기까지는 땅을 안정시키는 수많은 과학기술이 필요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조과학에서는 환경공학자 곽재식 교수와 함께 거대한 쓰레기 산에서 생태공원으로 변신한 난지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숨어있는 놀라운 과학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조과학 첫 곡은 사준의 메모리즈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2: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1: 복권도 과학이고요.
2: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1: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2: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1: 그럼 관상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 이과학 저과학의 인기남이에요. 제식과학. 성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이과학 저과학에 다시 또 찾아온 제식과학입니다.
1: 곽재식 교수님만 나타나셨다 하면은 네. 댓글장이 뜨겁습니다.
2: 왜 그럴까요? 도대체.
1: 저희 미니 청취자분들도 네. 미니로 계속 너무 재밌어요.
2: 감사합니다.
1: 네. 인기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인기의 비결, 생활 속의 사소한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보여드리면서 사람들을 좀 재미있고 놀랍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1: 오늘 교수님과 나눠볼 주제는 쓰레기 얘기예요.
2: 그렇습니다.
1: 네. 최근에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 쓰레기 과학이라는 네. 책을 내셨잖아요.
2: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이과학 저과학이 제식과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저 자신에게 약간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어감의 제목 쓰레기 과학이라는 책인데요.
1: 과학?
2: 예. 네.
1: 아닙니다.
2: 실제로 저는 이제 예. 책 제목을 붙일 때 제가 작가로 활동하면서 이제 뭐 소설도 쓰고 소설 아닌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예.
2: 책을 그래도 이제 종종 내게 되는데요. 저는 책 제목을 붙일 때 네. 딱 진짜로 그 책 내용을 담고 있는 좀 솔직한 제목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1: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네. 느낄 수 있는
2: 약간 그런. 뭔가 비유적이거나 이런 제목을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제목이 안 좋다는 뜻은 아닌데 저는 제 책을 제목을 붙일 때는 그런 걸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본인의 취향이니까.
2: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고래의 심장 뭐 이런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고래나 심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어야 되고 뭐 어떤 뭐 40대 중년 남성이 뭐 어떤 고래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이런 내용.

0: 상황인데 제목을 고래의 심장으로 붙이는 거 그런 걸 저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1: 그래요? 그러면 쓰신 책 중에 네.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이거는 뭐예요?
0: 그 책이 바로 비행 접시와 해장국 사이의 관계를 소재로 SF 소설을 쓴 거예요. 진짜로. 완전 정직하게 정말로 제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1: 해장국으로 날아가요? 비행접시가
0: 네, 비행접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쭉 가다 보면 그게 이제 해장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결말을 향해서 치닫는 놀라운 반전을 자랑하는 그런 책인데요. 진짜로 이게 무슨 어떤 비유법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쓰레기 과학이라는 책도
1: 쓰레기와 과학.
0: 예, 네, 정말로 쓰레기를 우리가 다루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수많은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소개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1: 그러니까요. 쓰레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생물학이나 화학 뭐 이런 다양한 과학 기술이 되게 그렇죠. 숨어 있다고요. 네. 근데 쓰레기를 주제로 삼으셨던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
0: 이제 제가 보통 책을 쓸 때는 재미있는 내용을 써야 되겠다는 거 위주로 쓸 때가 많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학교에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1: 네.
0: 가끔 가다가 진짜로 이렇게 전공을 하는 일에 관한 책을 쓸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뭐랄까요. 좀 태도를 좀 달리하고 약간은 조금 각을 잡고 그렇게 쓰게 되는데
1: 예.
0: 이번 책도 이제 분류를 하자면 좀 그런 쪽이에요.
1: 아, 각 잡고
0: 학교에서
1: 쓴 느낌에.
0: 이번 학기에도 이제 학생들에게 폐기물 처리 공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1: 그렇군요.
0: 네, 그런 과목을 이 강의하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려면 저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잘 강의를 할 것인가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하다 보면 정말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열성을 쏟고 수많은 기술을 동원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감탄하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1: 네.
0: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관심은 안 갔습니다. 그냥 청소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1: 맞아요.
0: 그러면 어떤 4차원의 마법의 공간으로 쓰레기가 사라져서 그때부터는 뭔가 누가 해주겠지 어떻게 처리되겠지
1: 맞아요.
0: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로는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왜냐하면 내 공간에서 가능한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네. 것들이고 치우면 그 다음부터는
0: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그거를 처리해서 없어져야지만
1: 그렇죠.
0: 예, 쓰레기가 문제를 안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심지어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조차도 그냥 뭐 쓰레기를 막연히 줄여야 된다 뭐 무슨 쓰레기가 문제다 아, 싱그러운 자연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지 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기에 그런 내용을 이건 뭐 되게 아무도 안 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환경공학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실생활에 와닿을 만한 예시와 함께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책으로 써보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폐기물 처리 공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목을 들어보고 싶어요.
0: 아, 네.
1: 근데 혹시 강의는 저희는 학생들은 아니니까
0: 네네.
1: 가서 못 들으니까
0: 네.
1: 이 책을 보면은 폐기물 처리 공학에서 강의하시는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는 거예요.
0: 한 반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0: 반 정도는 대충 그렇습니다. 흐름 정도는 다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저희가 교수님의 신간 쓰레기 과학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이벤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문자로 주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쓰레기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는 사실은 수거차에 실려서 우리 눈앞에 이렇게 사라지고는 하지만 쓰레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뒷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0: 네.
1: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0: 네네.
1: 나니까 더.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골라내서
0: 그렇죠.
1: 재활용을 하고
0: 그렇죠.
1: 네, 그렇지 않은 것은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처리를
0: 네.
1: 하는 걸로 정도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놓는 쓰레기는 수거된 뒤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뒷단의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 쓰레기나 환경과 관련된 거는 대부분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이 몇 개나 있을까요? 대충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법을 검색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규정을 검색해 보면 한 몇 개 정도가 나올까요?
1: 법률과 시행령 이런 거 다 합쳐서,
0: 예.
1: 다 합쳐서 저는 한 네. 100개.
0: 100개?
1: 많이 잡았는데.
0: 1600건 이상이 나옵니다.
1: 아, 100개를 많이 잡은 거라 생각했는데.
0: 이게 왜 그러냐면
1: 예.
0: 이것 때문에 진짜 정말 다양한 오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1: 예.
0: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주도권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1: 아, 예.
0: 그래서 시군 구별로 처리 규정이 쫙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뭐 이런
0: 그렇죠.
1: 것들 아, 네, 세세하게 있군요. 네,
0: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이제 법률이나 뭐 환경부 기후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규정도 당연히 세세하게 많이 갖춰져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밑에서 다시 시군 구별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규정이 다 다르고 또 이게 그 각각별로 가끔씩 이렇게 바뀌거든요.
1: 예.
0: 몇 년에 한 번씩 막 바뀌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 그게 그 조합이 바뀌는 걸 따지면 사실은 정말 자주 바뀌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1: 예.
0: 일선에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쓰레기 재활용 이런 거 관련해서 가끔가다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내가 열심히 쓰레기를 분리를 해가지고 버렸는데 네. 그거를 싣고 갈 때는 그냥 다 한 번에 다 섞어갖고 싣고 가가지고 그냥
1: 있다고.
0: 마구잡이로 처리하더라. 뭐 이런 거 가끔가다 목격담 같은 거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게 바로 그 사이에서 뭔가 잘못 맞아든 겁니다. 이 동네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다 같이 섞어가지고 들고 가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또 반대로 집집마다는 그거를 열심히 분리를 안 해놨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그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50,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걸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 이렇게 쓰레기를 풀어놓고 그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1: 예, 제가 진행하는 PD 수첩에서 그 장면을 담은 적이
0: 그렇죠.
1: 있어요. 네. 지하에 쓰레기 매립장을 넣어놔서 예,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0: 맞습니다.
1: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방송한 적이 있어요.
0: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딱 처리된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걸 세세하게 파고들어가면 진짜 이상한 이야기거리 말씀하신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이상한 이야기거리도 많은데 대체적인 흐름을 따지면 쓰레기가 일단 발생을 하면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보통은 이런 시군 구하고 계약을 한 이런 담당 처리 업체 쪽에서 계약하에서 그걸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웬만한 주요 대도시에는 중간 단계를 어디 한번 거쳐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그 봉투를 한 번씩 다 까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더 재활용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골라낸다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배출하는 게 전체적으로 거의 다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혼입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걸 분리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는 데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되게 많죠.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대체로 소각장으로 많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번 다 태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의 서울시 관내에도 소각장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대 소각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를 구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제일 거대한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구가 어느 구일까요? 서울시내에 한 뭐 20개가 넘는 구가 있죠.
1: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0: 종로구, 중구,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남대문구는 없구나. 동대문구에 제일 큰 소각장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소각장이 있는 곳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1: 아,
0: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에 들으시면 의외일 수 있어요. 강남구라면 땅값이 제일 높고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건설할 만한 그런 땅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서울에서 가장 큰 소각장이 있다고 제일 압도적으로 900톤 1일 900톤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거대한 소각장이 있어요. 300톤짜리 3개인가로 구성되어 있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려하고 큰 도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 같이 갖다 놔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그 쓰레기가 쌓이면 이게 도시의 삶의 질을 정말 급전직하시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화려하고 큰 도시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게 생각하는 도시가 있을수록 그 도시에서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쓰레기 소각장은 큰 거를 무조건 세워놔야 됩니다.
1: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그 근처에 있어야 돼요.
0: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이런 말 요즘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값 떨어지고 이런 것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1: 소각장이라는 말 안 쓰고
0: 무슨 뭐 여러 가지 표현 씁니다. 무슨 뭐 환경 뭐 어쩌고 센터 뭐 이런 말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에너지 회수 센터 이런 말 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태우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우리나라 소각장에서는 대부분 그냥 버리는 곳은 없어요.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열이 발생하면 하다못해 그걸로 물이라도 끓입니다. 그러면 그 끓인 물을 주변에 온수로라도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라도 유용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에너지 회수 센터 뭐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태우는 처리를 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대충 평균 잡아보면 한 90% 정도는 연기가 돼서 다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해도 첨단 기술이 많이 필요하겠죠. 아니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루에 몇백 톤의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그렇죠. 대부분을 연기로 만들어서 보내는데
1: 거기에는 뭐 그게 독성가스도 있고
0: 그렇죠.
1: 있을
0: 그게 매연이 돼가지고 사람들 사는 주거지역으로 도심지로 날아온다라고 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별 기술을 다 사용해서 그걸 다 붙들고 정화를 합니다.
1: 예.
0: 그렇게 해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걸 다 정화를 하고 그러면 10% 정도의 재가 남게 되는데 그 재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립지라는 곳으로 보내서 수도권에서는 주로 이제 수도권 매립지라고 해서 김포 인근이 있고 인천 땅으로 되어 있고 소유 관리는 서울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권리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1: 네.
0: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걸 묻어서 이제 영원히 있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1: 아, 알겠습니다.
0: 에이, 수도권 매립지만 하더라도 이게 건설될 때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도시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묻는 매립지로는 전 세계에서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 그래요.
0: 에이, 그러니까 뭐 쓰레기 묻는 곳 중에 뭐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그냥 사막에다 그냥 대충 막 버리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데는 빼고 도시 지역 근처에 이렇게 쓰레기를 갖고 와가지고 정성스럽게 파가지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잘 묻는 이런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지상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과정을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0: 아, 네.
1: 첫 번째로 그 매립하는 것들은 주로 재가 대부분인가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매립하는 양이 되게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1: 아, 일단은 태워서 그 나머지
0: 그렇습니다.
1: 재를.
0: 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안 했거든요.
1: 예전에는 비닐 그냥 통째로
0: 그렇죠.
1: 묻었다고
0: 네. 그런데 요즘은 뭐 요즘도 뭐 하다 보면 완전히 안 태운 쓰레기가 어찌저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폐수 처리장에서 폐수를 정화하고 나면 그러면 정화 하면서 걸러낸 찌꺼기들이 생기겠죠.
1: 예.
0: 이런 것도 결국 매립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기 때문에 태운 재만 가는 건 아닌데
1: 네네.
0: 과거에 비해서 태운 재가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이거 지방 선거할 때도 이게 잠깐 이야기에서 나왔었는데
1: 예.
0: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 되게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1: 예.
0: 이거를 얼핏 들으신 분들은 와 우리가 쓰레기를 묻을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를 언제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더 쓰자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나 보다. 와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쓰레기를 우리가 묻는 양이 수도권 매립지에 묻는 양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줄었어요.
1: 왜냐하면은 태우고 남은
0: 태우고 재활용도 많이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따로 분리해서 따로 재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1: 네네.
0: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이 매립 양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현격히 많이 줄고 막
1: 예.
0: 반토막 이상으로 막 줄고 이랬어요.
1: 예예.
0: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도권 매립지 땅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땅이 많이 남았는데 좀 더 묻어도 되지 않겠냐. 어디 가서 쓰레기 묻을 데를 다시 찾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공간이 다 찰 때까지만 좀 묻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더 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옛날에 했던 계약은 계약이지 않느냐. 몇 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으면 그때 이제 멈춰야지. 예. 우리는 그거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진 거죠.
1: 그러니까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과학 외적으로 예. 굉장히 첨예한 갈등도
0: 그렇습니다.
1: 많을 것 같고.
0: 예.
1: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과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곽재식 교수와 함께 쓰레기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곽재식 교수와 함께 쓰레기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곽재식 교수의 신간 쓰레기 과학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와, 이 책 너무 보고 싶은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이름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것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네,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일수록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대도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6: 네.
5: 예,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계속해서 쓰레기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6: 네, 그 말씀 잠깐만 드리면,
5: 예,
6: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사람당 하루에 생활계 폐기물만,
5: 네,
6: 뭐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거 빼고요, 하루에 한 사람당 1kg 정도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5: 아, 예.
6: 이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선진국들만 모아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적은 편입니다. 뭐 환경을 사랑한다는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쓰레기 더 적게 배출하는 편이거든요. 재활용하는 거 그거 빼고,
5: 재활용하는 거,
6: 예,
5: 빼고
6: 우리가 생활 폐기물로 이제 배출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는 것만,
5: 오, 예, 예,
6: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1kg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1kg 별로 좀 적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5: 네,
6: 그것만으로도 전국민 5천만이니까,
5: 예,
6: 하루에만 5천만 킬로그램의 쓰레기가 전국에서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5: 예, 예.
6: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5만 대의 쓰레기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5: 예.
6: 그리고 그거를 24시간 안에 어딘가로 치워야지만, 왜냐하면 그 다음날 되면 또 5만 톤이 나오니까.
5: 그러니까요.
6: 예, 그리고 그게 대부분 전국에 고르게 퍼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요 도시에서 그만큼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가 이게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문명이 붕괴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5: 아, 문명이 붕괴한다. 그러니까요.
6: 그렇습니다.
5: 매일 5만 대의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실어야 하는,
6: 네,
5: 쓰레기가 매일 발생하고, 네, 있는데.
6: 그럼 시간 싸움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든지 오늘 아예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걸.
5: 그러니까 이틀 3일만 안 치워도 큰일, 네,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우리 쓰레기 처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서울의 경우에는,
6: 네,
5: 예,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6: 네.
5: 여기 책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6: 네,
5: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자리한 난지도예요.
6: 그렇습니다.
5: 예.
6: 네.
5: 난지도는 쓰레기 처리장의 상징 같은 곳이었는데,
6: 네,
5: 원래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쓰레기장이 들어오기 전에.
6: 네, 난지도가 굉장히 거대한 쓰레기 매립하는 곳으로 유명해졌었기 때문에,
5: 네,
6: 지금도 이제 뭐 약간 좀 연배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집안이 너무 어지럽다 그러면, 아, 이 집이 무슨 난지도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쓰레기 묻는 곳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곳인데요.
5: 맞아요.
6: 막상 사용한 시기는 1970년대 말에서 1993년 초 정도까지 채 20년도 사용 못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사용을 했던 건데 예. 워낙에 그렇게까지 거대한 쓰레기 묻는 곳이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되게 강렬한 그런 인상을 남긴 거고요. 수도권 매립지를 그보다 지금 더 오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얘야 방 좀 치워라 이러다 방이 수도권 매립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5: 어떤 지역명을.
6: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런 인상을 남긴 예.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운 난자에다가 무슨 땅지자를 해서 난지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여기는 섬처럼 되어 있는 지형이 있어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그 물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처럼 된 지형이 있고 네.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곳들이 많다라고 해서 난초가 피고 지초가 피는 그런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동네다. 라고 해서 원래 난지도라고 이름을 붙였던 곳입니다.
5: 그런데 서울의 그 뚝섬 같은 뭐 그런 식으로
6: 그렇죠.
5: 네, 강 그렇죠. 가운데 있는 섬, 그렇습니다. 작은 섬 같은 네. 거였네요.
6: 강에서 약간 안쪽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개천이 흘러 들어오는 곳에서 한강 본류하고 합류하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좀 섬 같은 땅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5: 안초와 지초.
6: 네, 여기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예. 홍수 피해를 많이 입는 곳이었어요. 예,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 흘러들은 길이고 한강가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 뚝공사를 하고 사람들을 좀 내보내는 작업을 70년대에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사람이 살기는 좀 안 좋은 땅이니까 둑 막고 이렇게 해서 물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할 동안 사람들을 좀 이주해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여기 예전에는 농사 같은 것도 많이 지었어요. 한 서울에 속하는 땅이지만. 네. 그 아름다운 땅이 그래가지고 50년대에는 뭐 보이스카우트 대회 뭐 야영 이런 것도 여기서 많이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5: 그래요,
6: 예. 예, 이런 홍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를 하다가 이게 정확하게

0: 빈 공간이 생긴 곳에 쓰레기를 계속 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70년대 말부터 이루어졌고 도저히 쌓지 못하게 될 때까지 쌓고 또 대책을 또 어떤 방법을 개발해서 또 쌓고 한 거를 계속해서 한 끝에 지금은 공원 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공원 높이가 지금은 한때는 이제 100m 가까이 됐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이제 한 90m 정도 되는데 90m 좀 넘는 수준 되는데 거의 90m면 뭐 아파트 층수 높이로 하면 한 20, 30층 되죠. 그죠? 그 정도의 높다란 우리 서울 시내에서 무슨 산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그거보다 낮은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높다란 산 같은 게 크게 두 무더기가 생긴 그런 엄청난 곳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서울의 역사에 남게 되었죠.
1: 저는 지방 출신이라 잘은 몰라서 네. 아, 그럼 90m가 되는 그 높이가 네. 안쪽으로는 다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매립된 네. 아,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1: 진짜
0: 생각해보면.
1: 어마어마한 네. 양이 쌓였네요.
0: 이게 처음에 이거를 완성을 했을 때는 예. 그때 당시에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이 세계에서 도시에 이 정도의 쓰레기 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정화시킨 곳이 더 높은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문화유산이라고 네네. 하긴 좀 그렇고 기술유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 이런 환경오염과 이런 대결 속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어떤 승리한 좀 영광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1: 지금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신을 해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매립을 했길래 90m까지 쌓였을까 궁금해요.
0: 이게 참 기막힌 이야기인데요. 네네. 처음에 그냥 생각 없이 쌓았습니다. 생각 없이 쓰레기 붓고 거기에다 흙 덮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쌓았거든요.
1: 각 가정에서 내놓는 쓰레기 봉투 그냥 그 채로 그냥 툭툭툭 던졌어요.
0: 그때 당시에 쓰레기 봉투라는 것도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게 90년대이기 때문에 예. 참고로 쓰레기 종량제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잘 정착시킨 나라도 세계에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난지도는 많이 사용이 됐었기 예. 때문에 그냥 쓰레기를 부어가지고 적당히 덮고 이렇게 했었는데
1: 그럼 다 섞여 있었겠네요.
0: 그렇죠.
1: 뭐 음식물 쓰레기.
0: 별의별 게 다 섞여 있었고 정말 진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그 넓은 땅이라고 확보했는데 정말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네. 정말 몇 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공간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1: 너무 많이
0: 쓰레기가
1: 나오는데?
0: 이런 정도 속도로 쏟아지는데 그래도 난지도를 우리가 확보를 했으니까 네. 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는 우리 답이 없다. 어떡하냐라고 할 상황이 됐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저는 이분들에게 조금 과장해가지고 이분들이 현대 서울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 과학자인가요?
0: 네, 유명진 박사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래 근무하셨고 지금은 아마 은퇴하셔가지고 사진작가 생활하신다든가 하시는 분이신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를 고민하다가 위생 매립이라는 걸 우리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그때 좀 본격적으로 꺼냈습니다. 예. 위생 매립이 sanitary landfill이라는 것인데 복잡하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쓰레기를 묻으면서 그냥 묻지 말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 쓰레기 국물이죠 말하자면. 예. 그 국물이 나오는 거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대책을 해가면서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을 때도 생각을 해가면서 덮자. 쓰레기 위에다가 이 흙을 덮는 거를 뭐 복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복토 작업을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가면서 묻자라는 게 이 위생 매립이라는 건 핵심이에요.
1: 근데 그 생각을 해가면서라는 건 좀 추상적이긴 해서 네.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0: 이게
1: 뭐가 있을까요?
0: 이야기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막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침출수 같은 경우에 네. 옛날에는 그냥 땅에 묻고 뭐 묻고 나서 쓰레기 국물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예.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국물을 빨 수 있는 관을 설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물만 따로 폐수로 뽑아내가지고 다시 한번 예. 정화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로 100% 쓰레기 국물이 거기로 흘러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땅 밑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바닥에 뭘 칩니다. 비닐장판 같은 걸 일단 바닥에 쳐놓고 예. 그 위에 쓰레기를 묻고 쓰레기 침출수가 빠질 수 있는 관을 받고 그 위에 흙을 덮는데 흙을 덮는 것도 옛날엔 그냥 안 보이게 좀 대충 덮어 이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 두께로 네. 얼마마다 덮자라고 해서 쓰레기를 일단 묻고 어느 정도 높이의 흙을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일주일 정도 그걸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중간 복토라고 하죠. 그 위에 다시 어느 정도 두꺼운 두께로 다시 흙을 덮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흙을 덮어가면서 뭐를 생각을 하냐면 충분히 눌러 다져서 쓰레기를 눌러놓고 그 위에 흙을 덮는다. 그리고 흙을 덮을 때의 그 각도와 그 두께를 일정하게 한다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1: 누르는 거는 왜 중요할까요?
0: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쓰레기 한 층을 다 덮고 나면 그 위에 한

0: 한층 더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쓰레기를 쌓아놓고 흙을 덮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었어요. 네, 그래서 넓은 땅에 야, 이 밑에 다 쓰레기 들어왔다 그러면 야, 끝났네 이러고 말았는데 지금은 조직적으로 평평하게 눌러가면서 다져가면서 덮기 때문에 한층 쓰레기를 공간에 다 덮고 나면 그 위에 2층으로 3층으로 4층으로 5층으로 계속 누르고 다져가면서 이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100m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덮어나간 겁니다.
1: 아, 그 위생 매립이라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90m, 100m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3층이. 예.
0: 그래서 난지도에서 이 정도까지 작업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후대의 연구를 하면서는 이거에 대해서 당시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비판 연구도 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네. 당시로서는 딴 방법이 없는 상황에 도전을 해가지고 예. 적어도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를 확보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될 때까지 그 결정적인 좀 전환의 시간 한 10여 년 정도를 벌어준 그런 기술 기술적인 성과고
1: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네. 예, 그럼 거기에서 어떤 생물학적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침출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까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그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이제 썩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음식물 쓰레기나 뭐 이렇게 뭐 종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썩을 수 있는 것도 썩고 좀 쉽게 안 썩을 것 같은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주위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거를 갉아먹으면서 네. 이제 썩는 말하자면 분해되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죠. 네. 전에 오다가다 이런 말씀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고기 이런 게 이제 썩는 과정을 살펴보면 네. 대체로 고체 상태로 남는 것보다 무게 비중이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예. 이런 기체 형태로 변해가지고 위로 피어 올라가지고 날아가는 거에 무게 양이 더 많다라는 말씀 살짝 한번 지나가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문학적으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쵸.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흙에서 돌아와서 이런 공기로
1: 기체로
0: 아, 기체로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좀 나름대로 문학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1: 멋있습니다.
0: 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사실은 바람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런 반응을 땅에 묻어놓은 이 쓰레기 속에서도 발생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러면 쓰레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이 기체들이 점점 위로 피어오르면서 그 기체 자체가 이상한 일을 일으키는 거 그것도 일단 한 가지고요. 그것도 골치 아픈 문제고요. 네. 그럼 이제 랜필 가스 이런 말 사용합니다. LFG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체가 피어오르 올라가지고 점점 나가는 거 그거 자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일단 한 가지가 있고
1: 자체가
0: 네, 그게 뭐 이산화탄소 이런 성분도 그냥 많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별 큰 문제가 안 일으키는 기체만 피어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묻어놓고 다져놓은 것이 네. 긴 세월 흐르면서 그게 썩으면서 조금씩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1: 예.
0: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체로 변해가지고 자꾸 날아가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이걸 묻어놨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런 식으로 1년, 2년, 10년 지나가면 쓰레기가 썩으면서 꺼지는 그 정도도 상당합니다.
1: 가스로 다 날아가고
0: 그렇습니다.
1: 아래로 꺼진다.
0: 난지도의 네. 이 100m 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개방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1년에 12cm 정도로 높이가 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 1년마다.
0: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 거의 100m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 93m 정도까지 내려온 데도 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시간이
1: 흐르고 있고요.
0: 예,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씩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썩을 만큼 다 썩었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낮아지는 폭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가라앉게 된다.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쓰레기 묻는 거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진짜 별일도 아닌 것 같죠. 아, 그 그냥 땅 사부로 땅 파고 무덤꾸 그냥이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수십 년간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사면 붕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산사태 일어나는 거 막기 위해서 되게 고민해야 됩니다. 계속 쓰레기를 쌓아놨는데 네. 쓰레기를 높게 쌓다가 무너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처음에는 이 정도로 하면 잘 쌓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10년 쌓다 보니까 이게 좀 이 내려앉는 것 때문에 모양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조금 많이 내려앉고 어디는 좀 덜 내려앉고 이러면 골치 아프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감안을 해가면서 쌓는 방식을 좀 바꿔야지만 이게 무너지는 일이 안 생기거든요. 쓰레기 이런 식으로 높게 묻다가 한번 사면 붕괴 일어나면 이게 잘못하면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고는 안 발생한다라고 해도 쓰레기를 몇십 년을 묻어놨는데 그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쓰레기 묻어놓은 곳이 옆면이 노출된다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거 수습하기가.
1: 예.
0: 그래서 그거 안 무너지게 생각을 해가면서 쓰레기 묻는 거 이런 거 지금도 그런 거 계산하시는 거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희한한 방법 많이 사용합니다. 전 최근에 어떤 논문도 본 적이 있냐면 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이 집안 치마가 땅이 내려앉는 게 좀 심해진 곳을 놓친 곳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기술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하는 거 개발해보자. 네. 뭐 이런 연구하신 분들도 국내에 계시더라고요.
1: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가스가 나오면서 집안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집안 치마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실 정도로 가스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매립가스 자체는 위험하지는 않아요?
0: 매립가스 자체도 안 좋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1: 어떻게 위험할까요?
0: 딴 게 위험한 게 아니고 매립가스에 이제 메탄가스라든가 황화수소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썩다 보면 특히 썩을 때 이렇게 공기가 없이 묻힌 곳에서 썩다 보면 뭐 메탄가스, 황화수소 이런 게 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늪지대 이런 데서도 늪지대라는 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산소가 공기가 잘 안 통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늪지대 바닥에서 뭐가 썩다 보면 그런 데서도 메탄가스나 황화수소 같은 물질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늪지대에서 가끔가다 메탄가스가 많이 차 있다가 그게 피어오르면 메탄가스라는 게 우리가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흔히 쓰는 도시가스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불 잘 붙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늪지대에서 메탄가스가 피어오르다가 뻥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아마도 그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도깨비불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깨비불 비슷한 걸 봤다라는 게 비슷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꾸이호어라고 하고요. 뭐 영국에서는 윌로우위스프라고 하고 그 비슷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보고 그런 이름을 붙였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쓰레기 묻어놓은 곳에서도 메탄가스 같은 불에 잘 붙는 가스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난지도에서 초창기에 별 관리 안 했을 때는 그래서 화재가 되게 빈발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쓰레기 문제 심각한 곳 이런 거 다큐멘터리나 뉴스 영상 같은 데서 보여주면 쓰레기가 막 너저분하게 끝도 없이 널려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그런 광경이 흔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 쓰레기 묻힌 곳에서 산소가 안 통할 때 썩으면서 이런 메탄가스 같은 게 메테인 같은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난지도에서 그 현상이 수시로 발생을 했고 그거에 의한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이 LFG 이 매립가스 추출 공을 그것도 박아놓습니다. 그것도 그런 피어나오는 가스가 나오는 관을 다 박아가지고 지금도 그거는 남아있어요. 지금도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억새밭 같은 거 가을철 가면 정말 멋지죠. 거기 다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슨 이상한 구멍 같은 게 막 뚫려 있어요. 그럼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묻어놓았던 그 구멍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오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주변에 난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많이 사용할 때는 아마 여기에 MBC 있는 동네까지도 한때 들어왔을걸요. 예, 한 6천 세대 정도의 이걸로
1: 지역 난방
0: 난방하는 쪽에 이걸로 도움을 줬었어요.
1: 그 하늘공원 옆에 지역 난방공사가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1: 그렇군요.
0: 아까 우리나라 수도권 매립지가 최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수도권 매립지 같은 데서는 아예 거기서 메탄가스 얼마 많이 나오겠어요. 줄기차게 뽑아가지고 그걸로 아예 발전소도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썩은 데서 메탄가스 피어오르면 도깨비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현대의 서울의 수도권의 과학자들은 그 도깨비불의 힘마저도 난방을 하는데 전기를 만드는데 다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그렇게 난지도가 1993년에 쓰레기 매립을 이제 중단을 한 뒤에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지금의 하늘공원 노을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긴 해요. 공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들이 필요했고 어떻게 했는지.
0: 이게 과학 기술을 뛰어넘어서 뭐랄까요 좀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 게 좀 개입이 돼 있는데요. 아까 좀 쉽게 얘기하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하고 복토를 한다 흙으로 묻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위생 매립이라고 하셨어요.
0: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묻기 위해서 흙은 또 어디서 구할까요? 이것도 참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0: 흙을 다 어디서 구할까요? 그냥 위생 매립 안 하고 쉽게 묻을 때는 그냥 땅을 파내면 땅을 파낸 만큼의 흙이 생기니까 그 흙으로 그 위에 그냥 그대로 묻는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1: 그냥 덮는 거죠.
0: 그러니까 난지도만 해도 그걸 몇 층을 쌓아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흙이 그 산 높이에 한 대충 봐도 한 절반만큼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 흙을 구하기 위해서 멀쩡한 산을 깎는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흙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부터도 되게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에 그때 어떤 특유의 상황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기막힌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시대에만 가능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 특히나 겨울

0: 철에는 이 단일 품목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이 서울권에서. 그게 뭐였을까요?
1: 석탄.
0: 석탄. 네. 연탄재였어요. 연탄재.
1: 그렇겠네요.
0: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서울의 이 천만 시민이 대부분 난방을 연탄으로 대부분 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뭐 시골이라면 장작 떼는 데도 있고 공장단지 근처에라면 석유 떼는 데도 꽤 있었겠죠. 근데 서울시에는 그때만 80년대만 해도 압도적으로 연탄을 엄청나게 많이 썼기 때문에 연탄재가 쓰레기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 시절 기억나는 분이 계시다면 겨울철에 추울 때는 매일 연탄을 한 장 이상 쓰죠. 그렇죠?
1: 네.
0: 천만 시민이 매일 그만큼의 연탄재를 배출한다라고 하면 이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연탄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석탄하고 점토를 반죽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석탄을 다 태워버리고 나면 점토가 남는다라는 얘기잖아요.
1: 흙이네요.
0: 예, 그래서 연탄재 성분이 흙 성분하고 꽤나 비슷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연탄재는 최대한 구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복토재로 사용하자. 다시 말해서 흙 대신에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난지도에서 과감하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80년대 초부터 이 방법을 여러 곳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많이 사용했느냐. 한강변 쪽에 공원이나 이런 곳들을 개발할 때
1: 예, 예.
0: 거기에도 한강 주변을 고수부지 형태로 이렇게 올려서 개발하다 보니까 흙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1: 그 옛날에는 그 뭐야 개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놀듯이 예. 할 수 있는 그런 쭉
0: 그렇죠.
1: 펼쳐진 뻘 같은 뭐 예. 그런 것들도
0: 그런데 거기를 다 공원으로 쭉 만들다 보니까 한강변을 개발할 때도 이 흙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1: 그렇죠. 거기 메우고 해야
0: 예.
1: 되니까요.
0: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을 연탄재로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저는 좀 우스갯소리 삼아 하는데요. 이제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뭐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1: 저는 예.
0: 그런 얘기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올림픽 대로를 밑에서 떠받쳐 봤느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올림픽 대로 한강 공원 중에 꽤 많은 지역이 밑에 연탄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연탄재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흙 대신 쓸 수 있는 걸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 난지도를 쭉 올렸고 그렇다 보니까 맨 위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일 꼭대기 부분은 따로 흙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한번 꽤 두껍게 덮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까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이 될 수 있는 터전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부지런히 식물을 심어가지고
1: 예.
0: 별의별 식물들을 부지런히 심어가지고 거기를 공원으로 바꿨는데 90년대의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그거에 도전했던 이 과학자들, 환경공학자들도 조금 반신반의했던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를 공원처럼 이렇게 꾸미기는 하지만
1: 아이디어는 냈지만
0: 네, 정말 그렇게 싱그러운 자연으로 회복이 될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하자마자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뭐 두꺼비도 찾아오고 철새들도 찾아오고 황조롱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황조롱이가 원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에서는 좀 자주 발견되는 이 매류의 동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1: 예.
0: 우리나라에서는 황조롱이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황조롱이가 이 난지도 쪽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난지도에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황조롱이가 육식성 새기 때문에
1: 예.
0: 그게 잡아먹을 수 있는 다른 동물들도 많이 깃들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기뻐했었고 지금은 정말 저는 전 세계에 이게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근처에서 찾아가기도 되게 좋잖아요. 난지도의
1: 네.
0: 공원이.
1: 맞아요.
0: 그래서 뭐 서울에 뭐 여러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경복궁도 있고 남산타워도 있습니다만 서울에 요즘 뭐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라는데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해도 의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발전한 게 아니다. 온갖 고생과 노력 끝에 발전한 거고 이게 이렇게나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정말 자랑스러운 관광지가
1: 네.
0: 이 난지도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 힘든 환경을 아름다운 자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그
0: 시민들이 또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자연을
1: 그렇죠.
0: 누리기 위해서.
1: 아,
0: 정말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 들어요. 네. 마칠 시간이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올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티맵.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7: 곽재식 교수님만 오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조각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원 뉴스입니다. 다섯 번째 비행을 앞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잠시 후 12시 25분에 발사됩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브리핑에서 발사체 준비 상황과 발사 안전

0: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발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낮 12시 25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에 앞서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발사 10분 전인 12시 15분에는 누리호가 자동 운용 모드로 전환돼 스스로 발사체 전체의 상태를 점검한 뒤 엔진 점화와 이륙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면서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방위산업용 새 조선소 행사에 참석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관세 정책 성과를 부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를 언급하며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500억 달러를 제공했고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면서 그것이 한국의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안 원산시 근처 안변군 해안에 미사일 발사 관련 시설을 최근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시간 6일 미국에서 발간되는 북한 뉴스 전문 매체인 NK프로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안변군 상읍리 해변 남쪽 끝에 있는 건물 길이를 약 두 배쯤 늘리는 증축이 몇 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하거나 발사 자세로 세우는 등의 발사 준비 작업에 사용되는 시설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축전을 보내 북러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두 정상 간 친밀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축하 인사와 함께 나는 당신과 훌륭한 친분을 맺고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의 사업을 줄기차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확고부동한 방침이며 또한 나 자신의 불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성관 의원이 브라질에서 이른바 광우병에 걸린 소가 6건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성관 의원은 브라질에서 광우병으로 불리는 BSE, 소 해면 상뇌증에 걸린 소가 지난 2010년부터 2023년 사이 모두 6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브라질 정부가 2013년 이후 BSE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고기 수입 결정에 앞서 브라질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연도별 검사 실적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교인 개인정보 등이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22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1: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 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탐사 경쟁을 한창 벌이던 1966년에 미국은 자국의 유인 우주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미니 11호란 이름의 우주선을 전 세계를 돌면서 전시했습니다. 한국에는 그해 9월 서울시민회관 앞, 그러니까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시했죠. 사실 그 제미니 11호는 진짜가 아닌 모형이었습니다. 60년 전의 사람들은 그 모형이라도 보기 위해서 장사진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누리호는 잠시 후에 위성 15기를 우주에 올려보냅니다. 벌써 다섯 번째 발사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달로 가겠죠? 시작하는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Fly to the Moon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버전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직전에 우주선 내에서 재생됐던 곡이기도 하죠. 오늘은 아스트루드 질베르토의 버전인데 요즘처럼 청명한 날씨에 어울리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누리호도 그렇게 순조롭게 발사되기를 바랍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선열로.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좀 이렇게 다혈질이 잡힌 것 같아요. 예.
2: 자, 일보를 들어가겠습니다.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께서 나오셨는데 잠깐 저 얘기 나오는 게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A면 우주로 가는 누리호입니다. 지금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대기 중에 있죠. 최종 발사 시각으로 정해진 게 12시 25분인데 이제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누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 말이죠. 여기서 이름을 따온 발사체가 총 길이가 47.2m, 엄청나게 큽니다. 무게 200톤의 3단 로켓인데 이 안에는 지금 15개의 위성이 실려 있습니다. 곧 이제 있을 누리호 발사를 기다리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자인 이명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예예. 예. 지난 4차 때는 새벽에 발사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3: 네, 맞습니다.
2: 예, 이번엔 대낮에 올라가네요.
3: 네네. 12시 예. 25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2: 예예. 예. 뭐 이제 뭐 한 1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최적의 타이밍은 어떻게 정합니까?
3: 그게 저희가 쏘는 게 아니고 올라갔을 때 그 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맞춰져 있거든요.
2: 아,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네온셋이라고 하는 게 주위성인데요.
2: 예.
3: 그게 다섯 대가 군지 위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2: 예, 예.
3: 근데 걔네들이 그 돌면서 한반도를 12시 30분에 항상 예. 돌게끔 하는 위도를 올리는 게 목표예요.
2: 아, 그래서 이 시간에 올라간다.
3: 네, 그래서 이제 역추적을 하면 걔네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2: 예.
3: 이제 어느 정도를 올려야 되는 고도가 결정되고요.
2: 아,
3: 그다음에
2: 예.
3: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몇 시에 쏴야 되느냐.
2: 예.
3: 그게 결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2시 25분이 결정된
2: 아, 예.
3: 거죠.
2: 하긴 이제 4차가 그때 새벽 1시 13분인가 그랬고.
3: 네, 그때는 뭐 이제 황혼 궤도라서 그 궤도 맞추는 거고요.
2: 예.
3: 이번엔 그 12시 30분을 항상 돌면서 이제 네온셋이 한반도를 찍는 건데요.
2: 예.
3: 지향을 같은 시간에 같은 조명으로 찍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 그렇군요.
3: 맞추는 거죠.
2: 예. 1, 2, 3차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사실.
3: 네, 저녁 때 하고 새벽과 그게 다 이제 마지막 주 위성의 이제 임무에 때문에. 맞춰서 하는 거죠.
2: 그러면 12시 반에 우리나라를 꼭 찍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3: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흑백은 한 1m 그 해상도.
2: 예.
3: 그다음에 칼라 한 4m 해상도인데요. 아무래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2: 예.
3: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계속 찍는 게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2: 예, 예, 예.
3: 그래서 12시 30분을 맞추는 거고요.
2: 그 해상도 4m라면 그 어느 정도 성능입니까?
3: 이게 한 대가 아니고 이제 다섯 대가 가는데요.
2: 예.
3: 4m면 그 자동 큰 뭐 트럭 같은 것들이 구별되는 정도.
2: 예, 예. 아, 그렇군요.
3: 네, 그리고 흑백은 1m니까 작은 자동차가 구분되는 정도 해상도니까
2: 예.
3: 엄청난 거죠.
2: 자동차도 1m 넘으니까 오토바이 정도.
3: 오토바이 정도가 구분이 되겠죠.
2: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쏘아 올리는 거는 해상도가 그보다 훨씬 높습니까?
3: 그 실제 군사위성은 해상도 높은데요.
2: 예.
3: 그거를 일부러 공급할 때는 좀 이렇게 흐리게 해서 공급을 하죠.
2: 아, 보안 문제, 안보
3: 네,
2: 문제 때문에.
3: 예를 들어 10cm면 상업용으로는 1m 이런 식으로.
2: 아, 예.
3: 하죠.
2: 그럼 10cm짜리도 있습니까?
3: 네, 실제로 미국의 그 군사 위성들은
2: 예.
3: 우리가 올라가 있는 뭐 허블 우주망 이런 것보다 성능이 뭐 몇 배나 뛰어나거든요.
2: 예, 예.
3: 그래서 실제 그 정도까지도 한다 해서 뭐 개미도 구분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2: 최소한 사람 얼굴은 확실하게 구분하고.
3: 그렇죠. 네.
2: 아, 대단합니다. 예. 그 지금 하여간 그렇게 올라가서 뭐 그 임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인 임무가 있다면 그건 뭐 발표를 안 할 테니까 그건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나눌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0: 여러 가지 그 다섯 대가 한 가지 임무만 합니까?
1: 네, 이번에 이제 합동으로 하는 게 네온셋이라 그래서 예. 다섯 대가 올라가는데요. 걔네들이 같이 다녀요. 군집위성이에요. 서로 서로 통신하면서.
0: 아 예.
1: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진을 이제 계속 한반도를 찍는 거죠.
0: 그러면 군집위성이면 그 서로 모여다닌다는
1: 모여다니고
0: 거죠?
1: 자기네끼리 통신을 하면서.
0: 그럼 위성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1: 거리는 몇 미터 안 되죠. 가깝게 다니면서.
0: 아,
1: 왜냐하면
0: 예.
1: 이제 그래야지 좀 한 번 지나갈 때 입체적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0: 그렇겠죠.
1: 한 번 지나가면 그다음에 또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 예. 대가 찍으면 이제 좀 입체적이기도 하고 놓치는 것도 커버할 수가 있고.
0: 예. 그럼 자기들끼리 부딪히거나 이런 일은
1: 네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한 기술이잖아요.
0: 그러게요.
1: 드론 같은 거 요즘에 보면 뭐 한 100대 200대 그냥 안 부딪히고 그렇죠. 띄우잖아요. 예, 예. 그런 기술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드론을 생각하니까 뭐 네네. 금방 이해가 가네요. 그럼 나머지 10대는 뭐 하는 위성들입니까?
1: 나머지 10대가 다양한데요. 그 재밌는 것이 그중에 한 대 광통신.
0: 예.
1: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쏘아서 이제 우리가 받아보거든요.
0: 예.
1: 근데 자기네끼리 통신하거나 광통신을 하면 이게 훨씬 더 그 뭐랄까 데이터를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광통신을 하는 것도 있고요. 아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반도체 D램이라든가 광통신이라든가 저장 장치를 실어서
0: 예.
1: 지상에서는 실험을 했지만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
0: 아.
1: 이런 것도 있고.
0: 예.
1: 실제로 지금 의약품 개발을 하는 게 있어요. 지상에서는 뭘 개발하면 아래쪽에 중력이 강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결정 같은 것들이 고르게 안 만들어집니다.
0: 아,
1: 미세. 근데 우주에 가게 되면 조금 더 고르게 되겠죠.
0: 예, 예.
1: 그렇게 하는 분자 구조 같은 거 결정하는 것도 있고요.
0: 예.
1: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들 다양하게 실험하는
0: 아,
1: 그런 것도 실립니다.
0: 그러면 그 1차 때는 사실 저희가 부분적인 성공만 했기 때문에.
1: 네네 맞습니다.
0: 2, 3, 4차 때 올라갔던 위성들하고는 또 진일보된
1: 그렇죠. 그러니까
0: 임무를.
1: 사실은 이제 4차 때 갔던 게 본격적으로
0: 예.
1: 올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부품이라든가
0: 예.
1: 우리나라 기술을 실험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실험을 하고
0: 예.
1: 뭐 확인하는 차원까지도 하는 겁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게 그 우주 공간에서 확인이 되면 스페이스 퀄리티가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어떤 집에 군사 퀄리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쓰는 부품을 우리나라 부품이 확인이 되면 수출도 할 수 있고
0: 아.
1: 그러니까 수입하는 걸 줄일 수도 있고 굉장히
0: 예.
1: 산업적으로도 중요하죠.
0: 예. 그러니까 요즘 왜 그 저 미국 대미 투자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상업적 합리성.
1: 맞습니다.
0: 네. 예. 그걸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1: 네, 그러니까 이게 우주 산업이라는 게 약간 저 그 자동차 산업과 비슷해가지고요.
0: 예.
1: 종합적인 거거든요.
0: 그렇죠.
1: 거기에 얽힌 게 많은데 어쨌든 우주에서 쓰려 그러면 우주에서 확인된 실험된
0: 예.
1: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0: 예.
1: 그 효과가 있는 거죠.
0: 예, 저희가 그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발사 자동 운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 아, 잘 됐네요.
0: 12시 15분에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예정대로 됐던 것 같고 자동 운영이라는 건 이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자동으로 기다리는 건가요?
1: 네, 기다리면 이제 자기가 시퀀스에 따라서 뭐 그 뭐 떼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서
0: 예,
1: 카운트다운이
0: 예.
1: 시작이 된 거죠.
0: 예. 지금 저 화면으로 잠깐 보니까 뭐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1: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0: 예, 이거 뭐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외견상으로는 12시 25분에는 저희가 바로 발사되는 장면을 수중계로 그 소리라도 라디오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2시 28분 30초에 그 SB라고 해서 광고도 공지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만 목표 고도가 570km입니다.
1: 네네.
0: 딴 때보다 높은 건가요?
1: 지금 우주정거장 국제우정거장이 400km고요. 사실은 지난번 4차 발사 때 600km까지 올렸었어요.
0: 예예.
1: 근데 이게 높이 올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0: 예.
1: 목적에 맞게.
0: 그렇죠.
1: 이번에 이제 네온셋이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0: 예.
1: 걔가 그 정도 올라가면 더 너무 높이 올라가면 해상도가 안 나오잖아요.
0: 예, 예, 예.
1: 더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공기 저항이 많아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0: 아.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0: 예.
1: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0: 예. 이게 지금 그 이번에 성공하면 누리호 그 성공률은 80%가 됩니다.로
1: 올라가죠. 네.
0: 예, 예. 지금 이제 여태까지 네 번에서 세 번 저 성공해서 75%인데 근데 이제 이게 신뢰성 있는 위성 운반체로 인정이 돼서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것까지 이렇게 받아서 돈 받고 올려주려면 90% 이상이 돼야 된다면서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 보통 실패를 많이 하고요.
0: 예, 예.
1: 다른 나라 발사체도 일본도 뭐 엄청 실패하다가
0: 예.
1: 이제 나중에는 거의 100%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예. 좀 속도가 빠른 편이죠.
0: 아, 그렇군요. 그 90%가 되려면 지금 이제 다섯 번째에 올라가는데
1: 네.
0: 10번을 쏴서
1: 9번.
0: 9번 그렇죠. 성공이 되니까 지금 앞으로 10번 쏠 때까지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1: 네, 근데 뭐 또 실패하고 또 쏘고 이제 지금은 1년에 한 번 페이스로 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아마 내년에 쏘고 나서는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도 쏠 수가 있거든요.
0: 아, 예, 네,
1: 그렇게
0: 예.
1: 해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죠. 신뢰를 줘야죠.
0: 예, 예. 아, 그렇군요.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아 있긴
1: 합니다. 갈 길이 합니다. 멀지만 속도 페이스는 좋다. 그렇게
0: 예,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예. 근데 그 다섯 개 주 위성, 군집 위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열 개는 그럼 따로따로 하나씩 나가는데 그거를 그 결국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열다섯 개를 그대로 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1: 그러면 좋은데요.
0: 예.
1: 지난 뭐 4차 발사 때도 도요셋이라고 하는 게 원래 네 예. 대가 가야 되는데 한 대가 실패했어요.
0: 뭐 하나가 잘 안 됐죠.
1: 네. 예. 그래서 세 대가 가도 무관하고요. 이렇게 군집 위성 가는 장점이
0: 예.
1: 큰 거 하나를 올리면 그게 잘못되면 끝이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이거는 이제 다섯 대니까 한 대 정도 뭐 아. 해도 뭐 원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0: 예, 예.
1: 그리고 다음에 쏠 때 보완할 수도 있잖아요.
0: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승객이 하나씩 내려야 되는데
1: 네, 맞습니다.
0: 서로 걸거치지 않고 넘어지는 일 없이 잘 내려놓는 것 그것이 네. 굉장히
1: 중요 사출이라 그러는데요.
0: 예, 예.
1: 그 이번에도 이제 다섯 대를 한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0: 예.
1: 한 대씩 하고 또 45도로 돌리면서 냅니다. 부딪히지 않게.
0: 아,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1: 이게 그 거기서 이제 내보내는 구멍이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내보내고 35초, 40초에 또 내보내면 같은 예. 방향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얘를 이제 45도를 돌려가지고
0: 아.
1: 다른 방향으로 내보내는 거죠.
0: 예.
1: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위험성을 줄이고요.
0: 그건 다 여기서 통제센터에서 원격 조정을 합니까?
1: 미리 다 거기에 프로그램 돼 있고요.
0: 예.
1: 만약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원격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그 얼마 동안 그 위성들은 우주에 머물까요?
1: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인데요.
0: 예.
1: 얘네들은 이제 좀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0: 예.
1: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0: 돌아오진 않죠?
1: 그 오른 것은 하지 않고요.
0: 예.
1: 가만 놔두면 이제 거기에도 공기가 희박하지만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점점 떨어져요.
0: 아, 그런가요?
1: 수년 수십 년이 되면 타버리는데
0: 예.
1: 약간 연료가 남았으면 인위적으로 빨리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0: 예예.
1: 또 아주 높이 올라가 있는 애들 뭐 3만 6천 킬로미터 이런 거 있거든요.
0: 예.
1: 걔네들 내리기 힘드니까 아예 더 위로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예. 이제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0: 예. 저 화면에 아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제 뭐 라디오라서 못 보셨지 뭐 제가 이제 대충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저 화면에 아주 뭐 구름이
1: 너무 멋지네요.
0: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고 발사대 지금 누리호가 이렇게 하얗게 우뚝 솟아 있는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연기가 두 군데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 발사체에서 중간 중간 저거는 어떤 겁니까?
1: 저거 뭐 수증기 저 약간 거기서 할 때.
0: 아.
1: 준비할 때 이제 액화시키고 뭐
0: 예, 예.
1: 그다음에 그 뭐 약간 온도를 낮추고 하면서
0: 예, 예.
1: 그런 장치들로
0: 예예 예. 지금 유튜브로는 저희 방송 유튜브로는 이제 화면이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 상태에서 이제 불과 한 1분 조금 넘으면 이제 발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 저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모든 상태는 다 완벽한 상태인 것으로 돼 있고. 분리물이 위험하면 종료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슨 얘기인가요?
1: 그 이제 옆에 이제 세워놨던 것들이 있고요.
0: 예, 예.
1: 저게 뭐 밸브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0: 예, 예.
1: 일단 종료해서 뭐 1초 전에서 종료를 하기도 합니다.
0: 아, 하긴 그렇죠.
1: 네, 지금 예. 이제 40초 이렇게 가고 있는데
0: 예, 예.
1: 그런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마지막 체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0: 예, 예. 35초 남았고요. 참 그 제가 아까 그 66년도에 뭐 재민이 11호가 와서 전시했다는 얘기 그것도 모형이 와서 전시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지만 벌써 그것도 뭐 60년 전 얘기긴 하나 우리도 이렇게 발사체를 우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건 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잠깐 TV 수중계로 저희도 그 오디오라도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들어볼까요?
2: 6,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3: 예 언제 눈에 봐도 벅찬 모습입니다.
4: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3: 누리호가 날아오릅니다. 2026년 10월 7일 오후 12시 20분

0: 5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문을 두드립니다. 파란 하늘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누리호가 붉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그 반작용력으로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1: 예, 비행정상이라는
0: 비행정상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1: 예예.
0: 아, 우주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과학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우주 강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1: 예.
0: 우리의 꿈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문 박사님.
2: 네.
0: 아, 언제 봐도 멋있는 장면입니다.
1: 예.
2: 네.
0: 예. 불꽃의
1: 텔레비전에는 문
0: 보시면
1: 박사님이 나오시지만 여기는 아, 이명현 박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0: 네, 최대 아,
1: 오승훈 아나운서가 통과. 지금 중계를 하고요. 네, 오승훈 아나운서는 원래 카이스트에서 로켓 전공한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네, 매번 중계를 그 하는데 본인도 굉장히 벅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저 정도면 문제 없는 거죠?
3: 네, 지금 뭐
1: 일단 연기는
3: 예, 어딜 통과 뭐 이렇게 코멘트 예. 나오는 거 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뒤에서 나오는 연기는 끊겼고요. 오늘의 목적지 그다음에 발사체가 저 앞에서 혼자 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3: 네네. 예.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거기서 아, 계기판에서 문제가 나오면 아, 예.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네. 뭐 큰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밤에 봤을 때는
1: 아, 대단하네요. 이렇게 봐도 정말 대단하네요. 예.
0: 낮에는 오히려 연기가 또 자, 달고
1: 그 블러지였던 네. 땅에서 약간 그 이렇게 로켓트가 벌써 다섯 번째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0: 통과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앞으로
1: 이게 이제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3: 네,
1: 뉴 스페이스라고 하면 민간 기업이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민간 기업으로 네. 넘어가는 단계.
3: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 이제
1: 예.
3: 2021년에 이제 미국에서 뭐 스페이스X라든가
1: 예, 예.
3: 뭐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유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데요.
1: 예, 예.
3: 사실은 그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좀 형성되어 가는 건 미국 이야기고요.
1: 예.
3: 우리나라 이제 첫 걸음, 첫 발을 띄었다.
1: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한화가 파트너가 되어서
1: 예.
3: 그 전체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1: 아.
3: 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1: 예. 일단 누리호 1단 엔진이 분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멀리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는 이제 거의 점으로 보이는
3: 네, 그러니까 75톤짜리 네 개를 묶어서 1단을 하거든요.
1: 예, 예.
3: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올렸고 이제 올라가면 좀 중력이 약해지니까 걔네 버리고
1: 예.
3: 75톤짜리 이제 한 대를 가지고 또 2단
1: 아, 그렇군요.
3: 걔를 분리하고 또 3단까지
1: 아, 예.
3: 밀어 올리는 거죠.
1: 예. 비행 정상 고도 100km를 순식간에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최종 성공 여부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3: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1: 위성 분리,
3: 위성 분리를 해서
1: 예.
3: 걔네들이 원하는 궤도에 안착하는 것까지
1: 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시간 중에라도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리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현 천문학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예.
4: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등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등락원.
5: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4: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누리호는 지금 정상 고도 300km를 통과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부 국제뉴스 전해주시죠. 강다은 아나운서.

0: 네, 뉴욕증시는 기술주와 반도체주 상승, 국제유가와 국채 수익률 진정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위해서 미국 최대 원전 기업 컨스텔레이션과 3,600MW, 기가로 치면 3.6GW 규모의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전주와 전력주도 하루 10% 넘게 뛰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4개월 만에 다시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8조 원을 넘겼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순입니다. 4위와 5위는 ETF인데요. 반도체 지수 3배 추종 레버리지 ETF인 속셀과 나스닥 100 추종 ETF 순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코스피는 내일 삼전의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경계 심리 때문일까요? 장 초반 약세 출발했다가 지난주 마이크론의 높은 실적 발표와 메모리 수급 호조 등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받쳐주면서 하락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트럼프가 레브래스카주 연설에서 실언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요.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물가 상승은 치러야 할 대가라고 말한 뒤 그들은 도시도 파괴할 수 있다. LA와 샌디에고를 파괴하게 놔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즉각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핵보유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미국 도시들이 위협받았을 것이란 점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6: 거의 처음이라 낯서네요.
7: 예. 이번엔 또 김동주 대표가 나와주셨는데 마이크 올린지 모르시고 라디오는 처음이라고 긴장된다고 하시는 게 나갔습니다.
6: 아, 바로 나갔나요? 아.
7: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누리호는 고도 400km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또 들어오고 있네요. 570km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겠는데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했고 또 최근에는 AI 속도 조절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엔트로픽이 오는 11월에 미국 그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이 추정하는 이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최대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이렇게 덩치가 큰 엔트로픽이 주식 시장에 등판할 경우에 글로벌 증시 또 빅테크의 자금 흐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이 되죠. 오늘 12시에 처음 오신 분 김동주 전 업라이즈 투자 전문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예.
8: 네.
7: 손석희 시선, 저 손석희 12시뿐만이 아니라 라디오도 처음이시라고요?
8: 라디오 생방은 처음입니다.
7: 아, 제가 그러십니까?
8: 녹방은 예. 해봤는데 이게 또 생방의 부담이라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7: 아, 예, 예. 좀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8: 예, 알겠습니다. 예.
7: 김동주 대표는 김단태라는 필명을 쓰고 계시던데.
8: 아, 이게 네, 제가 원래 창업했던 회사가 카카오에서 인수를 했었거든요.
7: 아, 예, 예.
8: 그 카카오톡 만드는. 근데 거기서 영어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7: 예. 이제
8: 그 회사는 직급이 없고 영어 이름으로 이제 그 사내에서 소통을 하거든요.
7: 예,
8: 그래서
7: 예.
8: 이제 그때 단태라는 이름을 그때 그냥 짓게 돼서 우연히.
7: 아, 그러시군요.
8: 지금까지 그게 제 닉네임이 됐고 뭐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 예. 더는 뭐 여쭙지 않겠습니다. 본론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8: 네.
7: 예. 엔트로픽이 11월 중순에 상장을 추진한다 하는 건 맞나요?
8: 네, 아마 뭐 또 연기가 될 수는 있는데
7: 예.
8: 일단은 아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7: 예. 안 해도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8: 그렇죠. 지금 이미 뭐 로드쇼라고 해서 이제 예. 그 투자자들을 만나고 뭐 서류 작업들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 중이긴 하거든요.
7: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거 기업 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뭐 괜히 영어로 하면 좀 괜히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기업 공개라고 하죠, 뭐.
8: 그렇죠.
7: 예.
8: 네.
7: 그럼 쉽게 말해서 그냥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8: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회사들을 우리가 모든 회사를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7: 예예. 예.
8: 그럼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거래소랑 뭐 증권사 이런 것들이 심사를 해서 아, 이 회사가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구나라고 예. 하면 상장을 시켜주고 상장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그 주식을 거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 예예. 예.

0: 엔트로픽의 지표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계속 돌고 예. 있거든요.
1: 빚이 좀 있다고 그러던데.
0: 뭐 부채도 부채인데 예. 최근에 이제 GPT-6 아스트라가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경쟁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경쟁 예. 모델이 나온 다음부터는 판매량이나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사이에 시간을 좀 벌어서 더 좋은 모델로 시장을 좀 놀래키고 더 고평가 받으면서 상장하려고.
1: 기왕이면 좋은 조건에서 상장하는 게 좋으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사이에 뭐 좋은 조건이 생겼습니까?
0: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상장 시기가 또 야금야금 밀리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원래 11월 초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1: 예예. 예.
0: 그런데 지금은 11월 중순으로 또 상장을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1: 예. 그럼 뭐 또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0: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네.
0: 그래서 또 어떤 모델들이나 이런 게 나오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예. 예.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돈으로 한 2,60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규모 때문에 엔트로픽에 주목하는 거겠죠. 역시 시장에서는.
0: 그렇죠. 2,600조면 뭐 세계에서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예, 예. 정도의 그 규모의 회사고 삼성전자보다 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1: 예.
0: 당연히 시장에서는 너무 큰 대어고 또 이 AI를 가장 대표를 하는 그런 예. 회사가 엔트로픽이거든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엔트로픽이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 마치 뭐 손흥민이 뭐 축구 경기 되게 큰 리그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1: 예.
0: 우리가 주목하듯이 그런 것처럼 주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그렇게 그 비유를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가
0: 어렵잖아요.
1: 어려우니까 이게 비유하면 금방금방 와닿거든요. 예. 네. 근데 아무튼 그 이 엔트로픽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빚도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출하고 수익은 잘 나오는 편인가요?
0: 아직은 사실 영업 적자이기는 하고요.
1: 예.
0: 그런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1: 예.
0: 2분기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조정 영업 이익은 흑자긴 해요. 근데 이제 조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1: 예.
0: 여기서 조정이라는 거는 그 주식 보상 비용.
1: 예.
0: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 주는 거.
1: 그렇죠.
0: 그런 주가 보상과 관련된 비용을 이제 제외하고,
1: 예예.
0: 그러니까 진짜 흑자는 아닌데,
1: 예.
0: 주식 보상 비용을 제외하면 흑자다라고 해서 이제 2분기 때 이야기가
1: 예.
0: 나왔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매출 자체는 2분기 기준으로 16조 원이긴 해요.
1: 예예.
0: 그럼 16조 원이면 사실 2,000조가 넘는 회사 치고는 좀 아쉽잖아요.
1: 적게 느껴지네요.
0: 적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15배가 증가했어요.
1: 아 그런가요? 뭘로 그렇게 증가를 했지? 15배나?
0: 아 뭘로 증가를 했냐면
1: 예.
0: 클로드 코드라는 이 코딩을 도와주는 툴들이 예. 있는데 그 툴을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여기 손석희 진행자님께서도
1: 예.
0: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램을 10년차 개발자처럼
1: 예.
0: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아 제가요?
0: 네. 엔트로픽 제품만 사용하시면 가능해요. 예. 거짓말이 아니고 제 주변에
1: 예.
0: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1: 예.
0: 하나 둘씩 이런 서비스나 앱들을 만들고 있어요.
1: 예예.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니까
1: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것도 그렇고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 새로운 AI를 하도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0: 맞아요.
1: 그거 따라하기도 바쁜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0: 이거는 이제 지금은 제일 많이 파는 건 기업체에 가서
1: 예.
0: 기업 이제 전체 라이센스
1: 예.
0: 이 기업에 뭐 200명 있으면 200명에 대한 이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팔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모든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AI를 이용해서
1: 예.
0: 코딩을 이제 막 10년차 개발자처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아, 예. 그런 걸 다 도와준다.
0: 네, 그런 걸 다 도와준다고
1: 생각하시면 이것도 일종의 에이전트입니까, 그러면?
0: 에이전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에이전트가 조금 더 나간 느낌이고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0: 에이전트는 조금 더 대충 말해도 많은 걸 하는 게 에이전트고
1: 예, 다츠니 뭐 뮤즈니 뭐 이런
0: 맞습니다.
1: 이 시간에 다뤘던 것들인데
0: 네네
1: 예.
0: 근데 뭐 클로드 코드도 에이전트의 좀 초기적인 모습이다.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결국 에이전트가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에이전트는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1: 예.
0: 클로드는 좀 더 방금 말씀드린 건 좀 코딩에 특화돼서 코딩 위주로만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각자의 그 주특기들이 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예예. 예. 근데 하여간 이번에 이렇게 그럼 상장하는 이유는 뭐 빚도 좀 어떻게 청산하고
0: 그렇죠.
1: 자원을 끌어들여서 네네. 뭐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0: 그렇죠. 이 상장이라는 게 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마지막

0: 마지막으로 큰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 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사실 지금 이 AI와 관련된 거를 이제 학습하거나 예.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미 약정해놓은 돈이 사실 엔트로픽이 막 수십조 원을 쓰겠다라고 이미 약정을 해둔 상태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상장을 하지 않고서는
1: 아, 그 돈을 모을 수가 없다.
0: 그렇죠.
1: 예. 그 지금 그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가 엔비디아는 맞죠?
0: 네네.
1: 예. 엔트로픽이 상장되면 증시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도 많습니까?
0: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예. 우리가 닷컴 시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 예.
0: 닷컴 시대 때도 처음에 주식이 많이 올랐던 건 하드웨어 주식들이었어요.
1: 예.
0: 인텔 같은 회사들이
1: 그렇죠.
0: 원래는 주인공이었다가
1: 예.
0: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주인공이 됐거든요.
1: 예, 예.
0: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1: 당연한 수순 아니었을까요?
0: 네. 그런 것처럼
1: 예.
0: 초기에는 산업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하드웨어 회사 엔비디아가 주인공인데
1: 예, 예.
0: 산업이 성숙하고 나면 소프트웨어 회사 엔트로픽이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 비유를 사람들이.
1: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인프라를 깔아놓고.
0: 맞습니다.
1: 예,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그 위에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 건데.
0: 네.
1: 그러면 엔트로픽이 상장되면 실제로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도 있을까요?
0: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예.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시가총액이 6조 달러 가깝거든요.
1: 예, 그건 뭐 비교가 안 되는군요.
0: 그래서 엔트로픽이 지금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1: 예, 예.
0: 2조 달러에 엔트로픽이 상장한다고 하면. 그래서 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1: 예, 예.
0: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AI 자체가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으니까
1: 예, 예.
0: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도 어느 정도 좀 흔해지고 나면
1: 예.
0: 결국에는 그런 모든 과실을 소프트웨어 기업인 엔트로픽이 그거를 먹으면서 결과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1: 예,
0: 장기적으로
1: 예.
0: 넘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죠.
1: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작게든 크게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과거 사례 봤을 때 기업들의 상장이 이렇게 잇따르면 아주 잇따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엔트로픽을 뭐 시작으로 하든 뭘 하든 잇따르면 증시나 산업이 오히려 부진해졌다 이런 또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0: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을 하는 순간은
1: 예.
0: 나 자신이 가장 고평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장이 많고 상장에서 유치하는 자금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1: 예.
0: 지금이 가장 이 기업들을 고평가해주는 증거인지도 모르는 거죠.
1: 예, 예. 근데 그 다음은 아닐 수 있다.
0: 그 다음이라는 의미가 어떤
1: 아니 그러니까
0: 말씀이죠?
1: 지금은 가장 고평가받고 있지만
0: 네.
1: 상장된 이후
0: 맞습니다.
1: 예예. 예.
0: 상장된 이후에는 혹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1: 예.
0: 지금 분위기가 좋지만 혹시 분위기가 바꾸면 이제 고평가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1: 그러게요.
0: 네, 그런 걱정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좀 있기는 해요.
1: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큰 기업들이 한 다음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좀 부진하거나 뭐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0: 대표적으로는 닷컴 버블이 있고요.
1: 그때 예예. 예.
0: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됐는데
1: 예.
0: 파산한 기업들이 사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1: 그 닷컴 버블 꺼질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예예. 예.
0: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닷컴 버블 때도 이런 IPO나 정말 유명한 테크 기업들 기대받는 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장했는데.
1: 예예. 예.
0: 많이 망하지 않았느냐.
1: 예.
0: 그런데 요즘도 IPO가 많고 상장이 많으니까
1: 예.
0: 엔트로픽의 상장이 너무 큰 또 회사니까 그런 걱정을 사람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근데 그거는 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 김동주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 저는 이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닷컴 때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르니까.
0: 네. 일단 예. 뭐 다른 점 말씀드리면
1: 예.
0: 체급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돈을 거의 못 버는 그러니까 매출도 거의 없는 기업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1: 예, 예.
0: 엔트로픽은 적어도 매출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장률이
1: 예.
0: 전년 동기 대비 막 10배씩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AI 제품을 직접 써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1: 예.
0: 진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 사용을 직접 해보는 입장에서는 닷컴 때는 좀 꿈이 많이 묻어 있었다면
1: 예, 예.
0: 지금의 AI 제품들은 시킨 걸 정말 해낸다 이런 느낌을 많이 저는 받고 있습니다.
1: 지금 엔트로픽이 이렇게 상장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한 80조 원 정도의 빚 네. 맞습니까?
0: 네.
1: 예, 그게 이제 투자하느라고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기업이 사양끼리 돼가지고 빚을 진 게 아니라 투자하느라고 진 빚이기 때문에 그걸 상장함으로써 자금을 끌어들여서 투자하는데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면.
0: 그렇죠.
1: 오히려 더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까요?
0: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근데 그거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0: 네, 네.
1: 실제로 그 10월이나 11월에 이게 11월에
0: 네.
1: 상장을 하고
0: 네.
1: 주식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0: 아. 그렇죠.
1: 예.
0: 이게 정말 저도 이 주식 쪽과 경제를 계속
1: 예.
0: 따라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예.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내년 그래요. 뭐 다음 달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1: 예, 예.
0: 특히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가 너무 기대주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상장을 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싸늘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1: 예.
0: 하면
1: 전체적으로 비상 걸리는 거죠.
0: 맞습니다.
1: 예, 예.
0: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1: 예.
0: 대부분 다 지금 코스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AI와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엔트로픽의 상장이
1: 예.
0: 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투자자는 엔트로픽 상장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게
1: 예, 예.
0: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1: 예.
0: 같아요.
1: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올해 상장할 때 그때도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0: 맞아요.
1: 그쪽으로 많이들 이제 그 돈이 옮겨가는 바람에 우리 코스피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0: 네. 저도 비슷한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엔트로픽 사고 싶으니까 나 달러 환전할게.
1: 아, 그럼 환율에 문제가 생기겠군요.
0: 환율에도 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1: 예.
0: 또 하나는 이거는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1: 예.
0: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주식을 팔고
1: 예.
0: 현금이 없으니까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나 그 돈으로 엔트로픽 사야지
1: 예.
0: 라고 하면서 엔트로픽과 비슷하거나 좀 AI 관련된 주식들이
1: 예.
0: 단기적으로는 좀 부침을 겪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아까 뭐 환율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때 왜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달러 환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한 1,500원이 넘은 뭐 꼭
0: 네.
1: 그것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0: 맞습니다.
1: 예 그런 분석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저 챗GPT를 만든 오픈 AI는 거기도 올해 상장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0: 네.
1: 왜 선택이 다른가요?
0: 이것도 딱 그 기업의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1: 예.
0: 기업이 언제 상장하고 싶냐면 자신이 가장 고평가 받을 때
1: 예.
0: 상장하고 싶은데
1: 예.
0: 오픈 AI가 코딩 쪽 AI를 개발하는 게 좀 늦었어요.
1: 예.
0: 그래서 매출이 엔트로픽이 먼저 매출을 치고 올라갔고
1: 예.
0: 오픈 AI가 매출 성장률이 좀 늦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상장할 만한 좀 모양이 안 나오는 거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좀 상장을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내년에 숫자가 좀 나오면 상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아 속도 조절론 얘기는 어떻게 돼갑니까 요즘?
0: 속도 조절론은
1: 지금 그 엔트로픽은 속도 조절하자 그런 데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나서니 앞뒤가 다른 얘기 아닌가요?
0: 속도 조절을 정말 하고 싶으면
1: 예.
0: 상장을 안 해야죠.
1: 그렇죠.
0: 왜 네, 왜 투자를 더 유치를 하고
1: 예.
0: 왜 더 좋은 모델을 개발을 하고?
1: 그러게요.
0: 그래서 속도 조절론은 저는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다리
1: 예.
0: 걷어차기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그러니까
0: 무슨 얘기냐면 속도 조절을 하면 규제가 생기게 되고 규제가 생기게 되면 후발주자 회사들이
1: 예.
0: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1: 규제?
0: 네, 규제.
1: 예, 규제. 예.
0: 네, 규제.
1: 예.
0: 그 비용이 더 들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막 직원이 상주해서 외부 직원이 상주해서 그 회사가 안전을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1: 예.
0: 또 그런 것들 제대로 못하면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만약에 더 들게 되면
1: 그러게요.
0: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중적이다라는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속도 조절은 점점 좀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또 일견 이건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행태로 봐서는 이 기업들의
0: 네.
1: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동주 대표님.
0: 네.
1: 예, 고맙습니다. 누리호는 지금 목표 고도 570km를 넘게 무사히 올라갔고요. 주 탑재 위성 5기와 모든 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됐습니다. 현재 누리호는 비행이 종료됐고 모든 과정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뭐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참 좋네요. 아,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의 뭐를 듣겠습니다. 속도 조절은 얘기했지만 아무도 잘 믿지 않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나 시장에서나 늘 더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때문이 아닐까요? 예,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6: 6800번 문자 쓰시는 분께서, 저는 완도 상일도에서 낚시를 하다가 누리호가 발사돼서 올라가는 것을 직접 하늘에서 봤네요. 대단합니다 하셨습니다. 낚시와 누리호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왠지 어울리는 그런 묘한 조화를 느끼게 되네요. 예, 좋으셨겠습니다. 직접 보셔가지고. 예. 9387 쓰시는 분께서, 소리로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다고 하셨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신 모양이죠. 3253 쓰시는 분께서도, 누리호가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설렙니다. 이런 마음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서도 변하지가 않네요. 끝까지 다 성공하길 바란다고. 오후 2시에 이제 그쪽에서 우리 저 발사한 곳에서 통제센터에서 아마 발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위성들이 다 자기 임무를 하고 있는지 교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결과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4: MBC 1시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낮 12시 25분 위성 15기를 실고 다섯 번째로 발사됐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져 예정된 시각인 낮 12시 25분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륙했습니다. 누리호는 이륙 2분 뒤 1단 분리, 4분 뒤 페어링 분리가 이뤄졌으며 4분 30초 뒤 2단이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또 발사 13분 30초 뒤인 12시 38분부터 주 탑재 위성인 네오 온셋 5기 등 위성 15기가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위성 분리를 성공적으로 끝낸 누리호는 낮 12시 45분쯤 자동 운용과 추적 운용이 종료됐습니다.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0.83%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 원 늘어나는 반면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이 현지 시간 6일에 종결된 가운데 원고 측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기 위해 기존 동부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많이 다뤄본 곳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앞 초고층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에 대한 자신의 애정은 국가유산청장보다 결코 덜하지 않는다며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100배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민선 국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면 종묘의 가치는 이보다 10배, 100배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종묘앞 광장 조성부터 창경궁과 종묘를 다시 연결한 율곡로 지하화, 서순라길 보행환경 개선 등을 서울시의 업적으로 꼽으면서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서울시가 기여를 많이 했느냐, 문화재청이 기여를 많이 했느냐를 굳이 비교하자면 압도적으로 서울시가 기여한 게 많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재재청 문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원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6: 고수익에 원금보장?
1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16: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8: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는 질문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호원숙 작가님이십니다. 박완서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이제 벌써 15년이 됐는데 그 따님이죠. 호원숙 작가께서는 어머니의 삶과 문학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이 박완서 선생의 낱말들을 그 귀한 낱말들을 다 골라서 우리 책 속에 잡아두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4부 그리고 첫 곡은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담아드리고 있죠. 역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예, 작가에게 낱말은 세상을 담는 그릇이죠. 고 박완서 선생, 그 그릇을 유난히 꼼꼼히 잘 닦아내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사전을 곁에 두고 정확한 낱말을 골랐고요. 그중에서도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책 속에 붙잡아두었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세상을 떠나신 지가 이제 벌써 15년이네요. 어머니의 삶과 문학을 그야말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맞딸, 맞따님 호원숙 작가가 그 낱말들을 꺼내서 책으로 엮어내셨습니다. 오늘 질문들에서는 책 속에 남은 박완서 그리고 딸의 기억 속에 남은 박완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원숙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처음 뵙겠습니다.
0: 예, 예.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그 구리의 아치울의 노란 집에서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여기는 박완서 선생께서 머무셨던 곳이기도 하고.
1: 네.
0: 예. 오늘도 거기서 오신 거겠네요.
1: 네, 네.
0: 예. 좀 오래 걸리셨겠습니다. 오셨는데.
1: 한 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0: 그래도 꽤 걸리네.
1: 네.
0: 예, 예. 떠나신 지 올해로 15년이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대개는 뭐 그야말로 박완서 선생님의 어떤 손때가 다 그대로 묻어 있겠네요.
1: 그럼요.
0: 예, 예.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내실 때.
1: 그냥 어머니가 예. 사시던 집이고 또 저도 같이 살았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너무 익숙하죠.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0: 예.
1: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것들 그리고 이제 부엌이나 옷장이나 그런 것이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예, 예.
1: 그렇지만 또 제가 현재의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항상 또 새로운 그런 음식물을
0: 예, 예.
1: 새로 사야 되고
0: 갈고
1: 새로
0: 닦고,
1: 만들어야 되고
0: 갈고 닦고 하셔야
1: 네,
0: 되겠네.
1: 네. 예.
0: 그래도 뭐 흔적은 그대로 다 남아있을
1: 네,
0: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이사를 가시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1: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네.
0: 예, 예. 하여간 늘 끝까지 잘 지켜주시면 저희들도 예.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1: 또 이제 마당이 있으니까요.
0: 예,
1: 마당,
0: 예.
1: 마당은 1년 내내 그
0: 손이 가죠.
1: 손이 가고 또 변화하거든요.
0: 그렇죠. 예,
1: 1년 내내.
0: 예.
1: 뭐 똑같은 마당이 아니죠. 매년.
0: 예, 예. 그러게요.
1: 네.
0: 예. 그 책상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책상과 서재 책들은 서울대 도서관의 아카이브에
0: 아 기증하셨습니까?
1: 네, 기증했습니다.
0: 책상까지요?
1: 네, 책상요.
0: 아 예.
1: 네.
0: 그건 그러면 서울대 도서관에서 뭐
1: 꾸몄죠. 거기
0: 전시를
1: 거기에
0: 하고
1: 지금
0: 있는...
1: 전시하고 있었죠.
0: 아 예.
1: 네. 지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1: 네, 네.
0: 바로 서재, 그 책상에서 서재. 많은 책들이 나왔을 텐데.
1: 그럼요.
0: 예. 혹시 그 저 이번에 그 저 남기신 글들을 여러 가지 엮어서 책을 내셨잖아요.
1: 네.
0: 예. 기억에 남는 글이나 문장을 소개해 주신다면.
1: 아, 그러면 그 문장을 읽어볼까요?
0: 그럼 좋죠. 예, 예.
1: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0: 예. 거기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데.
1: 네네네. 예. 제가 이렇게 끼워냈는데.
0: 예. 하나만이라도.
1: 네. 미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0: 예, 예.
1: 후툿하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0: 후툿하다.
1: 네, 후툿하다.
0: 예.
1: 아주 훈훈하고 덥다라는 뜻인데.
0: 아, 그 후에 시옷 받침입니까?
1: 네네네.
0: 예, 예. 후툿하다.
1: 방안이 후툿하고 마당에 만개한 영산홍이 창호지를 은은한 노을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잠자코 듣고만 있는 머리빵 아씨의 숨결도 후툿했고 무릎 위에 사뿐히 깍지 낀 손가락은 뱅어처럼 유연하고 매끄러워 보였다. 미망에 나오는 구절인데
0: 예.
1: 그 머리빵 아씨를 그 묘사하는 그
0: 예.
1: 구절이 저는 굉장히 그 후툿하다라는 거와 숨결이 후툿하다라는 거와 그런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예. 대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요.
1: 네.
0: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낭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저는 그렇게 낭독을 부탁드릴 생각이 처음엔 오셨습니다.
1: 아, 그랬어요?
0: 바로 읽어주시는데
1: 네.
0: 근데 바로 읽어주시는데도 그게 그렇게 많이 와닿네요.
1: 아니
0: 그 단어 하나하나가.
1: 아니 사실은 다른 예. 다른 거를 낭독하려고 그랬는데
0: 예.
1: 제가 이렇게 꼽아놓은 글들이 있었거든요.
0: 예, 예,
1: 이 책에서.
0: 예.
1: 그런데 그게 딱 걸리네요.
0: 예. 그 책 제목을.
1: 즉 이게 박한서의 낱말들이죠.
0: 아 그대로
1: 네네.
0: 해서
1: 네네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예. 네. 근데 아니 그러면
1: 네.
0: 기왕이면
1: 네.
0: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른 글로.
1: 다른 글요?
0: 예예.
1: 제가 좋아하는 글로 읽을까요?
0: 예예예. 예, 예. 그거는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으신 모양이네요.
1: 네, 제가 이걸 안 가지고 와가지고
0: 예.
1: 아, 요 글은 여기 이 책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0: 아 그런가요? 예,
1: 네네. 그런데
0: 예.
1: 제가 이걸 특히나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0: 예.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닌가?
1: 아니에요.
0: 예예. 예.
1: 저는 이걸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0: 예.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1: 네.
0: 예.
1: 이거는 엄마의 말뚝의 앞, 엄마의 말뚝의 앞에 부분입니다.
0: 아 예, 저 그리고요.
1: 네.
0: 기왕에 우리 제작진 분들이
1: 네
0: 배음을 이렇게 음악을 잠깐 깔아드릴까요 그러면?
1: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0: 예.
1: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0: 예, 준비가 됐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 나는 미지의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파른 고개를 오르면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한 공포감과 속도감을 맛보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고개의 정상에 섰다. 봐라, 송도다, 대처다. 엄마는 마치 자기가 그 대처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송도는 엄마가 방금 보자기에서 풀어놓은 것처럼 우리 앞에 발 아래 그 전모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0: 예.
1: 이게 저는 굉장히 어머니 엄마의 말뚝의 제 앞부분인데
0: 예.
1: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예.
1: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런 어떤 소설의 앞부분도 세계 문학에도 없다.
0: 예예.
1: 이렇게 멋진 부분을.
0: 그러게요. 그 송도라 하면 그 지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1: 개성이죠. 그러니까 송도 그러니까 개성
0: 예, 예.
1: 그러니까 고려의
0: 그러니까,
1: 고려의
0: 예.
1: 네, 수도를 송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심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0: 예, 예.
1: 할머니로서는 그때 그걸 보자기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기서
0: 예.
1: 자랑스럽게 마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0: 예.
1: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죠. 엄마의 말뚝 엄마 할머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0: 예.
1: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아, 좋았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저는 그 딱 그 한 문장 방금 말씀해 주신
1: 네네.
0: 보자기에서 풀어놓은 듯한
1: 네네네.
0: 그런 거 어떻게 생각이
1: 네. 그게 너무 저는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0: 예,
1: 어릴 때
0: 예.
1: 이제 그 산을 오르면서
0: 예.
1: 이제 그걸 지나서 이제 거기에 송도 개성 시내가 다
0: 예.
1: 처음 본 거고 그때 유리창이라는 것도 처음 보셨다 그래요
0: 예.
1: 어릴 때
0: 아.
1: 시골에서
0: 예.
1: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걸 앞부분인데
0: 그렇군요.
1: 저는 그것이 마치 어머니 소설의 서곡과 같은 그런 느낌이
0: 예.
1: 들었습니다.
0: 예. 그리고 처음에 아까 읽어주신 그 거기서도 후투타다라는 표현을 요즘 안 쓰거든요.
1: 네네네.
0: 안 쓰는데 아주 와닿는
1: 네.
0: 표현이기도 해서.
1: 네네.
0: 뭐 안 그래도 내일 모레가 한글날인데
1: 네.
0: 우리는 우리말을 너무 쉽게 버린 게 너무 많다.
1: 네.
0: 이런 생각을 박원서 선생 문장에서 다시 한번
1: 네.
0: 보게 됩니다.
1: 네.
0: 늘 그렇게 사전을 곁에 두고 다 찾으면서 정확한 말 그리고 우리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다면서요.
1: 저희 어머니가 사전을 찾는 거는 우리말을 찾는다는 것도 있지만 확인하는 거.
0: 예. 그렇죠.
1: 예. 표준말을
0: 예.
1: 어머니가 상용해서 쓰는 말이지만
0: 예.
1: 그것이 사전에도 정확하게 있는 표현을
0: 예.
1: 쓰려고 노력하셨고
0: 예.
1: 그걸 반드시 확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책을 보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은 꼭 사전을 찾아보면은 반드시 있어요.
0: 아.
1: 왜냐하면 어머니는 정확하게 그
0: 예.
1: 저기 낱말을 쓰셨기 때문에.
0: 예, 예. 네. 그럼 뭐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게 희미해지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건 또렷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1: 네, 네.
0: 우리 호원석 작가께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1: 저는 그 어머니 모습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0: 예.
1: 여유롭고 또 막 다그치거나 하지 않고
0: 예, 예.
1: 그리고 또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
0: 규칙적이지 않은?
1: 네.
0: 예.
1: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무슨 유명한 작가나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예. 쓰고 그런
0: 예.
1: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0: 있죠. 뭐 새벽에 쓰시는 분들 계시고.
1: 네네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물론 이제 그 새벽에 글을 많이 쓰시긴 했지만
0: 예, 예.
1: 그런 어떤 아주 규칙적인 그런 거를 하지 않으셨어요.
0: 자유로우셨군요.
1: 네, 자유로우셨어요. 예.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예. 나이 마흔에 그때 데뷔하셨잖아요. 어머니. 남옥이라는 작품으로.
1: 네네.
0: 그게 70년대 중반이었다고 저는
1: 네.
0: 기억을 하고. 그 첫 작품은 저도 읽어봤습니다.
1: 네.
0: 남옥을.
1: 네.
0: 지금 뭐 모든 그 문장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마흔에 이미 자녀분이 다섯이었고.
1: 네.
0: 그렇게 늦게 데뷔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너무 바쁘셨을까요? 다섯 자녀를 키우시느라고.
1: 그럼요.
0: 예.
1: 저는 어머니가 그 뭐 데뷔를 하셨을 때
0: 예.
1: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0: 예.
1: 그때 저는 어머니가 이제 데뷔하신 걸 보고 남옥을 보고 너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0: 예.
1: 너무 낯설은 거예요.
0: 아, 이건 내가 아는 어머니가 아니었는데.
1: 그런 것보다는 예. 어머니가 다른 세계로 가버린 것 같은
0: 예.
1: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0: 예.
1: 그러면서
0: 그때 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신 나이셨을
1: 네,
0: 테니까.
1: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나만의 어머니가 아니다.
0: 예.
1: 우리 가족만의 어머니가 아니다. 물론 자랑스럽고
0: 예.
1: 굉장히 기뻤지만 어떻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세계로 가셨기 때문에
0: 예, 예.
1: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0: 그 정도로
1: 네
0: 예.
1: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0: 너무 과하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1: 아니 저는 절박했어요.
0: 그랬나요?
1: 네.
0: 그랬다는 건 그러면 작가 이전의 박완서 선생과
1: 네.
0: 작가 이후의 박완서 선생은 달랐다는 얘기도 되나요?
1: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다르진 않았어요.
0: 예, 그러셨을 것 같은데.
1: 네네.
0: 예, 예.
1: 그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셨지만
0: 예.
1: 이제 점점 어머니한테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이 점점 많아지고
0: 예,
1: 장편소설을
0: 예.
1: 연재를 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어머니가 힘드셨죠.
0: 그러셨겠죠.
1: 네.
0: 예, 예.
1: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하실 때.
0: 예. 오늘 뭐 기왕에 그 책을 가져서 잠깐 좀 구경해도 됩니까?
1: 네,
0: 예.
1: 이거요?
0: 예, 예, 예. 박완서의 낱말들. 어떤 낱말들을 고르셨어요? 여기서 쭉 집대성을 하셨습니까?
1: 네. 뭐라 그러나 굉장히 소설에서
0: 예.
1: 그 낱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0: 예.
1: 그리고 또 아름답고
0: 예.
1: 네. 그리고 또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0: 예.
1: 그 낱말처럼 네네
0: 예.
1: 낱말의 그런 의미가
0: 예.
1: 굉장히 뭐라 그러나 문학적이고
0: 예.
1: 네 그런 거를 골랐습니다.
0: 예. 이 책은 이제 박완서 지음으로 나와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편절을 하신 거죠.
1: 네.
0: 호 작가께서
1: 역금이라고요.
0: 역금
1: 네네네
0: 예. 죄송합니다. 이거 한자를 써서 우리 좋은 우리 말이 있는데.
1: 아, 네. 역금으로 했습니다. 예. 예.
0: 보니까 네. 뭐 몇 장으로 이렇게 1, 2, 3, 4, 5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네, 네. 매 장마다 네. 키워드가 아 이게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중요한 낱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인 주제에 이러고 있으니. 예. 근데 연연하다. 네. 꽃벼락. 난분분하다. 네. 예. 생소합니다. 난분분하다라는 네, 말 같은 네. 것은 네. 그에 대한 뭐랄까? 그 단어가 쓰인 문장들이 이렇게 네. 쭉 네, 네, 네.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 네. 정말 좋은 사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 네. 예. 아무튼 그걸 이렇게 책이 나오고 나서 예. 저는 처음에는 이제 뭐 원고로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책이 나오니까 예. 굉장히 이렇게 저는 책이 나오면 이렇게 껴안게 돼요.
0: 예.
1: 사랑스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또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고 예. 또 이제 아까도 미망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미망을 다시 또 읽고 싶고
0: 예, 예.
1: 그런 그 단어로 하여금 아. 그런 역할을 할 것 예. 같아요.
0: 그럼 호원숙 작가께서 보시기에 네. 이건 정말 박완서다운 낱말이다 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예. 제가 여기에 서문에도 썼는데
0: 예.
1: 그런 어떤 뭐 논우매기를 하다라든가
0: 예?
1: 논우매기.
0: 논우매기?
1: 논우매기.
0: 논우매기?
1: 네. 이렇게 그... 나눈다.
0: 아, 나눈다.
1: 예.
0: 그 어디 저 사투리입니까? 아니면
1: 아니요, 사투리 아니라
0: 예.
1: 저기 여기 제가 그 서문에
0: 예.
1: 서문에 그런 걸 썼는데 노누맥이라든가 구매구매라든가
0: 예, 예.
1: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0: 그런 건 정말 다시 살려두면 참 좋은
1: 네네네네네.
0: 말일 텐데
1: 예. 어머니가 노누맥이를 해줄 때 곁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다
0: 예.
1: 부족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넉넉한 사람한테는 조금씩
0: 아.
1: 그러나 서운하지 않게
0: 예.
1: 나누어지는 주는 손길은 정확했지만
0: 예.
1: 전체적으로는 풍요롭게 만드는 분배의 마음이 있었다.
0: 예.
1: 구매구매 굿들하다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0: 예.
1: 따뜻해진다.
0: 아, 그렇군요.
1: 제가
0: 아 그게 그냥 나누기라기보다
1: 네.
0: 노누맥이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어감이
1: 네.
0: 그대로 다
1: 네. 네. 네.
0: 살아나는
1: 네.
0: 것 같습니다.
1: 네.
0: 부족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1: 네. 네.
0: 많은 사람한테는 좀 적게
1: 네.
0: 모두에게 풍요롭게
1: 네.
0: 노노매기
1: 네.
0: 아 좋은 단어인데요.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제가 그 책 제가 구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가져갈 수는 없고요.
1: 아니 아마
0: 예
1: 드릴 거예요.
0: 아니 네, 이게 제가 받아서
1: 네.
0: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방송에도 좀 반영하도록 예예 예. 산문지 모래알 만한 한 진실이라도 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요걸 마지막으로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식구들을 위해 장을 보고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일. 매일매일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쾌적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일. 아이들 공부를 돌보고 가끔 학교 출입을 하는 일. 뜨개질, 옷 만들기. 소위 살림이라 불리는 이런 일들을 나는 잘했고 또 좋아했지만 아무리 죽자고 이런 일을 해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허한 구석을 나는 내 내부에 갖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허한 구석이 박완서를 위대한 작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따님 호원숙 작가님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재학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6가지 기전과 영양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예, 4부를 이제 시작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4부의 첫 곡은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이혜연, 10월에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노래입니다. 이혜연 씨가 신청해 주셨던 뜻이겠죠? 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지만 손석희의 12시에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이문세 씨의 시를 위한 시를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듣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꺾고 우승한 뒤 태극기가 제대로 개양되지 않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일본 산케이신문은 국기 개양 담당이 일본 육상자위대 제14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자위대는 조직위에 물어보라, 또 조직위는 원인 확인 중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하네요. 손흥민 선수가 어제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 경기에서 전반 6분 프리킥 골을 성공시키며 A매치 59골로 한국인 A매치 최다 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북항이 소식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근접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부산 북항 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는 북항이가 멸종 위기종인 흑상어라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암컷이고요. 흑상어는 무태상어보다는 높은 수온을 견딜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수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최근 그린란드와 안보 협정을 맺었죠. 다음은 아이슬란드일 것도 같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이슬란드 외교 당국자들과 회담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루비오 장관의 아이슬란드 방문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트럼프의 북극 구상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울산, 여수 등 우리나라 항구에서 출항한 석유 제품, 특히 경유가 서방의 제재를 받는 유조선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들어갔다고

0: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앞서 가디언지의 질의에 대러 수출 통제 조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0: 네, 오늘은 스위스로 갑니다.
1: 좋은 데로 가네요.
0: 아, 저도 네, 스위스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예. 환경이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요.
1: 근데 여기선 무슨 소식이 나온 게 있나요?
0: 아, 네. 알프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2500년 된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 기사 2500년 된 스키 녹아내리는 알프스가 고대의 비밀을 드러내다 가지고 왔습니다.
1: 유물이 스키예요?
0: 네. 스키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는 건데 예, 예. 빙하와 빙설이 녹아내리면서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있었던 비밀들과 유물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 예, 예.
0: 스키를 2500년 전에도 탔었다라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1: 뭔가 타긴 탔을 것 같긴 합니다. 눈이 많이 있으면.
0: 네, 네.
1: 근데 요즘 같은 스키 모양은 물론 아닐 테고.
0: 네.
1: 예, 예. 그대로 잘 보존이 돼 있던 모양이군요.
0: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 속에 아주 추운 기운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모습이 보존이 된 건데요.
1: 예.
0: 기사에 나온 이제 인물은 고고학자 안덴 마텐 박사라는 분인데 해발 2,286m 얼음 가장자리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약 90cm의 나무판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0: 이 박사님이 3년 전에도 바로 이 산고개에서 끝이 뾰족하게 모아진 비슷한 나무판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1: 예.
0: 아 이게 두 짝이 한 쌍인 스키구나 아.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1: 예.
0: 그럼 2,500년 전쯤의 물건인 건 어떻게 아느냐? 탄소 연대 측정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아, 사실 뭐 다른 나라의 고대 유물들을 보면 석재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천 년 동안 보통 땅 속에서 살아남는데 알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극한의 추위 속에서 유물이 냉동돼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부패했을 뭐 이를테면 가죽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예. 식물이라든지 심지어는 신체 일부까지도 유기물로서 고스란히 보존이 된 채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기사에서 한 전문가는 뭐 석기 시대가 지역마다 조금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이제 기원전 3000년 전쯤에 석기 시대라고 한다면 그때 돌만 쓰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게 이번 스위스 발굴에서
1: 예.
0: 알 수 있는 점이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입었던 것들의 대부분이 유기물 소재였다. 뭐 가죽이나 아니면
1: 예.
0: 천이나 이런 것들이었다라면서 그 점이 스위스 유물이 특별한 점이라고 설명을
1: 예.
0: 했습니다.
1: 뭐 다른 것들은 또 뭐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거 외에
0: 뭐 그 돌로 만들어진 화살 촉이 붙어 있는 그 화살 촉이 들어 있는 화살통이라든지
1: 예.
0: 네, 아니면은 입갈나무라고 해서 침엽순대 이제 그걸로 만든 조각상 그러니까
1: 예.
0: 장식품이죠.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천 년 전에 생활상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1: 예.
0: 이 자체의 의미도 크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인류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엿볼 수가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알프스는 너무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 이제 눈밭에 혹은 이제 높은 고도에
1: 예,
0: 근처에도
1: 예.
0: 못 갔을 것이다.
1: 뭐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죠.
0: 네, 금난의 구역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실제로는 이 유물들을 통해서 사냥꾼이나 목동이나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나귀에 와인을 싣고 가는 등 하는 정말 활발한 무역 통로였다라는 점이 밝혀진 거라고도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그 유물들이 떨어진 길들을 보면 어느 경로를 잘 이용했는지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고대 인류들은 이렇게 안전한 곳, 산사태가 안 일어날 곳 이런 곳들로 다녔다기보다는
1: 예.
0: 가장 효율적인 통로, 좀 이제 고도가 높고 험난해도 짧은 경로를 통해서 다녔다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눈 속에서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다는 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그만큼 이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고고학자 안덴 마텐 박사가 이제 매년 그리고 거의 매일 가서 이제 조사하고 고고학의 뭐 도움이 될 만한 유물들을 예. 찾으러 나섰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이 기후 변화를 정말 크게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1: 예.
0: 사실 이런 큰 기후 변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진행이

0: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매일 체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다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스위스 빙하 최근 몇 년 동안 5분의 1가량 사라져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올해는 또 이례적으로 유럽의 더위가 심각했었고 또 지난해 겨울에는 눈이 적게 내렸대요. 그래서
1: 예.
0: 스위스 빙하에 특히 치명적인 한 해였다고 하는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세기 동안 이제 얼음이 스위스 빙하의 얼음이 부피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고 하고요.
1: 예, 예.
0: 최근 5년 사이에 20% 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이런 추세로라면 이번 세기 말이면 알프스 전역에 있는 빙하의 97%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1: 97%?
0: 했고, 네 거의 그럼, 모두 없어지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러면 이제 저희 그
1: 엄청난 영향이 끼칠 텐데,
0: 네.
1: 예를 들면 뭐 식수도 부족해진다고.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네팔 참사에서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산사태 같은 재해들이 일어나는 거죠.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수 문제도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 알프스를 통한 이제 식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는 빙하가 살짝 녹았다가 이제 가을 겨울에 다시 얼고를 반복하는데 봄이나 여름에 이제 녹았던 얼음들이 이렇게 강줄기를 따라서 흐르게 되고 그 강줄기 근처에서 이제 인류가 번영을 했을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거기서 식수나 뭐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얻고 있는데 2026년 7월부터 9월 사이 단 3개월 동안 이 스위스 빙하에서 약 2조 2천억 리터 그러니까 이게 톤으로 치면 24억 2천만 톤이나 되는데
1: 예.
0: 이 정도의 양의 물이 손실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스위스 전 가구가 4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해요.
1: 예, 예. 기후 위기는 진짜 이제 코앞까지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드리느냐. 뉴스 외전 가서 진행한다면서요? 텔레비전?
0: 네. 네. 예. 이번 주에 뉴스 외전 대타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대타 아니라 메인은 언제 합니까?
0: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12시에 해야죠.
1: 말씀은 고마우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바쁜 이선영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The Dream is Over. 꿈은 끝났다. 1970년에 존 레논은 자신의 솔로 앨범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그가 말한 그 꿈에는 물론 뭐 비틀즈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전 세계가 열광했던 밴드, 그들과 함께 꾸었던 꿈. 존은 여기서 깨어나서 현실과 자신에 대한 성찰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온 음반이 존 레논 플라스틱 오너 밴드였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사적인 대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 주제는 비틀즈 그 이후 각각 네 사람으로 뻗어나간 음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틀즈라는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존 레논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 12월에 발표된 존 레논 플라스틱 오너 밴드는 뭐 무척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담고 있네요. 아마도 조언일 테고 아마도 오너 요코일 것 같습니다. 예. 요코는 전위적인 작품을 발표했던 예술가였는데 두 사람은 1966년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존은 당장 그녀의 어떤 예술 세계에 급히 강하게 끌리죠. 그러니까 비틀즈라는 세계 밖에도 다른 예술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오너 요코였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넘어서 퍼포먼스와 미술 또 반전 운동까지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끌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오너 밴드도 요코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와 음악 기계들로 이어진 일종의 가상 밴드, 그러니까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밴드의 개념으로 확장한 건데 저는 솔직히 그 얘기 듣고도 무슨 얘기인지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전위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내세운 존의 솔로 앨범이 오늘 가지고 나온 바로 이 음반입니다. 여기는 아무 글자도 써 있지 않습니다. 뒤에도 아무 글자도 없나 하고 봤더니 뒤에 밑에 딱 있군요. 존 레논 플라스틱 오너 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랄까 화려함은 다 걷어내고 자신의 세계

기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또 욕과의 관계, 교육, 종교, 노동, 계급,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메시지를 담은 앨범 중에서 가장 단순한 노래가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러브라는 곡입니다. 비틀즈라는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온 존 레논은 사랑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아주 쉬운 말들로 정의를 해나갔죠. 훗날 러브와 또 이매진을 꼽으면서 비틀즈 시절에 쓴 어떤 노래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하기도 했던 그 노래 존 레논의 러브,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존 레논의 명곡 중에 하나죠. 러브를 들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정말 잘 들리네요. 오래된 LP라서 유튜브에 그리운 해님 LP판 사과 반쪽이 도는 듯하네요 하셨는데 그건 레코드사가 애플 레코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레코드 LP에는 늘 이렇게 사과 반쪽의 사진이 올라가 있고 있긴 합니다. 예. 이번 주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비틀즈 그 이후 특집 세 번째 곡 존 레논의 러브를 들었고 이제 내일은 마지막 한 사람 링고 스타가 남아있습니다.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0: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0: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0: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 비틀즈 그 이후 내일은 이제 링고스타 한 사람이 남았다고 했는데 잠깐 뭐 일종의 비화라고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제가 뉴스룸을 진행할 때 링고스타가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쪽에서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취소했던 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 한창 국정농단 뉴스가 나가고 있어서 도무지 이쪽 분위기상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각별히 좀 양해를 구하고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링고스타 쪽에서도 아주 흔쾌하게 아 그래 한국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한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링고스타의 곡을 내일 또 튼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또 나긴 나는군요. 내일 질문들에는 누가 나올지 궁금해진다고 하셨는데 내일 질문들에는 어느 분이 나오실까요? 제가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하면 김연경 씨가 나옵니다. 배구 선수죠. 지금은 물론 뭐 저 은퇴하고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을 MBC에서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즌 2가 내일 들어간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내일은 아니죠. 일요일에 들어가는데 담당 PD인 권락희 PD와 함께 김연경 씨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은 제작 발표회도 있는 날이어서 무척 바쁜 날일 것 같은데 짬을 내서 저희 손석희 12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누리호 관련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누리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성들의 임무는 남아있지만 위성을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했고요. 위성과 충돌을 막기 위한 회피 기동이라든가 남은 연료 배출 등등을 모두 수행하고 궤도를 돌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위성들이 잘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제대로 잘 작동되는지는 아마도 약 5분 후에 2시에 그 센터에서 통제센터에서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서 정말 그 누리호 발사하기에는 최적의 날씨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표한 바로는 통제센터에서는 우주항공청이죠. 5차 발사는 최초로 예정 시간에 오차 없이 발사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합니다. 전혀 정말 1초도 틀림없이 했으니까요. 작년에 누리호 4차 발사 당시에는 센서 이상 때문에 예정 시각보다 한 18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전혀 오차 없이 발사됐다고 하는군요. 여러 가지로 좋은 징조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로 한 분이 오늘 코원숙 작가님의 인터뷰 들으시고 작가님 낭독하시는 목소리와 문장도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문장이었죠. 따님이 읽어주시니까 더 가슴에 와닿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니의 배윤영님도 똑같은 의견을 주셨고 역시 진미영님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박완서 작가님의 따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나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손석희 12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주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사실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목표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15기도 차례로 분리사출돼 정상 운행 중이라고 우주항공청은 밝혔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증인 선서를 요구한 데 대해 망신과 모욕을 주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병역 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체육예술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 축구 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선수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갖고 있던 A매치 남자 최다골인 58골을 넘어섰습니다. 18살이던 지난 2010년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뒤 16년에 걸쳐 대기록을 수립한 손흥민은 더 훌륭한 후배들이 빨리 이 기록을 깰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5: 같이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낮 12시 15분에 발사됐습니다. 누리호는 역대 최다인 위성 15기를 계획대로 차례로 분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6: 누리호가 오늘 발사 예정 시간인 12시 25분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누리호는 이륙 2분 뒤 1단 분리, 4분 뒤 위성보호덮개인 페어링 분리가 이루어졌으며 4분 30초 뒤 2단이 분리됐습니다. 발사 13분 30초 뒤인 낮 12시 38분부터는 이번 5차 발사의 핵심 임무인 주 탑재 위성 5기 등 위성 15기가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누리호에는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셋 2호에서 6호 5기와 큐브위성 10기가 실렸으며 초소형 군집위성은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큐브위성은 10초 간격으로 2기씩 사출됐습니다. 오태석 항공우주청장은 오후 1시 나로우주센터 발사지휘통제소에서 연 약식 브리핑에서 위성 분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추정하며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 원격 수신 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을 모두 분리한 누리호 3단은 분리된 위성과의 충돌과 자체 폭발을 막기 위해 회피 기동, 남은 연료 배출 등을 수행했으며 이후 위성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주청 등은 오후 2시와 4시 30분에 구체적인 비행 결과와 위성 초기 교신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세희 기자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네,
1: 어제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무엇보다 관심이 많이 쏠린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 이제 법사위였습니다.
7: 네.
1: 이 조 대법원장이 평소하고 달리 참 발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7: 네.
1: 뭐 원고도 준비해 와서 읽기도 하고. 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래요?
7: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감장에 출석은 했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했는데 이 재재청 문제에 대한 입장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좀 길었지만 그 발언들의 요지는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가진 재청권에 관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였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8: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7: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인용하면서 대법원장 역시 재청을 함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협의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도 말을 했는데 청와대가 요구하고 있는 재재청에 응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또 금방 들어보셨지만 위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제 여러 번 상당히 여러 번 언급해서 강경한 태도를 견제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 결국 대법관 임명권 문제인데 네. 그렇다면은 반대편에 있는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에요?
7: 어제 즉각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입장을 내놨었는데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어제 브리핑에 나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재청 사전 협의가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은 없다. 상세한 입장은 이미 발표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된다라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청와대 입장은 이제 원론적인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두둔하는 분위기였고.
7: 네, 맞습니다. 어제 진보당의 손설 의원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라고 묻기도 했는데 손설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9: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8: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7: 범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재재청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부르자며 맞서기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자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김태규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0: 제가 불려서 대주신 분이에요.
11: 김영민.
10: 이 모든 상황이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 돈이 바위로 들켰어.
7: 결국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강제로 정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1: 아, 이 법사위 어제 좀 보는 입장에서도 좀 시청자 입장에서도 민망하더라고요.
7: 네.
1: 자, 어제 이 국감이 좀 늦게 끝났어요. 늦게 네. 끝났는데 이 조 대법원장 점심 정회 때 좀 자리를 비웠다가 그 종료 직전에 와서 마무리 발언도 했네요.
7: 네, 그렇습니다. 원래 통상적이라면 국감 때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치면 자리를 뜨는데 네네. 어제는 여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허락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전에는 2시간 반 동안 앉아 있었지만 점심때 정회가 되자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다가 밤 10시 50분쯤 막바지에 이르자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8: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질책과 조언을 국민의 냉철한 평가로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7: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와 좀 더 소통을 하라고 주문을 했고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박균택 의원의 발언 이어집니다.
12: 청와대와 대법원이 소통해서 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민주주의예요. 합의 아니에요. 꼭 그러한 관습헌법도 헌법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3: 대법원장님의 권한만 헌법적인 권한이고 내가 재청했으면 임명을 해야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위헌이라는 얘기. 대법원장님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7: 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뜨거웠던 법사위 국감은 어젯밤 11시 13분쯤 끝났다고 합니다.
1: 네. 사실 조 대법원장 둘러싼 공방은 뭐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데 오늘로 네. 계속됐죠.
7: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조간신문 일면을 일제히 도배를 했던 이 사건인 만큼 계속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재재청 문제에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이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4: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다.
7: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증인 선서까지 요구한 것은 대법원장 망신과 모욕죽이다.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치적 파혹 시도다. 민주당은 대통령 파혹을 위해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거의 다 흘렀는데 요거 하나는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그 병역 혜택을 둘러싼 공방이 지금 일지 않았습니까?
7: 네.
1: 사실 이걸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 여야가 사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 좀 정리해볼까요?
7: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했는데요. 시대도 변하고 있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 특례 대상과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을 해서 법률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국민의힘 역시 같은 기조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 이기고 군 면제 받는 것이 과연 이게 공정한 일인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많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1: 네.
7: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국방부 강신철 장관은 병역 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할까요?
7: 네.
1: 네, 정승희 기자였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의 공동조사를 거쳐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한 뒤 이를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MDL 이남 북한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다른 MDL 이남 지뢰 침범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공동 조사해 지뢰 제거 작전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MDL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사고냐 도발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재차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제재와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지뢰 폭발 사고의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 이른바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기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시 2도, 대전 9도, 원주 8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1: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조성 핵심 기반 사업인 남신안 에너지 허브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1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액체 화물 부두 등 하부 시설을 국가 재정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S-OIL의 최대 주주인 아람코 등 세계적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시설 이용과 투자 협력 논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울산시가 지역사회 어르신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지역사회 기여한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등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행사장 인근 여천천 수질 개선에 나섭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8년까지 여천천 수질을 1, 2등급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상국 울산시장은 내년 말까지 여천천 악취를 개선할 수 있게 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하상 준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울산시가 통합 돌봄 정착을 위한 전담 인력을 올해 안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를 통해 구군별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는 현재 남구와 북구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군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고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울산 지역 주요 외식 품목 물가가 1년 새 4%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 8월 울산 지역 8대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해 충북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냉면이 1년 전 1,200원에서 1,800원으로 5.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비빔밥은 5.7%, 짜장면은 2.9% 올랐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한 달 새 4%포인트 넘게 뛰며 두 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울산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8.5%로 한 달 전보다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최고 낙찰가는 중구의 근린 상가로 감정가의 41%인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울주군 청량읍의 한 아파트 경매에는 37명이 몰려 감정가의 100.9%에 거래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국내 조선 원자력 분야 주요 기업과 대학 등 12개 기관과 해양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실증센터 출범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2.2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12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대는 당분간 가을 볕으로 인해 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가 높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27%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5: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왕.
1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7: 고수익에 원금 보장?
1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8: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페스타. 지금 울산 런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9: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최윤호
1: 이남미의
2: 화학계는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이번 주는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고 그래서 쉬었죠. 네. 그리고 내일까지만 출근하면은 금요일부터는 또 한글날 공휴일로 연휴가 시작됩니다. 야호!
1: 와, 연휴를 맞아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던데 혹시 일본으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네요.
0: 왜요?
1: 10일부터 12일까지 태풍 3개가 동시에 일본으로 집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그 태풍들끼리 무슨 모임이 있어요?
1: 아, 쓸데없이 거기서 개모임을 하네요.
0: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태풍 영향이 없나요?
1: 아, 그러게요.
0: 근데 다행히 지금으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다 그러네요.
1: 네, 이번에 발생한 3개의 태풍 중 29호 태풍의 이름이 고구마라는데 네. 보통 태풍 이름을 동식물의 이름으로 짓는데 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고구마, 먹는 고구마가 아니랍니다.
0: 그럼 뭐예요?
1: 응?
0: 아, 이 고구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인 줄 알았는데
1: 아, 그럴 수 있죠.
0: 일본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고구마는 일본의 별자리로 작은 곰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1: 아~
0: 고가 작다고요. 구마가 곰이라는 뜻입니다.
1: 그러네요. 먹는 고구마든 작은 곰이든 다 귀엽긴 한데 귀여운 이름만큼 그냥 귀엽게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자, 먹으면 살이 되고 영양이 되는 변비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네, 확깨는 라디오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9: 자,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가 있는, 오늘 좀

0: 달라지지 않나요?
1: 오늘
0: 화면이?
1: 살짝 조명을 저희가 조금 쏴봤는데
0: 조명을 좀 쳐보라고 예. 김연경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서
1: 저희한테 조명을 좀 주셨는데 예. 늘푸른추님이 피곤해 보인다고 조명이 1도 효과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환해지면 더 피곤해 보이는군요. 아, 예.
0: 끌까요? 조명을?
1: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0: 아유, 그래서 그렇게 피곤한가 내가? 아,
1: 저희가 눈뽕을 맞아가지고. 아,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피곤하지만 공연 선물을 그렇습니다. 준비했습니다.
0: 자, 울산 제이아트홀에서 열리는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이런 공연에 화개라 청취자 10팀을 초대합니다.
1: 네, 공연 중간에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와 함께 게임과 체험도 할 수 있는 어린이 참여 공연입니다. 유치원생, 예비 초등, 초등 저학년 아이들처럼 새로운 환경에 새학년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공연이라고 하네요.
0: 특히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보면 더 재밌다 그러는데요.
1: 네.
0: 10월 10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이번 주 토요일 11시, 2시, 4시 반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겠죠. 23일 금요일 7시 반 이렇게 네 번의 공연 중에서 원하는 날짜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1: 네, 1인 2매씩 총 10팀에게 20장 선물 드립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 가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잠시 후에는요 문제 많은 작가 네. 아,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합니다.
1: 잠시만요. MBC
2: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의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문제 많은 작가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1: 없던 문제도 일으키는 화개라의 문제 덩어리 양지영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 어서
2: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근데 왜 화요일에 안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신 거예요?
1: 네. 어제 잠깐 쉬고 싶으셨어요?
2: 그렇습니다.
0: 네. 아, 예.
1: 제 마음 문제가 많네요.
0: 문제만
1: 자기 멋대로네요. 자,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역시 조명빨 받는지 안 받는지 양 작가님도 함께합니다. 예. 양 작가님 자리에도 지금 새로운 조명이 설치가 됐거든요. 근데 노랗게 나오네요.
2: 노랗게 나오는데? 퍼스널 컬러가 노란색인가요?
0: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2: 아, 웃겨. 황달인가요, 저 정도면? 예.
0: 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뻘겋게 나오네요. 얼굴이.
1: 저는 지금 제가 제일 크네요.
2: 제일 하얘요, 그래도.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오,
1: 그럼
0: 진짜?
1: 뭐야, 지금 내가 제일 커. 내가 구쿠마네, 쿠마.
0: 에이,
1: 곰.
0: 머리는 내가 크지.
1: 자, 그렇다면 작가님, 오늘 어떤 장르로 저희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2: 네, 오늘은 한글날을 맞이해서
1: 네.
2: 순우리말
1: 어허.
2: 문제고요. 느크크 인증 표현. 하겠습니다.
1: 잠깐만요. 장르가 뭐...

0: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순 우리말 느크크 아. 인증.
2: 아, 순 우리말 한 개, 늘크크 인증한 게 그렇죠. 이렇게. 자, 우리 배윤 아나운서님 골라 주시죠.
3: 일단 한글날이 가까워왔으니까 아, 그렇죠. 순 우리말부터 갑시다.
1: 자, 순하게 가겠습니다. 네. 순 우리말 문제 갑니다.
2: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예. 어, 이게 순 우리말이었어. 약간 이런 오, 단어들이 좀 가끔 있죠. 있더라고요.
3: 가끔 있죠.
1: 있죠. 예. 있죠.
3: 있죠. 있죠.
1: 먼저 멜빵. 이건 순 우리말일까요? 아닐까요?
2: 아, 이건 우리 또 아나운서이시니까 배우 아나운서가
1: 제일 잘 아실 외래어일까요? 순 우리말일까요?
2: 느낌은 외래어처럼 멜빵.
3: 저희가 전국에 있는 아나운서들 중에 네. 우리말을 제일 모릅니다.
2: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가시는 이런 식으로 또 살짝 비껴나가시는 예.
3: 근데 이게 우리말이니까 문제를 냈겠죠.
1: 아하. 아닌 것도 있어요.
3: 아닌 것도 있어요?
1: 네.
3: 멜빵은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다.
3: 예.
2: 아니다. 우리
3: 맞아요? 순 우리말이라고?
2: 곰빵도 아니고?
1: 자, 어깨에 걸치는 끈을 뜻하는 순 우리말.
3: 근데 빵이 들어간다고요?
1: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빵은 우리말일까요? 아닐까요?
3: 빵이요?
1: 빵.
3: 빵은 우리말이 아니지.
2: 생각 안 해봤네.
1: 먹는 빵.
3: 빵은 외래어죠.
1: 빵 좋아하시잖아. 빵, 빵돌이. 네,
3: 빵은 외래어죠.
1: 외래어.
2: 외래어예요?
3: 네. 이탈리아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틀렸어요?
2: 화를 많이 내네. 네.
1: 포르투갈어?
3: 아, 포르투갈.
2: 뭐 그렇게 멀리서 온 말까지 써요.
3: 그 담배랑 같이 왔습니까? 담배랑?
2: 어? 정답입니까?
1: 자, 담배.
3: 아, 뭐야.
1: 잠깐만요.
3: 문제야?
1: 제
3: 문제야?
1: 담배 순 우리말일까요? 아닐까요?
2: 아니라는 거네요. 그거.
3: 아니에요. 담배는.
1: 담배 아니에요?
3: 담배는 그러면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1: 담배? 어디? 아, 포르투갈.
3: 네.
2: 와.
3: 자. 봐봐요. 우리말은 모르고 내가.
2: 그러면은 그 연수맘님이 말하시는 담배빵은 다 외래요.
1: 많이 하셨나 봐요.
3: 담배빵?
1: 아, 야, 멜빵 진짜? 담배빵.
2: 세상에 멜빵은 우리말인데 담배랑 빵이 우리말이 아니에요.
1: 그렇죠.
3: 어, 담배빵. 그럼 담배빵은 우리말이 아닌 거죠?
1: 그렇죠. 포르투갈어로 타바코, 토바코. 예. 요 요게 아~ 이제 일본을 거쳐서 담바고라고도 불렸고 처음에는.
2: 근데 담배는 그 자체 어감이 너무 우리말
1: 그렇죠.
2: 같다.
1: 그렇죠. 남녕초 이렇게 불리다가 담배가 최종적으로
3: 근데
1: 지금 됐습니다.
3: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외래어는 우리말이에요. 어. 한글이에요, 한글.
1: 그렇죠.
3: 아. 외국어가 우리말이 아닌 거죠.
1: 그렇죠, 외국어. 그렇죠. 예, 예. 자, 정정하겠습니다. 외국어. 네. 네. 그렇다면 애누리는 우리말일까요?
3: 애누리는
2: 아, 진짜 애누리 없네.
3: 애누리. 애누리는 외래어 아닌가요? 외국에서 온 말.
1: 외국인데 온...
3: 우리말처럼 된 거.
1: 자.
2: 애누리 우리말입니다.
1: 자,
3: 순 우리말이라는 얘기예요?
2: 그렇죠. 나우누리 이런 것처럼.
1: 둘 중에 누가
3: 아,
1: 맞는지.
3: 나우누리.
1: 자, 아나운서가 맞을까요?
3: 아,
2: 그냥
3: 그렇게,
2: 진행자가 맞아요.
3: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2: 자기 작가잖아.
3: 아, 이 사람이 아주 웃긴 사람이야.
2: 자기 작가인데 제일 잘 알아야지.
1: 저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2: 나쁘다 진짜. 예.
1: 자, 애누리는 레어처럼 들리지만 물건값을 깎거나 깎은 금액을 뜻하는 순 우리말.
2: 와우.
1: 자, 이남민 씨 정답.
3: 어, 난 그만둬야 되겠다.
2: 우리 엄마 장사했거든요.
3: 아나운서 그만둬야
2: 되겠다.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장사했기 때문에.
1: 그러면 이거 가방 많이 파셨죠?
2: 가방은 안 팔았어요.
1: 자, 가방은 우리말일까요? 아닐까요?
2: 카방.
1: 카방.
2: 일본 말이네요. 제가 발음해보니까. 카방.
1: 어?
2: 맞아요?
3: 어, 진짜예요?
1: 이게 원래는
3: 원래 어느 나라 말이에요?
1: 네덜란드.
3: 네덜란드.
1: 카바스라고 읽는지 안다. 카바스에서 유래돼서 일본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2: 카방.
1: 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2: 아, 근데 두 분은 일본을 좀 전공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알던 어른들이 말하던 니쿠사쿠는 뭡니까?
3: 니쿠사쿠요?
2: 니쿠사쿠 메고 간다 이렇게.
3: 아, 그게 뭐예요? 난 처음 듣는데.
1: 니쿠는 고기고. 네. 그렇죠.
3: 니쿠사쿠가 뭐예요?
2: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외래어였나 봅니다.
3: 전 처음 네, 들어봐요.
1: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갈게요.
3: 예, 예.
2: 네.
1: 뽀로로는.
3: 어, 이거는 저기잖아요.
1: 뽀로로.
2: 펭귄.
3: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잖아요.
1: 마, 그렇죠.
2: 네.
1: 요게 순 우리말일까요?
3: 그러면 요건 우리말이 아닌가 봐.
2: 어? 진짜?
1: 뽀로로.
3: 모르겠는데.
1: 뽀로로.
2: P-O-R-O-R-O 이렇게 공연도 하던데.
3: 뽀로로.
2: 예, 뽀로로로.
1: 뽀로로.
2: 아니, 모르겠는데요?
1: 이거 우리말일까요?
2: 아닌가 보네.
1: 자.
3: 뽀로로.
1: 우리말입니다.
2: 아, 진짜요?
3: 뜻이 있어요?
1: 자, 종종 걸음으로
2: 어머머머.
1: 제게 움직이는 모습인 라는 뜻의 순 우리말 뽀로로.
2: 이야, 이 예쁜 말을 찾아내셔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1: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뜻이 있습니다.
3: 그러면 그냥 썼는데 순 우리말이었던 거야?
1: 순 우리말.
2: 대박이다.
1: 그러니까 작은 몸 이 최고의 사람이 종종 걸음을 이렇게 걷는 모습을
3: 뽀로로 걸음거리가 그렇잖아요.
2: 그렇죠. 다리가 짧으니까. 아,
3: 그럼 찾아봤나 보네.
2: 그래서 연수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퀴즈가 뭔가요?
1: 그래서 연수맘님 이제 퀴즈 갑니다.
2: 주시죠.
1: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2: 네.
1: 다음 단어 중에서 표준어로 등재된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0: 개부심이냐 티미아다냐. 개부심 뭐 한번 얘기해보자. 개부심이 무슨 뜻이죠?
1: 부심은 뭔가 자부심 같은 자부심. 거잖아요.
0: 개가 붙으면 개가 뭐죠?
1: 붙으면 뭐야?
2: 최고로?
1: 제일.
0: 그렇죠. 요즘에 뜻이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하면 요게 그러면 순 우리말일지 아니면 티미아다가 자 제가 얘기를 했죠. 표준어로 등재된 순 우리말 무엇일까요?
2: 표준어로 등재된 순 우리말이 티미하다인지 개부심인지.
3: 그러니까
2: 너무 충격적이다.
3: 둘 다 순 우리말일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3: 표준어로 등재된 건 하나일 수도 있다.
0: 요게 좀 쟁점이죠.
3: 아, 그런 거.
2: 자,
3: 거죠.
2: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티미하다와 개부심 중에 표준어로 등재된 우리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 힌트곡이 굉장히 직접적이네요. 네. 힌트곡 주세요.
2: 네, 작가님 주시죠.
0: 네, 2호 공감이 부릅니다. 프란다스의 개.

0: 네, 이호공감의 프란다스에게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아 정말 모르는 단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티미하다는 사투리 아닌가요?라고 보내주신 분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을 한번 발표해 볼까요?
2: 네, 표준어로 등재된 순우리말은 2번 개부심이었습니다.

0: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1: 개부심이
2: 아까
1: 그쵸? 저희가 자부심 중에서 그렇죠. 최고의 자부심
2: 개부심 뭐 이런 거를 전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0: 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작가님이 부심에 개가 붙으면 뭡니까? 라고 하길래 그 뜻일 거라고 생각을 그래, 했어요.
2: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 뜻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장마 후에 홍수가 난 뒤 한참 쉬었다가 다시 쏟아지는 비를 개부심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뜻은 아주 새로워지거나 새롭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0: 아주 새롭게 하는 거.
1: 그렇죠. 둘 다 개부심하네요.
0: 나 내일부터 진짜 개부심할 거야.
1: 네. 와 정말
0: 내 인생 개부심할 거라고.
2: 뭔가 굉장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1: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0: 제가 개부심은 몰라도 개구신은 우리 집에 있습니다.
2: 개구신?
0: 네, 개구신 지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1: 자, 그리고 예. 그럼 티미하다는 뭐예요?
2: 티미하다는 여러
1: 많이 쓰는데.
2: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듯이 예.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이고요. 예. 이게 원래 표준어로는 투미하다.
0: 진짜 영어 같은데요. 투미.
2: 투미하다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티미하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1: 근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도 티미하다 많이 썼거든요. 그런가요?
0: 사람이 좀 티미하네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1: 그러면 대놓고는 못하고.
2: 경상도 말이 이제 올라갔네 위로. 위까지 올라갔나 봐요. 근데 정확하게는 투미하다가 맞다고
0: 그렇군요.
2: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사람한 그 투미하다라고 하면 좀 덜 투미 덜 티미한 것 같잖아요.
2: 티미한 게 조금 더 느낌 있죠.
1: 티미한 게 좀 더 티미한 것 같아서.
0: 서운하네요. 어쨌든 이 말 들으면. 자, 정답은 개부심이었습니다.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작가님. 자,
2: 개부심 쩌는 분 한 분. 3365번님
1: 축하합니다.
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2: 자, 여러분들을 위한 문제. 느크크 인증. 문제 갑니다.
0: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보세요.
2: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 말투를 쓰면 여러분은 느크크 인증입니다.
0: 자 그럼 밖에 계신 우리 감독님들은 다 MG들이기 때문에
2: 젠지도 있어요. 젠지.
0: 아, 그렇죠. 네. 이 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자, 한번 MG, 꼽아보세요.
1: 근데 MG하고 젠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2: MG는 느크크 80년대 908090 아하 가지고 그
1: 학번을
2: 밑에...
1: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0: 아 들어가십니다 학번에.
2: 아버님 아 그러면 안 되십니다. 네. 자 그 밑에 세대가 젠지 세대죠.
0: 2030.
2: 그렇죠 그렇죠.
0: 아 20입니다. 아,
1: 네. 젠지 세대.
0: 자 그럼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학번 빵 터지셨어요. 네. 한번 웃기셨습니다.
2: 어떻게든 MZ에 들어가고 싶어서.
0: 네, 그럼요 네. 그럼요.
2: 자 웃기는
0: 짬뽕.
1: 맞아요?
2: 아, 밖에 뭘, 감독님 모른데. 좋은데요.
0: 지금 밖에 표정이 어떻냐면 짬뽕이 왜 웃기냐 이런
2: 자,
0: 표정입니다.
2: 안 봐도
0: 비디오. 아, 나 왜 두 개를 맞췄어? 짜증나. 나 이제 안 해야지.
1: 아, 알았어요.
2: 자,
1: 아, 알았대요,
0: 알긴
1: 알았대요.
0: 알지.
1: 알았대요.
2: 자, 싫으면
0: 시집가. 아, 내가 제일 늙은 거야. 배윤아 아나운서 모르셔요.
1: 아니, 자. 설마 이게 나올이라고 생각. 내 초등학교 때 쓰던 거예요.
2: 자.
1: 시름이 시집가는 정말
2: 배윤호 아나운서 아주 놀랄
0: 놀자. 아 나 다 맞췄어. 여러분 맞춰보세요. 양 작가님 자. 하는 거
1: 저기요 니한미씨
0: 네?
1: 저 누나 아니에요?
0: 62년생입니다 82년 아니고 62년생입니다
2: 어? 와.
1: 제 누나 아니에요 누나?
2: 이 대리 오늘 웬일로 일찍 왔어? 오늘은 해가
0: 서쪽에서 뜨겠구만.
1: 그거는
0: 저 지금 정답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1: 그거는 속담 아니에요?
2: 아 근데 요즘
0: 애들이 속담을 안 쓰잖아요.
2: 젠지들이 이런 말을 안 쓰죠.
0: 우리 알랑가 몰라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애들이.
1: 네, 누님.
0: 알겠어, 동생.
2: 자,
0: 아 부모님 덕에 알기는 아,
1: 부모님
0: 아는데
1: 덕에.
0: 쓰지는 않는데 아 자, 그럴 수 있겠네.
1: 부모님이 내 또래구나.
2: 자, 아사라비아.
1: 콜롬비아.
0: 나 이거 몰랐어. 나 이거 몰랐어.
2: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0: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안 나옵니까?
1: 그거 안 해.
2: 닭다리 잡고 아십니까?
1: 모르지 아, 어떻게 알아.
0: 닭다리를 왜 잡아.
1: 콜롬비아가 왜 나와 거기서. 아 미치겠다. 내가 맞춰놓기도 짜증난다.
0: 제가 늘 푸른 주님 하지마 하지마.
2: 자 이제 슬슬 겨울
0: 모르겠어요.
2: 돋바 꺼내야겠다.
0: 진짜
2: 돋바 아시니까 돋바.
0: 작가님 54년생이세요?
1: 저는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0: 어, 저도요.
2: 자 숙소에 왔어요 지금. 저희가 상황극입니다.
1: 그건 사투리 같은데
2: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자 문을 열어요.

0: 자, 문이 열리면 다음에 나올 소리는
1: 문이 열리네요. 빠라바라빠. 이거 MBC 거였는데.
0: 러브하우스.
2: 신동엽 씨가 살보잖아요.
0: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문 앞에서 열려라 참깨.
2: 아니 이거는 동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0: 요즘 하세요.
2: 열려라 참깨를 어떻게 몰라.
1: 이거는 열려라 참깨는 그분이 불렀어요. 김광규 씨 노래 있어요. 나중에 우리 그거 들어요.
2: 아, 있죠.
1: 야관문 그 노래.
2: 아, 야관문.
1: 죄송합니다. 네. 자, 또 있습니까?
0: 자, 그러면
1: 문제 주십니까?
0: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한다면 땡땡땡 오산이야. 이 아, 땡땡땡에 들어갈
1: 그렇게
0: 말은?
1: 생각한다면
0: 땡땡땡 오산이야.
1: 이거 어디 지명 아닌가? 자,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땡땡땡 오산이야.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자, 늘크크들 집중하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땡땡땡 오산이야. 이 땡땡땡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아, 이런 말을 했어요?
0: 그렇죠.
1: 나 이건 진짜 모르겠네.
0: 아, 그래요? 아, 이런 실망이네요. 말 안 했는데. 땡땡땡 오산이야.
2: 이거는
0: 약간 아재 개그 같기.
2: 아, 그래. 네. 아재 개그네요. 아재.
1: 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아재들이 좋아하는.
2: 이거는 많이 썼던 분 아닌 것 같아요.
1: 자,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문자 오고 있는데요.
0: 자, 그러면 힌트곡 네. 짧게라도 나가겠습니다.
1: 어떤 곡이죠?
0: 요게 네. 어디 지역의 민요예요.
1: 아,
0: 어디 지역이냐?
2: 아, 이거
0: 어디 지역이냐?
1: 아, 오산 모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0: 그렇죠. 네. 자, 송소희가 부릅니다. 군밤 타령.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곳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남구 무고초 뒤 진주 한우 투뿔 넘버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진장동 롯데마트 앞 소머리 국밥 전문 우두머리 국밥에서 2인 식사권,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안녕하세요,
1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3: 완전 좋아요.
1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4: 네, 자, 학기는 라디오 오늘 양 작가님과 함께 문제적 작가시 좀 풀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답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15: 정답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이야. 약간 아재 개그인데요.
14: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15: 이렇게 어려웠나요?
14: 그러게 말입니다. 자, 경기도 보내주신 분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15: 네, 2907번님 축하합니다.
14: 늘크크로 인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5: 요건 아재 인증이야.
16: 우리 중에서 최고의 늘크크는 이남미 씨인 것 같아요.
15: 오늘 저였어. 세상에나
14: 마상에나 요걸 낼 걸 그랬어요. 네. 아니, 열려라 참깨.
16: 저는 모르는 게 많은데 이남 씨 다 알고 있어요.
14: 아, 제가 딱 하나 줬어요. 아스라비아 콜롬비아에서.
15: 아스라비아 콜롬비아.
14: 제가 이게 생각이 안 났더라고요.
16: 아니, 그거는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14: 이건 정말 그냥 바로 말하면 나와요.
15: 그렇죠.
14: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16: 그게 제 기억에는 코미디언 이기동 씨가 한 게 아닌가.
14: 그분이 기억이 안 나요.
16: 아, 기억이 안 나요?
14: 네,
15: 저희 세대가 아니거든요.
14: 아, 그러니까요.
15: 여기서 선을 긋죠, 저희.
14: 전 남포동 씨 정도. 남포동 씨 정도만 남포동 씨. 기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재 개그 같은 노래 1,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광규 씨 노래 골랐어요.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15: 열려라 창깨.
16: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들은 3부로 넘어갑니다.
14: 작가님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 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0: 에피소드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3시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명 씨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의 수단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 이익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는 북한 외무성의 성명에 대해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전에는 바로바로 북한의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며 특히 성명이 외무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폭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지 하루 만인 어제 외무성 성명을 내고 우리 군의 발표를 일방적인 자작극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고를 현재로선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MDL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CS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0: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제재와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지뢰 폭발 사고의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4천억 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오지 다큐 채널 역마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오지 촬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 요 세 가지인데요. 현지 부족이 사냥한 음식을 줄 때 덥석받지 않고 잠시만 멈칫해도 마음의 경계가 그어집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얕아지고 표정이 닫혀버리죠. 대신 함께 먹고 자고 싸며 그들의 삶과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하면,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지면 진짜 표정과 생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가을 SF는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막 배스는 길을 갔다 버린 거야. 어, 누구야 도대체 이게 잡힐 기만 해봐라. 아우 그냥 몸 다리 몽둥이를 그냥 황막.
1: 엄마 매매매매 배주마 와이카노 험한 소리 안 하는데 와이는 잔뜩 화가 났는데요.
0: 아이 이것 좀 보시라고요. 누가 우리 슈퍼 앞에 자꾸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잖아요. 어우 열받아. 어우 열받아.
1: 엄마 매매 이거는 쓰레기 봉투 아니고 완전 산봉우리네. 아니 쓰레기 봉투 위에 3단으로 더 쌓아가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아이고 이래 하기가 참말로 잘 살겠다. 아유, 잘 살겠어.
0: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니까 쓰레기 봉투가 잘 안 팔리는 거잖아요. 어우 봉투 하나로 대체 몇 층까지 싸운 거야.
1: 이거 완전히 뭐 거짓말 좀 보태가 내 키만 하네. 이걸 어째 든단 말이고. 환경 미화원 아저씨들이 이거 들다가 완전 허리 삐끗하겠네. 이래버리면 안 되지 사람이면은.
0: 아줌마 키만 한 거는 진담인 것 같은데.
1: 비슷하네.
0: 어디 이것뿐만인 줄 아세요? 쓰레기 봉투 하나에 다른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주렁주렁 매달아버리는 얌체족들도 많고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다고요.
1: 그래가요 지날 때마다 파리가 꼬이고 냄새가 억수로 났는 갑대만.
0: 우리 슈퍼로 파리 꼬이 있는 거 이거 다 저 얌체 쓰레기족들 때문이잖아요. 어우 이 파리 봐. 어우 이 파리 봐. 어우 저리 안 가.
1: 진짜 못됐다. 아니 지 쓰레기 봉투 아끼겠다고 2단 3단으로 쌓고 이래가 되겠나. 그거 아낀다고 어디 부자 되겠어. 그거 말고 다른 걸 아끼소.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카드값도 아끼고 아낄 거 많은데 요거 아끼가고. 아이고 추저바래.
0: 카드값은 좀 팡팡 썼으면 좋겠는데.
1: 나도 제발 소원이야.
0: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이나 다른 걸 섞어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쓰레기 봉투 안에 영수증 이런 거 다 뒤져가지고 범인 찾아낼 테니까 진짜 조심하시라고요.
1: 엄마야 배주마 완전 열받았다. 진짜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는 절대 함부로 버리지 마이소. 이러면 다 피곤합니다. 알았지예. 퀴즈 하나 주이소.
0: 퀴즈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50리터 종량제 봉투는 13kg, 75리터 봉투는 19kg을 넘겨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과적이 의심되면 환경미화원이 손자울로 무게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거 거부 이것을 부착합니다. 과연 무엇을 부착할까요?
1: 1번
0: 수거 거부 스티커.
1: 2번
0: 제수 옴루튼 부저.
1: 요것도 같이 해야 되겠네. 정답 아시는 분들 1번 수거 거부 스티커, 2번 제수 옴루튼 부저. 1번이냐 2번이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난가주에 있어 선물 드리기에.
0: 김지혜 씨도 이런 사람 얄밉대요.
1: 얄미운 사람 김지혜.

0: 네, 김지혜 얄미운 사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샵 2848번으로 정답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1: 자, 정답은 바로 스티커였습니다. 스티커. 예. 부적, 근데... 부적도 같이 붙이면 안 되나?
0: 이걸 넣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그거를 그 3단으로 쌓아가지고 테이프로 붙이는 그 공을 드릴 거면
0: 예.
1: 그냥 그렇게 그냥 버리시는 게 훨씬 편한데.
0: 이거 거의 포장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선물 예. 포장도 이렇게 정성스럽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1: 남미 씨 키만큼 쌓아가지고.
0: 아, 160 가능합니까? 30리터 한 5개 네. 가능하겠네요. 네.
1: 재수 온부튼 부적까지 같이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0: 절대 안 됩니다. 자, 정답자 4084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Very Good 콘서트로 돌아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5: TVX 타고 상품권 타고
4: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7: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8: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내가 내 맘대로 하는 대로 질러보는 거야. What you believe.
2: Very good.
3: 벌써
2: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 댄스 록노을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계의 습자지 배와 리가 왔습니다.
3: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줄게 볼게요. 배와 리의 콘서트에 베리굿을 외쳐주세요.
2: 제발.
3: 네.
2: 지금부터 저희가 즉흥적으로 편곡을 해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3: 그렇습니다.
2: 멜로디가 다른 아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3: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0: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1: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리 어떻게 잊을까.
0: 아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1: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2: 빰빰.
3: 처음에 까먹었죠?
4: 아 시작 부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다 됐네요. 큰일 났네요.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 음이 기억이 나는데 입안에서만 맴돌아가지고 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3: 이 노래를 까먹을까봐 예. 제일 먼저 하자라고 해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까먹었어요.
4: 옆에 이렇게 시간 좀 내주어도 적어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 무엇일까요? 샵 2848번으로 지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을에 어울리는 슬픈 노래거든요.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자 이 노래를 듣는 동안 여러분 정답을 받겠습니다.
4: 어떤 노래입니까?
3: 뚜라미의 노래. 아 지금 오랜만에 듣네요. 그대와의 노래입니다.
4: 갑니다.

0: 네, 뚜라미의 노래, 그대와의 노래 들었는데 뚜라미가 고은이 이정란 씨예요.
1: 아, 그렇군요.
0: 고은이 이정란 씨를 그러니까 대학가요제 나왔을 때 뚜라미라는 그룹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1: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정답은요, 나미 씨의 노래였습니다.
0: 슬픈 인연이었죠.
1: 아, 슬픈 이 노래 인연. 너무 좋죠. 8361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0: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1: 자가자가 장장. 여기까지입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조금 긴 제목의 이 노래를 맞춰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첫 번째 문제의 정답곡 네. 나미씨의 슬픈 인연 들으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받겠습니다.
1: 이 노래 너무 슬퍼요. 같이 들을게요.

0: 네, 남희 씨의 슬픈 인연 함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이제 남희 씨가 그 댄스곡만 부르시다가 갑자기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발라드 너무 잘 부른다라고.
1: 그래서 이제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빙글빙글 듣다가 이 노래가 나와서 그러니까. 너무 슬펐다고 그러니까요. 문자 주셨어요.
0: 그리고 또 약간 허스키하잖아요, 남희 씨 목소리가.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1: 진짜 다시 들어도 너무 좋네요. 많이 리메이크 됐었던 곡이죠.
0: 맞습니다.
1: 자, 두 번째 노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정답은요, 산울림이죠.
0: 그렇죠.
1: 너무 긴 제목이었습니다. 창문 넘어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2, 4, 8, 9, 12, 16자의 제목이었습니다.
0: 어디 갔는지 찾다가 한참 찾았어요. 이거 못 외워.
1: 이야, 이 난관을 뚫고 1510번님 축하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0: 이 노래도 가만히 들으면 되게 슬퍼요.
1: 맞아요. 산울림 목소리는 그 김창완 씨 목소리는 그렇죠. 참 뭔가 쓸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이번에는 더 쓸쓸한 저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오늘은 긴 제목 특집이에요.
1: 네, 그러네요.

0: 너무 슬퍼요. 너무 나쁘다.
1: 뭐가 나빠요? 사랑 끝났으면
0: 애타게 기다리지 말래. 사랑은 끝났대요.
1: 그래, 끝난 사랑은 기다리지 않는
0: 너무
1: 거예요.
0: 너무 잔인하다 진짜.
1: 뭘 진짜 잔인해.
0: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사랑이 끝나고 나면
1: 살긴 또 살아야 되잖아.
0: 여러분 #2848번으로 정답 주시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이 노래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 보내주세요.
0: 많이 남겨주세요.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3: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5: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기억력 찾아오기 퀴즈.
1: 아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0: 요즘 대화의 반 이상이 이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1: 아 저도요.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아, 나 가야지.
0: 기억이 안 나네.
1: 완전 그거, 혼자 가족 오락관 이에요.
0: 그거 뭐지 그거. 아, 그거
1: 어 뭐지? 가족 오락관 옛날 사람.
0: 늘크크.
1: 자 여러분의 늘크크 기억력을 영혼까지 끌어낼 퀴즈.

0: 지금부터 저희의 대화를 잘 들으시고 이 그거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저희가 노래 퀴즈.
0: 네, 맞았잖아요. 앞서 드렸죠. 예. 제일 긴 제목의 오늘 마지막 정답이었습니다.
1: 이게 더 길었나요? 창문 너머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0: 그 친구가 더 기네요.
1: 이게 더 길죠.
0: 95 요건 14자입니다. 예, 예. 네.
1: 제목은 정답은 이은아 씨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0: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네. 2988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1: 자, 이제 그거 있다 아니라 그거 네. 그거 시작합니다.
0: 갑니다.

0: 받아주세요.
1: 와이카노 와이카노 가에타나, 니 설마 행운의 편지 보내려고 폼 잡나?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이거 말이지.
0: 어머머머머, 내가 뭐 넌 줄 아니? 이제 가을이잖니. 가을이 되면 왠지 나는 편지를 쓰고 싶잖니. 옛날에는 펜팔이며 손편지며 진짜 많이 썼는데.
1: 나도 많이 썼다. 그때 내가 쓴 연애편지만 해도 한 트럭인데. 근데 나는 보낸 건 많은데 답장이 안 오더라. 이놈 아들 진짜 받고 어디 갔노?
0: 네 그때 그거 안 붙이고 우체통에 홀랑 넣은 거 아니야?
1: 그거? 다 붙였지. 단풍님 네잎클로버 말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0: 번지번투에 단풍님 네잎클로버를 붙이는 사람이 어딨니? 어우, 그게 어딜 배달되겠어. 그거 말고 이거 붙여야지 이거.
1: 아이, 그때는 편지 쓸 때 단풍님 네잎클로버 억수로 찾아서 붙였다 하니까네. 코팅까지 해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어갖고 팍 보냈다 이거.
0: 와, 코팅이란 말도 참 오랜만에 듣는다 이게. 근데 있잖아, 정작 이걸 봉투에 안 붙이면은 편지가 안 간다고. 편지가. 왜 옛날에 이거 수집도 많이 했잖아.
1: 아 맞다, 이제 생각났다. 그 종류가 억수로 많아가지고 한 번씩 연말연시에 특별한 이게 나오면은 일부러 우체국에 사러 가고 줄 서고 그랬잖아.
0: 그래 그랬어. 옛날에 88올림픽 개최 때는 호돌이 이것도 나왔었어.
1: 맞다 맞다.
0: 조그만 네모로 생겨가지고 엽서나 편지 봉투에 이걸 딱 붙여야 편지가 배달됐는데. 그거 뭐지 그거?
1: 아니 이거 모으는 사람도 진짜 많았는데 그 집에 모아놓은 거 다 어디다 갖다 놓는지 모르겠네 사람들. 근데 이거 이름이 뭐더라?
2: 여기까지입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요걸 붙여야 편지가 갔었더랬지요. 자, 요거 사본지도 너무 왜? 오래된 것 같아요.
0: 근데 이 편지는 가을에 이렇게 쓰고 싶을까요?
1: 신기합니다.
0: 왜 그럴까요?
1: 봄, 여름, 가을엔 봄, 여름엔 더워서 이게 안 되나 봐요. 봄에는 나가 놀기 바쁘고.
0: 아, 그런가?
1: 네, 가을에는 좀 누군가 그리워져서 그린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답 샵 2848번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0: 이동원입니다.
1: 가을 편지.

0: 네, 이동원의 가을 편지 들었는데요.
1: 네.
0: 이동원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 유니톤 씨 화법 아닙니까? 낯선 여자에 낯선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셨던
0: 이동원 씨 그렇게 안 봤는데
1: 네.
0: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1: 좀 당황스럽네요. 그죠?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
0: 그 아는 여자는 뭐 안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1: 자기 네. 성격을 알아서 안 아름다울 수도 있죠. 네. 자, 정답은요. 바로
0: 우표였습니다.
1: 맞습니다.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9965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요 막간을 이용해서 요 문제 하나 더 내볼까요? 근데 뭐요? 여기 우표 옆에 붙이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0: 우표 옆에 붙여요 그거?
1: 겨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0: 아 그거 우표 옆에도 붙이는데
1: 예.
0: 봉투에다가 봉투 그 입구에다가 붙이죠.
1: 아, 네. 요거 매년 그 디자인도 달라졌었는데 요거 뭔지 샵 2848번으로도 지금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국군 아저씨께 위문 편지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됐습니다. 7798번 예. 세월이 많이 빠릅니다.
0: 이제 군대 갈 때 아들 네. 군대 갈 때 가서 보세요. 거기 군대에 가는 아이들이 다 어려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군대에 갑니다.
1: 군인 아저씨라는 말이 너무
0: 어색하죠.
1: 그래서 요즘 그 이렇게 중년분들이 네. 군인들이 밥 먹고 있으면 밥값도 몰래 주고 가시고 이런 미담들이 진짜 많잖아요. 내 그렇군요. 아들 같아서.
0: 네. 아니 제가 닐크크는 맞나 봐요.
1: 왜요?
0: 동네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1: 네.
0: 그 아기들 유모차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오는 엄마들 있잖아요.
1: 네.
0: 엄마들이 다 어려요.
1: 그죠? 아기야 아빠도 애를 끌고 가는데 아빠가 애야.
0: 그 늙어서 그래요. 이남미 누나님. 누님.
1: 제가 누님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진짜 늙크크라고 생각한 게 저는 그렇게 애 아빠들이 안 됐어요.
0: 왜요? 왜 안 됐어요?
1: 쟤들도 놀 텐데. 애 보고 있으면.
0: 뭔 소리야.
1: 가끔 안 됐어. 아유, 쟤도 나가서 놀고 싶을 건데 애가 애를 키우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0: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운다는 말이 딱 맞는 게
1: 진짜요.
0: 아, 저렇게 저 때가 참 좋았지 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 보면 정말 귀엽고 예쁘잖아요.
1: 군인 근데... 보세요. 애가 나라를 지켜.
0: 그러니까 애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3단으로 쌓아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1: 되겠습니까? 잘해야죠 우리가.
0: 잘해야지. 네.
1: 저는 지금도 손편지를 자주 써요. 연말 연시에도 고마운 이들에게 손편지를 자주 전합니다. 0811번님 너무 감성적이시다. 자 그리고요 3045번님이십니다.
0: 우표 가을에는 네. 어김없이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그리움이 찾아오니
1: 어머
0: 글을 쓰고 싶고 그래서 모두가 신이 되나봐요.
1: 세상에 이분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 와중에 펜팔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무서워 옆집으로 편지를 보내다 들켜 혼난 기억이.
0: 아 옆집에?
1: 옆집 우편함 뒤지다 걸린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무서운 아버지는 이것도 다 알아요.
0: 펜팔을 했는데 주소를 옆집으로 했구나.
1: 아 똑똑하시다 근데. 근데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0: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렇게 해보셨거든.
1: 다 해봤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이분 너무 운치 있습니다. 늦은 점심 김치국밥 먹으며 함께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치국밥 맛있겠네요. 자 우표 옆에 붙이던 겨울 되면 나왔던 요것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받는 동안 소라님이 보이는 라디오로 신청하신 곡입니다. MSG 워너비가 불러줍니다.
0: 상상 더하기.

0: 네.
1: 네. 그냥 워너비도 아니고 MSG 워너비요.
0: SG 워너비에 MSG를 네. 좀 쳤네요.
1: 상상 더하기 함께 들었습니다.
0: 저 완전 늘크크인가 봐요.
2: 왜요?
1: 중학교 다닐 때 이거 의무적으로 구입하라고 담임쌤이 은근히 강요했습니다.
0: 맞아,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은근히 강요해서 강매당했다는 문자 되게 많이 왔어.
1: 우리는 이거를
0: 그랬던 시절이에요. 우리는 뭐
1: 조금 뭐 추억으로 한번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문제를 드렸더니 네. 다 강매당했다고.
0: 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네. 근데 이제 더 마음이 좀 그랬던 게 아 네. 요거 씰이잖아요. 요거 제가 조금 잘 사는 애들만 구입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 걔들 너무 부러웠어요라고.
1: 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기억으로 다들 가지고 계시군요.
0: 아, 은근히 요 상처가 있네. 우리가 씰에 대한 그죠? 네.
1: 이게 정답이 말씀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씰이었죠?
0: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팔았는데요 하시면서 어려운 아이들 도와준다고 많이 그랬었어요라고 하시면서
1: 참 그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선생님들도 참 못할 짓 많이 했어요.
0: 진짜 뭐 이렇게 부르유돋게 한다고 네. 아이들한테 돈도 걷어야 되고
1: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선생님들도.
0: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옛날에 제일 싫었던 게 자, 차 있는 집 손들어. 이거 아. 왜 하는 거예요?
1: 아니, 저는 또 저희 아버님이 어려서 돌아가셔가지고 네.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0: 그러니까 왜 그런 호구조사를 다 대놓고 하냐고요.
1: 이걸 했었어요. 늘.
0: 아 근데 이게 진짜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상처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네. 그런 게 상처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뭐 피아노 있는 집 손들어.
0: 맞아.
1: 자동차 있는 집 손들어. 뭐 TV 있는 집 손들어.
0: 그런
1: 뭐
0: 거
1: 이런
0: 있었어요,
1: 거 했었어요.
0: 진짜.
1: 아, 진짜 늘크크다.
0: 우린 아싸라비아 콜롬비아니까요. 자, 우리 그 시절을 미소를 띄우며 한번 보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아 씨의 노래 한 곡 같이 들을까요?
1: 자,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사람처럼.
0: 같이 들을게요.

0: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께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0: 루키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루키
2: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3: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3: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네. 네, 화개는 라디오 오늘 두 번째 정답은요. 아. 크리스마스 CD였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국방 성금 거둘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라고 지금
1: 그러고 보니까
0: 오늘 옛날에 걷는 얘기 지금 다 나왔습니다.
1: 학교에서 걷는 게 왜 이렇게 말하는 몰라. 최고는 아마 그 평화의 댐 성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0: 배품
1: 들었어요.
0: 배품 수집도 엄청 했었어요.
1: 아, 배품 예. 수집은 정말 자, 오늘 학교가 고물상도 아닌데
0: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늘크크의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봤는데요. 실 선물은 5891번님 그리고 우표 맞추신 9965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옛날 이야기, 추억 이야기 많이 해봤습니다.
1: 국방성금 거뒀어요?
0: 아, 저는 국방성금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근무오기 세대.
1: 근무오기. 아, 저는 울산 와가지고 처음 생방송 했던 게 거의 근무오기였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97년, 네. 98년? 그때잖아요. 맞네요.
1: 96년 입사니까.
0: 아, 여러분 헤어지기 아쉬울 정도로 늘크키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1: 평화의,
0: 여러분과 정말
1: 야, 평화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0: 오늘 정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즐거웠어요. 자, 저희는 내일 2시 20분에
1: 아니요 2시 10분입니다.
0: 아, 내일은 10분 일찍 옵니다 여러분.
1: 아니,
0: 맞나요?
1: 아닌가요?
0: 어, 늘크크 아, 네. 여러분
1: 2시 20분입니다.
0: 내일 네. 만나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로 변한 124일 동안 선관위는 뭘 했느냐며 올림픽공원이 일부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왜 두고 보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방선거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선관위가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체계 전반의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국내 기업의 여윳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금순환 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비금융법인 기업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67조 1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보다 46조 2천억 원 늘어난 건데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1동포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들이 현재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힘을 보태주신 제1동포 여러분과 선대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 세계에서 일본에만 제1동포들이 직접 기증한 제외공관 9곳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일본 사회에서 오랜 세월 차별에 맞서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민단의 역사를 대한민국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동시다발로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인터넷 주소 상당수가 공격자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세탁용 주소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IP는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해킹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6만 명 이상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과 소득 등 개인정보가 이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9도, 원주 8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0: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할 때 그 풍문에 대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써둔 통찰이 있습니다. 풍문이란 글자 그대로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다. 바람이란 건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모양이 없으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바람은 공중에서 일어나 만물을 흔든다. 마찬가지로 풍문도 아무 근거 없이 일어나서 사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근거 없이 들린 얘기에 SNS만 보고 속사정을 모른 채 나 혼자 불그락 푸르락 싱숭생숭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TL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네. 요즘 그 버스 기사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있대요.
0: 뭐 선글라스 같은 건가요? 뭐죠?
1: 그거는 뭐 진즉 필요한 네. 거니까. 네. 노선 버스 아니고 전세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승객을 다 내려주시고 업무 끝났을 때 네. 외부 전광판에 문구를 띄운대요. 근데 그거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0: 어, 뭐 휴무 또는 뭐 차고지 행 이렇게.
1: 그렇죠?
0: 네.
1: 근데 요즘 이렇게 띄운대요.
0: 네?
1: 히히 집에 간당. 이거 봐요.
0: 어, 진짜 사진 있네요.
1: 어, 예, 왜 보면은 앞에 네. 이렇게 전광판처럼 나와 있잖아요. 우와. 히히 집에 간당 이렇게 써 있죠. 아, 너무 귀여우시다.
0: 글자를 새길 수가 있구나 전광판에. 너무 귀엽네요, 그죠?
1: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퇴근의 기쁨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차고지행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딱한 네. 느낌이 아니고.
0: 다양하대요. 뭐 집에 가서도 있고 퇴근이잖아.
1: 맞아, 맞아.
0: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1: 아, 너무 사랑스럽다.
0: 진짜요.
1: 아니 이게 공적인 어떤 느낌보다 이런 사적인 기분이 좀 한 스푼 첨가되니까 네. 따스워지는데.
0: 근데 전 이게 왜 기쁜지 알 것 같아요. 그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의 66%가 퇴근 후에도 회사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는다라는 아, 결과가 있었거든요.
1: 맞아.
0: 그죠.
1: 그 왜 단톡방 여러 개 있는 분들 보면은 네. 집에 가서도 쉴 틈이 없어요.
0: 아유.
1: 아, 이걸 집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0: 맞아요. 네,
1: 얼마나 무게가 있으면 끌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겠어.
0: 업무가 5시든 6시든 퇴근 간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죠?
1: 예. 네, 그래서 저도 작가들 뭐 우리 PD들 그 업무 이후에 네. 톡을 삼갑니다.
0: 아,
1: 네, 문천식 씨한테 저도 일절 톡을 안 하잖아요.
0: 네, 정선 선배는 전화도 잘 안 받는 편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우리는 깔끔하게 직장 안에서만.
0: 네. 저는 6시에 퇴근하고 가면서 네. 아, 내일 또 와야지 그런 생각하고 가요.
1: 그렇지. 네. 그렇게 좀 끊어줘야 돼요.
0: 그러니까.
1: 이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왜 무한의 그럼요. 어떤 느낌이 사람을 좀 지치게 하잖아요.
0: 지쳐 지쳐. 네. 네.
1: 그리고 집에서 뭐 기다리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화초도 좋고 네. 아기들도 좋고.
0: 강아지도 좋고.
1: 그렇죠. 반려동물도 좋고.
0: 예.
1: 뭔가 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여행이든 직장이든 견딜만 하게 만들어주는 맷집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 하루 문 닫을 때 확실하게 닫아주시기 바라면서.
1: 그렇죠. 네. 자, 김종서 씨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다시 시작해.

0: 네, 10월 7일 수요일 김정수의 다시 시작해 듣고 오셨고요.
1: 시작해 앞에 다시 붙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0: 네.
1: 뭔가 다시 재부팅하는 느낌이잖아요.
0: 그렇죠. 한번 끝낸 다음에 다시 시작이니까.
1: 맞아, 맞아. 예. 사람이 좀 한계점 정해놓고 좀 쉬었다 가고 쉼표 찍고 이렇게 가야지.
0: 맞습니다.
1: 연결되는 거 옳지 않아요.
0: 예.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10월 7일 퇴근길에 지라시 듣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0: 네, 3633님도 예. 문자 주셨는데요. 제조업 2교대 주간이라고 4시에 퇴근해서 나오면 바람이 살랑살랑 느껴지는 게 완전 가을 느낌 나는 요즘입니다.
1: 맞아.
0: 가을 바람 때문에 퇴근길에 감성적으로 변해요.
1: 찬바람이 그런 것 같아.
0: 가을 바람.
1: 그죠? 뭔가 이 찬바람이 네. 하고 이 들숨에 네. 들이켜지면 사람이 그때부터 약간 감성적이고 막 시적이고 이래요.
0: 그렇죠. 막 장필순 노래 생각나고
1: 아.
0: 막.
1: 아니 봐봐요. 오늘 네. 법률사무소 문앤정 있는 날인데 예. 손소 변호사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한 주 쉬잖아.
0: 네.
1: 가을이라 그런가 봐.
0: 그렇죠.
1: 아니 뭐 딱딱한 법률 얘기하기 싫다 이건가?
0: 그렇죠.
1: 우리 손소 변호사님 언제 모셔?
0: 가을 타는 분들을 위해서 꽉 찬 웃음으로 두 시간 채워볼 예정입니다.
1: 맞아요. 오늘은 예. 약간 감성 위주로 한 주. 네. 쉼표 찍는 시간 가져보아요. 광고 듣고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시작할까요?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6: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7: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6: 월 12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7: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6: 저희가
8: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나처럼 웃어봐요.
6: 제목, 택시 기사님과의 대화. 충청북도에서 윤지연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6: 네.
11: 아, 며칠 전 저희 반려묘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 동물병원에 가게 됐는데요. 갈 때는 직장 동료가 데려다 줬는데 올 때는 남편도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료는 끝났고 비는 내리고, 아, 진짜 난감했죠.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 택시 부르는 어플 깔아준다고 할 때 그냥 놔둘걸. 에이 참. 저는 제 자신을 탓하며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서 있었어요. 택시! 미안. 택시! 알았어 엄마, 미안해. 캐리어 속 우리 고양이는 화난 듯이 울기 시작했고 저는 더욱더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죠.
12: 아유, 저 택시 잡아요?
11: 아, 네. 아, 근데요 기사님, 저희 고양이를 태워도 될까요? 저기 펫 캐리어에 있긴 하거든요.
12: 아유, 그래요, 괜찮아요, 타요.
11: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기사님 마음 변할까 봐 호닥닥 올라탔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우,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한참 기다렸거든요.
12: 아유, 저 요즘은 동물들도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봐요. 예. 우리 어릴 적에는 동물병원이 어디시오? 사람도 병원을 못 갈 판인데.
11: 요즘은 아무래도 반려동물들이 다 자식 같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죠 뭐.
12: 자식 낳았으니까 말인데 우리 자식들은요, 나는 막 저기 해외에도 보내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11: 갑자기요?
12: 예.
11: 야, 그러시구나. 좋으시겠다. 그래도 일단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를 들어드리니까 기사님이 또 갑자기 가족 얘기를 이어나가시네요.
12: 우리 형제가 5남매요. 예, 그중에 혈액형은 A형이 나 하나고, 형하고 동생은 저 둘은 그 B형이고, 여동생이 안 했는데 걔는 O형이요. 그래서 걔가 괄어.
11: 괄어요? 뭘 괄어요?
12: 아니, 괄다고.
11: 그러니까 괄다는 게 뭘?
12: 아니, 뭐 물을 가는 게 아니고 괄다고.
11: 예?
12: 예.
11: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넘어가긴 했어요.
12: 근데 또 걔가 사업을 하다 망했시오.
11: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또 있으니까.
12: 그냥 망한 게 아니오. 응? 아주 쫄딱 망했시오. 근데 걔가 O형이잖여. 그래서 껍썩거려.
11: 껍썩거린다는 게 뭐예요?
12: 껍썩거리는 거는 이렇게 껍썩거리는 거지.
11: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껍썩거리는 게 이게 뭔지.
12: 아, 참 떼끼하네.
11: 떼끼하네요?
12: 아, 너갱이 나가오시오.
11: 너갱이요?
12: 아,
11: 너갱이요, 너갱.
12: 환장하겠네. 껍썩거리는 동생 땜시 너갱이가 나간다고요.
11: 나간다는 것만 알아듣겠어요, 기사님.
12: 예? 아, 이거 완전 배론빵 느껴지는데.
11: 외국 분이세요?
12: 예, 아, 충청도요.
11: 아, 미치겠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아,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뜻은 정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대충 문맥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12: 그래가지고요. 내 동생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일을 자꾸 버려요. 쥐뿔도 없으면서. 왜 그런지 알아요?
11: 글쎄요. 저는 잘 모르죠.
12: 오형이라서 그래요.
11: 아, 예? 그래요. 물론 저도 어릴 때 허혈액형으로 뭐 성격 나누기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MBTI 따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근데요. 요즘은 성격을 허혈액형으로 안 나눠요. 그 MBTI라고 성격 유형 알아보는 테스트 있잖아요. 기사님 들어보셨죠? 예,
12: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네.
11: 제가요?
12: 네.
1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2: B형이죠. 독립성 강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딱 B형이네.
11: 와, 그분은 진짜 혈액형 매니아셨어요. 아니에요. 저 O형이에요.
12: 아, 아니다. 꼼꼼하게 따지는 거 보니까 딱 A형이네.
11: 아니,
12: 나도 A형이요.
11: 기사님, 저 O형이라고요.
12: 이? O형은 내 여동생인데. 내 동생이 O형이라 과로. 아이고, 애가 엄청 과로.
11: 그 과는 어제 아까 하셨는데.
12: 그래서 그 내가 걔를 안 봐. 너무 과로가지고. 내 생각에 걔는 그냥 O형 아니고요. 이 저 O형 같아요. 왜냐? 너무 과로.
11: 이 정도면 안 들으시는 거죠, 제 말을? 정말 근데 이 와중에 난 과로가 너무 궁금하다. 무슨 뜻일까? 나중에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 역시 내 짐작대로 성미가 거세고 팔팔하다. 이렇게 사전에 쓰여 있더라고요.
12: 그래가지고 제일 살기 좋은 혈액형이 뭔지 알아요?
11: 좋은 혈액형이 있어요? 전 아까 기사님이 찾기는 A형이라고 했으니까 아 혈액형 얘기가 더 길어지기 전에 끝내자. 그래서 A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A형이겠죠 A형.
12: 땡! 나는 A형이라 그냥 쭉 기사하면서 기냥기냥 먹고 사는겨.
11: 아 그러면은 뭐 무슨 형이 제일
12: 바로 B형.
11: 바로
12: 예.
11: B형이요? 왜요?
12: 내 남동생이 또 B형인데 걔가 돈을 잘 벌어요. 뭘 해도 다 잘 되는겨. 아주 그냥 부러워 죽겠슈. 손님도 저기 할 거면 B형하고 결혼해요. 그럼 아주 잘 살아요.
11: 아, 저 이미 결혼했어요.
12: 아, 그래요?
11: 예.
12: 남편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11: 마침 B형이네요.
12: 아유, 잘 살겠네. 예. 어떻게 사업이 잘 되죠?
11: 직장인이에요.
12: 예?
11: 예, 그냥 저냥 먹고 사는 정도죠.
12: 아이고, 걱정 마요. B형은 뒤로 자빠져도 돈을 죽고 일어나 팔자요. 떼부자가 될 테니까 걱정을 하덜덜 말아요.
11: 아, 그렇구나.
12: 예.
11: 아이고, 기사님 덕담 고맙습니다.
12: 근데 저 손님이 O형이죠?
11: 네. 예.
12: 아...
11: 왜요?
12: 이게 O형하고 B형하고 궁합이 저 잠깐만 가만 있어봐요.
11: 예.
12: A B A A 진사 O B 나왔네.
11: 진사 O B요?
12: 그 나왔어요.
11: 잘 맞죠?
12: 잘 맞아요. 아주 잘 서로 좋겠네. 한동대유.
11: 와 진짜 아니 21세기에 이렇게까지 혈액형을 맹신하신다고? 저는 혈액형별 성격은 이미 예전에 뭐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이 밝혀졌다고 이렇게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어차피 말씀드려봐야 O형이라 그렇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 얘기도 길어질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 집 앞에 도착을 한 거죠. 아 기사님 도착했네요. 감사합니다.
12: 예, 예. 그런데요.
11: 예.
12: 예 저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11: 아 뭐예요?
12: 그 짝 저 고양이 혈액형은 뭐예요?
11: 고양이 혈액형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12: 예?
11: 예, 모르겠다.
12: 조용한 거 보니까 A형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A형 택시는 이만 갈게요.
11: 아, 네.
12: 예.
11: 아니, 잠깐만. 고양이도 혈액형이 있나? 싶어가지고 검색을 또 해봤어요. 아, 있더라고요. 고양이 혈액형은 사람하고 달리 O형이 없고 A형, B형, AB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대요.
12: 오, 있구나.
11: 어머나, 고양이 집사인데 몰랐지 뭐예요? 왠지 기사님 말대로 우리 고양이는 A형일 것 같다는 예감? 덕분에 고양이 혈액형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기사님 감사합니다.
12: 와.
11: 아 이분 진짜 제가 짐작컨대 맞장구 맛집이에요. 맞장구 맛집.
12: 아이고야.
11: 이 정도로 기사님이 얘기를 계속 하실 때는 네. 리액션이 좋아서 그래.
13: 전 정선희 씨 보는 줄 알았어요.
11: 네 맞아요. 네. 제가 맞장구 맛집이라고 한 이유는 이 맞장구를 잘 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네. 그냥 아 예 이렇게 못해요.
13: 그렇지.
11: 아 그래요?
13: 아 그러시구나. 되물어. 아 진짜요?
11: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게 성격이 좋아요? 이렇게 네. 거기에 네. 힘을 실어주지.
13: 그럼 말이 맛있어지거든요. 네.
11: 그 네. 제가 진짜 지인 중에 칼같이 끌어내는 그 작두 같은 애가 있어요.
13: 네.
11: 대화를 더 이상 못하게 차단 잘 치는 애들. 걔 보면은 예
13: 아,
11: 대답 안 해요.
13: 뚝 끊어버리는 거.
11: 어떻게 그 참지?
13: 와.
11: 어떻게 그 대답을 안 하고 그 리액션 안 하고 버티지?
13: 성향이죠 성향.
11: 나는 그게 제일 더 신기해.
13: 신기하네.
11: 어쨌든 에이. 철진한 혈액형 이야기였으나
13: 에이.
11: 자축이며 진사 오삐는 처음이었다.
13: 재밌었습니다.
11: 처음이었다.
13: 에이.
14: 자, FX의 노래 준비했어요. 그렇지, 나와야지. 누예 삐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웅 원장입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9: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식당 사는 이야기.
1: 아, 집이 없다. 우리 집이 엄마 다 안 된다. 아, 잠깐만. 맞다. 우리 엄마 깨면 안 되니까 개집에서 자야겠다.
2: 경험은 이래서 중요해.
1: 우리 언니랑 같이 자.
2: 진짜 경험치가 중요해.
3: 저 이거 연기할 때
2: 현재적이야.
3: 경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2: 삶에 누적이 된 게.
3: 저 요즘 술을 현저히 줄였다니까요.
2: 그죠. 현저히 줄였는데 네. 얼마 안 됐잖아요.
3: 근데 줄이니까 더 안 재밌어요 누나. 한번 먹을 때 시계 뭐.
2: 아 피클을 남기는 건 아니야. 간 피클. 알코올 넣어가지고.
3: 예. 에헤이. 아, 얼마 전에 그 최악의 잠자리라는 주제로 소개했던 사연이었죠.
2: 맞아요. 술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가족들 깰까봐 개집에서 주무셨다고.
3: 맞아요, 맞아요.
2: 다행히 대형견이었으니 몸이 반토기라도 들어갔지. 안 그랬으면. 근데 뭐 이분 말고도 다양한 사연이 있었어요.
3: 뭐 있었더라 또.
2: 그 나이트에서 춤추다가 무대로 떨어졌는데 추락과 동시에 숙면.
3: 그렇죠. 문 닫았대요 가게가. 그래서 그 다음날.
2: 그렇죠. 예. 또 그 있어요. 백패킹. 에. 갔는데 경사면에 침낙 깔아서 이렇게 자면서 계속 왜 경사면이니까 떼굴떼굴 굴러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올라오면 다시 떼굴떼굴.
3: 저도 경사에서 잔 적 있는데 텐트가 약간 비스듬히 되게 내려가는 기분이 계속 들어서 측면이 안 돼요.
2: 그렇지. 굴러가죠. 네.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경사면을 잘 몰라요.
3: 그렇죠.
2: 물을 뿌려볼 수도 없고.
3: 누워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2: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역시 같은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자 네. 소개되시면 디저트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영양 찰떡 세트 얹을게요.
3: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소개할게요.
2: 쿨의 노래입니다. 벌써 이렇게.
4: 이어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숨.

0: 네, 한 번 더 만나는 오늘의 주제, 최악의 잠자리 볼게요. 손선영님, 20대 초반에 서울로 취업 나간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간다고 저랑 친구랑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주소만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하필 갔더니 그 친구가 남친이랑 싸우고 있길래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잠은 또 쏟아지고 해서요. 남친이 갈 때까지 옥상에서 친구랑 잤네요.
1: 옥상으로 올라갔구나.
0: 안 추웠나?
1: 이거 개콘에 이런 소재의 꽁트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계속 싸운 친구 집 놀러 간 거야. 근데 네. 물색 없는 둘이서 계속 거기서 왜 그 네. 선반에서 뭘 꺼내 먹으면서 싸운데 미안한데 야 집에 맥주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네. 옥상 정도면은 굉장히 매너 있는 분들이죠.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조용히 진짜 집중해서 싸우고 있는 커플은 살짝 들어가도 모르긴 몰라.
0: 아 근데 친구 있으면 좀 참고 좀 다음에 얘기해 이렇게 하지. 아 참.
1: 안 싸워봤어?
0: 써봤죠. 네.
1: 주변이 보이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0: 그러네.
1: 진짜 맞아요. 어릴수록 싸움의 밀도가 엄청 쫀쫀해서
0: 눈에 뵈는 게 없죠.
1: 게 없지. 그래 하여튼 옥상에서 별 보면서 그래도 뭐 약간 네. 그 야영하듯이 했겠네.
0: 좋은 추억이네요.
1: 그렇지 뭐. 8552님. 79년도 남편을 선자리에서 딱 한 번 보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는데 두 번째 보는 거라 너무 어색했어요. 같이 자는데 아주 불편해. 난 죽을 뻔했네. 잠깐만요.
0: 어머니. 적응이 안 돼서. 저희 오늘 주제가 그거 맞아요? 예.
1: 그치. 잠자리니까.
0: 그것도. 저희가 말씀했던 건 이제 이불이 불편했다든지. 이렇게.
1: 아니 아니야. 포괄적으로 생각해야죠. 예. 우리가 너무 그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0: 그러면 너무 멋져서 한 번을 보고 두 번째 만나는 결혼식을 한 거예요.
1: 옛날엔 그랬지 않아요? 79년 정도면
0: 그래요?
1: 선을 봐서 결혼을 하니까 이런 식의 어떤 만남이라는 게 와. 어색할 때 이미 나는 이불 속에 같이 누워 있는 거죠.
0: 오, 신기하다. 그렇게 좀 이렇게 빠르게 친해지는 거군요.
1: 부부 알잖아요.
0: 부부니 예?
1: 알잖아.
0: 저는 순수의 결정지.
1: 모르지 않잖아요.
0: 자, 강자 모를 수가 없. 예, 모르고 싶네요.
1: 일기를 쓰다 말어.
0: 강종사님. 회사 팀장님과 일본 출장에 갔는데 숙소를 분명히 싱글 침대 두 개로 예약했는데 퀸 사이즈 침대가 하나

0: 해요. 아. 근데 막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 친구들은 같은 동성끼리도 막 뽀뽀 쪽쪽 보래도 하고 막 이래요.
1: 그래요. 손도 잡고 네. 다니는 거 많이
0: 어, 애정 표현 해줘요.
1: 또 여기 싱글벙글 하셨던 김영 선배님
0: 안아줘.
1: 어 너무 따뜻한 분이잖아요.
0: 안아줘.
1: 예, 늘 후배들 허그 해주십니다. 예. 예.
0: 그래서 되게 어색했는데 나중엔 그냥 혜영이 언니 보면 자연히 안아드리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0: 그렇게 예. 기질과 성향 차이지 뭐.
1: 예, 고생하셨네요.
0: 대략 난감하셨겠네 우리 예. 같았다면. 자 우리 5083님 언양 자수정 동굴에 어, 나 지금 죄송한데 눈이 빠르잖아요. 지금 성격이 급하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네. 안양 자수정 동굴에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술을 너무 마셔서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갔어요. 이거를 둘째 줄에 있는 모텔을 첫째 줄로 끌어왔다. 안양 자수정 모텔로. 어, 난 이 성격 진짜 고쳐야 돼.
1: 참고로 언양이에요, 언양.
0: 아, 언양, 어, 예, 미안해. 예. 예. 그것도 근데, 언양이야 또 심지어.
1: 모텔 갔는데.
0: 근데 침대가 물침대였어요.
1: 우와.
0: 그렇죠. 모텔이면. 특정 특화돼 있는 모텔이구나. 오. 속도 안 좋은데 침대까지 꿀렁거려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했네요.
1: 아 배멀미하듯이.
0: 물침대라는 것이 그 온수침대 같이 좀 꿀렁꿀렁. 그리고 오. 특화된 침대는 더 꿀렁꿀렁.
1: 그래요.
0: 난 오. 조혜련 씨랑 김효진 씨랑 물침대에 누워봤잖아요.
1: 어, 지금 물침대를 안 누워봐가지고.
0: 그 천정에 거울 보이고 밤새 아. 조혜련 씨 얼굴 보면서 잤어요.
1: 울렁울렁하구나.
0: 어, 술을 한 4차까지 마신 것 같은 울렁거림?
1: 예.
0: 그때 왜 MBC 꽁트할 때.
1: 맞아요. 아, 2084님. 40년 전 군대 자대 배치받고 네모만 들어갔는데 바닥 매트가 솜이 물이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여기저기 솜이 막 뭉쳐 있는 겁니다.
0: 아, 그럴 수 있죠.
1: 그래서 허리를 뭉친 솜 사이로 S자로 맞춰가면서 자야 했죠.
0: 그게 어.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솜틀집이 있었어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목화솜이 막 이리저리 오래된 뭉쳐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불을 뜯어가지고 솜을 네. 다시 튼단 말이야.
1: 그래서 원래 솜 네. 흩어지지 말라고 누비잖아요 원래.
0: 맞아. 네. 그래서 그 무게 있는 저 그런 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이렇게 싹 가슴 눌리는 안정감.
0: 네, 눌리는. 네.
1: 애기들도 좀 눌러줘야 잘 자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아유. 좀 불면증 있는 분들은 오히려 무게 있는 이불을 추천하더라고요. 네.
1: 아 근데 우리 형님 때는 이제 이불이었구나. 저희 때는 5cm짜리 매트리스 하나씩 주죠. 좋거든요. 네, 그런데 점이식.
0: 그렇죠.
1: 근데 이때는 아, 솜이 불.
0: 근데 참 지혜롭지 않아요? 네. S자로. 그나마 솜이 많이 뭉쳐 있는 곳으로 몸을 어, 체형을
1: 찾아가서.
0: 바꿔서. 야, 얘 지혜다 지혜. 박경수님. 연애 시절에 여친이랑 술 먹고 택시 타고 여친 집 앞에 바래다 준 뒤 정신줄을 확 놔버렸나 봐요. 일어나 보니까 전봇대 옆이야. 여친이 출근하다가 저를 발견해서 깨웠어요.
1: 에?
0: 아 길바닥에 노숙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1: 와.
0: 와 근데 정신을 차린 거야 여친 데려다 주려고 오, 난 이걸 높이 삽니다.
1: 그러네.
0: 어, 이분은 진즉 횡단보도 앞이나 뭐 어디서 전봇대에서 쓰러져 주무실 분인데 아,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여친을 집 앞에서
1: 그렇구나 이미 만취였구나.
0: 이럴 때 있지 않아요?
1: 전 근데? 여기 상암동 파란색 거인 네. 잠깐 사색.
0: 아 사색.
1: 예. 잠깐 한 30분 정도.
0: 배꼽에 물 주면서 이렇게.
1: 예예. 예. 잠깐 생각. 잠깐. 예.
0: 그래요.
1: 예.
0: 그래 그래도 생각하고 금방 한 10분 만에 깼잖아요.
1: 로댕 같은 거예요.
0: 오뎅?
1: 참나 진짜. 아 소개하세요. 짜증나네.
0: 나한테 잘한다 했잖아.
1: 예, 예. 하고 있잖아요. 원래 더 못되겠다더니 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거라고 지금.
0: 나 지난 월요일부터 나한테 잘한다 했잖아.
1: 예. 아, 박경수 하셨고요.
0: 3953님. 중국 장가계 여행 갔는데 뷰가 좋다며 방충망 없이 큰 창문 있는 숙소에서 자다가 모기한테 죄 다 뜯겼네요. 밖에서는 산짐승 소리가 났어요.
1: 와.
0: 아, 예, 모기가 또 경치 좋은 곳에 공기 좋은 곳에 모기는 그냥 새과예요. 새.
1: 야생이잖아요.
0: 드론 같은 소리 그렇지. 내는 거 아니야? 드론.
1: 이러면서.
0: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 공기가 좋으면 아. 하, 곤충이 너무 공격적이고 그러네. 화학해.
1: 아, 장가계가 그렇게 멋지다는데 이런 또 어려움이 있었군요.
0: 밖에선 산짐승 소리가 났대. 오오오. 아, 아,
1: 아. 막 늑대 같은 것도 하울리고. 어우 무서워라.
0: 아 네. 동물 소리가 몸에 각인이 돼가지고 네. 이 지라시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허터탑디다. 아 개운하네 하나 네, 쏟아내.
1: 직업병이 직업병. 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한 분하고 전화 연결까지 해볼게요.
1: 좋아요.
0: 이수영이에요. 꿈에.

0: 자, 오늘 주제 최악의 잠자리인데요. 5085님 통신원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영화를 잠 안 자고 보는 대회가 있었어요. 나가서 8편을 몰아서 보고서
1: 와!
0: 한 16, 17시간 됐나? 아무튼 화장실 가는 시간에 화장실에 잤어요. 직원이 저를 찾으면서 탈락했습니다!
1: 와!
0: 하는데 울컥했어요.
1: 8편을 잠 안 자고 봤다면 다 온 건데.
0: 이런 게 있어요?
1: 와, 나 처음 들었어.
0: 우와.
1: 아, 최근에 사탄탱고라고 7시간짜리 영화 있었거든요.
0: 그런 게 있어요?
1: 네. 근데 와. 그것도 다 보면 배지를 줬어요.
0: 아, 고생했습니다.
1: 대단하다고. 네. 근데 8시간이면 네. 7시간보다 훨씬 넘는 거 아니에요? 하나, 2시간씩 쳐도.
0: 와, 너무 잘하셨는데요?
1: 16시간은 잠 거의 깨어있었던 거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아, 아깝다. 이분 전화 연결해볼게요. 네. 영화통신원.
2: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영화통신원 이윤진입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영화 올해 보기 대회가 열렸는데 평소에 영화를 좋아해서 나갔어요. 8편 보고 나니까 새벽 4시쯤 되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다가 저도 모르게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아유, 그때 거기서 왜 자가지고. 지금까지 영화통신원 이윤진이었습니다.
0: 아이고.
1: 안녕하세요, 이윤진 씨.
2: 네.
1: 저는
2: 네.
1: 그런 대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세상에 대단하시다. 네. 어떤 대회예요, 그게?
2: 그게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였는데요.
1: 네.
2: 저기 참가자가 한 1,000명 정도.
0: 아~ 우와, 많이 왔다.
1: 네. 우리나라 시네필이 네. 엄청 많거든요.
2: 네. 영화 한 간을 다 빌려가지고 예, 이렇게 신청해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0: 네네.
1: 이윤진 씨, 그러면은 그 영화를 8편을 몰아보셨는데 1등을 그럼 몇 편을 봐야 되는 거야, 잠 안 자고?
2: 1등 하신 분이 아마 67시간인가 70시간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1: 예?
0: 3일 가까이 네. 잠을 안 잔 거예요?
2: 네.
1: 그리고 영화를 본다는 건 그냥 있는 것보다 눈 피로도가 높단 말이지.
0: 그렇죠.
1: 아니, 야. 1등 상품이 뭐길래요?
2: 그거 유럽 3박 15일 여행권.
0: 우와, 그럼, 유럽 여행권.
1: 그러면 네. 바늘 같은 걸 가져갔었어야죠.
2: 아니 저기 치약, 칫솔, 뭐 안마기, 네. 바늘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니, 윤진 씨 네. 근데 아. 의자가 아마 리클라이닝 의자 아니었을 건데.
1: 그치.
2: 아니에요.
0: 불편한 네,
2: 그냥 조금
0: 의자. 네. 네. 그럼 거기서 조금씩 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 아니요. 10초 이상 눈 감으면 바로 탈락.
1: 야, 아, 진짜? 재밌다.
0: 와, 그러니까.
1: 아니 네. 그거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윤진님.
2: 네.
1: 근데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기에 8편을 그냥 논스톱으로 볼까요? 중간에 아니, 재미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전부 다 멜로에서 많이 이제 잠을 아, 자요.
1: 멜론 자죠. 일부러 틀어놨을 거야, 멜로는.
2: 네.
1: 좀
2: 액션 두 편, 멜로 한 편, 액션 두 편, 멜로 한 편. 그런 그렇게. 식으로 영화를
1: 그쵸.
2: 보는데.
1: 그렇죠, 아~ 그렇죠. 네.
0: 멜로 스타가
2: 한 편 보고 10분 휴식.
1: 아,
2: 세 편 보고 좀 이제 끼니. 도시락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먹고. 30분
1: 와.
2: 후식.
1: 와.
2: 예. 네.
1: 근데 잊지 못할 경험이셨겠다. 아깝긴 진짜, 했지만 그래도 네. 그죠?
2: 아우, 아깝다기보다 저보다 더 잠을 안 자고 보는
1: 대단하죠.
2: 분들이 많으니까.
1: 맞아, 맞아.
0: 야.
2: 저는 중간도 못 가죠.
1: 아니 지금도 그렇게 영화를 그럼 자주 보세요, 우리 이윤진님?
2: 네.
0: 좋아하시는구나.
1: 네. 그렇군. 최근에 뭐 재미있게 보신 영화나 작품 있나요?
2: 요즘 이제 말이 많은 영화 그거
1: 아,
2: 보고.
1: 아 그거. 네. 네. 네. 보셨구나.
2: 디쉐이도 보고. 저 어른들을 위한 만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도 보고.
0: 와, 이거 많이 보시는구나.
1: 장르 불문이시구나 네. 이분은. 예. 그죠?
2: 네네.
1: 어, 이윤진님 진짜 네. 되게 네. 너무 멋지게 삶을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혹시 뭐 참가상으로 뭐라도 받으신 건 있네, 기념품이라도?
2: 아니요, 참가상은 없어요.
1: 야, 야, 그 사람들 진짜.
0: 야박하네. 와,
1: 뭐 없네, 네. 애누리가 없네.
2: 참가비만 있어요.
1: 참가비는 얼마였어요?
2: 참가비는 10,000원.
1: 10,000원.
0: 싸긴 싼데. 네.
1: 근데 요즘은 이런 네. 대회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2: 없어요.
1: 생겨나면 네. 좋겠다.
2: 네,
1: 영화 좋아하는 분들.
2: 저도 서울 올라가고 참가하고 싶어요.
1: 이야, 멋지다.
0: 자, 이제 정우빵 스타셨는데 소중한 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하실까요?
2: 네, 엄마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영화를 보러 못 가는데 다시 한 번 더 엄마와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엄마,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타이타닉인데 우리 영화 보러 다시 한 번 더 가자. 엄마 사랑해.
0: 아이고.
1: 아 이거 영화 보러 가자라는 이 말이 상징하는 게 너무 맞아요. 커서 저희도 다 울컥하네요.
0: 왜냐면 타이타닉이 저 군대 시대 영화니까 한 30년 다 돼간 영화거든요.
2: 그 네, 그때 엄마하고 본 게 그게 마지막 아이고, 영화였거든요.
0: 그러셨군요.
1: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 네.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됐네요. 엄마랑 영화를 본 지가 언제지?
0: 네, 진짜.
1: 자 오늘 또 이렇게 예. 연결되셨는데 네. 퀴즈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2: 네.
0: 네 퀴즈 주세요.
2: 퀴즈 제가 좋아하는 외국 배우는 누구일까요? 1. 톰 크루즈 2. 리암 닌슨 3. 티모시 샬라메 누구일까요?
0: 전화 보내시고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네. 선물 1 플러스 1으로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TV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8: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VX.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11: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영화 통신원이 좋아하는 외국 배우 정답은요 리암 니슨이었습니다.
3: 나 티모시 살라멘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 살라미 할 때 살라미 할 때 이분 목소리가 살라미 이러셨거든요.
2: 아, 사랑이 참 들렸나요? 아, 하지만 막상 좋아하시는 건 리암 니슨. I will find you, I will kill you.
3: 킬 없으면 대사를 못 외우지 않군요. 리암 니슨 멋있죠. 네.
2: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아, 문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배인광님. 여행 가서 같이 방을 쓰는 선배가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문 닫고 욕조 안에서 잤습니다. 아휴. 아, 집에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한 거냐고 사람이 퀭해졌다고 안쓰러워했어요. 아, 이거 코 고는 거 진짜 와.
2: 맞아요.
3: 진짜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 계세요.
2: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저도 코를 걸지만 친구들이 볼까봐 귀마개 가져가죠.
3: 그것도 근데 그걸 뚫는 소리가 있어요.
2: 아이고.
3: 뭔지 알죠? 지축을 울리는. 진짜 한 무리의 코끼리 떼가 지나가는.
2: 그 정도 양압기 쓰셔야 되는데.
3: 그죠. 약간. 그런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예, 잠을 자게 되면 욕조로 가야지 어디든.
2: 맞아요.
3: 자, 저희 광고 듣고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 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안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안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6: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SBC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2: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3: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무원 면접 복장 간소화 방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 덧신을 착용하도록 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침에 대해서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오면 콘크리트 바닥에 소음 방지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화려하게 정장을 입지 말고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의 90%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정감사에서 보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 91%가 중국 DJI 제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투입된 드론 41대 가운데 39대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중국산 드론 사용에 대해서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다면서도 촬영 자료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첨단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녹색 대전환을 내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국민보고에 참석해서 이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가 대표팀 은퇴 경기에서 한 골, 도움 두 개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베냉과의 친선전에 선발 출전한 메시는 후반 3분 왼발 코너킥으로 오타멘디의 선제골을 도왔고 후반 16분에는 니코파스의 추가골을 이끌어냈습니다. 메시는 후반 26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서 팀의 3-0 승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5년 8월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메시는 A매치 통산 208경기에서 126골을 넣었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과 2021년,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 등의 기록을 남기고 대표팀 유니폼을 반납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9도, 원주 8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2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지다큐 채널 역마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오지 촬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 요 세 가지인데요. 현지 부족이 사냥한 음식을 줄 때 덥석받지 않고 잠시만 멈칫해도 마음의 경계가 그어집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얕아지고 표정이 닫혀버리죠. 대신 함께 먹고 자고 싸며 그들의 삶과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하면,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지면 진짜 표정과 생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뭘까요?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세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잠시 후 상담반 허소리반 할미 할배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두 어르신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 후배한테 업무톡을 보내면 답장이 너무 느려요. 전화도 무음으로 해놓는 친구라 아예 안 받습니다. 말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설마 제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 걸까요? 이런 사연.
2: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함께합니다. 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네, 광고 듣고 올게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중화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well, well,
2: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어디?
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7: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8: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고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고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1: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
1: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2: 전자 등에 니들은 늙어 봤냐? 나는 늙어봤다.
3: 이 인생의 매운맛 단맛 싹 다 그냥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할배
2: 상담소.
3: 아이고 청취자 여러분들 롱타임 노씨 정선자예요.
2: 문천식 월씨다. 아선자씨 그 좀 더 쉬다 오라니까 왜 벌써 복귀를 했어?
3: 불안해서.
2: 뭐가?
3: 원래 이렇게 네. 있다가 없으면 좀 불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깔깔거리고 즐겁더라고.
2: 아예 그런 거 아니야.
3: 너 지난주에 여사친 데리고 왔다며.
2: 어디까지나 여자 오미잔지, 사람 친구지.
3: 사미잔지. 하여튼.
2: 아예 오미자라고 북센 그 후배인데. 네.
3: 그래야 뭐 당신 얼추 옆에서 보면 내 과요.
2: 그 질투할 상황은 아니야.
3: 어. 왜 깔깔거리고 배려심이 넘치던데 아주. 내가 지켜보고 있어 다.
2: 아니 졸혼한 관계. 졸혼한 관계 그런 게 어딨나.
3: 졸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자꾸 조롱을 하지 말아. 내 입장과 존재를 항상 명심하란 말이에요.
2: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사안 만나보겠습니다.
3: 네, 그래요.
2: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선자 씨 먼저 들어가 봐.
3: 예, 그래요. 김선영 씨가 저기 남편이랑 가게를 하는데 이 인간이 손님이 많아서 바빠도 지가 하고 싶은 일만 내리하고 다녀요. 사람 만나서 떠들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 나는 바빠서 불난 집처럼 뛰다니도 쳐다보들 않아. 이 인간 버릇을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제 인싸가 제 꿈이구나 남편이.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그런 거 있잖아. 여기 자 보면은 주방 전용이 있고 홀 전용이 있고 에. 성격이. 선영 씨는 실무를 겁나 바쁘게 하는데 남편은 그냥 손님하고 이렇게 농담 따먹기도 가끔 하고.
2: 아, 일을 편하게 하는구만.
3: 또 이제 하기 싫으면 지가 또 잠깐 또 나가가지고 업무 본다고 이제 아, 몇 시간 동안.
2: 농땡이 치고.
3: 점심 시간 버글버글한데. 그때 이제 뭐 은행 업무 본다고 잡다하게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나갔다고 이제 이런
2: 아마
3: 거지.
2: 당구장 갔다 오고.
3: 그렇지 그렇지.
2: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3: 그런 이제 열심히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에. 고깝지.
2: 아이고 선영 씨만 고생이네.
3: 근데 참 언니가 선영 씨한테 정말 저 참 암담한 얘기를 하게 돼서 미안한데.
2: 뭔데 뭔데.
3: 안 바뀌어. 안 바뀌어.
2: 왜 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
3: 선영 씨도 빨리 시간 지나서 조론으로 이제 마무리야.
2: 나는 그래도 100만 원도 벌어오고 옛날에 한 200만 원도 한번 벌어오고
3: 그렇게 딱 두 번 갖고 왔어. 그래서 기억한다?
2: 아니야. 몇 번 더 내가 몇 번 더 했는데.
3: 여러분도 저기 남편이 내가 얼마 갖다 주고 얼마 갖다 주고 계속 시시콜콜이 갖다 얘기하는 것들 그만큼만 갖다 줬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갖다 줬으면 기억도 못 해.
2: 내가 그림짝 맞추기 빠져가지고 한테 내가
3: 그냥 미칠 수 있는 건 다 미쳤어. 선영 씨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2: 나 같은 노인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라 이런 말이.
3: 그렇지. 예. 사람이 그 개선의 여지가 없다 싶을 땐 뭐다? 고만고만하고 아니면 더 훅 가버린 사람 보면서 야보단 내가 낫다 이래 생각하고 사는 거지.
2: 아, 우리 집 정원이 좀 너저분할 땐 박살난 집 정원을 좀 봐요.
3: 그 근처에 폐가나 흉가 있지.
2: 그게 지금 상담이라시고 저 할 소리야 그게.
3: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는 지붕은 있구나 생각하고.
2: 아 폐가가 폐가가 방송.
3: 뭐 비교 대상이 없잖아.
2: 그래 넘어갑시다.
3: 그렇게 가자 선영아.
2: 힘내요.
3: 파이팅이다.
2: 9865님 연애 6년 결혼 11년 차입니다. 남편이 저한테 처음으로 예뻐서 같이 산다고 말하고 금팔찌도 선물해줬어요. 이거 그냥 기쁘게 받을까요? 뒷조사를 할까요?
3: 기쁘게 뒷조사를 해.
2: 아이 그러지 마.
3: 몰래. 야, 안 할 수만도 없다.
4: 아이 그러지
3: 근데
4: 마.
3: 근데 이거 일단은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한번 보다가 예. 수상적인 그 직거리가 좀 더 포착이 되면 거기 실무 들어가도 돼. 지금 예. 벌써부터 뒷조사로 그럼. 가면 남편이 예. 김이 새버릴 수도 있어. 이게 반이거든. 반은 예. 이제 구린 거고 반은 정말로 마음에서
2: 처리된 건데 후자면 좋겠지.
3: 인생이 예. 말이야 다 깔끔하게 정답을 도출하지 않아. 그냥 반은 예. 찜찜해 애들. 근데 찜찜한 그치. 거에 무게 두고 사느냐 아니면 보다 더 찜찜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느냐.
2: 아유 부부관계는 네. 믿음입니다.
3: 시끄러 네. 닥쳐.
2: Believe you are husband.
3: 그래서 네가 정말 내 믿음을 하수구에 차는 게 얼마나 많았냐. 이게 뭘.
2: 야 라임이 좋아. 그 흥신소도 꽤나 비싸거든요. 뒷조사 붙이지.
3: 에이 그럼 네. 흥신소까지는.
2: 그거 붙이지 마.
3: 그 남편 보니까 만약에 진짜 구리구리한 짓을 하면은 들킬 상이요. 아주 치밀할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조금 더 구릴 때까지는 그냥 코구녕 한 짝만 열어놔.
2: 에이, 좋은 남자 같아요. 에이.
3: 기쁜 척이야. 그리고 반은 기쁘니까. 얼추. 예, 봐. 이제 긴장을 아주 풀진 말고. 자.
2: 다음 사연이요.
3: 김수희님. 남편 모르는 돈이 있어 주식을 했는데 마이너스예요.
2: 아이고.
3: 속상하네요.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아 이거
3: 큰 팔찌를 남편한테 사줘.
2: 아 남은 돈으로? 아
3: 마고.
2: 약을 쳐놓으면 나중에 또 후환이 없긴 하지.
3: 앞서 또 약 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에. 댁도 약을 쳐.
2: 그렇지.
3: 속상하네. 마음 다스리면 이것은 올라갈 일이 없어.
2: 처음부터 없던 돈이다 생각을 해요.
3: 남의 돈이었고 이거 나한테 있었으면 이 돈 때문에 내가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에. 이런 어떤 스토리를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계속 나한테 주입시켜.
2: 그렇지.
3: 계속 그 방법밖에 없어.
2: 에, 남편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3: 걸리 금팔찌 그러니까.
2: 이거 섣불리 선물 같은 거 하지 마요.
3: 남편한테 잘생겨서 같이 산다고 말하고 금팔찌 선물해줘.
2: 아이고 걸릴걸.
3: 그러면 그 남편이 나한테 또 사연 보내줄 거예요. 그럼 에. 내가 당분간 있어보라고 얘기해서
2: 아이고 물론... 방송국 인간들 참 그 참 예.
3: 그렇게 청년 결백한 척 그색한 연기하지 말아요.
2: 나는 그 돈을 벌어왔잖아.
3: 두 번 100만 원 200만 원.
2: 노래 한 곡 듣고 좀 쉬어갑시다.
3: 이 야야야 섹시하더라 우즈.
2: 우즈 우즈가 뭐야?
3: 아, 이렇게 공치도 내 말고 우즈 있어. 여기 저 방송국 가신나들이 아주 환장을 해요.
2: 아 가수구나. 잘생긴 가수구나.
3: 이 그냥 푹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려.
2: 노래는요?
3: 그런 의미에서 드라우닝.

0: 할매할매 상담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감사한 요즘이에요.
1: 그래요. 문맹 떨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0: 그게 아니고 노안, 노안을 다스리고 있다 이 얘기를.
1: 얼마 전에 초등학교 졸업한 그걸.
0: 6237님. 가평 봉수리에서 펜션을 하고 있는 김학태입니다. 요즘 펜션에 손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와주실까요? 참고할게요.
1: 아이고 요새 저기 어려워.
0: 아 다 힘들지. 요즘 사람들은 또, 돈을 다 아끼거든.
1: 그렇지. 펜션이 또 1박에 솔찬히 돈이 깨지니까. 참 이거를 어떻게 돌릴 방법이 있나.
0: 이거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고 이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1: 그치.
0: 바이럴 마케팅에 신경을 쓰라고.
1: 발음 조심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뭐라고?
0: 입소문을 내라 이거야. 바이럴.
1: 이러이씨
0: 진행이 안 되네. 그 요즘 젊은 양반들하는 게 있어요.
1: 아 그래요? 뭐라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0: 인별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이게 싫어라고 이러면서 올리는 거야.
1: 아 이제 그 저거 요즘 이제 많이 보는 그 그런 데다가 그렇지. 선전을 하라는 거 아니야? 어 저거 인별그램이나.
0: 근데 물론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는 한
1: 발음 조심해. 진짜 아, 불안하다.
0: 이게 한 원고 오류가 있어요 또.
1: 아 그래.
0: 한 30만 원, 50만 원 줘야 돼.
1: 아 그래. 네. 그러면은 저거 저기 요 주변에 네. 젊은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저거 SNS.
0: 그렇지. 손자다 뭐 저 친구나 뭐 있을 거 아니야.
1: 요즘 아주 구석탱이 숨어 있어도 그런 거 찾아가지고 보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0: 그렇지.
1: 운전성실을 이루더만.
0: 아, 젊은 양반들은 인별그램이나 너튜브를 보고 오니까 그런 데 한번 올려보자.
1: 그런 것 쪽가 저기 펜션인데 네. 조금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잖아. 아, 요새는 조식을 주는 데가 없어.
0: 어, 잘 안 주지.
1: 근데 또 조식이 비싸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좀 아주 깜찍한 그 선물로 뭐 이렇게 빵이나 뭐 이런 걸로 한번 네. 이제 상징적인 거 아니면은 저 뭐 상품이 될 만한 그런 스팟이 있을 거 아니요.
0: 그렇죠.
1: 펜션에 그런 거를 확대해가지고 SNS에 네. 한번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니까.
0: 그렇지. 그리고 네. 또 장점으로 이거 저거 내세우는 거예요. 뭐냐면 뒤처리는 저희가 합니다. 뭐 이런 거.
1: 좀 재밌게. 예. 웃기게.
0: 왜냐면 요즘 펜션 또 치우고 간이 많이 감론을 막 말이 많으니까.
1: 그게 나도 이제 펜션을 갈 때 우리 손주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0: 뭐래 뭐래.
1: 그 저거 뭐 리모델링 한 지 좀 얼마 안 됐는지 새삥으로다가 찾아가라고.
0: 아 왜 왜?
1: 우리들은 저 반려동물 있은 게.
0: 아 좀 깨끗하고 좋은 대로.
1: 아무래도 한 2년 정도 안팎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안심을 하니까.
0: 그렇지. 좀 깨끗하고 비싸지.
1: 아이고 나 펜션 많이 다녀봤는데 펜션 사장들이 살찐 사람들이 없어요.
0: 아 계속 아이고, 일을 하거든.
1: 빼샥 말랐어.
0: 에이, 맞아 힘들거든.
1: 아이고 진짜 아이고, 펜션.
0: 우리 전국의 펜션 사장님들 힘내요.
1: 힘내.
0: 힘든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1: 그래 돈 있으면 좀 놀러들 가.
0: 네.
1: 아낀다고 장땡이 아니야. 좀 쓸 사람 쓰를 써줘야 그렇지. 나라가 돌아가지.
0: 네 맞습니다. 자 짧은 거 하나 있는데 내가 해볼게요.
1: 그래.
0: 익명으로 김정희님. 탕수육 티 안 나게 많이 먹는 방법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잠 보자. 탕수육 티 안 나게 많이
0: 나 같으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끄덕끄덕하면서 계속 먹어.
1: 아, 그 사람 대답.
0: 선희 선배 어떻게 데뷔했어요? 한다면
1: 말 많은 사람이랑 먹어야 되거든.
0: 세 개 네 개 먹는 거지.
1: 예, 그렇네. 예. 그리고 안에서부터 이제 조져 나가야지.
0: 아, 그러네. 예,
1: 겉에부터 흐물면 안 되고 젠가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빼. 어? 밑장을 이야, 빼.
0: 천재인데.
1: 그 탕수육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0: 그렇구나.
1: 밀가루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재정립을 안 먹은 젓가락으로 참 잘 싸.
0: 그렇구나.
1: 그래서 밑에식 밑장을 하나씩 빼도 앞머리 견고하게. 처음에 이제 말 이렇게 할 대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쓱쓱 빼면서.
0: 밑장 빼기구나.
1: 밑장을
0: 천재네.
1: 빼.
0: 그 빈틈에 뭐 단무지라도 껴넣든가.
1: 그렇지 그렇지.
0: 어이구 알겠어.
1: 그리고 상대방을 아까 이제 문춘식 할배처럼 에이. 칭찬을 계속해. 칭찬 지옥에 빠뜨려버려.
0: 정신을 혼미하게 하라고.
1: 그래요. 아이고 참 열심히 산다. 너도.
0: 많이 먹어요 탕수육. 맛있지 뭐.
1: 힘내고.
0: 마칩시다. 막걸리 먹으러 가야 되나.
1: 가자. 당 떨어진다.
0: 할매할매 상담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민 말고 문자 좀 많이 줘봐봐요.
1: 그래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나 기다릴게요.
0: 네.
1: 저 그 뱅크에 가을의 전설.
0: 아, 네, 이 노래 좋아한다고.
1: 이거 들어.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으면 오고.
0: 건강 네. 봐서 올게요.
1: 그 이제 봐야지 네. 우리도. 갈게. 쉽지 않아. 우리 쉬운 사람들 아니야.
0: 그럼 그럼. 다음 주에 만나. 안녕. 안녕.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0: 야, 뭐 먹을래?
1: 해장국?
0: 오, 좋지? 이 근처에.
1: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0: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1: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타임머신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람은 떠오를 수 있다.
1: 웃음 편지
0: 타임머신.
1: 퇴근 전 최고의 선택이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웃음 편지 타임머신.
2: 처음 들으신 분도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운 분들도 다 같이 편하게 들을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문천식 씨가 사연 선정 방법 아주 네. 재미나게
2: 해보겠습니다.
1: 알려드릴 거예요. 음악 네. 주세요.
3: 아유 벌써 웃겨.
1: 잘한다.
3: 광고병 때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로 나갔던 사연인데 이게 다시 들어도 웃기다고 이게. 아이고 매콤이야. 아 장인어른 아이콘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 정성이나 문천식이 잘한다니까. 나가라고요? 아 저 왜 나한테만 그래 진짜. 아 장인어른 나만 미워해.
1: 맛있다. 잘 예. 살렸다. 맛있다. 예. 자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사연입니다. 가요. 2022년 9월 29일에 소개됐어요. 경상북도에서 김정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동물농장에서 생긴 일.
1: 이건 뭐지? 싶죠.
2: 이 뭐지?
1: 자, 친구가 소를 키우는데 예? 외국인들이 견학을 왔다가 생긴 일이.
2: 아, 기억났습니다. 명불허전.
1: 아, 이게 예. 우리가 이 이후로 소들의 행복과 복지에 대해서 진짜 찐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2: 아, 동물 복지란 무엇인가?
1: 그렇습니다. 예. 예. 가볼게요.
2: 예. 안녕하세요. 선영아 전식이 형.
1: 안녕하세요.
2: 급하게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한 3년 전쯤인데요. 당시 제 친구 녀석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소를 키우는 것이 친구의 농장 철학이었기에 가끔 가서 보면 농장이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어요.
1: 어, 왔냐?
2: 어, 야, 소들은 다 어디 갔어?
1: 아, 오늘은 소풍 시간 있어서.
2: 소풍 시간?
1: 어, 밖에서 풀 뜯어먹고 있어. 자, 저기 봐봐.
2: 친구가 가리킨 것을 보니
1: 와 대박.
2: 이야, 초원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1: 아, 저 녀석들도 가끔 바깥 공기를 써 느껴봐야지. 늘 축사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잖냐.
2: 그 순간 와 내 친구 선식이는 정말 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1: 그렇네.
2: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국내 발전 운동을 조사하는 파견단이 왔습니다. 외국인들과 통역사를 포함해 버스 한 대가 친구 농장에 섰고 친구는 자신의 농장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의 선진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된 거죠.
1: 아, 여기가 저희 축사입니다.
4: 아우, 깨끗해요.
5: 와우, 소토 막 이윤이 나, 샤이니.
6: 아, 예, no smell, 냄새도 없어.
1: 다 들리는데 영어인데. 저희는 소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게 일정이 잘 흐르고 교육은 맞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0: 있다.
1: 아, 다들 아시다시피 소는 임신을 따로 하지 않고 인공 수정을 합니다. 사람이 인공으로 수정을 시켜서 새끼를 만드는 거죠.
0: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외국인들이 웅성웅성거리더니 한 외국인이 손을 들었답니다.
1: 아, 예, 예. 질문 있으세요?
2: Oh yeah, oh, 질문이가 있습니다. I'm 그러면 I'm 소끼리 겸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인공 수정으로 송아지를 탄생시킵니다.
0: 그러자 갑자기 견학 온 외국인들의 얼굴이 쓸쓸하게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1: 아, 죄송한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2: 아니, 그러면 소들은 어디서 행복합니까?
1: 예? 아, 그게... 우리는 편안한 공간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건강한 영양식을 제공합니다.
2: No! 소들의 즐거움은 없지 않습니까?
1: 아,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그 초원 위에서 소들이 그 풀을 뜯을 수 있게 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No! 소들이 풀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1: 아, 미치겠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거 한 번도 이쪽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
0: 그랬습니다. 동물복지라는 말은 하면서 동물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를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콕 집어 질문하고 계셨던 거죠. 친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또 한 외국인이 손을 들었고 통역사가 통역을 시작했대요.
3: Excuse me?
0: 아, 예, 저기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3: Then...
0: 아, 그렇다면...
3: What does a bull do?
0: 숫소가 하는 일은 뭡니까?
1: 숫소가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숫소 또한 암소처럼 좋은 환경에서 사육을 하는데.
0: 아니요. 그걸 묻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숫소가 하는 일.
1: 숫소가 하는 일 그게
0: 친구가 이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자 견학 온 외국인들이 심각하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통역사에게 물었대요.
1: 저희 지금 무슨 얘기하느라고 저렇게 진지한 거예요?
0: 아, 예, 저희 지금 숫소와 암소 입장에서 토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혹시 우리 축사 동물 복지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0: 아, 잠깐만 좀 들어보고 올게요.
1: 예. 아, 좀 듣고 나서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아, 예, 좀 들어보고요. 예. 예. 그리고 잠시 후 통역사가 돌아왔고요. 통역사는 웃지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1: 아니, 저기요, 결론이 뭐라고 났길래 심각한 겁니까? 예?
0: 아, 지금 그 수소 암소에 대한 그 토론 그 결론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3: A bull eat sleep eat sleep eat sleep.
0: 수소들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3: Can I? He'll always get in trouble.
0: 밤일도 못 하는데 암소한테 맨날 혼이나 나겠지. 그래서 매일 밤 소들이 부부싸움 하느라 음메음메 울 거라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1: 아, 예.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0: 아, 여러분 맞답니다.
4: 아, 진짜? 하고 싶어? 아, 예.
0: 그렇게 견학 온 외국인들이 돌아가고 그날 밤 친구는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하네요.
1: 아, 나는 과연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건가?
2: Oh no! 그러면 소들은 어디서 행복합니까?
1: 그렇다. 소들이 원하는 건 들판에서 풀만 뜯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아, 어떡하지?
0: 그걸 알고 들어서 그런지 그날 밤 소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서글프게 들렸다는데 친구. 제 친구에게 야, 친구야,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전해주시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동물복지의 그 허점을 짚어주신 그 외국인 견학생분들께도 안부를 묻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이렇게 신경 써줘서 감사하고요. 예, 행복하시고 한국에 또 놀러 오십시오. 이게 당시에 일파만파였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5: 문자 엄청 왔어요. 김수현님. 예. 저희 집도 소 키웠는데 복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소들아 미안해.
1: 3718님 웃다가 배꼽 빠졌습니다. 하하하. 10년 넘게 솔로인 저보다는 그래도 서가 났다고 봅니다.
6: 아 그런가요?
7: 묘하게도 그 숫소에게 자신을 대입시켜서 네. 많은 글들을 보내주셨어요.

0: 혹은 나의 어떤 가족, 배우자 네, 뭐 이렇게
1: 네, 처지. 네,
0: 대입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아, 소만 못할 때가 또 있고 그죠 우리가. 예, 소보다 나을 때가 있고.
0: 즐거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1: 예.
0: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6022님.
0: 예.
1: 그 웃음과 감동, 철학까지는

0: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네. 아 굉장히 또 들어가 보면 깊죠.
1: 네, 사골 맛있게 뽑잖아요. 우리. 예.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0: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2: 사연자의 친구는 이 동물을 키웠죠. 하고 우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0: 1번 개, 2번 소, 3번 말.
1: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보낼 수 있어요?
0: 중학생은...
1: 아니요, 중학생.
0: 중학생 예. 가운데에서 보내요.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그렇습니다. 조항조 씨의 노래. 아하. 소중엔 이만한 소가 없어요.
1: 최고죠.
0: 고맙소.

0: 웃음 편지 타임머신 퀴즈. 사연자의 친구가 키웠던 동물 정답은요?
1: 2번 소였습니다. 네. 추첨 통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베스트, 월간베스트로 선정이 되면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누구?
1: It's you!
0: 여러분입니다.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데 이거는 진짜 내가 어떻게 이걸 확장을 시킬까 네. 고민하지 마세요. 소재 공모 게시판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 상품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0: 손편지 기다려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이때가 어느 땐가 우리 부친 생신 땐가 우리 힘지 못한 짐에 한 잔
3: 애진이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남도 합천에서 김한준 어르신이 부른 꽃타령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자, 정세름 소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에 여러분이 주신 문자를 또 봐야
6: 소개해드릴까요? 5124님이요. 오! 채소마켓에서 거금 7만 원 주고 카 오디오 샀어요.
5: 네?
6: 하우스에 설치해놓으니까 이게 사방으로 빵빵하게 울려 퍼져서 너무 좋네요. 일할 만 납니다.
5: 우와, 와. 하우스에서.
6: 이건 진짜 지혜롭게 활용하셨다.
5: 우와, 짱이다.
6: 그죠? 그 차에 설치하는 카 오디오만 네. 따로 하우스에 설치해서 그 스피커로 활용되는 거예요.
5: 이게 또 출력이 좋거든요.
6: 그러니까.
5: 와우.
6: 오, 근데 하우스에 있는 채소가 뭔지 모르지만 걔네들도 좋겠는데.
5: 신나겠네요.
6: 그렇죠.
5: 0309님. 아, 부모님과 지라시 들으면서 막바지 고추를 따고 있어요. 각회 영순이 네? 이게 부모님 성함입니다. 얼른 다 따고 집 가서 저녁으로 고기 먹자고 읽어주세요. 파이팅.
6: 부모님이랑 되게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나 보다. 요즘은 그런 격의가 없지.
5: 그렇죠.
6: 예, 부모님 막.

0: 어려운 느낌이 아니라 네. 친구처럼 되게 다정하게 잘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각혜 아버님, 영순이 아버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우리는 오빠라고 그래야지. 각혜 오빠, 영순이니.
1: 그러네요.
0: 저녁으로 고기 푸짐하게 잘 드시고요. 네. 그 딴 고추에다 쌈장 찍어서 곁들여 먹으면 너무 좋겠다.
1: 아유, 최고죠, 진짜. 그죠?
0: 7057님. 네. 탕비실에 여름 내내 있던 아이스크림 자리에 붕어빵 과자가 떡하니 있으니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이야, 계절 따라 간식도 바뀌네요. 그렇죠. 간식으로 계절 바뀌는 걸 또 우리가 알죠.
1: 그러네 진짜. 아이스크림 빠지고 붕어빵이 왔군요.
0: 그거 알아. 이제 슬슬 편의점에 군고구마 기계.
1: 호빵 기계.
0: 네, 호빵 기계. 들어왔습니다.
1: 진짜 그러니까 정선희 씨 3개월 남았네요.
0: 그러니까 한 10주 정도 지나면 11주 정도 지나면
1: 내년 얘기 될 수도 있겠네.
0: 해피 뉴 이어.
1: 와 진짜 빠르네요.
0: 그렇게 늙어갑니다.
1: 아니 전, 저기요. 아,
0: 미안해. 그렇게 익어갑니다.
1: 익어가는 겁니다. 네.
0: 자 우리 3952님은 네. 10월부터 아들과 우리 부부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샐러드 재료로 양상추, 양배추, 적양배추, 토마토, 사과, 닭가슴살, 파프리카 사고 네. 소스는 파인애플 발사믹 들깨 소스 샀습니다. 아 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 꼭 성공하겠죠. 일주일 뒤에 문자 보내드릴게요.
1: 근데 파는 소스는 열량이 좀 있는 편이라. 예.
0: 발사믹 하나 빼고는 어머님 좀 자제하시면 좋겠어요. 예, 들깨는 여기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고요.
1: 맞아요.
0: 파인애플에 당분.
1: 그래서 어머님 너튜브 보시면요, 그 저열량 소스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은 요리법 많습니다.
0: 더 얘기했다간 여러분
1: 예.
0: 채널을 바꾸실 것 같아요.
1: 네, 안 되니까.
0: 안 되니까 예. 여기까지 할게요.
1: 조선희 씨도 살을 좀 예. 수영하면서 많이 뺐잖아요.
0: 수영하면서는 네. 사실은 네, 맞아요. 그 심폐기능이나 뭐 이런 게 좀 좋아지고 건강해지니까 많이 움직이게 되고 네. 그래서 다이어트까지 가게 된 건데 네. 사실은 좀 단백질을 위주로 많이 먹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1: 단백질. 요즘 뭐 계란 두 개 먹고 시작해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올리브유에다 계란 이렇게 해서 네.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연겨자 같은 것도 괜찮고 고추냉이나 그 저는 탄수화물 너무 안 먹었더니 좀 부작용이 있어서 요새는 통곡물로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진짜 나중에 지방을 더 얘네들이 끌어안고 안 놔주더라고요.
1: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지혜입니다.
0: 정말 아주 그냥 이놈의 다이어트.
1: 아유 난리는 난리 그죠.
0: 자 8965님.
1: 네, 엄마가 독감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는데요. 입맛이 없다고 하세요. 무슨 음식을 해드리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0: 아 저도 진짜 며칠 좀 알았다가 네. 이렇게 일어나는데 입맛이 없습니다.
1: 여러분 아시죠. 독감하고 요즘 코로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0: 난리났어. 네. 입이 진짜 모래사장이에요. 까끌까끌.
1: 입맛이 없죠.
0: 그렇죠. 이럴 때는 좀 목넘김이 좋은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1: 죽을 드려야 되나요?
0: 그러니까 약간 그 뭐 감칠맛 나는 국 종류나.
1: 아 그렇죠. 네,
0: 그런 죽도 좀 며칠 넘어가면 또 먹기 싫어지니까
1: 호박죽은 맛있는데
0: 메뉴를 좀 바꿔가면서 팥죽도 괜찮고
1: 아니면 양송이 습도 맛있고요.
0: 그러니까 멀멀한 것보단 간이 조금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이 넘기시는데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유 어머님 아유. 빨리 쾌차하시고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1: 어머님 후유증이 좀 있으실 텐데 약 꼭 끝까지 드세요.
0: 그리고 네. 감기 끝났다고 끝이 아니니까 비타민C 꼭 많이 챙겨드리고요. 우리
1: 맞습니다.
0: 어머님.
1: 맞습니다. 네.
0: 9523님.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감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우.
0: 저는 70대 이경자입니다.
1: 경자 누님. 어머? 당연히 됩니다.
0: 이언니 섭섭하게 왜 내외하실까.
1: 승철 형님이 대회 40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그 K본부에서 네. 콘서트 하셨는데 명절 때.
1: 울컥하시던데.
0: 진짜. 네. 근데 역시 국민가수 국민가수띠가
1: 다르더라고요. 승철 형님.
0: 자 우리 9523님이 신청하신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들려드리면서 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1: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에세이.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딸에 팀의 딸이
0: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의 대리 팀의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역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체육예술위원을 포함하는 보충역의 감축,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의 조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후속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오는 2028년에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 산학 연관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원전 수출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고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은 사업부 원전 수출 진흥 과장은 2028년쯤에는 미국의 어딘가에 사업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2028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미국 정부가 대선 전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속도를 낼 것 같고 그 속도에 맞추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21제 부산 북한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무르고 있는 상어 북항이가 주둥이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북항이의 상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주둥이에 철과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으며 야간에 관람객들이 북항이를 보기 위해 불빛을 비춰서 북항이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다가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항이를 친수공원 수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9도, 원주 8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8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할 때 그 풍문에 대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써둔 통찰이 있습니다. 풍문이란 글자 그대로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다. 바람이란 건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모양이 없으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바람은 공중에서 일어나 만물을 흔든다. 마찬가지로 풍문도 아무 근거 없이 일어나서 사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근거 없이 들린 얘기에 SNS만 보고 속사정을 모른 채 나 혼자 불그락 푸르락 싱숭생숭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 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내 힘으로 생활비를 벌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10년 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2026 고령자 통계가 보여준 당당한 자화상인데요. 하지만 숫자가 다 말해주지 못하는 쓸쓸함도 있어요. 아플 때 손 내밀 곳,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오히려 줄었고 내 삶에 만족한다는 분들은 셋 중 하나에 그쳤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단단함 뒤로 여전히 외롭고 고단한 저녁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10월 7일 수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톡톡 이슈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폐암 진단을 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요. 국내 여성 폐암 환자 가운데 비흡연자 비율이 87.5%에 이르는데요. 폐암은 여성 암 사망 원인 1위이고요. 유방암과 자궁암 등 대표적인 여성 암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 폐암검진은 오랜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은 조기 발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비흡연자에게 생기는 폐암은 오랜 시간 천천히 자라는 간유리 결절 이런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흡연 관련 폐암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은 비흡연 여성의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부모, 형제자매 같은 일촌 가족의 폐암 가족력을 꼽았는데요. 가족력에 있는 비흡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폐암 발견율이 2.5%로 기존 국가검진의 0.8%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가족 중에 폐암을 앓은 분이 있으시다면 담배를 안 피우니까 괜찮다 넘기기보다는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다고 모두 CT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가족력과 나이, 기존 폐질환 등을 함께 따져서 나에게 맞는 검진 시기, 방법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에서는 AI가 저금리 예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자동 이동시키며 제기된 새로운 에이전트 뱅크런 우려를 짚어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톡톡클리어에서는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승만 이동관 전문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7: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퇴근길 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2848 문자로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퀴즈 드릴게요. 먹고 살 기술 하나쯤은 배워두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제 나이 또래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취업이나 이직 준비하면서 자격증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자격증에 많이 도전했는지 살펴봤더니 기능사 종목 가운데 많은 응시자가 몰린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건설 현장 등에서 무거운 화물이나 자재를 옮기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인데요. 앞쪽에 달린 두 갈래 받침대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려 옮기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지게차, 2번 소방차. 정답을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시작하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또 AI 이야기를 해볼 텐데 AI 네. 때문에 앞으로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뭐 AI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는데 금융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아폴로라는 곳에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레크라는 사람이 최근 에이전트 뱅크런이 올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0: 네.
1: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 AI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이런 AI가 우리 통장까지 관리하기 시작하면 은행에서 대규모로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AI가 돈을 딴 데로 빼돌리는 건 아니고요.
0: 예.
1: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뱅크런은 보통 이제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한꺼번에 예금을 찾는 걸 말하죠.
0: 네.
1: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에이전트 뱅크런은 은행이 위험해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AI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돈을 놔두면 이자를 거의 못 받는데 저기로 옮기면 훨씬 많은 이자를 받네 해가지고 사람 대신에 돈을 옮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벌어지는 뱅크런이 아니라 AI가 너무 합리적으로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뱅크런이 생길 수

0: 이런 경고가 나온 거죠.
1: 그러면은 이게 AI가 그냥 여기에 돈 넣어두면 좋아요라고 알려주는 거보다 더 나아가서 직접 네. 통장을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AI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인데요. 예전에 AI는 우리가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정도였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주면 실제로 여러 일을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관심을 받은 게 메타가 지난 9월에 출시한 뮤즈라는 개인용 AI 에이전트인데요.
1: 네.
0: 뮤즈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일정 같은 것뿐만 아니라 금융계좌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이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금융정보 업체 플레드하고 연결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계좌 잔액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투자 자산,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금융정보까지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AI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아, 이 사람이 지출이 어떻구나. 뭐 구독료는 얼마구나. 그리고 재무 상황에 맞는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구나.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유지가 이제 모든 사람의 예금을 마음대로 뭐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체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폴로가 얘기를 한 건 이런 AI 에이전트의 기능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돈까지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뭐 지금 당장 AI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죠.
1: 네. 그런데 AI가 예금을 다른 곳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지금 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보면은 이유를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그 이자를 주는 이제 당좌 예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입출금 통장하고 비슷한 계좌의 평균 금리가 연 0.07%입니다.
1: 네.
0: 거의 이제 이자가 없는 수준이죠.
1: 그런데
0: 예. 뭐 인터넷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 같은 곳을 찾아보면 연 3%, 뭐 많게는 5%를 주는 상품들도 있어요.
1: 예.
0: 아폴로가 비교한 상품들도 대략 연 3.3에서 5% 수준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만 달러 정도를 넣어놓게 된다면 연 0.07% 계좌에 그냥 놔두면 1년 동안 이자가 7달러 정도인데 4%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4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실제로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돈을 안 옮기느냐. 가장 큰 이유는 귀찮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상품이 좋은지 검색을 해야 되고요. 글로 옮기려면 계좌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1: 네.
0: 또 돈도 이체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옮겨놓고 나니까 다른 곳이 더 좋다. 그러면 또 경우를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몇만 원, 몇천 원 수준 혹은 뭐 이렇게 더 작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걸 계속하는 게 귀찮으니까
1: 네.
0: 그냥 주거래은행 통장에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1: 예.
0: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정을 AI한테 맡겨두면 일단 내 현금은 안전한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금리 찾을 수 있게 관리해줘라고 해놓으면은 사실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1: 내가 계좌 개설하고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경제까지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와, 그럼 사람이 안 하던 걸 AI가 대신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그게 우리 소비자들 그냥 네. 우리가 AI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데
1: 네.
0: 은행들이 긴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 돈을 버는 거는 이제 고객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뭐 A은행 통장에 1천만 원 있는데 금리가 0.1%일 경우에 옆에 있는 B은행에 4%짜리 상품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매일매일 금리를 검색해서 돈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 일이 바쁘시거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두게 되죠.
1: 네.
0: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도 뭐 귀찮아서 그냥 두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AI 입장에서는 귀찮다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1: 그렇겠죠.
0: 뭐 하루에 한 번이든 뭐 한 시간에 한 번이든 뭐 계속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은행보다 B은행이 좋으면 B은행으로 또 뭐 나중에 C은행이 좋으면 C은행으로 이렇게 갈아타라고 알려주거나 향후에는 조건이 맞으면은 실제 그냥 뭐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서 옮길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낮은 금리를 주는 계좌에 놔뒀던 돈을 높은 금리로 주는 쪽으로 옮기는 걸 미국에서는 캐시 소팅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 과정에서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게 귀찮음 그리고 정보 부족이거든요. 이걸 AI는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AI가 이런 식으로 돈을 쉽게 옮기게 만드는 게 은행의 예대 마진에 실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은행은 기업 입장에서 AI를 개발해서 만기 이전에 찾아가면 뭐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이러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이자보다 여기서 받는 이자가 더 많네 그러면 옮겨갈 수 있는 건데
1: 네.
0: 그렇게 해서 자주 옮기게 된다면 어느 한쪽 은행은 좀 돈이 많이 빠지게 될 테니까 그게 좀 무서운 거죠.
1: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비

0: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1: 네네.
0: 이자 많이 주는 걸로 알아서 옮겨준다는 거니까.
1: 그렇습니다. 이게 소비자 한 명만 놓고 보면 당연히 좋은 건데요. 네. 뭐 적은 이자 주는 것보다 많은 이자 주는 거. 근데 문제는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게 되면서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행동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입출금, 수십출금 통장에 넣어놓는 그 돈이 상당히 중요한 자금이에요. 뭐 고객이 은행에 1,000만 원 넣어두면서 이자를 거의 안 받는다면 은행은 사실은 그 돈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대출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넣어둔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거의 안 주고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줄 때는 뭐 대출 이자를 받고 이러면서 생기는 그 차이 예대 마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돼 있죠.
0: 네.
1: 그런데 고객들이 AI를 이용해서 이런 뭐 저금리 예금을 한꺼번에 빼가기 시작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싸게 조달하던 그 돈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은행은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예금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뭐 고객을 붙잡거나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은행이 돈을 구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현재 미국 은행권 전체의 순이자 마진도 은행 수익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은행 산업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0: 네. 그러면은 어느 한순간에 특정 은행이 은행의 돈이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게 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인 거군요.
1: 네.
0: 그런데요, 조금 의아한 게 우선은 금융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그냥 옮겨가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AI가 직접 돈을 모아서 어디에다가 가둬두고 이런 게 아니라 금융
1: 네네.
0: 시스템 전체로 보면은 돈은 똑같은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왜 뱅크런이라고 할까요?
1: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뱅크런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A은행에서 1,000만 원 빼서 B은행 고금리 예금에 넣으면 금융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냥
0: 네.
1: 이동한 것뿐이죠.
0: 네.
1: 혹은 뭐 은행 예금에서 머니마켓 펀드 같은 다른 금융상품을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사라진 건 아닌데 그 돈이 빠져나가는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은행에서 고객들이 동시에 뭐 수십억 원, 수백 원, 수조 원씩 돈을 빼면 A은행은 당장의 자금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팔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금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특히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이제 저금리 예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한 개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 전체가 그 예금을 잡으려고 금리 경쟁을 벌일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혹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 막 던질 테니까 또 이게 채권 시장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서 돈이 사라지는 문제라기보다는 은행이 지금까지 아주 쉽고 편하고 싸게 쓰고 있던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그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그게 빠르게 비싸지는 문제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0: 그러면은
1: 있습니다.
0: 그러면 대출 받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1: 그렇죠.
0: 순환하는 부분이 있겠군요. 그런데요,
1: 네.
0: 이런 거는 AI가 나오기 전에도 있긴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한 분들은 금리 비교해서 돈을 옮기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1: 맞습니다. 이게 사실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0: 예.
1: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금리가 2022년, 2023년에 급격하게 금리가 올랐는데요. 당시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머니마켓 펀드 같은 곳에서는 이제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은행 예금 금리는 그거 못 따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있던 돈을 빼가지고 고금리 상품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찰스슈업 같은 금융회사도 고객들이 이렇게 저금리 현금을 고수익 상품으로 옮기는 이 캐시 소팅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금리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돈을 옮기는 것 자체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다만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금리 차를 알아보고 직접 행동해왔다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그대로 놔뒀다면 AI가 가져오는 변화는 그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365일 늘 금리만 비교하는 AI가 옆에 붙어 있다면 이제 은행은 굉장히 큰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0: 이게 조직의 규모가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진짜로 AI 때문에 언젠가 미래에 대규모 뱅크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 네, 아직은 뭐 가능성을 제기하는 단계이기는 한데요.
0: 예.
1: 아폴로도 이 경고를 내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AI 때문에 미국의 은행에서 뭐 대규모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라든가 그런 뭐 조짐이 보인 건 아닙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AI한테 자기 계좌를 어디까지 맡길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메일 정리라든가 뭐 어디 식당, 뭐 여행 예약 이런 거는 AI한테 맡겨도 내 재산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알아서 옮겨라 이렇게 허용하는 건 사실 전혀 다른 문제죠.
0: 예.
1: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투자자 상당수가 AI가 이렇게 돈을 관리해주면 맡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은 좀 불편하다. 못 믿겠다. 네. 이게 개인정보 뭐 보안 문제도 있고요. 또 AI가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0: 네.
1: 또 현재는 AI 에이전트가 모든 은행 계좌를 뭐 자유롭게 열고 닫으면서 은행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AI 때문에 은행들이 위험하다라고 볼 단계는 아닌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AI가 사람 대신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또 거래까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은행의 예금 경쟁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0: 규정을 좀 잘 만들어 놔야 되겠군요. 그런데요, 예.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은행들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1: 일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예금금리 올리는 거죠. 지금처럼 고객이 귀찮아서 돈을 안 옮겨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면 다른 곳으로 안 나가게끔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줘야 할 수밖에 없고요.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A은행이 0.1%, B은행이 4%를 주더라도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A은행은 지금처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데 AI가 자동으로 A은행에서 돈을 빼버리면 A은행도 B은행과 가까운 금리를 제시해야 고객을 붙잡을 수 있겠죠.
0: 네.
1: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좋은 일인데 이렇게 은행이 예금자한테 주는 이자가 많아지면 비용도 늘어나고 그러면 대출금리를 더 받으려 하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게 더 위험한 건데 위험한 대출을 좀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은행들의 예대 마진도 지금보다 좁아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상상할 수 있는 건 이제 은행들이 스스로 AI 서비스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고객의 돈이 다른 금융회사의 AI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전에 자기 은행 안에서 고객한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아주는 AI를 제공하면서 고객을 붙잡는 그런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은행의 경쟁자는 다른 은행이었는데
0: 네.
1: 앞으로는 내 돈을 1원이라도 더 유리한 곳으로 계속 옮겨주는 내 개인 AI 에이전트가 은행의 사실상 뭐 새로운 협상 상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에이전트 뱅크런 논란은 주장은 단순히 뭐 AI가 예금을 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AI가 금융상품을 갈아타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귀찮음을 없애버리게 되면 은행들이 지금처럼 싼 비용으로 예금을 끌어모으는 사업 모델을 아마 앞으로는 유지할 수 없게 돼서 은행의 어떤 전반적인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정말 인터넷이 많은 걸 바꿔놨듯이 AI가
1: 네.
0: 많은 부분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군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5: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4: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7: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0: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97.5.
2: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먹고 살 기술 하나쯤 배워두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취업이나 이직 준비하면서 자격증 찾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자격증에 많이 도전했는지 살펴봤더니 기능사 종목 가운데 많은 응시자가 몰린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건설 현장 등에서 무거운 화물이나 자재를 옮기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인데요. 앞쪽에 달린 두 갈래 받침대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려 옮기는 장비예요. 이 장비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지게차, 2번 소방차. 정답을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자라면 할 수 있는 흔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톡톡 클리어 시작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노승만 이동관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2: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받는 거에서부터 보험사와 합의까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최근 자동차 보험의 치료와 보상 기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도 달라졌는데요. 먼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치료와 보상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4: 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상 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경상 환자는 사고 후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통상적인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해서 계속 치료하려는 경우에는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절차가 추가가 된 건데요.
2: 예.
4: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8주가 지나면 무조건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계속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경상 환자의 치료를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 네.
4: 네, 다만 기존과 같이 일반 병원의 의사 진단서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대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러면 이게 일반 병원의 의사랑 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원이 동시에 8주 이상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2: 어려워졌네요.
4: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향후 치료비와 관련된 보상 관행도 이제 개선이 되는데요. 그동안 경상 환자의 자동차 보험 합의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이제 향후 치료비라 하죠.
2: 네.
4: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를 중심으로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를 이해할 때에는 치료 기간에 관한 변화와 합의금 중 이제 향후 치료비 부분에 관한 변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게 그러면은 향후 치료비 부분이 기존에는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4: 사실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있었는데요.
2: 예.
4: 사실 이제 그 경상 환자의 경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꼭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냥 존재만 할 뿐이고 좀 유명무실한
2: 예.
4: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랬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중상 환자, 경상 환자는 원래 없었는데 그러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4: 이제 향후 치료비라는 게 결국엔 그거잖아요. 합의를 본 이후에라든지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이제 이후에 치료할 금액을 이제 미리
2: 네.
4: 이제 합의금 명목으로 받겠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합의를 하고 나면은 추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죠.
2: 네.
4: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진짜 이게 치료비에 쓰였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4: 맞습니다.
2: 아, 이런 변화가 생긴 배경이 뭘까요?
4: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 환자의 이제 장기 치료와 향후 치료비가 자동차 보험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 이제 보험료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 자료를 보면 경상 환자의 치료비가 중상 환자보다 이제 빠르게 증가해 왔고 특히 염좌나 이제 근육 긴장 같은

0: 이제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문제가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예, 또 조기 합의를 위해 지급이 되던 향후 치료비도 상당한 규모였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차량 수리비가 없는 후미추돌 사고에서 피해 운전자가 350만 원 상당의 58회 통원 치료를 받았는가 하면 끼어들기로 인한 접촉 사고가 아닌 비접촉 사고에서 급정거로 인한 이제 뭐 염좌 등으로 202회 우와. 통원 치료를 받아서 1,34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요.
1: 네.
0: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이거 좀 자주 일어나는 경우죠. 예, 이런 경우 이제 이걸로 인해서 2주 입원 후에 6개월 통원 치료를 하고 치료비 500만 원에 합의금 300만 원까지 우와. 수령을 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는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하고 예,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데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고를 당해 보신 분들이라면 사고 직후에는 별로 뭐 이상 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하루 지나거나 이틀 지나면 갑자기 근육이 막 뻣뻣해진다거나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런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경상 환자라면 이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깐깐하게 따져진다는 거네요.
2: 네.
1: 이게 그러면은 교통사고 환자한테는 누구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2: 아닙니다.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경상환자로 인한 보험금 가임 지급을 막는 것인 만큼 이번 장기 치료 검토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입니다.
1: 예.
2: 반대로 상해 등급 1급에서 11급의 중상 환자는 이번 경상 환자 장기 치료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예.
2: 정부도 중상 환자는 기존과 같이 기간 제한 없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면 단순히 8주가 지났다라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내 상해 등급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게 환자가 또 등급으로 매겨지나 봐요?
2: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 혹시나 개인적으로 알아보실기 예. 막막하실 수도 있잖아요.
1: 예.
2: 초록창에 자동차 사고 상해 등급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급수가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상 환자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2: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가운데 비교적 정도가 가벼운 부상 정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관절이나 근육의 긴장, 빔, 즉 염좌 등이 포함되고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상해 등급으로는 12급에서 14급이 경상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실제 상해 등급은 사고 상황과 진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적용이 된 거예요?
2: 많은 분들이 이번 내용에 대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내용이나 적용 날짜를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번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 및 기간 검토 제도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됐고
1: 됐네요 이미.
2: 네,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사고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1: 네.
2: 따라서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인지 그 이전 사고인지에 따라 이번 새로운 절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 이게 물론 그러시면 안 되는데 9월 10일 이전에 난 경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2: 네.
1: 8주 이상도 치료받는데 별로 지금처럼 이렇게 깐깐한 기준을 적용 안 받을 수도
2: 네,
1: 있는
2: 변경된
1: 거군요.
2: 변경된 것보다는 기존 거를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1: 치료를 경상 환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0: 네, 이것도 이제 좀 단계가 있는데요.
1: 예?
0: 먼저 사고 발생 후에 4주를 넘겼는데도 치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제 보험회사가 진단서를 요청할 텐데요.
1: 예.
0: 이 경우에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진단서를 이제 4주 이내 제출을 한다면 기준과 동일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는 있고요. 4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만약에 이제 좀 희망하신다. 그러면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이 자료는 사고 이후에 7주 이내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1: 예. 예,
0: 이후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 기간을 검토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가 이제 8주가 됐으니까 치료가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건데요. 장기 치료가 실제로 필요한지를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치료는 계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보험회사 환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4주가 가까워지면 진단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치료 자료를 준비하신 이후에 7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검토 결과에

0: 나서 이제 판정이 된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가벼운 사고도 굉장한 통증으로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기존에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분들이라면

0: 치료의 필요성과 경과가 객관적으로 이제 남아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진료를 받을 때 현재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치료를 받고 또 어떤 차도가 있었는지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진단서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진료 기록이나 이런 관련 자료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번 제도에서는 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 종료를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요청을 했는지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날짜 착오로 잘못 된 날짜까지 요청을 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0: 이제 사실상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1: 예.
0: 아무래도 기준을 근거로 회사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요구되지 않는 경우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선 쉽게 말씀드리면 좀 보상받기가 좀 쉽지 않아지는 거다.
1: 본인이 예. 그 기한을 잘 알고 챙겨야 하는 거겠군요.
0: 맞습니다.
1: 와, 그러면은 8주 이내 치료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기관에서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워낙에 주관적인 거니까
0: 네.
1: 나는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난 너무 아픈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물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의의가 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제 분쟁 조정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치료를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토 결과에 의견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제기를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하지만 지금 전문가님들께서는 치료 안 된다고 하니까 치료 중단해야 하나 보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이게 결국에는 보험사에서 더 이상 우리는 치료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는 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2: 이의제기를 하셔야죠.
1: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2: 네.
1: 승인이 되지 않으면
2: 승인이 안 되면
1: 그런
2: 어렵습니다.
1: 거잖아요. 그러면 네. 환자 입장에서는 중단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2: 네.
1: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동안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치료받는 도중에 보험사에서 미리 좀 합의를 해 주십시오. 보험 합의금 이만큼 올려드리겠습니다.
2: 네.
1: 이런 연락도 받으셨거든요.
2: 네.
1: 그럼 이번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합의 전에 어떤 점을 또 챙겨봐야 할까요?
2: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거든요. 특히 경상 환자의 경우 예전보다 합의금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1: 네.
2: 여기서는 합의금 전체와 향후 치료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에서는 경상 환자가 치료를 종결하고 합의를 할 때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상 환자의 이런 향후 치료비 지급 가능을 개선하고 장례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를 중심으로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1: 네.
2: 따라서 과거와 비교하면 경상 환자의 합의 과정에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상 환자는 이제 합의금을 무조건 적게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나 휴업 손해 등 여러 손해 항목을 고려하게 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사고 내용과 상해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단순히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합의 이후 추가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현재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2: 네.
1: 합의금은 입원했을 때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2: 아닙니다. 통원 치료도 합의금은 포함이 됩니다.
1: 예. 네. 그러면은 가벼운 부상이라고 들었는데 통증 자체가 오래가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느 시점에 뭐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0: 실제로도 가장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좀 이 부분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예.

0: 우선 4주가 중요한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1: 네. 네,
0: 경상 환자가 4주를 넘어서 치료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서의 제출 절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주가 가까워졌는데도 통증이 계속이 된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진단서를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주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8주가 됐다고 자동으로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필요성을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은 8주가 되면 끝난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게 아니라 4주 전후에는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확인을 하고 8주가 다가오면 장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와, 이거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 거라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봐야겠네요. 어느 정도 통과가 되셨고 아예 지금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이를 좀 보셔야겠네요.
2: 네, 네. 지금
1: 무엇보다
2: 그런 상황입니다.
1: 안전운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네. 그럼 끝으로 이번 제도를 좀 잘못 이해하거나 사고당한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2: 요약을 해서 네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8주는 치료의 절대적인 종료 시점이 아닙니다. 경상 환자라도 장기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를 넘겨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주와 8주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주는 진단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고 8주는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넘어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경상 환자의 합의금은 무조건 줄어든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경상 환자에게 간행적으로 지급돼 왔던 향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가 앞으로 축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각오와 비교해 합의 과정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치료와 합의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통증이 남아있고 치료가 필요한데 단순히 경상 환자니까 빨리 합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필요 이상의 치료를 계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실제 증상과 의료진의 소견,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 내용도 각각의 손해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상 환자의 치료는 필요한 만큼 보장을 하되 장기 치료와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교통사고에는 100% 과실 비율이 진짜 작잖아요. 네. 이 합의금은 네. 과실 비율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 책정이 되는 거예요?
0: 네, 이제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합의금이라는 명목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포함이 됩니다.
1: 예.
0: 향후 치료비도 있을 수 있고요. 위자료도 있을 수 있고 뭐 휴업 손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제도가 발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케이스를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사고가 났는데 100대 0이 아니라
1: 네.
0: 일방적인 과실이 아니라 이제 과실의 비율이 좀 8대 2 정도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실제로 20%의 과실이 있는 이제 과실 비율이 적은 사람은 경증 환자인 경우에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실 비율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오히려 병원에 가서 이제 과잉 진료를 받으신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과실 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좀 몹시 컸단 말이죠.
1: 아, 그냥 네.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 합의금이 네. 생기면 그것 또한 과실 비율로 해서 네. 챙겨가는 경우인 거군요.
0: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험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사 합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 내가 가입한 보험사끼리의 결국에는 이제 금전적인 싸움이에요.
1: 전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보기도 하잖아요. 네.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도 합의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챙겨주시는 거예요?
0: 이거는
1: 자기가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냥 넘어간 건가?
0: 사실 이제 내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1: 네.
0: 병원을 네. 갔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통원 치료를 했느냐 입원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의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예.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1: 본인이 그냥 자동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고 합의금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라고 물어보고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지출을 좀 줄이는 거를 예,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 바보였네요.
2: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제 보통 운전자 보험도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1: 네.
2: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병원을 가시지 않으면 운전자 보험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자기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 물론 너무 과잉해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네, 문제가 돼서
2: 문제가 되지만,
1: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거지만 네. 그냥 참을만한데 바쁜데 이러면서 안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 다음 날 이제 휴유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노승만 이동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7: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10: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더 나은 선택
11: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피곤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오늘 퀴즈 정답 1번 지게차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어요. 다만 10대 학생은 미용사, 주부는 한식조리 기능사를 가장 선호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취업이나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 자격증과 진로 직무에 연결이 되는 자격증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든 열심히 하루를 채워가고 계신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더 넓은 기회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당첨자께는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문자 받으시면 샵 2848번으로 다시 한번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고요. 내일은 공업축제 진행 일정으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박성은 아나운서가 대신 이 자리를 채워줄 예정이고 직장 솔루션 진행할 예정이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SBC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1: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엔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2: 법원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실시를 명 씨에게 맡겼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오늘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으로 보인다면서 명 씨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등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론조사 수수가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며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협의 등을 두고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44차례 여론조사뿐 아니라 58차례 여론조사 모두 무죄라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주탑재 위성 5기를 한꺼번에 궤도에 올리며 누적 발사 성공률도 80%로 올라섰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누리호는 발사 예정 시각인 오늘 낮 12시 25분 계획대로 이륙했습니다. 이후 1단과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3단 분리까지 비행 절차를 모두 수행한 뒤 목표 궤도에도 정상 진입했습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였던 초소형 군집위성 5기도 성공적으로 분리했습니다. 5차례에 걸친 누리호 발사 중 처음으로 계획대로 진행됐고 주탑재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로 올린 것도 처음입니다. 다만 누리호에 실린 큐브위성 10기 가운데 9기는 정상적으로 분리됐지만 제주 해양쓰레기 감시 임무를 맡았던 한 기가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위성 교신도 순조롭게 진행돼 초소형 군집위성 5기 모두 국내외 지상국들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누리호의 누적 발사 성공률은 75%에서 80%로 올라갔습니다. 우주청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6차 발사에서도 군집위성 5기를 올리고 민간주도 상업 발사 서비스로 점차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누리호의 발사 과정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과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은 누리호가 힘찬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자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역사적인 발사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향후 발사 주기를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이륙 후 약 20분간 위성 사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을 확인한 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오자 함께 박수치며 기뻐했다고 김성원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재준 수원시장이 측근을 통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원시청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재재청 문제에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관 공백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재청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증인 선서를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대법관 재재청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고 겁박까지 했다고 적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도 국감에서 정작 200일 넘게 비어있는 대법관 공백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탄핵 거로만 나왔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망신 주기와 협박을 중단하고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역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체육예술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의 조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후속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좀 더 세심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글로벌 K-POP 행사인 페노메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하이브와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등 4대 기획사가 별도의 전담 법인을 만들었다며 동일한 자본금을 출연하고 동일한 의결권은 갖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페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박 위원장이 속한 JYP 엔터테인먼트가 독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광용입니다. 저녁의 뉴스를 이상으로 마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성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여의도 젊은 정치인들이 거침없이 정치 수다를 떠는 여의도 3-4 하헌기, 장해찬, 조호재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환자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여의도 3040의 거침없는 정치수다 여의도 3-4 시작하겠습니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국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감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여기부터 가볼게요. 문체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분, 이 JYP 박진영 대표인데 이분이 지금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청했다고 해요. 아예 위증하면 네. 처벌받는 증인으로 내가 나가겠다. 자청을 해서 나왔다고 하고 오늘 요 장면이 좀 화제가 됐어요. 배현진 의원하고 이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뭐 내년에 이제 큰 축제를 열죠.
4: K-POP 축제.
2: 그렇죠. K-POP 네. 축제. 뭐 한국판 코첼라라고 불리는 엄청난 축제를 여는데 여기에 이제 이 유명한 4대 기획사만 이제 참여를 하는 게 이게 독특혜가 아니냐라고 이제 배 의원이 굉장히 좀 질의를 했고 따져 물었고 그러자 이제 박진영 JYP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니 우리 이 가수들 딴 데 나가가지고 그 기간에 공연만 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무슨 특혜냐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자, 또 저 젊은 분들이니까 또 젊은 분들의 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누구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5: 아니 뭐 왜 공모 안 했냐, 내부자들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게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2: 네.
5: 공모를 했으면은 그 4대 기획사를 이길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왔을까요?
2: 아.
5: 실제로는 이제 관변단체들 축제나 공연이나 이런 거 연예 기획사나 문화단체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제 감으로는 박진영 위원장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비합리적으로 굴러가거나 있으면 사실 배현진 의원께서 자료에 입각해서 네. 증거에 입각해서 이 MBC 같은 데서 이제 메인뉴스의 탑 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질의 수준이
2: 별로 타격감이 없었다?
5: 형편없었습니다.
4: 아, 네. 그 이제 말하는 이제 대형 4대 기획사가 뭐 하이브, SM, YG, JYP 뭐 이런 대형 기획사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직접 공연하면은 두세 배는 더 벌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박진영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으로서는 이런 지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배현진 의원이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2: 네.
4: 아나운서답게 이게 주거니 받거니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나운서라는 게 이제 준비된 질의를 쭉 이제 읽어나가는 방식 그런 걸 이제 좀 특화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JYP의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대답할 기회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질의 형태가
2: 아쉬웠다.
4: 예, 그래 좀 아쉽더라고요.
5: 소정의 절차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2: 아니 또 왜 갑자기 또 소정까지 나와요?
4: 아니 참 소정?
6: 아유. 근데 약간 아나운서 비하 발언 아닌가요?
7: 저는 들으면서 좀 놀랐는데.
4: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이게 나온 증인에게 이게 대답도 좀 듣고 하면 좋은데
2: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했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예술의 조예가 깊은 또 우리 장해찬 최고는.
6: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2: 네.
6: 뭐 절차적으로 하자나 과정에 어떤 특혜로 보일 만한 게 있으면 시비거리를 아예 안 남기는 게 맞다고 봐요.
2: 네.
6: 그런 과정에서 질의라든가 네. 절차 과정상의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질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님 저희 당 의원님이시지만 전 또 음악을 전공한 몇 안 되는 정치인으로서
2: 그렇죠.
6: 지금같이 K-POP 주가가 높을 때 이 가수들이 어떤 시장 가격을 받지 않고 국가적 행사를 위해서 만약 이런 식의 어떤 공연에 나서서 K-브랜드 위상 제고에 도움을 준다면
2: 네.
6: 되게 고마워할 일이긴 하거든요.
2: 네.
6: 저는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 정명훈
2: 네, 네, 네.
6: 지휘자 선생님이 서울시장 올 때 뭐 여러 논란 때도 제가 말을 거들고 토론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
2: 네.
6: 음악이나 문화 예술을 꼭 정치 논리라든가 뭐 이런 걸로 재단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음악인들이나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형의 가치가 숫자나 서류로는 판단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BTS가 콜롬비아에서 8만 명 놓아놓고 알이랑 떼창시키더라고요. 네. 그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거예요? 남미에서
4: 그치.
6: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치. 알이랑을 부르고 있는데 그거 뭐 얼마짜리 효과입니까? 환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좀 문화예술계 고유의 영역을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존중할 필요는 있다. 네. 다만 이게 아주 의미 없는 질의는 아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의 어떤 부족한 부분은 국회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거죠.
5: 나저는 존경하는 장희찬 최고위원께서 변진 의원이 약간 헌일한 거에 대해서 아주 고급지게 잘 비판을 하고 계시네요.
6: 제가 실드신 거 아닙니까? 반반 양념한 프라이드만으로?
2: 뭐 야당 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 분이 별로 생각이 이렇게 다른 점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주제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요것도 문체위 그리고 국방위 두 군데 다 걸려 있고 이 문체위 국방위 국감에서 동시에 다 제기가 된 문제인데 요거 좀 요새 좀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 체육선수 병역 혜택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세 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5: 개발 도상국적 잔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개발 도상국이던 시절에 뭐 해외에 뭐 내세울 게 별로 없고 네네. 이랬던 시절에는 이제 스포츠로 뭐 금메달 따고 이러면 국위 선양했다고
2: 그렇죠.
5: 이게 그 병력에 준하는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공헌이다
2: 네네.
5: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개발 도상국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방금도 문화 얘기했지만은 뭐 이를테면 그래미 뭐 이런 거 빌보드에 네.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뭐 국위 선양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이를테면 병역 특혜 같은 거 주냐 아니잖아요.
2: BTS 때 큰 논란이 되긴 했어요 실제로.
5: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애는 게 좋겠어요. 없애는 게 좋겠고 물론 대한민국 국가 대표로 세계 뭐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하면 자랑스럽지만 사실 개인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의 영역에서 선수들이 잘하는 거 이제 즐기고 저희들도 잘하면 박수 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선수들이 게임 졌다고 해가지고 막 나라 망신이다 이럴 것도 없고 동시에 거기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뭐 국가적으로 뭔가 혜택 주고 이런 것도 다 좀 시대착오적인가.

0: 아닌가 이런 생각이
1: 입장이 아주 확고하시네요. 네. 다른 분들 생각도 좀
2: 저도 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 남성들을 징병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네. 결국에 모병제로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이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수능 응시생 수를 보면 되거든요. 수능.
1: 네.
2: 2016년 수능 응시생 수가 55만 명이었는데 2026년 올해 수능 응시생 수가 49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병력 자원도 똑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연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은 모병제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모병제가 하면 뭐 병역 특례 문제가 나올 리도 없고 그리고 이 국가의 기여 기준이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운동자라면 그러면은 뭐 병역 면제해주고 뭐 음악자라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엄청 그 뛰어난 연구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자가 그 2년을 병역을 하는 게 국가에 어떤 이득이 있냐는 거죠. 뛰어난 어떤 연구를 하는 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구를 하는 게 더 국가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례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형평성 문제도 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3: 그러니까 저는 이 병역 혜택이나 특례라는 건 우리 네. 국민적 동의하에서
1: 네.
3: 금메달을 딴 또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굉장한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죠. 정말 병역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고생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고 선물이라는 의식을 선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1: 네.
3: 이번에 보였던 어떤 언행이나 돌출된 돌발 행동으로 네. 국민들이 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특혜 선물을 못 주겠어라고 공감대를 걷어버리면 이건 얼마든지 국민의 대리인들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주호영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1: 네네.
3: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맞다 아니다를 제가 의견을 내고 제가 판단하고 싶진 않고 다만 그 병역 특례 혜택이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기에 가능한 거다. 국민 정서나 국민의 지지, 국민의 신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본인들이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해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이건 당연한 거야. 내 거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여론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리겠죠. 그 부분을 스포츠 선수들이나 자라나는 유망주들에게 체육계가 잘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2: 그 한 가지만 좀 더 짚자면 네네. 지금 대한민국이 체육을 어떻게 체육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운동부라고 하면 운동만 합니다. 운동하는 기계로 교육을 시키고 공부하는 애들은 운동을 안 시켜요. 체육 시간에 자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다른 국가들은 사회인 선수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체육이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한국만 유독 이 잘하는 애들만 특화시켜서 운동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려요. 네. 그리고는 아 너네 잘했어 하면서 병역 특례도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을 바라보는 철학에서도 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1: 네. 아까 얘기한 그 개발 도상국식 그 사고방식 이 잔재다라는 얘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4: 아니 근데 뭐 엘리트 체육이야. 다른 나라도 많이 네. 하는데 그건 뭐 병역에서 하는데 뭐 그거 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혜택 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성 선수들은 뭐예요? 그러면 병역까지도 애초에 병역 의무가 없는데 이 자체가 뭐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역 자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까지 징집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걸 남겨두는 것 자체가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 아까 청취자 의견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 메달도 주고 그다음에 연금도 주는데 이제는 연금 하나 그러니까 그 메달을 따게 금메달 따게 되면 예를 들어 병역도 주고 그다음에 연금도 주는데 그냥 연금 정도 주는 걸로 하자. 그냥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3: 아니 근데 그 뉴스는 저는 좀 긁히긴 하더라고요.
1: 어떤 뉴스?
3: 아파트 특공 혜택도 준다. 요즘처럼 부동산과 아파트 아파트가 사실은 이 대다수 청년들한테 하늘의 별 같은 시대에 그 메달 따면요. 그 메달 특공이 있대요.
1: 아,
3: 그러면 요새 아무리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도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받는 것만으로 시세 차익에 그냥 앉아서 몇 억, 10억 네.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 특별 공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 퍼지면서 네. 반응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너무 과도한 혜택 아니냐. 근데 이런 반발 여론도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국민 여론이 좋았으면 이런 기사 안 나왔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에.
1: 알겠습니다. 하필 또 이게 그 DMZ 사고 직후에 이런 논란이 벌어져서 국민 여론이 지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 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법사위에 어제 이제 출석을 했고 밤에 보니까 또 마무리 발언은 또 하러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 때는 약간 그 뭐랄까 제가 아까 이런 비유를 했는데 어제 오전만 해도 굉장히 좀 공격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밤에는 굉장히 좀 자세가 좀 낮았어요. 수비수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자, 세 분 어제 이 법사위 보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 하이라이트 장면 한 장면씩만 좀 뽑아주십시오.
4: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내내 답답했었고 네. 다만 국회의원들이 좀 금도는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뭐 부엉이 바위 뭐 인간이 되라 뭐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1: 김태규 사실. 의원?
4: 이것도 사실 기계적으로 제가 양비론처럼 얘기하는 건데 네. 국감장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쇼츠 뽑듯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남사스러웠습니다, 저는. 네.
1: 딱 그 한 장면 얘기하시죠.
4: 나머지들 전반적으로 다 한심했는데 그게 네. 제일 한심했습니다.
1: 자, 그러면 한 장면씩만 일단 얘기하시고 네. 또 그 얘기 더 해볼게요.
2: 조희대 대법원장 업추비 이제 사용 관련한 다 그 대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 그 업추비 카드에 대해서 뭐 법원 구성원들이 네.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1: 평소에 못 먹던
2: 평소에 걸, 못 먹던 거 네.
1: 평소에 못 먹던 거라
4: 소망이라고 하네요. 네.
1: 소망이 있어서 자기가 그 소망을 들어줬다.
2: 네. 국민의 세금으로 준 업추비를 못 먹던 거 먹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아, 좀 충격받았습니다.
1: 네. 좀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시네요.
4: 누가 같은데. 그 문장만 보면 이 밥에 고깃국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오마카세인데.
1: 아니 그래서 그 제 주변에 그 판사님들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놀랬대요 진짜. 아니, 판사 월급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고. 그냥.
4: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써서 가져왔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2: 아,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뭐 법원의 뭐 주사나 주사보 같은 어떤 낮은 직급의 어떤 법원 구성원들이랑 식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음식을 뭐 30만원짜리 오마카세 이런 거를 뭐 법원 구성원들이랑 먹었다고 저는 잘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 대답 자체가 너무 좀 놀랍더라고요.
1: 같은 음식도 이게 법카로 먹으면 더 맛있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게 이 법카가 국민 세금이라서
2: 그럼요, 그럼요. 네.
1: 세금이라서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죠. 자, 장혜찬 최고가 꼽은 결정적인 장면.
3: 저는 위헌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위헌이라는 단어를 네 번이나 언급했거든요.
1: 네.
3: 대통령이 관여해도 위헌이다. 국회가 관여해도 위헌이다. 근데 대법원장의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건 안 받건 법 쪽에서 상당한 권위를 지니잖아요. 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은 하나의 규범이고 전례가 되는데 물론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면 탄핵 사유까지로도 거론이 되거든요. 그런 근데 이 재청 재재청 문제를 가지고 위헌이라고 대법원장이 네. 딱 박아버린 거예요. 네. 네 차례나. 그럼 이게 단순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끝날까? 이 논란이 앞으로 계속되고 뭐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또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때 논란이 저는 다시 한번 사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였고 장면이었다. 좀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대통령과 국회가 재청권에 관여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요 발언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장혜찬 최고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재청권은 그냥 나의 아주 독립된 권한이다. 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과 뭐 그리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과 그동안에 뭐 협의를 한다든가 이 재청과 관련해서 해왔던 거는 그냥 원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윤석열 때는 다 협의를 했잖아요.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3: 그러니까 이제 협의가 되면 좋은 건데 네. 안 됐을 때는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게 헌법상의 어떤 조문 해석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2: 안 됐을 때는 그게 대법원장의 권리라고요?
3: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판단은.
2: 아 그래요? 네.
3: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말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청권은 대법원에게 있는 거다. 네. 그리고 그 조문 자체에서는 여기에 예를 들면 부칙이나 뭐 부설 설명으로 대통령과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진 않거든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합의나 관습이라는 게 지켜지면 아름다운 건데 네. 민주당이 원래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주던 아름다운 관습을 그냥 뭉개고 법에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하겠다 해버리잖아요. 네. 뭐 예산안 여야 합의하던 거 뭉개고 다수당이 예산안 통과시킨다 너네 어쩔 건데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관습을 어긴 거고 그동안의 관례를 깬 거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그런 독주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합의해서 재청과 임명권을 조율하는 게 참 아름다운 관습이었지만 안 지켜졌을 때는 우리가 법 조문 명문화된 거를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좀 더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1: 근데 그 아름다운 관습을 윤석열 때는 잘 지키고 왜 이재명 대통령 때는 안 지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면 제청 같은 것도 그때는 다 합의해서 했는데 그쵸.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던데.
2: 그 저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이 제청한 사람만 임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임명권 침해 아닌가요? 일단 그런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데 어제 그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문했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럼 지금 이런 고착화된 상황에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제 제청하면 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200일 넘도록 왜 안 했죠? 네.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국감이 이제 끝이 아니고 나중에 종합국감이 있거든요.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헌법이란 건 조문으로서의 헌법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의 그 문자. 근데 우리가 보통 헌법이라고 하면 헌정질서를 작동시키는 원리로서 헌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뭐 관련한 재판을 열어서 파기환송을 하는데 이분은 공직선거법 관련한 재판을 하는 게 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그 법을 지키는 행위를 한 결과가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냐면 헌정질서는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다 뽑아놨고 국민의힘에서도 뽑아놨고 그리고 그 대선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당하고 일어난 대선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없어지면은 그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이 다시 한번 그것도 투표도 없이 혹은 국민 투표를 투표할 권한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에 다시 집권하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하면 오히려 헌정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조문 지키면.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도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청권을 누가 간섭하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 대통령과 협의를 안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대법원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거든요.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조문으로서의 알겠습니다. 헌법은 이건데 나는 이거 지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공백이 말든 말든 상관없다.
1: 제가 더 얘기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7: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8: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7: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0: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심한 날씨였습니다. 내일 찬 이슬이 맺히면서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한론데요. 역시 새벽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m 미만의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 크게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7도, 대전 9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2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안성휴게소 쪽 지금 사고가 있습니다. 5차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 분기점부터 안성 나들목까지는 정체 심합니다. 신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의도 3-4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하은기 부대가 하다가 말았는데
4: 그래서
1: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4: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저런 인식을 갖고 버티면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이 저렇게 버티면 방법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으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말할 만큼 말해봤는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구성원들의 인권, 권한, 행복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거 그냥 국회로 보내서 부결시켜 주십시오 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재판받을 그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과 제일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청와대가 그러면 넘겨야 된다, 국회에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4: 정치적으로는 네. 부적절한 걸 알지만 실리적으로는 실용정보 아닙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원칙을 어긴다는 이유만으로 청와대가 그거랑 줄다리기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계속 피해보는 걸 방치하면 결국 그거는 현 정부의 책임도 되기 때문에 그냥 국회로 넘겨서 빨리 이제 일의 절차를 진행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세요? 다른 분들은 이거 그냥 퇴임 때까지 이대로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2: 내년 6월이 이제 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인데 그때까지는 사실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 청와대 입장에서 국회로 보내기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난처하죠.
1: 이거는 내가 이 사람 쓸 테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동의를 해주세요 라고 보내는 건데
2: 아, 참 떨어뜨려 주세요 하면서 보낼 수도 없잖아요.
1: 보내기가 좀
3: 애매하거든요. 근데 절충안이 나왔잖아요. 법원 행정처장에서 이게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새롭게 후보자를 좀 올려보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했던 손봉기 판사 대통령이 싫어한다니까 빼고 대통령이 원하는 김민기 판사 대법원이 보기에 부적격이니까 빼고. 제로베이스에서 하자. 이게 타협안인데 이걸 받기에는 뭔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건 대법원은 그 정도까지는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앞으로 이 대법관 임명을 이재명 정부 임기 때 많이 해야 되는데 한 발 물러섰다가 내가 원하는 대법관들로 다 세팅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조바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때 임명 가능한 대법관 숫자만 무려 22명입니다.
1: 저는 21명.
3: 21명. 이제 한 명 했으니까. 총 22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많은 어떤 무소불위의 대법관 임명 권한을 가진 역사상 최초의 정부인데 저는 한 발 양보하는 모습 보이고 국민들한테 사법부와의 싸움이 이제 뉴스에서 좀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네. 민생과 경제 챙기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그게 이재명 정부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1: 아,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아마 14일이 거의 뭐 확정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거.
4: 아니 뭐 김지용 후보자가 뭐 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이를테면 뭐 이분이 검사할 때 뭐 다단계 업체를 조사했는데 다단계업체 조사하다가 옷 벗고 나와서 그 다단계업체를 오히려 변호해주면서 한 20억씩 40억씩 받아먹었다.
3: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 남편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4: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일을 했으면 이건 직업윤리 위반이니까 네. 실제로 자기가 수사하던 대상을 자기가 변호하면서 그렇게 거액의 뭐 10년 받고 이거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결격 사유라고 할 게 잘 보이지 않고 네. 좀 두루뭉술한 반대파들의 두루뭉술한 얘기들밖에 없어서 이 상태로라면 청문회 통과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11: 다른 사안들은 지금 보니까 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뭐 특활비 뭐 요 정도 아닌가요? 네. 그 나머지는 뭐 별 문제가
3: 없고. 근데 일단 행안위 구성을 봐야 되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지사잖아요. 네. 그리고 김용민 의원.

0: 국민의힘 후보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각을 세게 세울 것 같진 않고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은 박은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이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세게 내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세게 낼 겁니다.
0: 그런가요? 뭐 그렇다니까. 근데 의외로 청문회는 법사위가 아니라 행안위 소관이라 좀 맞아요. 명숭명숭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아는 바로 김지영 후보자 친윤 아닙니다.
2: 친윤이잖아요, 그러니까.
0: 저는 친윤이죠. 네. 핵심 친윤이었죠. 네, 대통령 국회 순방도 네, 특별 동행한. 근데 친윤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내가 모르는데 친윤 핵심일 수가 없는데 왜 그쵸. 지들끼리 이 사람을 친윤 검사로 만들지?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떠나서 방송이니까 그냥 제가 하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윤은 아니에요.
3: 그 장해찬 친윤이 이제 감별을 하셨어요.
1: 네, 아니라네요.
3: 친윤 감별사께서 감별을 했는데
0: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라서 낙마시키겠다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울 문제인데 친윤이라서 안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닌 거니까 제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1: 제가 뭐 박은정 검사, 박은정 의원님 이제 전에 검사하셨고 이문정 검사 그리고 그 전에 또 검사하시던 분 여러 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 친윤이냐 아니냐 했더니 좀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보는 사람들 눈에는 친윤으로 보일 수 있고 뭐 아니라는 사람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2: 애매하다.
1: 애매하다. 그러니까
2: 뭐 왔다 갔다
1: 영혼 없는 거야? 공무원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게 친윤인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에서 한 10년 넘게 보좌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도 선후배, 친한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때 비쟁점 법안인 경우 제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비쟁점 법안, 비쟁점 예산의 경우 국민의힘 선배한테 전화해서 형님 이거 좀 통과시켜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여야를 넘어서 네. 마찬가지로 중수청장에 검사가 앉고 공소청에도 이제 검사가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 동일체 아닙니까? 검사 선후배끼리 야, 이 사람 수사 한번 하자. 야, 이 사람 기소 한번 하자. 얼마든지 인적으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걸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당하게 들릴 수 있고 무리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도 넘나드는데. 그래서 이런 우려를 조국혁신당은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에 그런 영혼 없는 공무원처럼 보이는 중수청장 후보를 임명하는 게 과연 상징적으로 맞냐. 초대 중수청장인데.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한 거죠.
3: 아니 조국혁신당이 처음부터 이런 논리로 좀 얘기를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2: 저는
3: 드네요.
2: 저는 이 얘기도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3: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행안부 그리고 법무부로 나눠는 낫지만 사람을 검사 출신에 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 얼마든지 전화로 되죠.
3: 돌아갈 수도 있을지 있을까 아닐까 우려한 거죠. 아닐까?
2: 방금 얘기했듯이 검사 동일체라니까 친윤 반윤 상관없이 누가 해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또, 검사가 아닌 사람을 앉히면 어쩌나 그러니까 어떠한 거죠.
2: 또 하나는 저희가 검찰개혁 할 때 논리가 뭐냐면 그것이 친윤이든 반윤이든 나쁜 검사든 좋은 검사든 그 시스템에 구속받게 하자는 취지로 검찰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람 속아내는 게 아니라. 근데 검찰개혁한다고 수사기소 분리해놓고 관청도 쪼개놨는데 친윤 검사 오면 그게 다 물거품 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검찰개혁했어요? 처음에 검찰 냅두고 그냥 친윤 검사나 혹은 부적절한 검사들 속아내서 쫓아내버리면 그만인 건데 뭐하려고 했어요? 그럼 시스템 변경에 대한 취지를 다 무색하게 하는 얘기를 본인들 스스로 하면서 이게 타당한 논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조국혁신당이나 추미애 지사나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반했던 사람을 검찰개혁 그 상징적인 관청에 수장으로 앉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애초에 전제가 틀렸죠. 검찰개혁은 국회와 정부가 하는 겁니다. 김지영 중수청장은 검찰개혁하러 가는 게 아니라요. 검찰개혁하고 난 뒤에 중수청을 운영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수사 책임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리를 꼴대로 옮겨가면서 이게 뭘 자기들 마음에 입맛에 안 맞으면 다 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양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논리가 아니라 근본주의적 발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저는 없겠습니다.
1: 이제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는 거니까 이제 시스템이 이제 안착될 때까지는 어떤 인적인 분리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죠.
0: 근데 딴 걸 떠나서 조국혁신당도 어쨌든 범여권이고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자기들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 뭐 추미애, 김용민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인사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초대 중수청 출범 때 청장을 비워둘 정도로 숙고하고 재검토를 했는데도 이건 문제없다라고 대통령이 답까지 달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0: 대통령 답글이 올라오자마자 기다렸다는데 몇 시간 안에 추미애 지사는 SNS로 바로 또 반박해버리고 경기 도정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 X 언제 올라오나 보고 계시는 분 같아요. 추미애 지사는 요즘. 네.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되지만 집권 초기에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주요 인사권을 여당 내부에서 여권 내부에서 이토록 무시하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생경한 모습입니다.
1: 침명이네, 침명.
2: 요거는 먼저 하은기 부대에서 전에 일단 조국 혁신당 조호재 부국장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최근에 보면 지금 청와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 조국 혁신당이 거의 그냥 공개적으로 계속 논박을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먼저 얘기 좀 듣고 제가 바른 기회 드릴게요.
1: 그 뭐 대통령이 이제 말씀 이제 X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네, 조국 혁신당도 뭐 과거에 보안수사권 찬성하고 혹은 뭐 법무부 내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하지 않았냐는 얘긴데 그게 조국 혁신당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2024년 8월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수처를 두고 뭐 보안수사권도 두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4개월 뒤에 내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어요. 네. 그리고 법무부 내 파견 검사가 있거든요. 법무부 내.
2: 그렇죠.
1: 법무부 내 파견 검사가 56명 정도 되는데
2: 굉장히 많더라고요.
1: 예, 56명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명도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볼 때 법무부 내에 탈검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무부 내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그대로 두는 게 맞냐. 기간을 분리하자라고 당론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찬성 같은 경우에도 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든지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말을 응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 수사 이제 보안수사를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한된 어떤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 말이 맞냐 조국 혁신당 말이 맞냐 뭐 이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법안은 다 통과됐어요.
2: 그러니까.
1: 출범했어요.
2: 네.
1: 이제 와서 이걸 누가 맞냐 따지는 게 어떤 생산적 이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지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데 네. 제가 이 논의 보면서 제일 참담하고 한심한 게 중수청 공소청 관청이 개청됐는데 집기도 없다 그러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전산도 안 돼 있다 그러지. 네. 정원도 못 채웠다 그러지. 그 수장도 없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여권 인사들이 별로 있지가 않아요.
2: 네.
3: 계속 김종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 3월 무렵에는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뭐가 논쟁 지점이었냐면 수사사법관이라고 해가지고
2: 아.
3: 중수청 열었을 때 검찰 인력 수용하려면 법률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초우 개선해가지고 만들어놔야 된다 직제를 하니까 난리 났었어요. 조국 혁신당 부터해가지고 저희 당 강경파들이 그 제2의 검찰청 만들자는 거 아니냐 막 이랬었어요. 그때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처우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정원을 못 채운다. 갈 사람이 없다. 정원 못 채우잖아요. 그럼 본인들대로 얘기를 해서 이 정도까지 구멍이 났다 싶으면 오판하고 있다는 성찰적 기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저 인사가 옳은지 안 옳은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공적인 감각 자체가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요. 검찰개혁 실패합니다. 이거 제대로 관청도 굴러가지 않는데 인사 하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타당하지가 않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판판이 실패를 해왔으면 본인들도 좀 점검할 줄 알아야죠.
2: 하여튼 이렇게 막 싸우는 거는 결국 네. 뭐 싸울 수는 있어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논리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중수청은 지금 개문 발차가 아니라 개문 주차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개문 주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 실패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정권 내줄 수 있잖아요.
3: 네.
2: 결국은 총선 지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길을 바랄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4: 어쨌든 국민들의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네. 지금 여권이 관심 가져야 될 일은 이미 사실 대통령이 찍어서 국회에 보냈으면 이건 임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결정적 하자가 갑자기 드러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지금 뭐 집기도 없고 킥스 형사 시스템도 온라인으로 안 돼서 막 종이 받아야 되고 하는 맞아요. 이 중수청이 네. 빨리 안착하도록 네. 그래서 힘없는 국민들이
0: 피해 보고 수사가 지연돼서 이 분노하게 되면 그게 맞아요. 다 정권 지지율 떨어지는 걸로 가거든요. 네, 네. 거기에 지금 여권이 네. 힘을 모아야지 네, 네. 김주영이냐 아니냐로 맞아요. 싸울 때는 아니에요.
2: 그거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네. 지금 중수청이 이렇게 개문발차 개문주차해 버리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사법적인 피해를 보니까 그거는 진짜 여야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일치 단결해서 요거는 빨리 지금 문 닫고 출발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사실 여기 지금 사전에 드린 질문지에는 없는데 네. 아까 우리 그 광고 나가는 동안 사실 요 얘기 좀 제가 갑자기 좀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오늘 그 명태균 여론조사 네.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무죄가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자, 뭐 재판 결과에 그렇다 치고 요게 마침 그 형사부 제7형사부인가요? 네. 여기 오세훈 재판하는 데랑 지금 같더라고요.
4: 같은 네. 재판부입니다.
2: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지금?
3: 아니 근데 성질이 네. 다르긴 해요. 네. 판결문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번 이 판결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어떻게 우회했나 이런 문제인 것 같고 네. 잘못인 건 명백하거든요. 사실은 여론조사는 엄연히 단가가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해보셨지만 단가가 있는 것이고 그치. 공짜로 해주면 안 되는 것인데다가 그치. 통화나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넘어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 네네. 어느 것이 대가성인지 입증 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추정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돈이 오간 흔적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케이스가 좀 다르다 말씀을
2: 일단 돈이 오갔죠. 네. 김한정이라는 후원자를 통해서 뭐 다른 분들도 의견도 합니다.
1: 그 판결문 제가 일부를 보니까 무상 네.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이고 명태균 씨가 이제 제공한 무상 그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이고 금전적 이득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정치자금법 아니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 얼마든지 무상 여론조사를 공천에 개입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결과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얼마든지 돌려서 제공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2: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네.
1: 그치
2: 그 공짜로는 받아도 돼요.
3: 앞으로 그치. 여론조사 업체 진짜 재앙입니다.
2: 공짜로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1: 네. 이렇게 판결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네. 저도 아까 그 일부 진행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판결과 그리고 오세훈 그러니까 재판에는 영향을 줄 거냐?
4: 저는 이제 재판 결정문 요지를 봤는데 네. 사전에 합의된 어떤 대가 관계가 없다라는 게 무죄의 주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제공으로 인한 네.
2: 묵시적 동의, 네, 암묵적 합의. 네.
4: 겹치는 것도 있고 반대의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 재판에서는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 준 거는 이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과 명태균 재판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가 직접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가 1심의 증거로 채택돼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보고 재판부가 이게 사전 합의돼 있고 대가가 지불되는 걸 묵시적으로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어떻게 가리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는 2심 결과를 보면 양형 다툴 문제는 아닙니다.
2: 그렇죠.
4: 벌금이 뭐 줄어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유죄가 인정되면 1심처럼 해당 부분 다 유죄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 무죄가 되는 거라서 뭐 아니면 도인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판결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저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있잖아요. 당에서 말이 많네. 예? 우리
1: 해주라 했는데
2: 해주라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네? 이거가 그걸 어떻게 해서 그래요?
3: 김민하 평론가 얘기가 수사가 미진했던 거 아니냐 그러던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2: 아, 특검이?
3: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수사를 통해서 그걸 링크시켜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재판부 앞에서 입증을 못했으면은 어쨌든 법원은 있는 진실 가지고 따지는 데니까 뭐 판결문을 읽어봐야 알겠으나 그런 추정은 되긴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조재 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1: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노영희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이부영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2: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0: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사망사고 시 운전자가 받는 벌점은 90점인데요. 하지만 면허 취소는 연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때부터 이뤄집니다. 즉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면허 취소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한계의 지적이 따르자 경찰이 최근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중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다시 평가해서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합리적으로 보완돼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활발히 내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그만큼 현재 상황을 절박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평가 지지가 좀 하락한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지사를 거쳐 대통령이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꾸준히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정책 홍보를 해왔다면서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주적이라고 하면 대적관이 뛰어나고 그냥 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을 적 주적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문제라는 강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거론하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 장관은 2004년 이후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을 적으로 불렀다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는 게 높은 대적권을 나타내준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능 서술 논술형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개편안 시한 발표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위원장은 오늘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본래 10월 시한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국교위는 10월 말쯤 대입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수능 서술 논술형 도입을 둘러싸고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등 우려가 제기되자 차 위원장은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 표결에 나섰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가량의 찬반 토론 뒤 전체 대의원 1,766명 가운데 790명만 자리를 지키면서 재적 대의원 과반을 채우지 못해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집에 간당, 야르 퇴근이당, 퇴근 럭키비키잖아. 시작하자마자 퇴근 얘기 꺼내서 놀라셨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문구들은 요즘 전세버스 앞유리에 있는 전광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요즘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사진 속에 버스 전광판에 적힌 이런 문구들이 있었는데 승객들을 하차시킨 뒤에 퇴근하는 기분을 위트 있게 표현하는 거라고 하네요. 역시 기사님들도 퇴근의 기쁨은 참을 수가 없나 봅니다. 어제 어떤 청취자분께서 퇴근 시간에 풍경이 부쩍 어두워져서 기분도 다운된다, 우울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버스 기사님들처럼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오예! 드디어 집에 간다! 기분도 명랑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주식회사의 좋을 거야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주님이 맞아요. 버스 전광판에 문구 있는 거 보고 웃었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에서는 그 버스 기사님들이 전광판 보시면 원래는 주로 출발지나 목적지 표시하는 그 전광판 있잖아요. 버스 맨 앞면에 유리창 그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기사님들 앉아 있는 그 바로 위에 전광판에. 근데 거기에다가 기사님들이 헤헤 퇴근이다. 퇴근 럭키 위키잖아. 이런 귀여운 문구를 써두시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쾌한 문구들이 전광판으로 딱 보여지면서 그 사진들을 많이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7190님, 일도 즐겁게 하고 있지만 퇴근 시간은 더욱더 즐겁습니다. 정답이죠. 일이 너무 즐거워도 퇴근 시간이 더 즐거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퇴근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지 않을까 싶네요. 김지윤님, 저는 근무 퇴근보다 육아 퇴근이 더 반갑네요. 푸하하하.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육퇴라고 하죠. 육아 퇴근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이가 잠드는 순간 이제 육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들 육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9891님 소리쳐 아싸 가오리 택배 배송 끝나고 이제 퇴근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기분이 짱. 오늘 이 9891님 문자를 보니까 요즘에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투 같은 거 모아놓고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투, 모음집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9891님이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주셨네. 아싸 가오리는 정말 와 옛날 느낌 그리고 기분이 짱. 귀여운 문자 감사합니다. 김명자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저녁도 먹고 설거지도 끝내고 편하게 젠디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으네요. 오늘 명자님은 또 특별히 일찍 퇴근을 하셨나 봐요. 잘하셨네요. 7040님, 늘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듣던 오당제를 지난 토요일에는 천안에서 친구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었답니다. 평일과는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오당제와 함께한 고속도로 주행. 덕분에 너무 즐겁게 졸음 없이 2시간 달려서 집에 무사히 도착했네요. 오늘은 또 여지없이 야간 근무하면서 듣는 오당제 오늘도 제 편 해주실 거죠?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또 주말에도 재밌는 코너들이 진짜 많아요. 평일에 들으시다가 주말에는 좀 안 듣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신데 왜냐하면 뭐 평일과 주말이 그 생활 패턴이 다르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코너들도 정말 알차게 재밌는 코너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오늘 수요일이었는데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빌런들을 모아다가 빌런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뭐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최강 빌런은 여러분의 투표로 뽑을 거니까요. 오늘 내 마음 보고서 꼭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컴퍼니, 해통령 육수 한알,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음주 후엔 티맵대리, 올품,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썬연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고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고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낮 12시 25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역대 처음으로 예정된 시각에 정확히 날아올라서 목표 궤도에 진입했고요. 이후 주 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차례로 분리했는데요. 누리호가 군집위성 여러 기를 한 차례 발사로 궤도에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에서 지상으로 전송된 원격 측정 정보를 바탕으로 비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목표한 태양 동기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함께 탑재된 큐브 위성 10기 가운데 한 기는 사출에 실패했는데 부가 임무여서 발사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하반기에 6차 발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발사를 추진해서 누리호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3년 만에 부활해서 관심을 모았던 MBC 대학가요제가 올해는 부산에서 열립니다. 10월 31일 저녁 부산 국립부경대학교 대운동장 야외 특설 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2026 MBC 대학가요제는 나의 드라마라는 주제로 청춘들의 열정과 각자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의 드라마처럼 풀어낼 예정이고요. 진행은 뮤지션 코드쿤스트 씨와 배우 이동희 씨가 맡았습니다. 또 펜타곤의 후이, 존박, 그레이, 데이식스의 영케이 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데요. 축제 분위기를 더해줄 초대 가수 라인업도 화려합니다. 트로트 가수 박지현 씨, 싱어송라이터 권진아, 권은비, 안신혜, 이승윤 씨,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죠. YB가 무대에 오른다고 하네요. 2026 MBC 대학가요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따스한 볕이 내리쬐는데요. 지금은 해가 지면서 금세 서늘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이고요. 강원도 일부 지역은 5도를 밑돌아서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루 동안 기온 변화폭이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글날인 금요일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고요. 낮 기온은 더욱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존박의 네 생각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날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경희님이 빨래 개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하늘이 엄청 파란 게 예뻤어요. 요즘 진짜 하늘 보는 재미가 있죠. 가을 하늘이 참 높고 푸르게 아름답습니다. 신은희님이 요즘 밤낮 기온차가 심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난로를 켜놓고 낮에는 선풍기 틀어놓고 일하고 있어요. 웃기죠? 이럴 때일수록 잔디도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이요,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할로라고 합니다. 내일도 역시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쌀쌀해지지만 낮에는 또 20도 중반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은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다들 감기 조심,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대학가요제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손민수님이 동생이 부경대 다니는데 대학가요제가 열리는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겠군요 하셨는데 MBC 대학가요제가 10월 31일 토요일 6시 30분에 부산 국립부경대학교 대운동장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본선에 총 10팀이 올라서 무대에서 경쟁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MC는 코드쿤스트 이동희 씨 그리고 심사위원도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초대 가수도 굉장히 화려하죠. 우리 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운 축제가 될것 같아요. 올해는 주제가 나의 드라마. 대학생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음악에 담아내는 그런 초점을 맞췄고 각자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면서 음악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누리호 성공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조영호님이 계속 실패해서 마음 졸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나라도 우주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네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누리호가 2021년 첫 발사 때는 목표 궤도에 위성을 올리지 못했는데 2022년 2차 발사부터 지금까지 4회 연속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발사 5번 가운데 4번 성공하면서 발사 성공률도 높아졌고 그만큼 누리호의 신뢰성도 높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6677님이 신청해주신 쿨의 산책.

0: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예원님이 젠디 내일 김남길 배우님과 함께하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 MC 파이팅이에요 하면서 또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펼쳐지는데 제가 김남길 배우님과 또 MC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국내 드라마 시상식 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드라마 시상식 축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진행을 또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응원을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원님. 1803님 나는 문경 사과 농부 오늘은 외국인 인력 6명과 밭에서 사과 따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야간 작업으로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기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듣고 있어요. 앞으로 한 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문경 시작골 부사 사과밭에서 찍은 사진 보여드려요. 하늘과 사과가 예뻐서 찍어보았어요. 오늘 두 번째로 문자 보내는 새싹입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사진 너무 예쁜 게 이렇게 파란 하늘 아래로 사과나무가 쫙 있고 거기에 예쁜 사과들이 너무 예쁘게 잘 열려있는 진짜 작품 같아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1803님 감사합니다. 사과 따고 지금 퇴근해서 듣고 계시는군요. 오당제 두 번째로 또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8519님 가을이 선물처럼 옆에 와 있습니다. 낮에 사무실 창밖을 우연히 바라보다가 황새인지 백로인지 아니면 두루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유롭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옆에 감나무에는 누런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오 이게 뭘까요? 진짜 백로인지 뭔지 저도 구분을 할 수 없지만 하얀 새가 평화롭게 앉아있는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감나무죠? 감나무에 감들이 아주 쏟아질 듯이 많이 달려있어요. 꼭 따서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잘 익은 것 같아요. 아직 못 먹으려나? 근데 감들이 주렁주렁 진짜 달려있는 예쁜 사진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가을이구나. 네, 가을이 왔구나. 느껴지는 사진들이네요. 감사합니다. 8174님 신나는 퇴근이네요. 집에서 남매가 아빠 생일이라고 케이크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네요. 오늘 생신이신가 보다. 우리 8174님 축하드립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놓은 케이크 또 축하하시고 좋은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정훈님, 항상 듣기만 하다가 내일 아침까지 지게차 야간 근무 시작하면서 처음 메시지 보내봅니다. 재밌게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야간 근무하면서 또 듣고 계시는 우리 정훈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나경님은 여기는 미국 조지아 아침 7시 23분이에요. 어둑할 때 아이 유치원 데려다주면서 오당제 들어요. 나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네요. 딸아이가 이제 오당제가 좋다 나올 때 매일 따라해요. 아 오당제가 좋다 이거 그 시그널 그걸 따라하나 봐요. 너무 귀엽다. 7시 23분? 되게 일찍 가네요. 유치원에. 오 미국은 원래 이렇게 일찍 등원을 하나? 그렇군요. 미국 조지아에서 또 글 남겨주신 나경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오당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네요. 아침 7시 여기는 지금 저녁 밤 8시 34분 인데 미국은 완전 반대로 아침 7시 경에 오당제를 듣고 계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왠지 이 노래 아침에 등원시켜주면서 들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마이클 부블레 저스트 라이크 유.

마이클 부블레의 Just Like You 전해드렸습니다. 3983님이 안녕하세요 재은님. 언제나 고마운 내 편 오당재 출석합니다. 가을 밤 공기가 좋으니 요즘 야시장이 많이 열리네요. 지금도 가족과 동네 야시장 구경하고 야근 나오면서 오당재 함께합니다. 즐거워하는 아내와 딸을 보니 그냥 행복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야시장이 여기저기 많이 열리나 봐요. 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저녁에 밤에 일하다 보니까 야시장 구경할 일이 잘 없긴 한데 야시장 매력 있는데요. 가을에 이렇게 또 시장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즐거워하는 아내와 딸을 보니 그냥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시면 그냥 행복하다. 뭐 아무 조건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하다는 이 문자가 너무 제가 다 행복해지네요. 안은영님, 젠디 오늘도 수영하러 갑니다. 이번 주는 오늘만 수영하게 되었네요. 월수금 반이라서 오늘밖에 못해요. 아직은 신규 초보지만 더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어요. 우리는 수영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들은 교정반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영을 월수금 하시나 봐요. 아 오늘 아 근데 이제 이번 주는 휴일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월요일도 쉬는 날이었고 금요일도 쉬는 날이어서 오늘 딱 하루 하실 수 있었겠네요. 은영님은 신규 초보반이고 남편분과 아들은 교정반. 교정반은 뭐예요? 원래 수영할 줄 아는데 좀 이렇게 좀 자세 교정해주고 그런 거겠죠? 수영 가족 또 즐겁게 수영하고 오시고요. 아 상급반이에요 교정반은. 오 그렇구나. 우리 은영님도 열심히 수영하셔서 상급반으로 꼭 진급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293님 저희 외삼촌이 호주 브리즈번 사시는데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 재밌는 거 있냐고 물어봐서 오당재 추천해드렸어요. 브리즈번은 한국이랑 다르게 이제 슬슬 봄이라고 하고요. 한국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시차는 브리즈번의 경우 한국보다 1시간 빠르다고 해요. 외삼촌의 식구들 자기 전에 들으라고 추천해드렸는데 듣고 계실까 궁금한데 듣고 계시겠죠? 저희 호주에서 들으시는 분이 그때 계셨는데 혹시 그분이신가? 아닌가? 아, 다른 오래전부터 들어주셨던 청취자분이라서 아마 3293님의 외삼촌분은 아니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또 호주에 계시는 삼촌에게까지 오당재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는 이제 여름 되어가고 있는 거고 브리즈번은 한국보다 1시간 빨라요? 오,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오, 그러면은 지금 9시 40분 정도 된다는 거네요. 진짜 주무시기 전에 딱 들으실 수 있겠네요. 혹시 3293님의 삼촌분 듣고 계시다면 문자나 미니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4님, 저는 제주도에서 자영업하는 카페 사장입니다.

좋으니까 오슐랭 가이드라고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주말 코너 있거든요. 저희도 직접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이 셀프 홍보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때 오중훈 작가님이 소개해드리고 그런 시간 갖고 있으니까 우리 1074님도 제주도 어디에서 어떤 카페 하고 계신지 저희한테 살짝 정보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2037님 신청곡 박혜경의 레몬트리 그리고 신수군의 어느 멋진 날 0892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고등학생이 학교길 버스에서 위급한 승객을 발견하고 배운 대로 대처해서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16일 경남 통영시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버스 뒤쪽에 앉아있던 거제공업고등학교 명우석 학생은 하차하려고 앞으로 가던 중에 한 승객이 좌석에 앉은 채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몸이 앞으로 기우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명우석 학생은 바로 승객의 상태와 호흡을 확인하고 반응을 살폈고요. 버스 기사님에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알린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마침 이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직후라서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승객은 무사히 119 구급대에 인계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석 학생 정말 훌륭하다, 용기 있는 행동, 뭐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누리꾼들은 이 우석 학생의 행동을 뭐뭐한다고 했을까요? 1번 칭찬한다, 2번 아쉬워한다, 3번 지적한다. 우석 학생의 행동 정말 어떤 말을 받을 만한 행동이죠. 1번 칭찬한다, 2번 아쉬워한다, 3번 지적한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소녀시대의 열정.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발 대러시아 석유 제품 대거 공급을 주장하며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다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쯤 한국 항구에서 실린 경유 등 석유 제품 17만 6천여 톤이 러시아로 운송됐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발 연료가 러시아 연료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출범 엿새째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소고발 사건을 본격 배당하기 시작했지만 영상 녹화 조사실과 기자실 등

0: 한 곳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중수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지방중수청 6곳 모두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영상 녹화 조사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중수청에서는 영상 녹화가 필요하면 공소청과 경찰청의 장비를 빌리거나 출장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제작 경위와 악의적으로 편집한 의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허진호 감독뿐만 아니라 제작사 대표, 시나리오 작가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영화는 영화일 뿐 국감장이 사상 검열하는 자리도 아니다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둘러싸인 가운데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의 암살자들 영화 광고를 내려달라는 민원이 최근 일주일간 6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광고물 철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철거 예정인 광고물을 보고 추가 민원이 계속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거 작업을 조만간 마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아침엔 쌀쌀하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다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과 원주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 24도, 대구와 광주가 26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우리 주변에는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요. 이런 학생들을 기업들이 도울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자사 매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짊어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를 응원하는 활동. 사회 발전에도 힘이 되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석 학생의 행동을 뭐뭐 한다고 했을까요? 서위인님 정답 칭찬한다. 안다고 다 실천하지는 않죠. 배운 걸 바로 써먹는 용기에 칭찬을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우석 학생 너무 멋지죠? 오늘 당첨자 미니에서 뽑았습니다. 서미인님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미니에 올라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승객도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사님께 알린 뒤에 직접 심폐소생술까지 한 학생의 모습이 정말 대견했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굿뉴스

0: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하나은행, 환인제약, 안터지는 맥스부탄,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을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자,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을을 좀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11: 네, 근데 연휴가 좀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1: 그래서 짧게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0: 네.
11: 이번에는 막 관광보다는 저도 조용히 좀 공원을 걸으면서 산책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공기가 좀 확실히 선선하다 보니까 가을이 왔다는 느낌을 물씬 받고 왔습니다.
0: 어디 다녀오셨어요?
11: 아, 일본으로.
0: 그러셨군요. 안 그래도 가을이 워낙 걷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요. 많이 걷는 습관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라고 하는데 많이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게 이게 이유가 뭘까요?
11: 네. 이게 참 최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연구인데요.
0: 네.
11: 만 11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 5천여 명에게 3주 동안 손목 활동량계를 채워서 하루 걸음수를 체크를 했고요.
0: 네.
11: 이점으로부터 1년 뒤에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0: 1년 뒤에? 굉장히 오랜 시간 조사했네요.
11: 그렇죠.
0: 네.
11: 그래서 하루에 5,000보가 안 되는 아이들 이제 불안감, 우울감, 행동 문제가 제일 많았다라고 하고요.
0: 네.
11: 8,000보 정도부터 이제 이 정도가 줄어들어서 12,000보 넘게 걷는 아이들이 가장 안정적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선생님은 어떠세요? 좀 걷는 거 좋아하시는 편이신지?
11: 저는 사실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0: 네.
11: 근데 막상 사실 일하다 보면 많이 못 걷거든요. 평일에는 한 6,000~7,000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1: 이 걷다 보면은 참 같은 생각을 곱씹는 반추가 좀 줄어들게 돼요.
0: 네.
11: 실제로 이제 성인 대상 연구에서도 하루에 7,000보 이상 걷는 사람들이 덜 걷는 사람보다 한 우울증 위험이 30% 가까이 낮았다라고 하니까요.
0: 네.
11: 확실히 좀 기분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 볼 수 있겠습니다.
0: 7,000보 이상씩 여러분 걸어주시면 좋다고 하니까 자주자주 걸어주시고요. 워낙 날씨 좋으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많이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에서는 일부에서도 예고해드렸듯이 빌런 월드컵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영화 속 빌런들로 월드컵을 해봐도 재밌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11: 맞아요.
0: 근데 영화 속 빌런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해야 더 와닿으니까.
11: 아, 그렇네요.
0: 그렇죠.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우리가 생활 속 빌런들로 월드컵을 진행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빌런, 우리말로 하면 악당이죠. 악인이라는 뜻이고요. 오늘의 최강 악당, 최강 빌런을 한번 가려볼 건데요. 토너먼트 방식이고요. 8강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이상형 월드컵이랑 진행 방식이 똑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조는 직장에 있는 빌런들인데요. 자, 술 못 마시는데 회식 자리에서 자꾸만 마시라고 강요하는 상사 대 회의 시간에 의견 낼 때마다 무시하는 상사. 이 중에 누가 더 최악일까요?
11: 이거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0: 그렇죠. 네. 일단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서 강요하는 상사 요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회식의 연간 검색어가 술 거절하는 방법인데 좋아하면 본인만 마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걸까요? 강요하는 심리가 뭘까요?
11: 맞아요. 좋으면 혼자 마시면 되는데 네. 이 강요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술은 그냥 음료가 아니라 이제 관계를 확인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네.
11: 술이 들어가면은 긴장이 풀리고 평소에 안 하던 말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취해야지 이제 속을 터놓은 것 같고 같이 망가져야지 이제 한 팀이 됐다라고 느끼는 이제 조금 옛날 마인드들이 있는 거죠.
0: 네.
11: 이런 분들에게는 잔을 거절하는 게 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거를 거절한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0: 네.
1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운함을 느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기 자리를 자기 영향력을 좀 확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0: 영향력?
11: 네. 상대가 내키지 않은 걸 알면서도 권하고 이 잔을 비우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내 말이 통하는구나. 라는 거를 입증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0: 그건 진짜 빌런인데?
11: 아, 그러니까요. 오히려 술을 못 마시는 사람한테 더 집요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0: 그래요.
11: 잘 마시는 사람이 마시는 거는 뭔가 내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0: 네.
11: 이 사람 평소에 안 먹던 사람인데 내 말에 마셨어.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그 얘기 들으니까 뭐 갑자기 그 앞에 걸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회의 시간에 그런 의견을 낼 때마다 무시하는 상사 이 상황도 보통 스트레스 아닐 것 같거든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동이잖아요.
11: 그렇죠. 이렇게 의견을 낼 때마다 무시를 당하면은 네 생각은 가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매번 받는 셈이라서
0: 네.
11: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를 들여다보면은
0: 네.
11: 상당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즘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0: 네.
11: 이 자신감이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아서 내가 가장 뛰어나야 된다는 확인을 필요로 하거든요.
0: 네.
11: 근데 이런 상사한테 회의는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돋보여서 내 능력치를 이제 확인시켜줘야 되는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0: 네.
11: 그래서 부하 직원이 좋은 의견을 내면은 이거는 팀의 어떤 수확이 아니라 내 자리를 위협하는 행위 내 가치가 깎여나가는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빛나는 꼴을 보지를 못하고
0: 네.
11: 상대적으로 이제 깎아내리고 보는 거죠.
0: 그런 심리군요. 저는 둘 중에 누가 더 최악의 빌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골라봐야 되는데 술을 못 마시는데 회식 자리에서 자꾸 마시라고 강요하는 상사와 회의 시간에 의견 낼 때마다 무시하는 상사 둘 다 별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11: 진짜요?
0: 제가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괜찮은데 옛날에는 막 조금 지금은 뭐 전혀 강요하는 문화가 저희는 아니다 보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신입사원 때는 막 술 못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막 마음 졸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누가 마시라 해도 마실 생각은 없거든요. 저의 그 가치를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술을 못 마시는데 전 못 마시는데요. 저 안 마시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존중해 주지 않고 강요하는 경우가 조금 저한테는 더 저의 입장에서는 빌런으로
11: 좀 힘든 기억으로 남아 계시는 거군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 사람들 사이에 잘 끼지 못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술을 못 마시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구나, 나를 껴주지 않는구나, 나를 뭔가 이 안에 같은 이런 사람으로서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뭐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둘 중에.
11: 저는 사실은 후자 쪽이 후자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
11: 당연히 이제 둘 다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0: 맞아요.
11: 근데 이제 뭔가 이 회의 때 무시를 하는 행위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면은 사실 조직 전체에 저는 해가 더 크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1: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제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조금 다소 실수를 하거나 엉뚱한 의견을 내도 비난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안전감이 있어야지
0: 그쵸.
11: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이 되고 결국 생산성이 좋아진다라고 하거든요.
0: 맞아요.
11: 근데 이렇게 무시를 하는 어떤 상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팀 전체가 이제 계속 좀 능력 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첫 번째를 골랐지만 예전에 약간 그랬다는 거고 만약 지금으로 치면은 누가 저 술 못 마셔야 하는데 마시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제가 딱히 막 그게 상처가 되고

0: 뭐 이런 상황은 이제 아니어가지고 뭐 저 안 마시는데요? 끝까지 그냥 묻더라고. 그래서 안 마실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도 오동훈 선생님과 같은 회의 시간에 의견 낼 때 무시하는 상사를 고르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을 할 때 의욕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의견을 준비해서 냈을 때 상사가 내 말을 탁 자르고 뭐 무시한다. 그러면 아, 내 열정이 좀 꺾이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후자로 그러면은 의견을 가도록 할게요. 청취자분들은 술 못 마시는데 강요하는 상사가 더 싫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1: 그렇군요.
0: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시나 봐요.
1: 네, 그러니까요. 여기 또 이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네요.
0: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결정을 저희 둘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회의 시간에 의견 낼 때마다 무시하는 상사 이거를 다음 라운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쪽 가볼게요. 버스에 나타난 빌런들인데요. 실제 기사로 났던 사례라고 합니다. 내 친구 곧 와요 하면서 20분 동안 아무도 못 앉게 자리를 맡아둔 승객.
1: 이게 실화예요?
0: 그러니까. 그리고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기사님이 저지하니까 적반하장으로 화낸 승객. 진짜 고르기가 쉽지가 않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한 정거장도 아니고 무려 20분 동안이나 맡아줬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승객들은 그러면 20분 동안 서서 가라는 거잖아요.
1: 와, 이거는 네, 정말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한데 이런 분들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은 은연중에 심리적인 특권의식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죠.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누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 디폴트 값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줄석이나 뭔가 자리 잡기 같은 어떤 공공의 규칙을 스스로한테는 좀 예외로 여기기가 쉽고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걸 봐도 아이 뭐 그거는 저 사람 사정이지 하고 넘기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여기에는 스스로 나는 친구를 위해서 그랬어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분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끝까지 잘못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네요. 진짜 이것도 용기가 이런 어떻게 20분 동안이나 앉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아니에요. 제 친구 앉을 거예요. 무슨 식당도 아니고 무슨 그리고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도 민폐잖아요. 근데 저지하는 기사님께 화를 내고 욕설까지 했다고 해요. 이런 분들의 심리도 궁금한데 주변을 뭐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1: 그러게요. 네. 뭐 이제 큰 소리로 통화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톤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문제는 이제 지적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겠죠.
0: 네.
1: 저기요 좀 조용해 주세요라고 지적을 받는다면은 기본적으로 좀 무안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내가 시끄러웠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죠.
0: 네.
1: 근데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한테 이런 공개적인 지적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수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대신에 상대를 향한 분노로 이 감정을 바꿔버리는 거죠.
0: 네.
1: 저 사람이 나를 망신줬어 이렇게 얘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기사님의 정당한 요청이 나를 무시하는 공격으로 보이고 반격을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텐데요.
0: 네.
1: 특히 이제 기사님에 대해서 뭔가 나보다 좀 아래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 이런 식으로 좀 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0: 네.
1: 감히 내가 손님인데 이렇게 써? 라고 하면은 이제 막 화가 나면서 욕설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0: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한번 의견을 내볼게요. 첫 번째는 자리를 계속 맡아두는 승객.
1: 네, 네.
0: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승객. 1번, 2번. 동시에 얘기해볼까요, 선생님?
1: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려워요.
0: 자, 하나, 둘, 셋. 2번.
1: 네.
0: 다 2번을 선택했네요.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살펴보면 2117님이 전 첫 번째가 더 싫으네요. 두 번째 통화 엄청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은 차라리 회피하자 하는 생각으로 이어폰 끼면 되는데 20분 동안 자리 점령하는 사람은 이건 뭐 노답이네요. 하셨고 신지연님은 전 두 번째요. 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가 더 빌런이라는 의견이 청취자분들 중에도 많았다고 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아 일단은 첫 번째 타입도 참 별로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0: 네.
1: 일단은 시끄러운 거로 모자라서 이제 화를 내고 막 공격을 한다.
0: 그렇죠.
1: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이제 피해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위험에까지 빠뜨릴 수 있는 행위이기
0: 그러니까.
1: 때문에 더 좀 빌런이지 않나.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기사님한테 때까지 화를 내는 승객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라운드 세 번째 조입니다. 식당에서 노쇼,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도 나타나지 않는

0: 맞는 사람과 먹튀, 먹고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자, 일단 노쇼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동안 뉴스에서도 뭐 자주 등장했던 단어죠. 본인한테 특별한 이득이 없는데도 일부러 노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가 궁금해요. 노쇼에 중독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어떤 점에 재미를 느끼는 걸까요?
1: 이거를 참, 네. 일단은 노쇼를 하는 대부분은 아기보다는 이제 가벼움 때문이죠.
0: 네.
1: 요즘은 특히 이제 어딜 가든 앱으로 그냥 터치 몇 번이면 예약이 되니까 약속의 무게가 오히려 좀 가벼워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나는 뭐 여러 군데 잡아놓고 그날 마음 가는 대로 갈래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 노쇼가 정말 손실이 큽니다.
0: 아, 그렇죠.
1: 네, 음식점, 미용실 같은 서비스는 물론이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병원... 저는 오늘도 한 건 당했습니다.
0: 진짜요?
1: 네.
0: 그러면은 어쨌든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차감 이런 건 안 돼.
1: 아, 그런 건 안 되죠.
0: 아, 안 되구나.
1: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상담이 주가 되기 때문에
0: 아, 그렇구나.
1: 딱 시간을 빼놔야만 돼요.
0: 네.
1: 그래서 전날에도 이제 처음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미리 연락을 해서 내원 의사를 확인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뭔가 그때는 오시겠다라고 하시고 당일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시는 경우가
0: 아, 그렇군요.
1: 꽤 있습니다.
0: 노쇼를 당해보셨구나.
1: 아, 네. 그래서 약간 좀 감정이 좋지 않은데요.
0: 네. 네,
1: 문제는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뭐 진짜 뭐라고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0: 그렇군요.
1: 제가 떠오르는 개념은 일상적인 가학성. 이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0: 네.
1: 에브리데이 사디즘이라고 저희가 영어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0: 에브리데이 사디즘?
1: 네. 다른 사람이 곤란해하는 걸 보면서 은근히 좀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는 성향입니다.
0: 빌런인데?
1: 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0: 네.
1: 약간 곤란하게 해놓고 그 반응을 즐기는 이런 타입일 거고요.
0: 네.
1: 또 하나는 통제감이에요. 일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전화 한 통으로 가게의 하루 장사를 흔들 수 있다. 라고 하는 데서 아 내가 이만큼 파급력을 가지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0: 너무 싫네요.
1: 진짜 얘기하고 나니까 이거 빌런인 것 같아.
0: 아 진짜.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먹고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먹튀. 요새는 CCTV가 많아서 다 찍고 있는데도 이런 강큰 행동 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보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일단은 뭐 돈 아끼고 싶다 공짜로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긴 하겠는데
0: 네.
1: 일단 여기서 이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죠.
0: 네.
1: 스스로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납득시키는 과정인데요. 아 어차피 비싸게 봤는데 이 정도 벌은 받아도 싸. 이 정도 가게 뭐 네, 안 망해. 나 하나쯤이야. 음식도 별로였는데 뭐 돈을 내냐 이렇게.
0: 아, 사회생활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1: 네. 도덕적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을 그럴듯한 핑계로 이제 죄책감을 좀 피하고자 하는 시도죠.
0: 네.
1: 여기에 참 미성숙한 부분인데 내가 들키지 않고 해냈다라는 짜릿함까지 더해지면은
0: 네.
1: 반복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CCTV가 있는데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충동성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0: 네.
1: 충동적인 사람일수록 나중에 받을 처벌을 당장의 이득이나 쾌감보다 가볍게 느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의 의견 살펴볼게요. 신은희님이 저는 첫 번째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노쇼가 더 자존심 상해요. 김연수님. 노쇼 얘기하니까 선생님 목소리 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선생님이
1: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0: 심지어 오늘도 당하셨다고 하다 보니까.
1: 네.
0: 자 그럼 우리 두 저랑 선생님이 골라볼게요. 노쇼 대 먹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야기해볼게요. 하나 둘 셋. 먹튀. 선생님 노쇼. 노쇼 보시고.
1: 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반응을 그쵸. 조금 종합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편이실까요?
0: 저는 사실 노쇼 는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이나 장사하신 사장님들 말씀처럼 진짜 나쁜 일이죠. 하지만 먹튀는 범죄잖아요.
1: 아.
0: 그래가지고 약간 좀 더 범죄성이 있는 걸로 골랐는데. 아,
1: 그렇죠.
0: 근데 따지고 보면은 노쇼가 더 좀 약간 지능적인 범죄라고 또 나쁜 짓.
1: 근데 노쇼가 진짜 이게. 정말 이 손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에서 노쇼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한 해 4조 원이라고 해요.
0: 오,
1: 예,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무형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예.
1: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약간 요 포인트도 저는 생각해 볼 만한데요. 네. 노쇼는 약간 뭐 사정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서로서로 조금 용인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좀 반복이 된다는 것도 좀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 만약에 제가 예약을 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통보 그 전화를

0: 그래서 저 못 가요 이렇게 말해야 노쇼가 아닌 걸까요?
1: 아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상황마다 다 다른데 저는 사실은 직전이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괜찮아요.
0: 10분 전이라도 괜찮아요?
1: 네네네. 아 너무 급해서 아, 오늘 좀 못 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은 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괜찮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말 없이 연락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좀 답답하죠.
0: 그러시구나. 박정환님도 1번 노쇼 골라주셨고요. 방수영님은 2번 먹튀. 2번은 실질적인 금전 손해 나잖아요 하셨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들으셨지만 노쇼도 실질적인
1: 네,
0: 금전
1: 맞아요. 손실 금액이
0: 하고.
1: 크다.
0: 네. 김윤희님 먹튀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노쇼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더 클 것 같아요. 진짜. 딱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는데 노쇼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또 우리 선생님이 또 강력하게
1: 이거 약간 죄송한데요.
0: 아니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노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의 마지막 조 소개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만나는 빌런인데요. 벌써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하는 운전자, 칸씩 차지하는 운전자.
1: 어떡해 진짜.
0: 보복 운전부터 얘기해볼게요. 뒤에 바짝 붙어서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린다거나 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 이런 게 모두 보복 운전에 해당되는데 예전에 운전하면 그 사람 성격 나온다. 진짜 성격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평소에도 이렇게 공격적인 성격일까요?
1: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실제로 연구를 보면은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운전할 때 공격적인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네.
1: 근데 반대로 평소에는 순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자동차라는 공간이 좀 그렇게 만드는 면이 있죠.
0: 그래요.
1: 우리가 차 안에서는 상대방이랑 직접 대면을 하지 않잖아요. 상대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나는 이 알루미늄으로 보호받은 공간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0: 네.
1: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대신에 여과 없이 내 감정을 좀 표출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도로 위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쵸.
1: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사정 설명도 못하니까 상대 행동을 아 저거 일부러 그랬네 하고 약간 내 기분에 맞춰서 좀 자의적으로
0: 네.
1: 더 나쁘게 해석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때때로 다른 곳에서 쌓여있는 감정들까지 이렇게 도로 위에서 만나는 상대 차들한테 좀 푸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0: 네. 아 진짜 보복 운전은 뭐 당해보신 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1: 진짜요. 네. 저는 이걸로 병원에 오신 분들도 종종 만나게 돼요.
0: 아, 진짜로?
1: 네.
0: 얼마나 충격이 크셨으면. 자, 저희가 이제 다음 빌런에 대해서는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사실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동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빌런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 빌런 얘기할 차례인데 문자 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7798님이 저는 주차 빌런이 더 싫어요. 제 차 앞에 이중주차해 놓고 출차하려고 전화했더니 자기가 일하는 중이라고 못 간다 하고 전화 끊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 출장을 버스 타고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걸 그랬어요. 이 정도면 신고해도 되지 않아요?
3: 와 진짜. 아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티튜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 나 일하는 중이니까 못 가요 하고 전화를 끊고 그냥 씹어버린다.
2: 그러니까.
3: 네. 아 이러면은 진짜 열받죠.
2: 열받죠.
3: 이거는 뭐 정말 최강 빌런급이지 않나 싶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 7798님도 출장 가셔야 되는데.
3: 네.
2: 자 그러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안 그래도 자리가 없는데 두 칸씩 차지하는 이 심리는 뭘까요?
3: 아, 예, 뭐 본인 얘기들 뭐 우리가 굳이 헤아려나 되나 싶기는 한데 네. 얘기 들어보면은 아, 나 문콕 당할까 봐 차가 손상되는 게 싫어.
2: 아 진짜? 아,
3: 네. 공간이 좁아 뭐 이런 거겠죠.
2: 네,
3: 심리학에 이제 소유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물건이라도 내 것이 되면은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소중하게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머그컵을 나눠준 뒤에 되팔라는 실험을 했어요. 했더니 사려는 사람이 부르는 값보다 이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값이 두 배 정도 비쌌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비싼 값을 부른다라는 거죠. 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흠집이 내 차에 나면은 다른 데 손상이 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2: 네.
3: 문제는 이제 이 대가를 다른 사람이 치러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문자 사연자 분처럼.
2: 그렇죠.
3: 아 모두가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면은 주차 질서는 그야말로 엉망이 될 겁니다.
2: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도로 위에서 만나는 빌런들인데 첫 번째는 보복 운전하는 운전자, 두 번째는 주차칸 두 칸씩 차지하는 운전자였습니다. 누가 더 최악인지 1번, 2번으로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1번. 오, 이거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왜냐면은 저는 보복 운전은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잖아요.
3: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진짜 꽤 트라우마를 세게 남깁니다.
2: 아, 그래요.
3: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네가 화가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감을 크게 느끼고 공황장애로까지 발전되는 경우들을 또 봐서 이거는 정말 좀 빌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이재영님이 둘 다 위험하지만 보복 운전자가 더 빌런이죠. 여러 세계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 및 위협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재영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보복 운전 쪽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8강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4강으로 올라갈 것 인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 회의 시간에 의견 낼 때마다 무시하는 상사, 그리고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기사님이 저지하니까 적반하장으로 하는 승객.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네요. 이 상사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3: 그러니까요.
2: 누군가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3: 그러니까요. 버스 빌런도 힘들지만 내리면은 볼 일이 없잖아요.
2: 그쵸.
3: 근데 상사는 이제 내일 아침에도 또 봐야 되고
2: 그러니까.
3: 다음 주에 때 또 내가 당해야 되고.
2: 맞아.
3: 이 통제할 수도 없는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운 법 아니겠습니까?
2: 그래요? 그러면 1번으로?
3: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젠디는 어떠세요?
2: 저도 사실 1번일
3: 1번.
2: 것 같아요.
3: 와.
2: 2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버스에서 내리면 끝이고 그 기사님한테 화내고 이런 거 너무 열받긴 하지만 상사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1번이지 않을까? 그럼 저희 첫 번째.
3: 네, 첫 번째로 올려보죠.
2: 회의 시간에 의견 낼 때마다 무시하는 상사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노쇼.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나쁜 사람. 그리고 도로 사람. 위에서 보복 운전을 하는 역시 나쁜 사람. 자, 둘 중에 어떤 네. 걸 골라볼까요?
3: 아, 네, 이거는 네. 저의 어떤 심정적인 선택과 네. 뭔가 이제 객관적인 시간에서의 시각에서의 선택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젠디 의견을 주시죠.
2: 저는 사실. 보복 운전이요.
3: 아, 그렇죠.
2: 네, 네,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
3: 맞아요, 맞아요. 이 강도 면에서 네, 보복 운전의 이제 데미지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2: 선생님은 솔직히 노쇼예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골랐어요.
3: 네, 아, 저는 이제 노쇼 빌런이 조금 힘들기는 한데요. 그렇죠. 네, 아, 그렇지만 이제 이거 사람마다 네, 사정이 다른 거고 객관적으로 봐야죠. 이제 보복 운전. 네, 이 빌런이 조금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2: 노쇼도 나쁩니다, 여러분. 노쇼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회의 시간에 의견 낼 때마다 무시하는 상사와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결승전인데요.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죠.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더 나쁜지, 누가 더 스트레스를 주는지, 빌런 중에 빌런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골라주세요. 이유도 같이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회의 시간에 의견 낼 때마다 맨날 무시하는 나쁜 상사.
3: 네.
2: 두 번째는 도로 위에서 막 보복 운전을 하는 또 나쁜 사람. 이 중에 뭘 골라주실지 보내주시고요. 2196님이 차에서 듣다가 결과 궁금해서 집에 와서도 듣고 있어요. 우리 2196님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의 나쁜 사람.

0: 이승철의 나쁜 사람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나쁜 사람들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8519님이 빌런들은 화를 유발하는 것이 정상인데 방송을 통해서는 웃음을 주네요. 그렇네요. 저희가 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만나면 웃음기가 사라지게 되죠. 지금 결승전입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 낼 때마다 무시하는 상사 대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하는 사람. 자,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쪽을 더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볼게요. 표수빈님이 1번이요. 나쁜 상사 지구를 떠나 화성에 사시오. 이거는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에 쌓인 감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임채영님, 저는 회의 시간에 무시하는 상사요. 보복 운전 는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회의 시간마다 무시 당하면 진짜 떨어진 제 자존감을 우찌 끌어올려야 할지 감도 안 오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보복 운전은 진짜 어쩌다 뭐 한번 만날 수 있지만 상사는 매일 보니까
1: 반복이 되니까.
0: 선생님은 어떠세요?
1: 아, 저는 사실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임채영님이랑 보복 운전도 굉장히 이제 강도 면에서는 강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이제 우리가 스몰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거든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제 상처를 받는 경험들이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굉장히 데미지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사가 좀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자, 상사가 더 힘들다는 의견들 만나봤고요. 그런가 하면 김우근님은 보복운전은 내 목숨에 위협을 느끼잖아요. 사고 나면 물질적인 정신적 피해도 있고요. 제일 나빠요. 6995님도 보복운전 생각만으로도 소름.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노쇼는 속상하고 말지만 운전은 또 다른 것 같아요.

0: 화성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보복 운전 같은 거 하는 분들 이야말로 지구를 떠나야 한다.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과 저의 의견도 갈리고 있고
1: 너무 궁금합니다.
0: 그렇죠.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둘 다 나쁘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최강 빌런, 최악의 빌런, 과연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는 어떨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위에서 보복 운전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뭐 이건 축하할 일인가요? 뭐 축하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제일 나쁜 사람으로 등극한 보복 운전하는 사람.
1: 와, 네. 이 방송을 듣고 혹시라도 네. 보복 운전을 그러니까. 좀 하실 뻔했거나 네. 약게라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또 반성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좀 운전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양보하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생활 속 빌런들을 예로 들어서 빌런 월드컵을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좀 오늘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좀 받으신 것 같고 괜찮으세요?
1: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저의 톤 조절 실패로 인해가지고 네. 네,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꽤 쌓였는데 네. 그래도 예, 이렇게 또 빌런들을 가지고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좀 재밌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또 청취자분들의 네. 다양한 이런 생각들을 접할 수 있어서 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또 종종 이렇게 해보면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인사 나누면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왔습니다. 신은희님이 젠디 졸다가 재밌어서 잠이 다 달아났어요. 다음에는 최강 칭찬 월드컵 해요. 기분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좀 긍정적인 버전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한글날 연휴 앞두고 내일까지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목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오당제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6725님이 신청해주신 김건모의 서울의 달.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6734님이 내일 목요일 제 생일이에요. 여자친구가 하루 종일 준비한 게 있다고 해서 일도 뺐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6733님 내일 생일을 맞으셨군요. 미리 축하드리고요. 여자친구분이 뭘 준비하셨을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하루 종일 준비를 하셨다니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되셔서 잠을 못 자실 것 같은데 내일 또 여자친구분이 준비해 주신 그 생일 온전히 누리시고요. 또 즐겁게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용님은 저는 육아휴직 중인데 내일 7개월 아들 데리고 문화센터 가요. 가면 저만 아빠예요. 유유. 아빠분들보다 이제 엄마랑 같이 많이들 오나 봐요. 근데 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외로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들 뭐 친해지고 또 어색함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요? 기웅님. 아들이 그래도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일도 잘 다녀오시고요. 박성남님.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깜빡거려서 AS 신청했는데 내일 수리하러 온다고 합니다. 제발 비용은 적게 나오길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보일러 고장나면 안 되죠. 날씨 추워지고 있으니까 빨리 잘 수리 받으시고요. 비용이 적게 나오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조영호님이 오늘도 잘 들었어요. 젠디 내일 드라마 어워즈 행사 잘하고 오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내일 제가 드라마 어워즈 시상식 진행 때문에 여러분을 하루 뵙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김준상 아나운서 우리 준디가 스페셜 DJ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서미희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우와 끝곡 신청합니다 하면서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셔서 오늘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지나고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출입 기자단과 만나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라는 것이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전시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잠정 편성안이 미국 측과 합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사령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잠정 편성안은 합의가 되어 있고 이것은 향후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 평가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사령관은 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되면 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다고 언급하자 그렇지 않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 연합사는 편성되고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한미 간의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유럽 금융시장 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5일 지난주 후반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 가까이 오르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이탈리아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20%에 육박하고 있으며 저금리 시절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다시 조달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반출되는 석유량은 분쟁 시작 전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그리스 아테네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이란 경제가 완전한 자유낙하 상태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치명적인 제재를 받은 이란 경제는 극소수 국가만이 경험해본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아침엔 쌀쌀하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다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2도 등 전국이 5에서 16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 24도, 대구와 광주가 26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7: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같은 구간이라도 예약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곤 하죠.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바뀐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일인데요. 그런데 같은 음식이나 생필품을 사는데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산다면 어떨까요? 이런 논란이 최근에 미국 맥도날드에 불거졌습니다. 기업들의 가격 정책에 숨은 비밀,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배틀그라운드 국제대회가 부정행위 논란 끝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해외에서도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 게임인데요. 이번 논란이 해외 흥행에 타격을 주진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배급 앙플 논란부터 우리 게임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까지 잠시 후 게임 제너레이션의 이경혁 편집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십니까?
2: 오늘은 햄버거 가격 이야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1: 네.
2: 우리가 먹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격을 인공지능이 지역별로 그리고 매장별로 다르게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 예.
2: 지하철 앞에 매장에서는 이제 햄버거가 8,000원인데 이제 걸어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그 회사 앞에 매장에서 사 먹으려고 했더니 똑같은 햄버거가 10,000원이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1: 야, 이건 뭔가 좀 당한 것 같은 느낌 들 것 같은데.
2: 그렇죠. 네, 햄버거 가격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내가 결제한 가격하고 다른 사람이 결제한 가격이 똑같은 물건인데 다르다 가격은. 그럼 또 어떨까요?
1: 이것도 또 기분 상하죠.
2: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AI가 이제 가격 결정에 개입을 하면서 제품 가격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가격 차별 현상을 놓고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가격 차별 정책이라는 건 전략이라는 건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 네. 문제가 화제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2: 로이터 통신이요. 네. 지난주에 맥도날드가 메뉴 가격을 정하는데 AI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게 가맹점주들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1: 네.
2: 근데 보통 이제 햄버거 가게가 가격을 정할 때는 뭐 햄버거 원가가 일단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뭐 고기, 빵, 야채 이런 재료비에다가 뭐 임대료, 인건비 얹고 또 뭐 적정 마진을 좀 붙여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맥도날드는 가격을 정할 때 AI를 활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2: 미국 내에 이제 14,000개의 매장에서 쏟아지는 그 매일 수백만 건의 결제 데이터 그리고 주변 상권 고객의 소득 수준 심지어 버거킹이나 뭐 웬디스 뭐 이런 주변에 같은 햄버거 브랜드의 실시간 온라인 가격까지 AI로 싹 다 긁어모아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뭘 알아내느냐 하면 네. 바로 그 동네 고객들의 지불 의향입니다.
1: 아, 지불 의향이요?
2: 네.
1: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얼마까지 돈 쓸 의사가 있느냐 이거를 AI로 파악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손님이 이 햄버거에 얼마까지 기꺼이 돈을 낼 의사가 있는지 추정한 그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당장 배고픈데 햄버거로 8,000원 정도는 낼 의향이 있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칠게요.
1: 네.
2: 이게 이제 지불 의향인 거예요.
1: 그렇죠.
2: 근데 매장에 가보니까 빅맥이 6,000원인 거죠.
1: 네.
2: 그러면은 교수님 지불 의향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맛있게 사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1: 그렇겠죠.
2: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000원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지불 의향이 8,000원이니까 근데 6,000원에 팔았으니까 2,000원을 더 못 번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의 지불 의향이 얼마인지를 알면 거기에 가격을 맞춰서 최대한의 마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AI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해 가지고 소비자의 지불 의향이 얼마인지 그걸 산출해 낸다는 겁니다.
1: 네.
2: 그걸 근거로 매장별로 메뉴별로 최적의 그 가격을 뽑아내서 가격을 이제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 실제 취재한 사례가 있을까요?
2: 그러니까 로이터에서 직접 비교한 매장의 사례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1: 예.
2: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프레즈노라는 도시의 맥도날드를 비교를 해봤어요. 이 도시에서 맥도날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매장. 두 곳을 찍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한 곳은 빅맥을 $5.69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한 7,600원 정도에 팔고 있었고
1: 예.
2: 2마일 그러니까 한 3.2km쯤 떨어진 다른 매장은 $6.89 9,200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차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맥도날드 직영점에서 똑같은 빅맥 가격이 20%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터는 맥도날드 맥도날드 직영점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또는 같은 점주가 운영하는 매장끼리도 몇 마일 사이에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뿐 아니라 이제 일부 해외 시장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빅맥 가격이라는 게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단순한 햄버거 가격이 아니고 전 세계 물가를 가늠하는 그런 빅맥 지수가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한 끼 식사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 보도 이후에요. 다른 매체들도 뭐 줄줄이 이걸 받았었고요. 논란이 확산되다 보니까 맥도날드 본사가 공식 해명까지 나섰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 맥도날드 본사에서 내놓은 그 해명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빅맥이나 다른 메뉴 가격을 AI가 정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마다 다른 금액을 책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가맹점주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게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그래서 매장별로 가격을 추천할 뿐이지 결국 최종 메뉴 가격은 가맹점주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이다. 이런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1: 뭐 가맹점주에게 자율권까지 줬다라고 하니까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2: 네. 그러니까 뭐 회사 해명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 간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권을 분석해가지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는 좀 오래된 관행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이제 똑똑하게 추천을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1: 네.
2: 이제 미국 언론하고 점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여러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AI 가격 책정 도구를 사용해라라는 압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이제 사업 기준에 가맹 그 사업 기준에 본사가 제시한 가격 컨설턴트와 가격 결정 도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라는 조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본사 시스템에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1: 예.
2: 근데 이 기록은 이제 매장을 재계약할 때나 아니면 신규 출점을 할 때 그 자격을 점검할 때 점주 평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점주들 입장에서는 그 알고리즘 지시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 그렇네요.
2: 네, 특히나 이제 가맹점주들이 불만을 보이는 이유는 본사하고 가맹점하고 이해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AI의 가격 추천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본사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철저히 본사의 이익에 맞춰서 가격 추천이 이제 알고리즘의 지시가 내려지고 짜여져서 내려온다는 거죠.
1: 네.
2: 맥도날드가요. 요새 이제 실적은 안 나쁜데
1: 네.
2: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매장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요 고객층인 저소득층의 방문이 줄었고 그게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이제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2: 맥도날드 본사는 가맹점의 전체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형태로 이제 자기네 매출을 일으킵니다. 본사
1: 네.
2: 매출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매장에 많이 와서 햄버거를 많이 사 먹고 또 전체 매출 파이가 커져야 이제 본사가 돈을 더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매장에 방문객이 줄었다 싶으면 오히려 이제 AI는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의 AI 두뇌 하나가 14,000개 매장에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본사의 이해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추천하기 때문에
1: 네.
2: 가맹점들은 각자 그러니까 자기네 상황은 무시될 것이다 라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아 저는 가맹점주에게 자율권도 주면서 나름대로 가격 책정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군요.
2: 네.
1: 자 그러면 가맹점주들 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1: 예.
2: 뭐 가격이 뭐 1% 2% 뭐 5% 이렇게 한 자릿수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 근데 20% 20%씩 차이가 난 게 보도가 실제로 됐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햄버거 가격 더 싼 매장을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네.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장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별도의 수고인 거고 또 가까운 곳을 가면 되는데 괜히 가격 차이를 많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더 먼 곳으로 찾아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라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급기야 소비자 소송까지 최근에 제기가 됐습니다.
1: 역시 미국이네요.
2: 당장 어제 이제 시카고 연방법원에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이제 접수됐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가격은 시장 경쟁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맥도날드는 본사하고 매장이 담합을 해서 이제 가격을 사전 통제했다. 이런 취지의 소송인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2: 이것 때문에 지난 5년간 평균 그 맥도날드 메뉴 가격이 40% 가까이 올랐다라고 이제 소장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은 지금 AI가 가격을 내리라고 할까 봐
1: 예.
2: 그리고 또 옆 가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 봐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선 소비자들이 AI가 가격을 자꾸 올리게 만들까 봐 그렇게 또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품 가격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AI가 쥐락펴락한다는 데 대한 반발이 네.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1: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항공권이나 호텔 살 때는요. 뭐 오전하고 오후에 들어가도 사이트에서 가격이 다를 때도 있더라고요.
2: 네.
1: 그러면 원래 가격은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수용하는 그런 품목들의 물건들도 있고 서비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유달리 햄버거 가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반발이 클까요?
2: 네. 그러니까 비행기표하고 호텔 숙박비 이거는 네. 사실 알고리즘 가격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2: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비행기표는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잖아요. 호텔 숙박비도 그렇고. 근데 비행기표는요. 1980년대부터 이제 수익 관리라는 개념으로 남은 좌석 수하고 예약 날짜에 따라서 가격을 계속 바꾸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옆자리 승객이 나보다 훨씬 비싸게 혹은 이제 싸게 가격을 이제 책정해서 이제 샀을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여기에 또 강력한 AI가 결합을 해서 단순히 이제 남은 좌석만 보는 게 아니라 경쟁 항공사의 실시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도착지에 대형 콘서트나 뭐 스포츠 경기가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도착지의 날씨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AI가 그 가격을 계속 바꿔서 책정을 합니다. 호텔도 같은 원리고요. 그러니까 예약 속도, 주변 행사, 경쟁 호텔 가격 이런 변수들을 계산을 해서 객실 요금을 매일 바꿉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예약 시점 등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제 가격이 변하는 방식을요. 이제 다이내믹 프라이싱, 동적 가격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1: 예.
2: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희소성이라는 건데요.
1: 예.
2: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하고 호텔 방은 그날이 지나면은 이제 영영 팔 수가 없는 상품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그날 수요가 많다고 해서 더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1: 네.
2: 그래서 날짜가 임박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가격을 내리고 수요가 많이 몰리면 가격을 올리는 게 이제 소비자들도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2: 햄버거는 다릅니다. 모자라면 더 만들면 되고 뭐 1시에 만드나 2시에 만드나 원가는 비슷한데 물리적 희소성도 없는 제품의 가격이 왜 달라지는지 그거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1: 아 그렇네요. 햄버거하고 항공권 호텔은 분명히 성질이 다른 대상들이었네요.
2: 네.
1: 자 그런데 얼마 전에 AI가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다르게 제시해서 논란이 됐던 사례는 또 있었잖아요.
2: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태가 있는데 인스타카트 사태입니다.
1: 네.
2: 그 인스타카트는요 미국 장보기 대행 앱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앱을 열어가지고 주변 마트의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이제 배달 기사들이 마트에 직접 가가지고요 대신 구매해서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같은, 그러니까 약간 개념은 좀 비슷한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작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하고 시민 단체들이 인스타카트를 조사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수백 명을 동원해서 이제 같은 시간, 같은 매장에서 같은 물건을 인스타카트 장바구니에 담게 했단 말이죠. 실험을 네. 했는데 테스트한 식료품 4개 중에 3개 꼴로 사람마다 다른 가격이 떴고요.
1: 야.
2: 같은 상품에 뭐 5가지, 각기 다른 5가지 가격이 붙은 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1: 네.
2: 내 휴대폰하고 옆 사람 휴대폰에 찍힌 값이 달랐던 겁니다.
1: 예.
2: 그리고 가격 차이는 최대 23%까지 벌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각에 같은 매장에 같은 크래커가요. 하나는 $4.99 또 다른 하나는 $5.49로 장바구니에 담긴 거예요. 근데 집에서 보면은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먹는 시리얼, 치리오스 같은 경우도 누구는 $5.99 또 누구는 $6.39 이렇게 다르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카트의 AI가 고객의 과거 구매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검색 습관, 접속 정보, 연령, 성별, 가구 소득 이런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격을 이제 화면에 띄웠다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비싸게 불러도 군말 없이 결제한 사람인가? 이걸 AI가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결제를 하면 이 사람한테는 제품 가격을 더 비싸게 올려서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맞춤형 제안, 가격 최적화 이런 단어로 이제 우아하게 포장을 하지만
1: 예.
2: 실상은 이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지불 의향 최대치를 뽑아내는 가격 차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컨슈머 리포트 폭로가 나온 뒤에요. 이제 미국 전역의 민심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1: 그렇겠죠.
2: 네, AI가 사람을 차별해서 바가지를 씌운다 이런 이제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인스타카트는 해당 AI 가격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제 상품 이용해서 상품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AI를 활용한 이제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규제 도입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1: 네, AI를 활용한 가격 차별을 막는 법, 이것도 이미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네. 이미 지방정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1: 예.
2: 첫 테이블 끄는 게 바로 메릴랜드 주입니다. 이제 10월 1일,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적용이 됐어요. 정확히는 이거를 이제 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을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1: 예.
2: 이 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이 이제 감시 가격이라고 또 하고 또 개인화 가격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기업이 소비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듯이 이제 데이터를 추적해서 이제 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 식료품점하고 식료품 배달 서비스가 개인 데이터로 특정 손님한테 더 비싼 값을 매기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근데 맥도날드처럼 이제 AI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격을 추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나 비행기처럼 가격이 실제 시간으로 이제 동적 으로 변하는 그런 걸 규제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은 AI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개인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가격 차별에 대해서는 막겠다,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들은 그 메릴랜드 주의 규제 허점이 많다라고 지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 정부 중에서 이제 첫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 이게 다른 주의 규제 도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코네티컷이나 뉴저지, 시애틀 이런 곳들이 뒤를 이어서 이제 규제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2: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요. 개인 데이터로 제품 가격을 정했다면 이 가격은 당신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이 정한 가격입니다. 라고 써붙여라. 이렇게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AI를 활용한 가격 차별을 아예 금지하는 법도 지금 주의회를 통과해서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야, 갑자기 또 이렇게 여러 곳에서 규제가 도입되는 이유, 이건 또 뭘까요?
2: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스타카트 사건이 예. 일단은 불을 붙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은 고물가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과 분노가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권에서 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1: 예.
2: 최근에 미국 맥킨지 연구소하고 켈로그 재단이 3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90%가 지금 주거나 의료비보다 식료품 물가를 가장 심각한 나의 경제적 위협이다라고 이제 꼽았습니다.
1: 네.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제 중동 전쟁까지 길어지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식품 가격이 누적으로 29% 올랐고 특히 외식 가격은 이제 누적으로 30% 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당장 먹을 식료품을 신용카드 할부나 이제 단기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1: 예.
2: 빚으로 장을 보다가 연체하는 비율까지 증가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이제 개인의 데이터를 모으고 가격을 차별하고 심지어 매장보다 더 높은 바가지 가격을 온라인상으로 띄운 게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최근에 걸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그러니까 FTC,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공정위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고객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격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라. 안 그러면 법 위반으로 보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 예, 저는 오늘 기자님 소식 때문에 하나 결심했습니다. 습관을
2: 네.
1: 들이기로.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오늘 안 사고 내일 또 한번 눌러봤다가 내일도 안 사고 내일 모레 사는. 그러면 조금 깎아주지 않을까
2: 네.
1: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1: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위기의 게임 업계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게임 제네레이션의 이경혁 편집장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이경혁입니다.
3: 아, 저도 뭐 학창 시절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게임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게임 업계 세계로 더 나가길 간절히 바라는데 참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먼저 최근 소식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크래프톤이 개최한 대회가 이른바 방풀 논란으로 중단됐다. 이 소식 저도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짚어 좀 주세요.
4: 예, 생각보다 뉴스가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배그는 뭐고 대회는 뭐며 방풀은 뭐냐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입장들이 많았는데 예. 우선 대회를 살짝 살펴보면은요, 정식 명칭은 PUBG 아시아 스타즈 2016입니다. 네. PUBG가 정식 게임 제목 플레이어 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의 약자 이고 예. 이 게임에 관련된 대회를 이 게임이 나온 지 벌써 9년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9주년 이벤트 대회를 온라인에서 열었고요. 예. 워낙 이제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 6개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베트남에서 8명씩 국가대표가 참가를 해서 총 48명이 상금 7만 달러를 걸고 온라인에서 게임 대회를 벌인 거죠.
3: 네, 그러니까 배그라는 것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줄임말이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회 첫날에 베트남 선수 두 분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방풀 의혹이라는 걸 받게 됐는데 예. 게임 하다가 뭐 게임 밖에 어떤 정보를 받아서 일종의 부정 행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터졌고 근데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주최 측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아진 거죠.
3: 예.
4: 그러면서 한국 측에서는 8명으로 참가했던 한국 대표가 전원 다음 경기 불참을 선언하고요.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대회를 후원하던 스폰서 기업들도 우리는 좀 빠지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일파만파 좀 이야기가 커지게 됐고요. 이제 그 이틀 뒤에 주최 측에서는 그럼 그 문제가 된 두 선수를 경기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걸로도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네, 대회 자체를 조기 종료하면서 이벤트가 끝나버린 그 사건입니다.
3: 네. 게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방풀이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방풀은 뭘 의미합니까?
4: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나도 방에서 하니까 방풀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정확히는 방송 플레이의 줄임말인데요. 예. 이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를 할 때 자기 채널에 자기 영상을 생중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영상, 자기 팬들은 이 사람의 플레이를 또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상대 선수가 내 방송을 보면 이 녀석이 지금 어느 벽에 숨어 있고 어느 참호에 엎드려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3: 그렇죠.
4: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방송 플레이, 다시 말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남의 방송을 보고 플레이하는 거는 부정행위다. 라는 것이 원칙이긴 해요.
3: 예.
4: 특히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입니다. 이제 옛날 총싸움 게임 생각하시면 뭐 5대5, 10대10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플레이하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3: 네.
4: 배틀그라운드는 100명이 한 섬에 떨어져서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 쏘아서 없앤다라는 개념이거든요.
3: 네.
4: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상대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3: 그렇네요.
4: 근데 게임을 하는데 상대가 플레이하고 있는 그 라이브 서비스를 내가 보면서 이 녀석은 장독대 뒤에 숨어 있군 이러고 접근해서 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불공정한 게임이 되기 때문에 예. 문제다라는 것이 이제 방송 플레이, 방풀의 문제고요.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이 두 선수가 보조 모니터에 살짝 이 방송을 띄워뒀다고 확인이 된 모양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더해서 채플, 채팅 플레이 이건 예. 뭐냐면 시청자나 혹은 스태프들이 채팅으로
3: 알려주는 거예요.
4: 예, 아.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걸 또 본 게 아니냐라는 사실 때문에 제보가 나왔고 조사해본 결과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보통은 대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라이브 서비스 자체를 어떤 규정을 두냐면 10분 정도 지연시켜서 방송을 내보내게 하거든요.
3: 아.
4: 그렇죠. 당연히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그게 규칙으로 돼 있고 만약 이걸 어기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 실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준비가 돼 있고.
3: 네.
4: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대회가 정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3: 네.
4: 이벤트 대회였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스트릭트한 규칙들이 어느 정도 권고 형태로 좀 약하게 들어갔다는 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3: 그렇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4: 네.
3: 사실 오프라인에 다 모여가지고 통제된 장소에서 경기를 하게 한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4: 그렇죠.
3: 텐데 온라인이면 나름대로 지연 방송을 하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보조적인 장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었군요.
4: 네.
3: 그러면 문제가 제기된 뒤에 주최 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4: 주최 측도 나름 대응을 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대회 준비죠.
3: 예.
4: 대회가 시작될 때 항상 그 규정집 이제 룰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두껍고 잘 돼 있거든요.
3: 예.
4: 이제 그걸 사전에 배포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지연의 이야기가 권고, 그다음에 채팅 정보 유입 금지 이런 조항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측에서도 이 점은 우리가 좀 미비했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초기 대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청자들은 다소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정황이 확인됐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추가 조사하겠다. 그런데 보통 특히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답답해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3: 네.
4: 조사들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다. 그 와중에 이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와중에 방송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던 한국 선수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3: 네.
4: 이분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팬덤 측에서 좀 도를 넘는 악플들이 또 터지면서 아니 너희는 제보한 선수 보호도 하지 않느냐라는 또 비난도 쏟아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반적인 소통의 문제에서 이제 한국 참가자들이 크래프톤에서 베트남 선수들이 방풀을 인정하는 사과문이 올라온다라고 공지를 받았어요.
3: 예.
4: 근데 이게 또 서로 어긋났던 거죠.
3: 예.
4: 실제 올라온 사과문에는 우리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채팅으로 일부 정보를 받았다. 방풀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게 되면서 서로 굉장히 감정이 상해버린 거죠.
3: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4: 예. 그렇게 되면서 이 배틀그라운드의 퍼블리싱 총책임자 보통 이제 한 게임에서 서열을 치면
3: 네.
4: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분이 나와서 아 이거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3: 예.
4: 9월 23일에 그 문제가 됐던 두 선수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고
3: 네.
4: 이후에 모든 공식 대회에 출전 금지를 내립니다.
3: 네.
4: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식 리그, 베트남에도 공식 배틀그라운드 리그
3: 있겠죠.
4: 있는데 예. 이게 그냥 무기한 연기됐어요. 물론 이것 때문이라고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는 또 베트남대로 우리는 또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 대회를 끝내냐.
3: 그럴 수 있죠.
4: 네, 이런 네. 것들이 되면서 한국, 베트남 그리고 이 두 나라를 벗어난 외국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상태가 된 거죠.
3: 네. 해외 유저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4: 이게 그러니까 해외 유저라고 해도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3: 예.
4: 전반적으로는 불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 쪽을 먼저 보시면 부정행위가 확인됐지 않느냐.
3: 네.
4: 근데 조치는 매우 느렸다. 게다가 사과문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사과문 같지도 않다. 그리고 게다가 그 여성 스트리머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이런 공격들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 한국 플레이어들의 베트남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지는 상태가 됐고.
3: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건 공감을 하는데
4: 예.
3: 베트남 유저들은 또 어떤 반응?
4: 베트남 유저들은 초창기에는 아 이건 우리가 좀 잘못했지. 왜냐하면 이제 게이머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스포츠 윤리가 있지요.
3: 그렇죠.
4: 예, 어떻게 남의 방송을 보고 플레이를 하는가.
3: 네.
4: 그런데 크래프톤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조치 끝에서 베트남 선수들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3: 예.
4: 근데 야, 너네가 잘못했다면서. 근데 왜 피해는 베트남 선수들이 받느냐.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규정집에 이거 하지 말라고 조항이 있지도 않았다. 이번 대회는. 근데 결과가 우리 선수의 영구 퇴출이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 크래프톤 반 배틀그라운드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는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형태로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정리하자면 부정행위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네. 영구 제명 같은 경우는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인 네. 거네요.
4: 이건 애초에 너희가 잘못 세팅한 건데.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좀 있고요.
3: 다른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 뭐 여러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도 방풀 피해가 있었어.
3: 예.
4: 얘네도 그런 거 아니야라는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의혹들은 100% 확인되기는 어렵고요.
3: 예.
4: 다만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이참에 확 터져버리는 느낌이 되면서 이제 서로 비난이 오가는 와중에 특히 한국 베트남 관계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매우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배틀그라운드 교민사회에서 베트남 교민사회에서 당분간 배그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게임은 특히 요즘 방송 서비스가 많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상호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 소통 전반이 좀 많이 어그러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네. 주요 대회에서 이벤트이긴 하지만 네. 운영상의 미비로 이게 또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이었는데 식는 건 아니지 걱정도 되는데 네. 실제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반발도 있습니까?
4: 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모양입니다.
3: 예.
4: 그 베트남 선수 둘을 영구 퇴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은 직후에 베트남에서 배틀그라운드로 굉장히 유명한 국민 스트리머 도믹 씨라는 선수가 있어요.
3: 예.
4: 유튜브 구독자가 835만.
3: 어마어마하네요.
4: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가 베트남에서 우리보다는 오히려 좀 인기가 높은 약간 네. 그 정도의 좀 주류 게임인 상태인데요. 이 도믹 씨라는 스트리머가 난 배틀그라운드 삭제할 거고 이번 사태를 보고 앞으로는 이쪽에 일이 와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방송을 동시 시청하던 규모가 31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파가 작진 않았겠죠.
3: 예.
4: 베트남에 유명한 PC방 체인도 있어요. 이제 윈디게임이라는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자신들의 PC방에 한 2,000대에서 배틀그라운드 삭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팀 같은 가장 유명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데 여기에는 리뷰를 달 수가 있거든요. 게임에 대해. 근데 9월 17일에서 23일에 걸치는 동안 이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베트남어로 된 리뷰가 부정적인 리뷰가 한 100배 이상 늘어난

이제 상황을 보이고 그 와중에 베트남 공식 리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리그가 또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뭐 불매운동이라고

0: 여기서는 베트남의 특수성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베트남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어떻게 많이 하는가는 네. 한국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1: 그래요.
0: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주로 플레이를 합니다.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1: PC방.
0: 예, IT붐이 일면서 PC방을 베이스로 성장하다 보니까 유선 인터넷 인프라가 굉장히 강해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게임들은 PC에서 온라인 네트워크로 플레이를 한다가 대중적인데
1: 예.
0: 우리보다 뒤늦게 경제 발전이 시작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유선 인프라가 깔리는 시기보다 그 다음 시대인 모바일 기지국이 깔리는 시대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1: 네.
0: 인터넷과 게임의 기초가 모바일에 많이 집중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도 베트남에서 실제로 많이 플레이하는 건 다 모바일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번 불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시피 이제 PC
1: 네.
0: 버전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배틀그라운드에서 모바일은 현재 베트남에서 공식 서비스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1: 예.
0: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식 운영 업체가 없고
1: 예.
0: 스팀이라는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이게 약간 회색지대인 거예요.
1: 네.
0: 베트남에서는 어쨌든 게임 서비스다 보니 운영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스팀 같은 경우에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 온라인 스토어다 보니까 뭐 굳이 막아야 할까로 뒀고 그렇다고 합법 서비스는 아닌데 사람들은 스팀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구매하고 사서 했겠죠.
1: 네.
0: 다만 이런저런 사태가 커지다 보니 이제 베트남에서 스팀을 막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불매는 아닌데
1: 네.
0: 조금 게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크게 이용자가 준 것은 아닌 게 모바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라는 점이 조금 베트남의 특수성인 거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매출이 타격이 있다. 막 이용자가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 모바일로 하든 PC로 하든 배틀그라운드라는 IP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틀어지고 게임 서비스와 관계가 틀어졌다는 게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1: 네. 베트남은 배틀그라운드 전체 시장에서 얼마나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0: 이게 뭐 크다 작다를 탁 떨어뜨려 말하기 어렵긴 하지만
1: 예.
0: 일단 아주 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크래프톤 전체 매출에서 베트남 매출이 얼마냐라고 하면
1: 네.
0: 보통 퍼센트로 한 자릿수 정도를
1: 예,
0: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사실 크래프톤 매출은 거의 70% 이상이 아시아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중에서 베트남은 그렇게 매출이 크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1: 네.
0: 우리가 이제 선행지수를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1: 예.
0: 그러니까 이용자 수 같은 시장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또 작지는 않은 게 작년에 있었던 이제 PGC라는 배틀그라운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1: 예.
0: 이게 2025년 대회에서 전 세계로 이제 성출이 되는 대회인데 베트남어 중계가 전체 시청 시간의 43%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실제로 하는 이용자 수는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1: 예.
0: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언어별로 하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가 1위고
1: 그렇죠.
0: 중국어가 2위고 이렇게 나오는데 베트남어가 언어별로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용자 조사를 해보면 이 시청자들의 평균 중위 연령이 한 32세 정도에 걸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층이라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서비스로 돌아가는 게임들이 시장을 이용자 수로만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 플레이어보다도
1: 네.
0: 이 라이브 서비스로 방송이 나가는 경우에 시청자 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1: 네.
0: 일종의 e스포츠라고 불리는 스포츠 IP로서는 굉장히 큰 관중석이 되는 게 베트남 시장이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단기적으로 게임 서비스 자체의 매출에서는 뭐 크게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e스포츠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관중수지 않습니까?
1: 네.
0: 이 관중수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앞으로 잠재적으로 계속 들어올 계상될 손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베트남 외에 배그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시장은 어디입니까?
0: 아까 아시아 매출이 70%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예.
0: 뭐 인구수로 따지면 정확히 나오죠.
1: 중국이군요.
0: 네, 중국과 인도인데
1: 인도.
0: 이게 아주 또 재밌는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배틀그라운드라는 IP 자체가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1: 예.
0: 중국은 아마 뭐 콘텐츠 산업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호라는 제도가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중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판호를 받는 과정이 또 게임사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배틀그라운드도 정식 판호를 받기보다는 비슷한 게임이 이미 출시가 된 게 있는데 그거를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로 인정을 하고
1: 예.
0: 거기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서 현재 중국의 서비스

0: 서비스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네. 그래서 게임 자체 매출보단 라이선스 매출로 보는 게 맞고 순수하게 게임 서비스 매출로만 치면 인도가 압도적입니다.
1: 예.
0: 인도에서는 크래프톤의 지금 매출 중에 한 10%를 인도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사업 본부는 그래서 인도로 가 있죠. 그 사업 총괄님이 인도에 가셔서 거기 사업을 다 총괄을 하시고 직접 현지랑 계속 컨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정도로 사실 인도가 메인. 그다음에 중국이 라이선스로 또 많은 숫자를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는 동남아시아 전반의 네. 매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인도 시장에서 배구가 잘 나가는 이유는 뭐로 평가하세요?
0: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많다가
1: 인구가 많아서
0: 일 것 같고 그보다 이제 재밌는 건 배틀그라운드를 유지하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인도에 공을 많이 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개발도상국의 게임 서비스라는 게 아무래도 선진국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잠재적 성장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에서 처음 겪었던 사업적 어려움이 예전에 중국인도 국경 분쟁
1: 네.
0: 그래서 중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인도에서 서비스하던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를 빼라. 근데 왜 뺐느냐? 당시에 그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는 서버가
1: 예.
0: 많이들 아시는 텐센트라는 중국 회사였습니다.
1: 예.
0: 우리 중국 서비스 안 쓴다. 그랬더니 바로 한국에서 사업 담당자가 날아가서 텐센트를 빼고 예. 직접 서비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인도 현지 법인 세팅하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인터넷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예.
0: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스펙이 되는 스마트폰이랑 또 제휴를 하기도 하고 또 별도 요금제를 각 기기와 게임에 맞춰서 제공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현지화를 거쳤고 그래서 아예 서비스되는 게임 이름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예요. 그래서 BGMI라고 불리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2020년대 이후 인도에서 정말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기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좋고요. 지금은 몇 번 또 위기도 있었지만 네. 예전에 그 인도 모디 총리는 크래프톤 장병구 의장하고 따로 이제 한 향후 3, 4년간 뭐 얼마씩의 투자 계약을 하겠다라는 국가 대 기업의 협약이 있기도 했고 이런 결과 통해서 지금까지 배틀그라운드는 인도에서 누적 다운로드가 한 2억 6천만 건 정도가 됐고
1: 역시 그 건수가 다르네요. 네. 2억 6천만 건.
0: 제가 약간 정성적인 지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정말 재밌게 본 게 크래프톤이 인도 텔레비전에 방송을 합니다. 광고를 네. 하는데 뭐냐면 배틀그라운드를 너무 하지 마라.
1: 왜요?
0: 그러니까 현실에서 좀 살아라.
1: 아, 그 정도로?
0: 예, 이게 1위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스웩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야 정말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국민 게임이 된 거죠.
1: 예.
0: 다만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잘 됐는데 베트남은 왜 이런 이슈가 터지는가를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들 인도처럼 정식 현지 법인에서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레이존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좋아하고 게이머는 좋아하는데 아직 제도나 서비스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는 사실 시작부터 좀 리스크이긴 했다.
1: 네.
0: 이런 점은 생각해봐야겠죠.
1: 저도 배그 간간히 하는 사람인데요.
0: 네.
1: 그런데 유달리 아시아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0: 네.
1: 왜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 배그의 뭐랄까요? 인기도가 그렇게 우리 네. 기대만큼은 못할까요?
0: 처음에 배틀그라운드는 서구에서 나온 게임의 모드라고 해요.
1: 예.
0: 그러니까 게임의 데이터들을 이제 조금 뜯어고쳐서 다른 게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고
1: 네.
0: 그때만 해도 배틀로얄 앞서 말씀드린 이게 그 90년대 일본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1: 그렇죠.
0: 분들 있을 텐데
1: 섬에 갇힌 학생들 이렇게 네. 싸우는 예.
0: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그 전까지 이런 개념이 없었다 보니까 뭐 서구 동아시아 할 것 없이 다 인기가 좋았는데 배틀그라운드 성공한 뒤에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1: 네.
0: 서구에서는 원래는 그냥 총싸움 게임이었는데 배틀로얄 모드를 도입을 합니다. 똑같이 서바이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밌게도 아시아 쪽에선 배틀그라운드가 1위가 되고 서구 쪽에서는 포트나이트가 1위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1: 예.
0: 뭐 게임 텍스트적인 측면에서는 포트나이트는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1: 네.
0: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1: 네.
0: 이렇게 막 점프도 이중으로 뛰고 이렇게 캐릭터도 동글동글한데 배틀그라운드는 보시면
1: 현실적이죠.
0: 네. 그냥 군사훈련을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1: 예.
0: 이제 텍스트 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시고
1: 예.
0: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인프라가 좀 다르다라는 건 있죠.
1: 예.
0: 아무래도 서구에서는 좀 게임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콘솔.
1: 아, 콜 오브 듀티 하는군요.
0: 네, 네. 콘솔, PC, 소위 말해 공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게임이 정통이지라는 인식이 좀 있고 그런 유형을 따라간 게 어떻게 보면 포트나이트인데 배틀그라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권에서는 모바일로 엄청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개발도상국이 많은 이제 아시아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PC의 스펙이 고사양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돌리기 어려운 그렇죠. 점도 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크래프톤은 2020년대 초반에 약간 배그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네. 그래픽을 낮춰서 동남아시아를 겨냥해서 출시한 적도 있었어요. 네. 꽤 성공적이었는데 결국은 이 서비스는 종료했습니다. 왜냐? 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중심으로 넘어온 배틀그라운드는 아무래도 아시아 전반에서 인기가 높고 서구는 콘솔 PC 전통을 계속 타고 가는 포트나이트 쪽으로 갈렸다라고 보는 게 이제 동서의 차이를 구분하는 좋은 지표 같습니다.
1: 아, 이 기기 매체의 차이가 또 컸었군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 해외에서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물론 이번에는 뭐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 게임업계는 위기다. 이 얘기는 왜 계속 나오는 겁니까?
0: 아, 뭐 게임업계의 위기다라는 얘기는 저는 한
1: 90년도 넘었던 뭐
0: 위기가 아닌 적이 없긴 했어요. 예. 예를 들어 오늘 얘기 나온 크래프톤은 위기인가를 생각해보면 뭐 네. 베트남 사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 집계 나온 거 보니까 2조 6천억 원.
1: 아, 어마어마하네요.
0: 예, 영업이익이 9,700억 정도라고 해서 정말 위기인가? 예. 다만 이제 이 얘기는 있죠. 게임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오늘 얘기한 크래프톤 같은 회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여러분 그 휴대폰으로 왜 버튼 세 개 맞춰서 하시는 예, 예. 그런 거 계속 만들어내는 캐주얼 게임 만드는 작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산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하는 존재를 한다. 그런 것들이 게임 산업의 위기라고 하면 위기일 텐데
1: 네.
0: 다만 지금 나오는 위기론은 기존에 그냥 장사가 안 돼요 위기론하고는 저는 조금 다른 궤가 있다고 보는 게
1: 예.
0: 게임이라는 문화 자체가 예전보다 줄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1: 그것도 뭐 저출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0: 아무래도 뭐 기본 인구가 주니까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안 하기 시작했다라는
1: 그렇네요.
0: 점입니다.
1: 예. 예. 자, 시간 관계상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게임업 이것도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외화도 벌고 중요한 뭐 산업의 터전 중에 하나인데 네. 앞으로 이 산업이 계속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어떤 데 관심을 많이 둬야 될까요?
0: 아무래도 뭐 이번에 베트남 사태 또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적 특수성이 이 PC와 온라인 그 유선 온라인을 기반으로 워낙 게임 시장이 성장을 하다 보니 예. 우리가 만드는 게임은 대체로 PC 온라인 게임에 많이 집중돼 있고 모바일 시대 이후에도 어떻게 가냐면 모바일에서 요즘 여러분 많이 하시는 가장 매출 많은 게임들도 결국은 MMORPG라고 부르는 성장 위주의 게임들이 예. 한국 시장에 되게 고착화돼 있고 그 특수성에 맞춰서 산업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해외에 나가려면 잘 안 먹힙니다. 그 한국 게임사들도 이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는 좀 다른 해외에서 먹히는 게임들을 트라이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5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 막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건 저는 결국 우리가 아니라 네.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의 게임과 문화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일까 그 다양성에 네.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잘 뭐 우리가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게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 제네레이션의 이경혁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강.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0: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11시 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취임 100일 계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회가 곧 있을 테니 빠르게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중수청 상황에 대해서 70% 정도 인원이 채워져 있는 상태고 시스템 등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밤 8시 10분쯤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역 인근에 있는 26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70명이 대피했고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 있는 고깃집 화로 연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해달라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많아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사기간을 한 달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차남 특혜 편입 등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일 정상회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시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총리 관저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 등과 면담하면서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일 정상회담 주선을 요청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런 요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납북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취임 이후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절기 할로이자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북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9도 등 전국이 6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3에서 26도입니다. 11시 뉴스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뒤통수가 납작하다는 말에서 납작하다는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동사도 있는데요. 동사 납작하다는 몸을 바닥에 바짝 대고 냉큼 엎드리다라는 뜻으로 그는 몸을 납작하더니 땅에 엎드렸다처럼 쓰입니다. 뜻이 더 있습니다. 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냉큼 벌렸다가 닫다라는 뜻으로 그 개는 고기를 받아먹으려고 입을 납작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1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이 노래의 작곡가는 이 곡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곡에는 신의 개입이 있었다고요. 20분도 채 되지 않아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가사를 다 완성했는데 이건 오직 감정이 자신을 이끌어낸 마법 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곡이 가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코니 프랜시스에게 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에비센즈라는 가수가 발표했는데 이 곡이 나오자마자 레코드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유통이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1968년에 메릴리 러쉬 버전이 빌보드 차트에서 7위를 하고 81년 주스 뉴튼 버전이 4위를 하면서 그제야 우리에게 사랑받게 된 음악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듀스 뉴튼 Angel of the Morning이었습니다. 이종윤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이 곡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다가 생각한 건데요. 그러고 보면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전해지기까지 꽤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일단 작사 작곡가가 곡을 만들어야 되고 적당한 가수를 찾아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레코딩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고 음반을 내서 발매를 하고 유통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건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당한 가수를 찾지를 못해서 꽤 오랜 시간 이 좋은 음악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다가 68년의 메릴 러쉬 버전 아니면 지금 들으신 81년 듀스 뉴튼 버전으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들리는 명곡이 됐죠. 어쩌면 이제 이 곡을 쓴 사람이 코니 프랜시스한테 거절을 당했을 때 아, 이 노래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에비센스 그 원곡 버전이 나왔을 때도 뭔가

0: 이 레코드사 문제로 홍보가 되지 않았을 때 아, 이게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곡을 불러줄 사람을 찾았다는 거, 끝끝내 이 곡이 가진 그 아름다움을 본인 스스로가 믿었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음악을 지금 우리에게 들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골든디스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꽉 채우고 있습니다만 왜 내 사연은 안 나오지? 왜 내 신청곡은 안 나오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시간만 무한정하다면 정말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해서 가끔은 좀 빼놓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 바람에 또 못 들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날 때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든디스크의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6: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7: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어디?
7: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하나은행?
7: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8: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마멀레이드 Reflections of My Life였습니다. 4669님이요. 제가 울산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갔던 2003년. 그 전부터 꼭 알고 싶었던 팝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몰랐는데 그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그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선곡표 통해서 그 노래가 마멀레이드 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청합니다. Reflections of my life 하셨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그냥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노래 제목이나 가수 알게 되면 진짜 반갑죠. 아, 이 노래가 바로 이 가수의 이 노래였구나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생각날 때 다시 찾아 듣기도 좀 편해지고 그 순간이 이제 딱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아, 이 노래가 이거였구나 하는 그 순간. 아마 Reflections of My Life는 그 2003년 이후로 영원히 4669님의 나의 노래 중에 한 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우리가 그냥 요즘 듣는 플레이리스트도 분명히 있는데 뭐 내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좋아했던 노래나 아니면 아주 중요하게 진짜 우연이나 운명처럼 이렇게 다가온 음악들은 그냥 내 인생의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남게 되죠. 저도 그런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나 가만히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마멀레이드 Reflections of My Life였습니다. 2198님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신청합니다. 가사는 마음이 아프지만 멜로디와 마이클 볼튼의 보이스는 이 가을에 듣기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가을엔 좀 이런 감성이죠. 짙고 허스키한 목소리에 진한 발라드에 심지어 가사도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안 아프면 안 돼요. 예, 가을에는 좀 가사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런 조건에 딱 들어맞는 음악이죠. 마이클 볼튼,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그리고 이 노래에 이어서 7917님이 네이선 이스트의 I can let go now.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사니스트는 베이시스트고요. 여기에서 노래를 한 가수는 사라바렐스입니다. 피처링 사라바렐스의 목소리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0: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5년에 데뷔한 미국의 락밴드 하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마라쿠다나 얼론 같은 노래로 유명하잖아요. 1975년에 첫 앨범 내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이때 활동한 첫 싱글은 How Deep It Goes라는 곡이었어요. 멤버 중에서 리드 보컬인 앤 윌슨이 만든 발라드 곡이었는데 사실 이 노래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임팩트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속곡이었던 Magic Man이 빌보드 차트 9위를 하고요. 이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바라쿠다나 얼론, These Dreams 같은 히트곡들로 80년대를 수놓았었죠. 그런 하트는 2016년까지 16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최근 앨범이 나온 게 10년 전이네요. 이때 이 16집에서 활동한 노래가 Beautiful Broken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하트의 에너지와 파워가 아주 여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데

있는데요. 또 여기에는 메탈리카의 제임스 해필드가 피처링이자 또 공동 작곡으로도 참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80년대 락 팬들에게는 뭐 전설들의 만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대를 끌어올렸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트의 데뷔곡 1975년 작품 How Deep It Goes. 그리고 하트의 가장 최근 싱글 2016년에 나왔습니다. Heart featuring James Hetfield, Beautiful Broken.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하트의 데뷔곡 How Deep It Goes 그리고 2016년에 나왔었던 가장 최근 싱글 하트 피처링 제임스 해필드 Beautiful Broken이었습니다. 최보람님 명예퇴직에 암 발견에 재취업을 했지만 병 때문에 계약 종료에 이제는 다시 항암 치료까지 준비해야 하네요. 그래도 이겨보렵니다. Nothing's gonna stop us now 부탁드려봅니다. 병을 처음 발견한 즈음에 여기서 신청한 곡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깜짝 놀라고 힘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항상 왜 나쁜 일들은 참 겹쳐서 오죠.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일? 그냥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변화. 네, 명예퇴직도 그렇고 병을 발견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재취업을 했는데도 뭐 이 병의 문제로 계약이 끝난 것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게 나쁜 일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변화들이 이렇게 밀어닥칠 때 이거를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병을 좀 일찍 발견하지 못했으면 더 위험했을 게 맞고요. 그래서 재취업을 하셔서 안 그래도 쉬어줘야 되는 몸인데 너무 일에 매달리셨다면 더 악화가 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빨리 발견해서 빠르게 내 몸부터 돌보라는 그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항암치료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해지면 일이라는 것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람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겨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을 다 회복하시고 나셔서 뭔가 또 다른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라는 정말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그런 사연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그냥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별로 걱정 안 할 거예요. 보람님이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네. 신청해 주신 노래 보람님의 지금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스타쉽 Nothing's gonna stop us now. 저 역시 우리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람님을 응원하겠습니다.

0: 다시 Nothing's Gonna Stop Us Now에 이어서 영화 Streets of Fire OST였죠. Dan Hartman, I Can Dream About You. 4805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영욱님, NSYNC의 I Want You Back 신청합니다. 쇼츠 파바바방 넘기다가 갑자기 귀에 꽂혀서요 하셨는데요. 쇼츠에 자주 사용되는 음악들이 있고 최근에 이 I Want You Back 챌린지가 또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쇼츠에 사용되는 짧은 부분 말고 원곡으로 들으니까 더 좋지 않나요? NSYNC, I Want You Back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10월 7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석기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패티 스미스, Don Henley. Sometimes love just ain't enough.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세.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치기 나가야겠소 여보.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순간에 나락이다. 그는 그때 나락을 감지했다처럼 요즘 나락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한자로 어찌 나 떨어질 락을 쓰는 나락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의 세계에 난 중생이나 그런 중생의 세계를 뜻해 지옥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뜻이 확대되어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방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병역 등의 폐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4: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모두 궤도에 안착시키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속에 비용 절감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3: 대법관 제청 사퇴와 관련한 조시대 대법원장의 위헌 작심 발언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공방이 이틀째 계속됐고 업무 추진비 고가 식사 논란 해명에 대해선 궁색했다는 내부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4: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습했습니다. 수도 리야드 공항과 남부 아부아 공항이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지는 등 4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10월 8일 목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3: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앞으로는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방부나 문체부 같은 정부 관련 부처들 뿐 아니라 여야 모두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손한일 기자입니다.
5: 취임 2주 만에 첫 국정감사에 나선 강신철 국방부 장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을 둘러싼 병역 특례 논란에 유감부터 표했습니다.
6: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5: 병역 특례 존폐 여부에 대한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6: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장에서도 강경 발언이 쏟아졌는데 문체부 장관은 대표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 참

0: 철없는
1: 네. 네,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네.
2: 이어 제도의 축소와 폐기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더 공정하게 또 더 엄정하게라는 것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그 공감된 공론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2: 병력 부족을 염려해온 군 당국과 체육예술계 입장을 고려해 존치를 주장해온 문체부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좁혀진 모습입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특례 대상과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네. 또 프로의 경우에는 뭐 제한하자라든가 예. 종목의 경우를 제한하자라든가 예. 다양한 여러 가지 입법을 이미 내셨더라고요.
2: 야당도 이 문제만큼은 정부 여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4: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왔는데 아예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버리세요. 전체 다. 다 없애버리고.
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특례 대상인 인원까지 검증하자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률적 특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무부처들은 물론 입법권을 쥔 정치권까지 동참하고 나서면서 병역 특례제도 개선은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5: 53년 전 만들어진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는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30 세대들에겐 이미 오래 전부터 큰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경기에 1분도 뛰지 않은 선수까지 팀이 메달만 따면 군 복무를 면제받는 일이 반복됐고 그 혜택은 주로 상대의 경기력이 비교적 약한 아시안게임에서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자입니다.
6: 발단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대표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7: 네, 무거워요?
8: 군대 안 갑니다.
6: 하지만 병역 특례와 관련한 공정성 시비는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닙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됐던 한 축구 선수는 4분만 뛰고도 동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병역 특례를 받았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로 출전한 투수는 공 하나 던지지 않고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체육 분야와 관련한 병역 특례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주어집니다. 대표로 선발돼 메달만 따면 기여도와 상관없는 무임승차도 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앞두고 있는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분노 어린 비판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올림픽과 비교해 경쟁이 현격히 약한 아시안게임 우승자에게까지 특혜를 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팀 선수가 주축인 일본을 상대로 그마저 졸전 끝에 우승한 야구 대표팀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실제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인 137명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122명,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8배였습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였던 1973년 국위 선양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했던 날뛰 낡은 제도를 이제는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정상급 성과를 내는 분야도 많아졌고 세계적인 K-POP 스타 BTS가 군복무를 마친 현실을 감안하면 국위 선양의 의미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 점진적인 특례 축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5: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위성들은 동시에 궤도에 안착했고 지상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9: 엔진 저하.
10: 거대한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출발한 누리호. 누리호의 비행을 보기 위해 모인 관람객들도 환호했습니다.
11: 재밌고 신기하고 좀 멋졌어요.
10: 누리호는 어제 낮 12시 25분 처음으로 계획된 시각에 날아올랐고 이륙 후 121초쯤부터 1단과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3단 점화까지 진행한 뒤 745초, 12분 25초 만에 목표 고도인 575km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첫 발사 실패 이후 4번 연속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이번 발사까지

0: 정상적으로 마치면서 누리호의 발사 성공률은 80%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인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도 정상적으로 분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성 여러 개를 동시에 우주로 내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여러 개의 위성을 한 번의 발사로 정밀하게 궤도에 배치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는 국내외 지상국들과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만 부탑재 위성으로 실린 큐브 위성 10기 가운데 9기는 정상적으로 분리됐지만 제주 해양 쓰레기 감시 임무를 맡았던 1기는 사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2: 하지만 이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한 번 발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3: 누리호는 이번 5차 발사에서 여러 대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수송 수단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다음 과제는 더 많은 위성을 더 자주 우주로 보내는 겁니다. 일단 내년과 2028년 6차와 7차 발사에서 각각 위성 5기와 큐브 위성을 우주로 올리고 이후 연간 2, 3회까지 발사 횟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1: 누리호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민간 주도의 상업 발사 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3: 누리호는 애초에 다목적 대형 위성 수송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작은 위성 여러 대를 수송하는 최근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위성이 탑재되는 3단을 변경해야 합니다.
4: 그게 햄메이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공간을 조금 더 키우고 그러면은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고.
3: 가장 중요한 숙제는 일회용 발사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정부는 2030년대를 목표로 약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80톤급 메탄 엔진을 기반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처럼 1단을 회수해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면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발사체로 2032년 달 착륙선까지 보낸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상단 엔진 재점화 기술, 즉 누리호의 엔진을 껐다 다시 켜는 기술의 적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서로 다른 궤도에 여러 개의 위성을 올릴 수 있어 고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뢰성과 비용 경쟁력을 가진 발사 서비스로의 도약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달린 셈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8년 재사용 기술 시연체를 발사해 500m 고도까지 비행한 뒤 착륙하는 기술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5: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패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공식 외교 서한을 보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에 대마르슈를 보냈는데 이는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타국에 전달하는 공식 외교 입장이나 항의, 요구 문서입니다. 이 대마르슈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보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경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매도세가 다시 고개를 들으면서 주요 국채 금리가 장중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오전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약 0.08%포인트 상승한 5.362%로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8.3bp 상승한 5.731%로 200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친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예멘 정부군의 영토 탈환전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의 거센 반격에 직면했습니다. 사우디 민간 항공청은 성명을 통해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아부아 국제공항이 현지 시간 6일과 7일 각각 공격을 받아 모두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아부아 공항 피격으로 숨진 모로코와 알제리 국적 여성 각 한 명과 킹 칼리드 공항 피격으로 숨진 수단 국적 거주자 한 명입니다. 프랑스 당국이 15세 학생 시위자 중상 이후 경찰의 섬광탄 등 군중 해산, 진압용 수류탄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7일 RTL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일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고등학생 시위에서 섬광탄 사용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일 15세 남학생이 랑스에서 시위 도중 한 손을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이자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3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0: 오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길어서 단풍도 늦어지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요. 다행히 찬바람이 남아하면서 전국의 산들도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지각 단풍은 없을 전망인데요. 다음 주만 지나면 강원도 단풍이 절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20일, 경기도 용문산은 23일, 충북 속리산은 28일에 단풍이 가장 예쁘게 물들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지리산은 27일, 남쪽 내장산과 제주 한라산은 11월 첫째 주 주말에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구경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단풍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참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충분히 만끽하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10월 8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2도고요. 부산 16도, 대구 10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강릉은 14도, 제주 16도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10월 8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법원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강남 오마카세 등 초고가 식사와 200만 원에 달하는 와인 구입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해명치고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일선 현장에서는 운영비가 없어서 믹스커피도 모자라고 회식도 제대로 못한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여당에서도 일국의 대법원장 해명치고는 너무 궁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일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타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CCTV를 분석 추적한 결과 피의자를 특정했고 어제 오후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게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충남 계룡시에서 중학교 시절 앙금이 남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어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군에게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는데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는데요. 중학교 시절 B교사가 본인만 유독 지적하고 혼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고 이에 흉기를 챙겨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했던 초등학생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어제 초등학교 5학년 A양에 대해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A양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 이수를 결정했는데요. 전학은 초등학생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로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A양은 지난달 1일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60대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A양의 부모는 경찰과 청주시청에 담임과 교감

0: 등 교원 3명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 및 신고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주목이 되네요.
1: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 삼성전자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0: 네.
1: 2분기의 영업이익이 8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네.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 기준 세 자릿수 1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의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06조 9천억 원 네. 정도여서 매출 200조 그리고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100조 원이라는 수치는 지난해 전체 연간 이익이 한 4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거의 네. 두 배를 웃도는 네. 연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두 배를 넘는 수치를 석 달 만에 달성했다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단연 주역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투자 확대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제 HBM4였습니다.
0: 네.
1: 엔비디아 물량이 없었는데 3분기부터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형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이 이번 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0: 네.
1: 아마 메모리 사업 부분의 마진 영업이익률은 무려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800원 이윤 남긴다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물론 마이크론은 마진이 87%였습니다.
0: 조금 더 높네요.
1: 맞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원화가 강세입니다.
0: 예.
1: 여기다가 완제품, 스마트폰, 가전은 오히려 값비싼 이제 반도체를 써야 되다 보니
0: 네.
1: 오히려 적자. 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전망치가 좀 낮아졌어요. 당초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13조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0: 네.
1: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106조 안팎으로 낮아졌는데요. 달러로 번 이익을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0: 네.
1: 여기다가 스마트폰 가전 부분의 원가 부담이 좀 커졌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단순히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느냐 돌파하느냐가 보다는
0: 네.
1: 이런 기록적인 영업이익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냐에 쏠리고 있는데요.
0: 네.
1: 4분기 이후에 HBM4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여기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전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한 370조 원대라면
0: 네.
1: 내년에는 500조 원을 넘어서 일부 증권사는 6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장기 고객, 장기 전략적 고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환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입니다.
0: 네. 네. 뭐 몇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전망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실적 발표를 계기로 좀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주가 전망 어떻습니까?
1: 예, 개인들이 30층,
0: 네.
1: 30만 원 이상.
0: 네.
1: 38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0: 네.
1: 너무 고점에 물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0: 네.
1: 삼성전자는 연초에 네. 11만 9,9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0: 근데 지금 현재는 26만 9천 원
1: 맞습니다.
0: 정도군요.
1: 어제 이제 종가가 26만 9천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0: 네.
1: 연초 대비는 124% 올랐지만
0: 네.
1: 그러나 연중 최고 가격 38만 원과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30% 가까이 지금 낮은 상황이죠.
0: 체감하기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1: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이 왜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내다 팔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분율이 연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52%를 웃돌았는데 네. 지금은 46%까지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30층 이상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야, 주가 조금만 오르면 판다. 본전 되면 주가 팔겠다. 예. 주식 팔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왜냐? 그동안 반도체 물린 분들 반도체 직접 투자하기 힘드니까 예. 반도체 종목 ETF 예. ETF를 많이 사왔는데 이 ETF가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이게 아마 리밸런싱에 들어가는데요. 한 19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ETF 7종의 리밸런싱에 따른 기계적 매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다 또 그동안 주가를 맞춰왔던 삼성전자의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5조 원 가까이 4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삼성전자만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단기적으로 실적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재료 소진과 수급 부담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이 흔들린 건 아니다. 네, 네.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HBM4 매출이 확대라는 동력은 여전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네. 앞으로 더 늘어나는 HBM4의 매출 증가 속도와 내년 메모리 가격 상승세 지속 여부가 오히려 주가 반등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실적 발표가 아주 좋았는데 주가 왜 이렇지 이렇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ETF 리밸런싱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1: 맞습니다. 반도체 ETF는 이제 한 개 종목이 아니라 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네. 여러 가지 종목을 함께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주가 변동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비중이 한 개에 달하다 보니 기계적으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요 반도체 ETF 7종의 총 운용 자산만 1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중을 조정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비중이 상한선에 다가섰기 때문에 이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매도하고요. 예. 반대로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은 SK하이닉스, SK스퀘어, 한미반도체와 같은 다른 종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설명입니다.
0: 그렇군요.
1: 다만 이게 기업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다라는 점인데요. 네. 지수 규칙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요인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이제 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장 마감 무렵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삼성전자의 펀더멘털과는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직원들은 내년 초에 이제 7억 5천만 원의 특별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초반인데 예. 메모리 부분 직원들 평균 7억 5천만 원의 특별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연봉의 9배에서 10배 가깝습니다.
0: 예.
1: 삼성전자 이제 DS 부분이 반도체 특별 성과급 세부안을 공개했는데요. 지급 시기는 주주총회 이후인 내년 3월 말, 4월 초가 유력한데요.
0: 네.
1: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DS 부분 기존 이제 OPI 초과익 성과급에다가 특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죠. 올해 재원은 영업이익의 10.5%입니다. 그런데
0: 예.
1: 앞서서 제가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 노조 추산 370조를 네. 감안하게 되면 연봉 8천만 원 초반 메모리 사업 직원의 경우에는 세전입니다. 약 7억 5천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0: 예.
1: 공통조직이 약 5억 3천만 원. 그리고 적자 부분이 시스템 부분, 파운드리 예. 부분도 약 2억 4천만 원대.
0: 적자가 네. 났음에도 불구하고.
1: 추산이 되는데요.
0: 예.
1: 물론 올해 실제 지급액은 최종 영업이익과 사업 부별 지급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0: 네.
1: 특히나 최고 구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치게 되면 49.5% 세금을 내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원천징수한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지급액은 좀 낮아질 수 있고
0: 예.
1: 이게 또 전액 현금이 아닙니다.
0: 예.
1: 세금 보험료 떼야 되고요. 그리고 자사주로 지급합니다. 네. 일부는. 그래서 3년 나눠서 매도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성과를 감안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들 부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러운 게 국내 기업만이 아니라 네. 마이크론 대만 노조도 네. 우리도 삼성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달라라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연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맞습니다. 미증시는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연일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다우제스하고 다우지수 제외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왔는데
1: 예.
0: 어제 코스피 2%가량 떨어지면서 6,800선 간신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수급입니다.
1: 예.
0: 미국 증시는 AI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의 주식형 펀드로만 약 2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가까이 유입이 됐습니다.
1: 네.
0: 반대로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9월과 10월 초 지금 외국인 코스피에서 한 21조 원 순매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17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1: 네.
0: 지수 비중이 큰 두 종목을 계속해서 이제 짓누르다 보니 코스피 7,000선 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7,000선 박스권 탈출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사느냐가 관건인데요.
1: 네.
0: 그런 점에서 3분기 실적과 아파 업황 전망이 외국인 수급을 돌려놓을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5: 네,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네. 1심은 이걸 정치자금 기부라고 보고 네. 징역 2년에 1,396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를 가르게 된 핵심이 결국에는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5: 네. 그러니까 그냥 이익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네.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뭐 여론 동향, 정치적 조언, 정치인 소개 같은 전반적인 조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이런 정치적인 조언을 위한

0: 수단이나 근거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건데요.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네. 이게 재산상 이익이 돼야 되는데 예. 정치적인 도움이나 조언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또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해주기로 사전에 의뢰받거나 협의했다라는 실질적인 증거도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1: 네.
0: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결과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이게 이들만이 아니라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다른 정치인에게도 제공이 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1심에서는 왜 유죄를 받던 건지를 다시 좀 짚어볼까요?
0: 네. 그러니까 1심과 판단이 완전히 바뀐 건데 1심 때는 왜 판단이 있었느냐.
1: 예.
0: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 등을 근거로 양측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라고 보았고
1: 네.
0: 명태균 씨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지 기반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1: 네.
0: 하지만 2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뢰나 협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1: 예.
0: 이건 판결이 나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범죄가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지금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 네.
0: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
1: 네.
0: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상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관심인 건데요. 네, 역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라는 점에서 비슷한데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1: 예.
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입니다.
1: 네. 어떻게 또 영향을 줄지 어떨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가수 박진영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습니다.
0: 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글로벌 K-POP 축제 페노메논을 둘러싼 의혹과 정부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질문받았습니다.
1: 네.
0: 이게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아래 추진 중인 글로벌 페스티벌인 건데요.
1: 네.
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 페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이 JYP 엔터테인먼트에 귀속이 되는지 상표권 관련 계약서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고 박 위원장은 좀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당시 스트레이키즈 공연장에서 박 위원장이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일을 거론을 하면서
1: 네.
0: 국민이 박진영은 저쪽에 섰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1: 예.
0: 그러자 박 위원장이 잠시 얼굴을 감싸는 장면이 카메라에 많이 잡혔는데요.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이 정권과 민주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 적도 1초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맡은 일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1: 네.
0: 정치적인 편향 때문에 위원장직을 맡은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0: 또 김승수 의원은 내년 말에 열리는 이 페노메논이 전두환 정권 당시에 이제 대규모 문화행사였죠. 국풍 8일에 빗대면서 2028년 총선을 앞둔 관제 행사 아니냐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다음 총선이 언제인지 인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네.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네. 그리고 배현진 의원 그 관련 질의가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뭐 4개 기획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 특혜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박진영 위원장은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는데 가서 읍소를 한 상황이었다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따로 하는 게 오히려 상업적 이득만 생각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공익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진행을 한 거다 오히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내어 놓았습니다.
1: 네, 그 점도 좀 눈에 띄었었고요. 영화 암살자들 놓고도 문체위 여야가 또 충돌을 했습니다.
0: 네, 이 문제가 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제작 경위와 역사 왜곡 논란을 따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감장이 사상을 검열하거나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증인 채택에 반대했고 이재정 문체위원장도 영화 내용을 검증하겠다며 창작자를 국회로 부르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자리에 있던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두고 권양숙 여사나 측근이 개입한 타살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도 수용할 것이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민주당 노성면 의원은 보수 진영이 독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뭐 그런 이 병역 특례 문제 이제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병역 특례 문제는 한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
0: 네, 여야가 좀 의견 일치를 보면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 국기 종목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모두 병역 혜택이 단순한 병역 해결 티켓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최근에 논란 지적을 했고요.
1: 네.
0: 최희영 장관도 병역 특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행안위 국감장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여성 수험생의 풀 메이크업과 하이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네요.
0: 네, 최동석 혁신처장이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정장과 정장 구두 착용을 지양하도록 밝혔다가
1: 네.
0: 이게 오히려 또 다른 식으로 의상을 좀 강제하는 거 아니냐 부담스럽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1: 네네.
0: 국감장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최혁신 처장이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오는데
1: 네.
0: 시험장이 카펫이나 소음 방지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만큼 평상복을 입고 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리에 있던
1: 네.
0: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하이힐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발상은 상식을 초월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1: 예.
0: 정춘생 혁신당 의원도 여성의 풀 메이크업 여부가 공무원 역량평가와 무슨 관계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1: 예.
0: 최 처장은 오전 중에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강변을 하면서 고수를 했지만 오후에는 본인의 답변이 잘못됐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면서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1: 네, 이런 해프닝도 있었군요. 그리고 선관위 국감 때는 이제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투표줄 노출 논란 이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0: 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5월 대통령이 사전투표 중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들고 잠깐 밖으로 나온 일을 두고 투표지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기존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 네.
0: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거 대통령이라고 봐준 건 아니냐 이렇게 물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요. 관련 영상 세종류를 선관위원들이 직접 검토한 뒤에 아 이거 공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1: 예.
0: 당시에 대통령은 기표 도장과 관련해 문의를 하려고 기표소 밖으로 잠깐 나왔던 것이고 선관위는 기표소 밖으로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더해서 한편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선관위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특검이 현장 보존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검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신속히 검증하겠다라고 했고요.
1: 네.
0: 별도로 내년에 있을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산에 특별 정려금이 편성된 데 대해서 체크하지 못했다라면서 굳이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기분 좋은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여러 위성을 한꺼번에 올려놓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0: 네, 누리호가 어제 낮 12시 25분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되어서 계획대로 1단과 페어링 2단을 분리한 뒤 약 570

0: 15km 목표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1: 네.
0: 핵심 임무는 초소형 군집 위성, 이른바 네온셋 2호부터 6호까지 5기를 한꺼번에 궤도에 투입하는 것이었는데요.
1: 네.
0: 우리 국가 위성 가운데에

0: 자세였습니다.
1: 네,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은 위성보다도 이 로켓 발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미사일 기술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우리가 위성을 발사할 때 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발전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집 위성 다섯 개가 실제로 역할을 어떤 걸 하게 되나요?
0: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이렇게 군집 위성이라는 거의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0: 여러 대가 같은 지역을 번갈아 촬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자주 관측하는 위성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다섯 개에다가 내년 누리호 6차 발사 때 또 다섯 개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10개를 운영할 예정인데
1: 네.
0: 한반도 관측 주기를 크게 줄여서 국가 안보만이 아니라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해와 재난 감지에도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1: 아, 예를 들어서 한 기가 돌면 이제 도는 동안 시간이 그렇죠. 많이 걸리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10기가 돌아가면은 거의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네. 주기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1: 네.
0: 특히나 이제 누리호가 단순히 위성 한 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여러 위성을 서로 다른 시점에 정확하게 분리하는 수송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번 당국의 자평입니다.
1: 네. 그런데 물론 이게 성공이긴 합니다만은 탑재했던 위성이 15개였는데 전부 다 분리가 된 건 아니었어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탑재가 있었고 부탑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 예.
0: 주탑재 위성이 5개였고
1: 예.
0: 부탑재 큐브 위성이 10기가 있었는데 이 10기 중에 한 기는 미처 사출이 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9기는 다행히 교신에 성공을 했고요. 우주항공청에서는 일단 주로 많이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1: 네.
0: 공식적으로는 성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9: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0: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1: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어제 대관령은 이

0: 7단계 건너뛰고 영하권의 아침을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론데요. 강원 산지는 여전히 5도 미만의 기온으로 서리가 내리고 높은 산지로는 물이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은 1도, 서울은 11.5도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도 전국의 하늘이 쾌청해서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구 25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모두 오늘보다 조금씩 더 오르겠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1938님이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내가 촬영한 동영상이 조회수로 이어져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세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잃은 사고조차 흥미거리로 소비된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 미국에서 항공기 착륙 사고로 여러 사람이 숨졌는데요. 한 스트리머가 사고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안전 통제선을 넘어가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인증샷을 찍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돈과 인기를 얻기 위해 타인의 비극을 이용하는 모습. SNS 시대가 빚어낸 씁쓸한 단면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0: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수능 서술, 논술형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개편안 시안 발표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위원장은 어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국교위는 10월 말쯤 대입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수능 서술 논술형 도입을 둘러싸고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등 우려가 제기되자 차 위원장은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주적이라고 하면 대적관이 뛰어나고 그냥 적이라 한다고 대적관이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을 적,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라는 강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거론하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 장관은 2004년 이후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을 적으로 불렀다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는 것이 높은 대적관을 나타내준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0분쯤 전남 광주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 8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놓인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남 창녕군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창녕 분기점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캠핑카가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고속도로 두 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캠핑카가 옆 차로를 달리던 8.5톤 화물차와 부딪힌 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이자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3에서 2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오지다큐 채널 영맛살로드의 장주로 PD입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왜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만 걸치고 맨발로 사는 걸까요? 사냥을 같이 다니면서 이유를 알았는데요. 정글은 늘 축축하고 비는 예고도 없이 자주 쏟아집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밭에서 신발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젖은 옷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됐습니다. 세상 모든 것엔 다 합당한 사연이 있다. 그러니 함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다시 또 다짐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장 감사가 한창인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 만나서 여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선박 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이 15년 동안 안 내고 버티던 세금 4천억을 모두 내기로 했다죠. 3부에 임광현 국세청장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만나겠습니다.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대의원대회에서 이걸 표결하나 싶었는데 어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그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백덕예님께서 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김종배의 시선집중으로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목성님은 반갑습니다. 히어로즈를 응원하는 저로서는 어제부로 야구가 끝나서 헛헛한 아침을 맞습니다. JB 이제 무슨 낙으로 살까요?
3: 히어로즈를 응원하신다니까 왠지 저와 동병상련이 느껴집니다. 많은 아무튼 또 뭐 스토브리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토브리거가 더 재밌던데. 그죠? 그다음에 네. 워낙 요번에 거물 시민을
4: 키움에 맞아요.
3: 영입을 했고 계약금만 16억. 네. 역대 최고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 내년은 다르다. 화이팅.
3: 뭐 좋으시겠습니다.
4: 네. 네. 근데 스토브리그를 기다린다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죠?
3: 힘이 없나요? 평상시 차분한 목소리인데 왜 그러십니까?
4: 네. 왔다따님께서 제이비 정전기가 너무 싫습니다. 정전기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사서 뿌리세요.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시중에 팔아요. 네. 몇천 원이면 삽니다.
4: 생활의 지혜. 사면 된다.
3: 그러면.
4: 아, 네. 저도 뭔가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줄 알고.
3: 그런 게 침발로면 좀 되나?
4: 네, 최정현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손자 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참 기쁜 아침입니다.
3: 눈에 넣어도 안 이쁠 손자 아니겠습니까? 네, 좋으시겠습니다.
4: 네, 그 손자의 미소 근데... 생각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덕일까요? 지금 JB도 살짝 웃으신 것 같은데.
3: 네, 뭐 손주 얘기하다가 몇 시간 동안 이제 한계점이 몇 시간이냐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4: 아, 몇 분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3: 그렇죠. 네. 이게 그거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임계점이 어느 정도였는지.
4: 네, 근데 그 댓글은 안 오고 JMUY 쓰시는 분께서 정전기 그거 뭐 뿌리라 그러셨잖아요, JB가. 네. 그거 별로 소용이 없던데요?
3: 저는 효과 많던데요. 뿌리면 금방 없어지던데요.
4: 네, 아무튼 이걸 미궁으로 남겨두고 뉴스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3: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말말말 중에서 스트레스 지수 올리는 것들만 뽑아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가겠습니다. 귀담아 들을 얘기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강신철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5: 2004년 이후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바뀌기만 하면은 너는 왜 주적이라고 못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적을 주적이라 그랬다고 대적관이 뛰어난 사람이고 적을 그냥 적이라 그랬다고 대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3: 들린 거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적이면 그냥 다 적이지. 주적 따로 있고 주적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부적이 있는 거죠. 부적.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 그러면 주적 따로 있고 부적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주적을 그렇게 외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북한은 주적이라고 치고 부적은 어디입니까? 네?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이 아니고 부차적인 적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일본, 러시아, 중국이 부적입니까? 아니거든요.

0: 그래서 뭐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니 뭐냐 하여간 외교 용어 되게 어려운데 그런 설린 우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적이라고 한다면 가장 맨 앞순위에 놓이는 게 어떤 나라겠습니까? 우리나라 영토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1순위가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런데도 적으로 간주 안 해요. 우리는. 그러면 부적이 어딘데요 그러면? 네? 주적을 외치면 한번 부적부터 한번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따라서 그래서 강신철 지금 장관 얘기 뭐 적이면 그냥 적이지 뭘 그렇게 주적 따지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다. 타당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짱구님이 우문현답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님께서는 매번 나오는 주적 이야기 이젠 좀 그만하자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귀담아 들을 얘기 정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은 어떤 건가요?
0: 한상숙 총리가 한 말인데요. 이거는 국감장이 아니라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2: 대법원의 상권 분립 얘기하시는데 최종권이 가고 그럼 그 다음에 임명권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그럼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에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말은 법률을 전혀 몰라도 기본 어휘력만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재청의 청은 말 그대로 요청입니다. 요청. 요청의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요청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뭐 사법권의 독립이니 헌법적 의무니 하는 고색창연한 말을 아무리 갖다 붙여봤자 어휘에 담겨있는 본래의 뜻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어휘의 뜻은 수백 수천 년간의 인생 경험이 응축된 보편적 인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휘 얘기 났으니까 오늘 그 뉴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1: 가로등.
0: 예. 아니 가로등이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요? 라고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저는 대법원장님의 어휘력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어사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고 뭐 사법권 독립이니 헌법 위반이니 이런 얘기 갖다 붙이냐. 사전 한번 열어봐라. 이런 말씀을 정중히 드리겠고요.
1: 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0: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환기시킨 겁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 사회에 비상식적인 사고 또는 비상식적인 인식도 꽤 퍼져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죠?
1: 그렇죠.
0: 네.
1: 네. 그러면 귀담아 들을 얘기 끝입니까?
0: 저답지 않게 JB타임즈스럽지 않게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본래로 돌아가서 삐딱하게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1: 아, 어떤 거죠?
0: 아, 주인공이 누구냐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요. 어제 뉴스 많이 탔습니다.
1: 많이 나오셨어요.
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과정에서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하면서 부득이하게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참석할 경우 넥타이는 풀고 정장 구두에는 덧신을 착용하도록 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대답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3: 특히 이제 여성 그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거기 오면 거기 카페트가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화려하게 정장 입지 말고 조금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
0: 뭐 굳이 여기에 제 말 안 섞어도 되겠죠? 이 말을 들은 윤건영 의원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4: 정말 상식을 초월합니다.
0: 네, 상식 초월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결론 삼겠습니다. 역시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상식에 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문봉철 님이 헐 꼰대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신원서파님도 요즘 MZ들이 이런 말 들으면 꼰대라고 합니다 라고 하셨고 토토로님은 4차원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뭐 논란이 이어지자
0: 아니 근데
1: 그 최 차장이 사과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0: 저는 제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소음이라는 거.

0: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면접장이 저기 복도에다가 천막 치고 거기서 면접 봅니까? 네? 아니 또각또각 소리가 난다고 그게 왜 소음입니까? 들어와서 앉아서 공손히 대답을 하는데. 네? 아니 앞뒤 상황도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1: 네. 네
0: 말 안 섞기로 했는데 괜히 섞었네요. 죄송합니다.
1: 그러니까요. 저는 더 섞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법원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실시를 명 씨에게 맡겼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으로 보인다면서 명 씨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등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론조사 수수가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며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협의 등을 두고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1: 네, 아름다운 독도님께서 앞으로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우후죽순으로 더 난립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판결이라면?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평가를 좀 해볼까요?
0: 딱 두 대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이익과 재산상 이익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자, 여론조사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내지 않고 결과를 제공받았으면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투입되는 비용을 세이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재산상 이익이 아닙니까? 네? 이것도 상시의 영역에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재산상 정치적 이익은 될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안 된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의사의 합치 부분입니다. 자, 서로 이게 뭐냐면 계약서 두 장 안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되물어볼게요. 뇌물 사건이 있습니다. 뇌물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뇌물을 제공하는 쪽과 뇌물을 받는 쪽이 사전에 합의를 보고 나서 뇌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들이밀고 모르는 척 슬쩍 받는 게 뇌물 수수의 행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형식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처벌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식 얘기 많이 하는데 법원 판결도 제가 볼 때는 제 상식 범주 밖에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나 싶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나라사랑님이 정치적 이익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가요? 라는 물음표 올려주셨고 데이지님은 앞으로 제2, 제3의 명태균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린님은 이런 판결이라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결도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주셨네요.
0: 그건 좀 사건의 구조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여론조사 그 결과를 제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유상 여론조사냐 아니냐 그래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유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김만정 씨가 돈을 줬으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유상 여론조사인 건 물론 2월까지의 여론조사입니다. 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고 중요한 건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김만정 씨가 댔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댄 거냐 아니면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서 대납한 것이냐. 이게 지금 사건의 쟁점이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그거는 등장인물은 같지만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1: 네, 지켜보도록 하죠.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은 23일에 나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0: 정봉주 민주당 대표 기획특보가 어제 겸공에 나갔습니다. 겸공에 나가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전담 대응팀을 출범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 그래서 이걸 분야분야를 좀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가족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디지털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현대고 팀이 또 만들어져야 돼.
0: 자, 이 소식을 접한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났네요?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났네요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정봉주 특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일단 사실관계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 특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대표 특보가 공개된 방송에 나가서 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김민석 대표와 공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이게 상식이겠죠. 자, 그러면 이 상식선에서부터 한번 출발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민석 수첩 기억나십니까?
1: 네.
0: 김민석 수첩 내용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이진숙 아웃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한동훈 아웃 방안으로 그래서 한동훈 전담 대응팀 꾸리기로 한 겁니까? 그래서 특보하고 공유했고 그래서 특보가 겸공 나가서 얘기한 건가요? 일단 가장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궁금합니다.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할지. 두 번째. 한동훈만 콕 찍어서 검증 전담팀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국면에서 상대 후보의 어떤 검증팀을 뭐 꾸리고 운영하는 것이야 뭐 일상 다반사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국면도 아니고 무슨 상대당 대표도 아니고 일개 의원 그것도 일개 무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일개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전담팀을 꾸린다? 그러면 그것이 아웃 대상이기 때문에 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진숙 의원 전담 대응팀도 꾸리는 겁니까? 왜 두 사람이 나란히 병기된 다음에 아웃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진숙 아웃이라고 적었던 맥락이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5.18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거 적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김태규 의원 그 전담팀도 꾸릴 겁니다. 아니요. 이준숙 의원을 아웃 대상으로 놓고 그 이유가 그거라면 김태규 의원도 뭐 막상막하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김태규 의원 전담팀도 꾸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담팀은 몇 개나 꾸리는 겁니까? 그것이. 마지막으로.
1: 네.
0: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양상을 빚을지가 궁금한데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SNS에다가 신났네요라고 적었다고. 정봉주 특보를 두고 한 얘기인데 한동훈 의원은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본인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봉주 특보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한동훈 의원은 불쾌할까요? 신나할까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머니마켓님, 신정민님 등 많은 분들이 한동훈 의원 몸집만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사이즈만 더 키워준 것 같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왜 콕 찍어서 한동훈 전담팀이냐 뭐 그거는 차기 대선 주자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면 지금 뭐 차기 그 뭐 오세훈 전담팀도 꾸리고 많이 꾸려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면 아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100% 보수형 후보가 될 거다라고 한다면 아 민주당 대표 특보께서 공인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제가 대놓고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입방정 떨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1: 누구예요?
0: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합니다.
1: 음?
0: 직장인 이모 씨가 최근에 자신을 중대범죄수사청 유현재 사무관입니다라고 밝히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소속을 되물으니까 다시 한번 중대범죄수사청을 강조하면서 본인 앞으로 사건이 접수돼 확인차 연락했다라고 말했는데 말투는 연변말투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이전에는 서울중앙지검 아무개 검사입니다라고 밝히거나 아무개 수사관입니다라고 밝혔으면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검 형사부 검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1: 오, 진짜요?
0: 그래서 제가... 아저씨 뭘 좀 똑바로 알고 보이스피싱 하세요. 대검 형사부는 직접 수사 안 해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욕하면서 끊더라고요. 아 이거 싫어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중수청이라고 지금 밝혔습니까? 참 발빠르지 않습니까? 엄청 기민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근면 성실성까지 얹어줍시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기민하면 그 업무 능력을 제대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엉뚱한데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네, 촌철님들도 다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호랑이님 대단하다. 신한서파님 참 부지런도하다. 그 성실성을 좋은 일에 좀 쓰쇼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원래 사기꾼이 더 부지런한 법입니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중수청은 지금 신분증도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뉴스도 있던데.
0: 이게 중수청 빨리빨리 열심히 일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1: 아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0: 꿈보다 해몽이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가을 에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5: 네, 블루캠프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6: 안녕하세요.
5: 의원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국정감사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6: 상당히 할 얘기가 많아서 밤 늦게까지 끝나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5: 그런데 이제 그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셔야 되잖아요.
6: 네, 그렇습니다.
5: 사회를 보다 보면 네. 그냥 의원으로 해서 막 질의할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막 보다 아유 답답해. 뭐 이런 거 그냥 내가 질문했으면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6: 뭐 그런데 각자 행안위원들이 잘 준비해 와서 질의하기 때문에
5: 네.
6: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길게 질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5: 모분답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 여쭙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정봉주 특보 이야기 접하셨죠?
6: 네, 들었습니다.
5: 한동훈 전담팀 만든다는. 어떻게 생각?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6: 몰랐습니다.
5: 아 근데 사실은 사실입니까?
6: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담팀을 이렇게 뭐 소문내면서 만듭니까? 조용히만 일을 하려고 하면 조용히 하고 아니, 조용히 만들어야지.
5: 세 개 팀 만든다면 거의 위원회급 아닙니까? 그러면?
6: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 그냥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뭐 공식적인 기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라서 하는 거고 그런 팀을 소문내고 만드는 건 처음 듣습니다.
5: 아니 왜냐면 김민석 대표가 수첩에 한동훈 아웃이라고 적은 적이 있었잖아요.
6: 뭐 그것과 그것이 연관된 것 같지는 않고요.
5: 그래요.
6: 정봉주 의원이 과거 이명박 시기에 BBK부터 해서 했던 그 전력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엊그제 그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사실은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들어가는 그게 관례였는데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도 발언을 할 거였으면 증인 선서를 하고 정상적으로 발언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관례대로 그냥 인사말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지. 근데 그 두 개를 섞어버리니까 법사위원회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된 상황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 거기는 해석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위법사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뭐 나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선서를 해보는 위증죄가 성립이 돼버리죠.
6: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적절했는데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답변을 하고 본인이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보기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거기 참석하는 증인들은 다 증인 선서를 하고 발언을 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더함과 숨김이 없이 발언한다는 게 원칙인데 조희대 대법원장만 특권을 누린 그런 상황이 됐고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그 제재청 문제에 관해서 해결책을 좀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 한마디로 헌법상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는 사실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협의하여 추천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불문율이었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관습 헌법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본인의 재청권만 중요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법이 합리적인 그리고 균형적인 판단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그 마지막 귀착점이 대법원인데 그것을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 그런데 지금 그 대법관 재청 문제 해결책을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해결 불가를 선언을 해버린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6: 그렇죠. 저는 그래서 현재 위법 위헌 상태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예. 대법관을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이 되면 소부 구성에 있어서 4인 소부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잃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재판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들어가야 될 재판 비용과 시간들이 엄청난 국민의 피해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잘못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대법원장이 빨리 제안하고 그에 따라서 임명권자인 대통령 청와대와 협의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5: 이상희 의원 최고위원이나 박균태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을 언급을 하던데.
6: 뭐 그런 답답함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재청권은 나에게 있으니 그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나 국회도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를 통해서 충돌해서 죽던지 뭐 비켜라 뭐 이런 식의 거의 변화 끝 전술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전선의 최전선에 뛰어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고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이 대결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전체 국민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해결책을 만드는데 대법원장이 먼저 나서고 네네. 그에 따라서 좀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5: 알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마 이제 큰 이벤트가 14일로 결정이 됐죠.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6: 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 여야 합의로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예.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출석시켜 인사청문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5: 그 며칠 전에 그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행안위원 아니십니까?
6: 네. 행안위원이십니다.
5: 아니 국정감사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청문회 일정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라는 거냐. 청문회 준비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6: 네. 일단은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5: 그러니까요.
6: 보통 그냥 일상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는데 실제로 네. 국정감사 기간에도 많은 장관 후보, 기관 후보, 대법관 후보를 인사청문을 통해서 진행했던 예가 많이 있습니다.
5: 네.
6: 그리고 김재용 후보자에 관해서 많은 검증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인사청문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네. 합리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인사청문 일정과

0: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1: 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는 증인 안 부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증인도 채택을 했고 참고인도 채택을 했죠.
0: 네네 그렇습니다.
1: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채택이 될 겁니까?
0: 아, 야당의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1: 네.
0: 아, 야당이 강한 요구가 있어서 좋다 그러면 증인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당신들이 추천하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분들에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동안의 공직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서 바라보자 했으니까 뭐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잘 데려오겠죠.
1: 네.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자신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그 요청을 했는데 이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0: 저는 기본적으로 임은정 광주 지방 중수청장 아닙니까?
1: 네.
0: 광주 지방 중수청장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저는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네. 그 전에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김지용 후보자의 적격성을 사실은 정면으로 문제 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럼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그것도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사실은 10월 2일 첫 출범하는 광주지방 중수청의 정착과 안착 그리고 네. 수사 시스템을 만들고 광주지방청의 그 구성원들 수사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잘 만드는 책임자 아닙니까?
1: 네.
0: 첫 출범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실 수초작조라고 하잖아요. 한마디 자기가 있는 곳 속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광주지방 중수청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1: 네.
0: 그것은 아니하고 중수청장 후보에서 비판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은 공직자의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정말 중수청장 후보자의 증인으로 오고 싶으면 광주지방 중수청장직을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예. 수 있습니다.
1: 사퇴하고 오면. 근데 지금 임은정 그 광주 중수청장이 그렇게 해놓은 말에 따르면 상관이 중수청장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뜻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예. 지금 그런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
1: 예.
0: 현재 청문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강우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까지 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뒤가 지금 아무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을?
0: 그 비서실장 사퇴 후 임명에 관해서는 청와대 일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1: 후임자 그 후보군의 의원님 이름도 검명이 됐는데 인사검증 동의서 혹시 쓰셨습니까?
0: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저는 기본적으로 네. 지금은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1: 네.
0: 현역 의원을 차출해서 비서실장으로 가고 현역 의원 그 자리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김영진 의원도 적절하지 않고
1: 예.
0: 다른 현역 의원들도 제가 보기 그렇게 가서 또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가지고 또 정치 쟁점화하고
1: 예.
0: 그렇게 가는 것이 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그 길에 큰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후임 비서실장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공통 분모가 뭐냐면 정무 감각이 탁월한 중량감 있는 인사
0: 네네.
1: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원외에서 찾기가 쉽나요?
0: 뭐 다양하게 찾아보면 가능할 것 같고요.
1: 네.
0: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우하향 국면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속에서 넓게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과 또 중도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정책적인 여러 혼선들을 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무게감 있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서실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임무에 관한 자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분들이 오셔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바로 대통령을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1년 4개월이 됐기 때문에 서로 호흡을 맞추고 또 민심을 잘 받들고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과 권한들을 잘 그 분할해 가면서 역할과 네. 책임을 다한다면 충분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네, 예를 들어서 뭐 강우식 비서실장이 유인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0: 현재는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또 청와대 공식 창구인 홍보수석이 사퇴를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입니다.
1: 그런데 그럼 사퇴를 한다면 강우식 비서장이 정계 은퇴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뭐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무슨 뭐 내년에 뭐 저기 보궐선거 에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0: 강우식 비서실장이 그런 그 비서실장 이후의 정치 일정과 본인의 미래를 보면서 비서실장을 사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대통령의 그 대국민 기자회견과 또 인사 정책 재반의 문제에 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정에 관해서 뭐 설계하고 준비한 다음에 사퇴한 건 아니고
1: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의 휴지기는 불가피하다 그런 이런 말씀이실 거예요.
0: 저는 민주당에 있는 모든 뭐 국회의원이나 공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무직에 있는 경우는 예.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잘하고 예. 잘하면 그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잘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그만두면서 또 예. 새로운 사람이 해나가는 예.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이 지금 좀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일단 뭐 전 세계적인 조류가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예. 직접 소통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게 큰 조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시대상과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장 빨리 적응해 나가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1: 예.
0: 또 그로부터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1: 아 예예. 예, 예.
0: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는 필요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 좋고 필요하지만 또 과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피로감이 있기도 한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SNS가 한마디로 그 단기의 히트 상품이 아니라 장수 상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보면서 외로움, 서운함, 분노 같은 정서를 좀 느꼈는데 술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분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제가 보기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1: 아 왜요?
0: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예. 뭐 그런 사항들을 뭐 대통령을 걱정해주는 넓은 마음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니 우리 의원님을 두고 이제 언론이 항상 쓰는 게 원조 친명이라는 저건데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좀 기회는 좀 있었습니까?
0: 아니 지금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그 주위에 일을 하는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과 하는 그 멤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실제 일하는 그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우리 같이 국회나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전체가 큰 하나의 팀과 시스템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요인이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고 노무현 대통령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팩트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한동훈 의원이 권력의 금단 현상이 온 거죠.
1: 금단?
0: 금단 현상.
1: 왜요?
0: 한마디로 본인이 윤석열 한동훈 팀이었을 때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법무부 장관으로 또 그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속에서 오는 공격 본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좌충우돌 뭐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오물을 투여하는 그리고 말 자체도 좀 뭐 찍소리부터 쥐부터
1: 네네.
0: 보통 국민이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의 정치 군인들을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화를 통해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정치 검사들을 정리한 한마디 윤석열 한동훈 등 대표적인 정치 검사들을 정리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심적 상태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1: 알겠습니다.
0: 지금 2,300명의 검찰청 검사, 지금 공소청 검사들은 검찰청을 파괴한

0: 최고 책임자로서 한동훈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로부터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는 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고맙습니다.
1: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지난 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의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현재 배달 플랫폼이 이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라이더의 위치와 뭐 운행 기록, 뭐 콜 수락이나 뭐 거부 기록 요걸 토대로 배차도 하고 임금 책정도 하고 징계에서 해고까지 사실상 노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AI 기본법에 따르면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AI가 내린 주요 기준을 설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라이더들한테는 기준도 설명도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0: 네.
1: 따라서 라이더들이 요구할 절차도 없고 거부당했을 때 다툴 절차도 없고 플랫폼 측에 매번 문의를 해도 그건 회사 기밀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는 거죠.
0: 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1: 이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0: 네.
1: 배달 라이더 노무 관리는 고영향 AI 적용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담당과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영향 AI라는 것은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그런 분야에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의 어떤 제도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별도의 법적 의무를 아직 부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0: 네.
1: 문제는 AI와 알고리즘이 라이더를 안전하지 않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혹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알고리즘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0: 그럼 알고리즘은 업무 배정을 하긴 하잖아요.
1: 다 합니다.
0: 어떻게 하는데요?
1: 그러니까 사실상 출근을 한 순간부터 퇴근을 하기까지 전부 AI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서울 지역의 기본 배달료가 플랫폼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1,000원대부터 2,500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플랫폼들이 이제 점점 기본 배달료를 낮게 책정을 하고 있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미션 그리고 프로모션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배달료 자체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배차도 알고리즘이 정하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미션에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거는 몇 시간 안에 너가 몇 건을 배달을 하면 얼마를 줄게라는 건데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너스 같지만 미션을 채워야 사실상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0: 네.
1: 관련 내용을 주성중 라이더 유니온 경기지회장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근데 시간이 보통 짧게는 30분, 1시간 짜리도 있고요. 길게 주면 4시간 짜리도 있는데 그 시간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깰 수 있는 미션. 그러니까 여차하면 못 깨는 미션. 예를 들어서 15건 미션이라고 했을 때 내가 14건을 쳤으면 14건을 소급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라이더분들이 그 미션에 쫓기다 보면은 운전이 좀 험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미션비를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수입이 크게는 50%까지 차이가 나니까.
0: 미션은 매일 주어지는 거죠.
1: 그거를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게
0: 네.
1: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등급의 라이더들끼리 비교를 해봐도 A씨한테는 하루에 미션을 3개를 주고 B씨한테는 0개를 준다라는 거니까 알고리즘 나름의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그게 공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콜을 주는 대로 받다 보니까 실을 넘나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건데요.
0: 아, 실을 넘나든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가령 뭐 일례로 수원에 살고 있는 라이더 같은 경우는 수원의 인접 지역이 용인시와 화성시가 있다고 했을 때
0: 네.
1: 배차를 받고 용인시의 경계까지 갑니다. 그럼 보통의 그 라이더의 그 동선을 활용한 알고리즘이라면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게끔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용인 시내로 들어갈지 화성시로 옮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0: 네.
1: 그럼에도 등급을 유지하거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한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라는 건데요. 이어서 주성중 그 경기 지회장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 저를 길들이는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가려면 가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너 돈 안 돼. 그런 배차를 두 번, 세 번, 네 번 거절하다 보면은 한동안 콜이 안 들어오는. 수원에서 일하다가 이천에서 끝나신 분들도 있고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안양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을 간다든지 지리적으로 편한 지역이나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배달을 하려면은 저희 수락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 네, 그래서 미션을 수락을 했는데 배차가 안 돼서 기다리다가 늦게 배차가 돼서 20분 안에 두 건을 해결해야 하다 보니 저 앞에 황색 신호로 바뀌는 걸 보면서 갈지 말지 목숨을 걸고 고민을 한다라는 그 라이더의 호소가 국감장에서도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미 예측 불가능한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 노동 환경을 만들고 있고 그 과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상태입니다. 네,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을 알려왔습니다.
0: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0: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1: 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할지 말지 네. 그 필요성이 있는지
0: 신중하게
1: 검토 중이다.
0: 네. 검토 중이란 답변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4: 난같이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조강기.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8: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9: 네, 오늘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론데요. 오늘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그리고 광주는 26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 중부지방 비교적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토요일, 일요일 사이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 네,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S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군 앞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3: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8: 네, 15년 동안 무려 4천억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바광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었는데요. 국세청의 집요한 압박과 설득 끝에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체납세금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임광현 국세청장 모셨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임광현입니다.
8: 15년 동안 안 내고 버텨온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제가 조금 전에 압박과 설득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9: 예, 그렇습니다.
8: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어떤 식으로 설득하셨던 거예요?
9: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재산이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 예.
9: 예, 이제 보통 해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8: 네.
9: 그 해외에 있는 재산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제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해운업계에 아주 잘 알려지신 분인데 배들이 주로 이제 파나마나 라이베리아라는 국가가 편의치적국으로 이쪽에 선적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국세청 또 국세청장을 만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선박 소유 현황에 대한 그런 파악을 하려고 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면 이제 우리가 압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8: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안 내고 있던 세금이 소득세였어요?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9: 예, 개인 소득세입니다.
8: 개인 소득세.
9: 예, 그래서 이야. 전체 금액이 한 3,938억 원 정도 되거든요. 뭐 체납액 1위였었는데 이제 이 중에 현금 1,000억은 마련을 해서 7월 말에 납부를 했고 나머지 한 3,000억 가까이 되는 세금도 납부하겠다고 그 담보로서 선박 5척을 제공을 했습니다.
8: 아, 그래요?
9: 예.
8: 아니 소득도 아니고 소득세가 4천억이면 예. 도대체 얼마나 벌어? 근데 그건 둘째 문제고. 근데 뉴스를 보니까
9: 네.
8: 이 사람은 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세금 내냐 이러면서 버텨왔다면서요?
9: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과세가 이루어졌던 것은 2011년도였는데
8: 예.
9: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불복을 했고
8: 예.
9: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맞다라고 확정된 게 2024년이었습니다.
8: 아, 그동안 소송을 해왔던 거군요.
9: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국세청이 과세를 하면
8: 예.
9: 보통 그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하거든요.
8: 아, 근데 소송을 이제 걸더라도.
9: 예,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불복을 해왔었던 겁니다.
8: 그럼 아무튼 이제 그 나머지 세금 아직 미납된 세금은 배를 담보로 잡히고 내겠다고 했는데
9: 네.
8: 안 내고 버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9: 제가 볼 때 그 선박 다섯 척의 그 평가액이 지금 약 3천억 원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고 또 거기에 선순위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깔끔한 그런 담보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8: 압류가 가능해요?
9: 통상적으로 처분을 해서 충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8: 압류와 처분이 가능해요?
9: 저희는 그거를 이제 하려고 근데 예. 이게 워낙 처음 있는 사례라서 해외 선박을 압류로 잡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원에 적극 행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8: 그러니까
9: 그래서
8: 이 배들이 파나마 선적 아니면 라이베리아 선적이라면서요?
9: 그렇습니다.
8: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가능합니까? 네.
9: 저희는 그 법리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네.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네. 지금 컨설팅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8: 그런데 이 권혁 회장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배가 다섯 척이 전부가 아니고
9: 예.
8: 그냥 밀린 세금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되니까 다섯 척만 일단 내놓은 거고요.
9: 그렇습니다.
8: 소유한 건 배는 더 많은 겁니까?
9: 예, 뭐 저희가 개인 정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수백 척은 되기 때문에
8: 수백 척?
9: 예.
8: 아, 그래요?
9: 예. 그리고 이번 이제 뉴스를 보고 국민들께서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동안에 15년 동안 안 냈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 연체료 이런 거 왜 안 받냐 그러는데
8: 가산세 물리지 않나요?
9: 당연히 이 금액에는 거의 지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 가산금, 소위 말해서 연체료에 해당된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8: 다 들어가 있는 거죠.
9: 예.
8: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압박과 설득이라고는 무슨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었던 겁니까?
9: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과세 당국 해외 과세 당국 이제 주로 관련된 데가 라이베리아, 파나마, 그다음에 영국, 또 뭐 홍콩, 일본 뭐 이런 데인데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만나서 그쪽에 그 국세청장들께 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 체납을 정리해야 되는 거는 과세 당국의 의무 아니냐 이런 데서 이제 협조를 좀 당부를 드렸었고 또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설득들을 우리 팀원들이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세금 다 내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예. 아예 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8: 예.
9: 하고
8: 예.
9: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8: 뭔데요, 그래서?
9: 그거에 대한 답은 아직 안 줬고요.
8: 알겠습니다.
9: 네.
8: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권혁 회장으로 한정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 아니고
9: 예.
8: 좀 범위를 넓히겠는데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TF가 꾸려졌었다면서요.
9: 그랬습니다. 올 1월에 고액 체납 대응 TF를 만들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8: 그러면 이 TF가 담당했던 대상자가 권혁 회장 한 명은 아니었던 거죠?
9: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워낙 이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이 압도적으로 1위였고 많았기 때문에 이 건에 역량을 집중을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성과가 나왔습니다.
8: 그런데 예. 이 TF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까?
9: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이제 체납은 체납팀에서 하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팀에서 했는데
8: 예.
9: 체납 추적팀의 강점이 있고 세무조사팀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청 조사 사국 같이 예. 세무조사의 최고의 그 엘리트들이 있는 곳에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이런 TF를 만들었고요.
8: 예.
9: 이번에 해보니 성과가 좋아서 이거를 정규조직화해서 앞으로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추적 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8: 제가 그냥 기동량으로 듣기로는 외국 같은 특히 미국 같은 탈세범이 엄청난 중범죄자라고 하던데
9: 예, 예.
8: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탈세에 대해서.
9: 저희도 탈세에 대해서는 좀 그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
8: 많이
9: 좀 개선이 좀 됐고요.
8: 예.
9: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던 조세정의 차원에서 예. 강력하게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8: 예.
9: 예.
8: 그래요.
9: 예.
8: 그 속칭 이제 세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걸리는 사람이 바보다. 예. 안 걸리면 무슨 땡이다. 뭐 이런
9: 예.
8: 식으로.
9: 예.
8: 이건 탈세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나 저기 그 잘못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9: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 규모가 좀 상당하다고 이렇게 그렇지, 평가가 그렇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IT 선진화가 되고 뭐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투명하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상당 부분 지하 경제 규모가 축소가 많이 됐다고 그렇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8: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탈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그 법인 차량 있잖아요.
9: 예, 예.
8: 이른바 슈퍼카.
9: 네.
8: 이거를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놓고 멀쩡히 저기 사주 일가가 몰고 다니는 행태 뉴스도 많이 됐는데 이것도 예, 예.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9: 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사주가 예.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고 소득세를 내고 그 이후에 본인 돈으로 이거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8: 자기 돈으로 사요.
9: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인 돈으로 취득을 하고 그 유지비까지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명백한 탈세거든요.
8: 길거리 보면 연두색 번호판 꽤 다녀요. 슈퍼카.
9: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이게 이제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뀌고 나서 조금 멈칫했다가 네. 오히려 지금은 연두색 번호판에 슈퍼카를 가지고 다니면은 슈퍼카뿐이 아니라 나는 회사까지 가진 뭐 부자다 또, 하는 그런 또 인식이 있어서
8: 예, 예, 예.
9: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힐 때까지 2차, 3차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사주가 이런 잘못된 회사의 공적 영역과 자신의 사적 영역을 혼돈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추징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주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은 그 기업의 탈세 리스크가 높은 지표라고 보고 예. 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강도 높게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8: 세무조사 이런 식으로.
9: 세무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8: 또 한 가지는 그 법인 차량 말고 황제 사택이라고 불리는
9: 그렇습니다.
8: 법인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사들인 다음에 사주 일가가 거기에 거주하는 이런 경우도 많다면서요.
9: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공시 가격 9억 이상의 고가 주택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 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을 했거든요.
8: 공시 가격 9억 이상.
9: 예, 그럼 뭐 시세로는 한 뭐 10한 몇 억 정도
8: 그렇죠,
9: 됩니다.
8: 그렇죠.
9: 예.
8: 그렇죠.
9: 그랬더니 그중에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많아요?
9: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로 잡힐 때까지 저희가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8: 네.
9: 뭐 한강뷰가 보이는 또는 강남권의 초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살고 있거나 또는 부동산 어떤 투기용으로 법인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직원 복지를 핑계로 해서 초고가의 콘도를 별장형 콘도를 분양받은 다음에 사주일가가 사용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8: 네네네.
9: 저희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8: 이건 걸리면 법인 세무조사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9: 그렇습니다.
8: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9: 예,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는 소득세를 물리고 사주한테는
8: 예.
9: 법인에는 법인세를 물리고 양쪽에 다 물립니다.
8: 아, 그래요?
9: 예.
8: 알겠습니다.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9: 예.
8: 아무튼 이 탈세범을 잡아서 끝까지 그 세금을 추징하는 작업은 계속 되는 거죠.
9: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바로 잡히고
8: 예.
9: 그래야 성실 납세자들이 세금 내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
8: 맞아요,
9: 아니겠습니까?
8: 맞아요. 예.
9: 그래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또
8: 예.
9: 대통령께서도 조세정의를
8: 예.
9: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8: 예.
9: 2차, 3차 계속 해나갈
8: 그러니까
9: 겁니다.
8: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 입장에서 뭐 우리 시간만 유리지갑이고 돈 많은 사람도 요리조리 빠져나간다는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9: 그렇습니다.
8: 조세정의 출발점이 그건데.
9: 예, 공평입니다.
8: 탈세범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9: 예.
8: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9: 네, 고맙습니다.
8: 임광현 국세청장이었습니다.
1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 메시지는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8: 네, 민주노총이 어제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부 대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반갑습니다.
8: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이 안 된 거죠.
11: 표결 자체를 진행을 못한 거죠.
8: 그러니까
11: 회의에 과반 이상의 대의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8: 네.
11: 그렇지 못해가지고 회의가 이제 유해되었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8: 근데 보도를 보면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게 아니라 참석을 했는데 퇴장을 했다. 이런 대원들이 많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 네,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적극적인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0: 있고요. 예. 또 반면에 한 780여 명 정도의 대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굉장히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1: 780명.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복귀하자 라고 표결을 하면 그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표수가 몇 표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0: 저희가 과반은 880명 정도가 과반인데
1: 100여 명 정도가 모자란다.
0: 한 300여 명 정도가 이석해서.
1: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응답자의 87.8%가 복귀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대의원들은 근데 또 의견이 다른 겁니까 그러면?
0: 조합원들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폭넓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1: 예.
0: 대의원들은 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조건과 어떤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조합원이 100만 명인데 뭐 한 4,5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또 여론조사의 제한성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사회적 대화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의 이유는?
0: 그동안의 경험이 네. 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주고 혜택을 주기보다는 정부가 노동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는 것 노동 계약하는 것에 어떤 통과 의례나 명분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1: 내 집은 들러리 삼거나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가 빼앗길 것밖에 없는데 네. 얻을 것은 없는데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우려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 그런 뭐 우려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꼭 반대가 아니라 그러면 복귀의 조건으로 정부한테 이런 걸 한번 내걸자. 그리고 그 조건이 달성되면 들어도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래서 사실 어제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제출했던 것이 예. 합의제로 하자.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민주노총이 예. 반대하면 결정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자. 그리고 또 산별들이 참여해서 업종별이나 산업별 교섭도 열어보자. 이런 제기를 했고 그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안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합의 안 되면 정부가 강행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 원천적 불신이 좀 있는 거군요. 네. 정부에 대한.
0: 그동안 그래요. 좀 많이 경험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근데 그럼 혹시 다시 대의원대회를 소집을 해서 표결을 시도할 지금 혹시 계획이나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0: 어제 대의원대회가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대의원대회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어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하진 못하고 있고요.
1: 네.
0: 빠르고 또 신중하게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1: 다시 이제 그 시도할지 않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군요.
0: 네. 그런데
1: 지금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0: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죠.
1: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가운데 아마 앞순위가 될 것 같은 게 메가특구 노동특례 문제.
0: 네.
1: 이 문제가 이것도 사회적 대화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0: 현재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여기에는 민주노총은 참여하고
0: 네,
1: 있고요.
0: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지금 핵심 쟁점은 역시 주 52시간제 뭐 예외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노동특례라고 이야기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으로 표현되는 52시간을 상회하는 노동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비정규직을 또 2년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요즘 간극은 좀 좁혔습니까? 어떻습니까?
0: 이제 논의 시작 단계라서요.
1: 예.
0: 경영계 지금까지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 듣는 상황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정부의 설명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0: 과거보다는 약간 중립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0: 언론 보도에 따르면 52시간이나 2+2로 표현되는 기간제 연장 문제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합의되는 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해볼 여지는 좀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1: 지금 보도에 기초한다면 산자부 입장과 노동부 입장이 좀 다른 걸로 지금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0: 네.
1: 위원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문제는?
0: 산자부는 아무래도 경영계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다만 노동부는 그러면 노동의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한데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사실 52시간을 상회하는 노동은 노동시간의 기준은 40시간이거든요. 그리고 52시간은 최대치를 해놓은 건데 그 이상을 일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특히나 연구개발직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1: 연구개발일수록 컨디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잔업특근 야간시켜가지고 중국을 이기겠다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네.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오랜 시간 회사에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생산성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과거지향적인 판단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한쪽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산업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노동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발을 걷어 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이제 이후에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이후에 전개될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지식산업이고 창의적인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7, 80년대에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던 그 익숙함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노동 문제도 우리의 산업 발전의 문제도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언제까지 계속 노동자를 오래 일시켜서 그것으로 이윤을 담보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버텨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또 하나 지금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했고 시도를 했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게 새벽 배송을 포함한 야간 노동 문제.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예. 그건 사회적 대화는 이제 완전히 중단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이야기되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유일한 기구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정부의 거버넌스에 이미 민주노총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한 70여 개 정도의 정부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고
1: 사안별로는?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택배나 심야노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J나 쿠팡이나 이런 데 대기업들에서 등한시하고 특히나 쿠팡에서 굉장히 교란하고 있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도 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1: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아주 엄청 그 큰 문제가 지금 그 정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0: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어쨌든 연내 정년 연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1: 네.
0: 가까운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사실 노사정 모두가 정년 연장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도 오히려, 동의합니다.
1: 그건 오히려 노사 간 그 합의보다 세대 간 합의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0: 그런데 청년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네. 청년들도 70% 이상이 동의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보도를 보면 아니던데?
0: 재미있는 논리가 그런 건데요. 아빠 엄마가 좀 더 일해야 내가 좀 낫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정년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내 고용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청년들은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제한적으로 공공 부분이나 이런 양질의 일자리 일부에서는 영향이 당분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 예.
0: 전체적으로는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서의 고용 자체를 총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정년 문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고용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청년 고용 문제에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공공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더 확장하는 것이 청년들의 고용 문제는 훨씬 더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여기서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정년제라는 게 아예 없는 나라도 꽤 있잖아요. 그 정년을 법으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0: 고용의 유연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히려 사실. 그게 이제 사실은 고용과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지금 정년 지키는 회사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0: 2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많아요?
0: 정년을 보장하는 회사가 27% 정도 전체.
1: 보장하는 회사가?
0: 네.
1: 오, 지금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높은 것 같은데.
0: 맞습니까? 저희는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 아니, 왜냐면 세태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했기 때문에.
0: 근데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나 공공 부분이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 규모가 있기 때문에
1: 그 포함해서
0: 그렇습니다.
1: 에이, 그러니까 그렇지.
0: 예, 민간만 따지면 아마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년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권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이미 어떤 민간 영역에서 거의 무너져 버린 거 아니냐라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네.
1: 이게
0: 지금 사실 한국처럼 고용과 해고가 쉬운 나라가 없어요. 일단 전체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절반은 고용 유연성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정리해고나 이런 해고할 수 있는 권한들이 사용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극심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모셔서 여쭤보고 있어서 사회적 대화 복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경산의 복귀. 네. 로 그러니까 등치시켜도 되는 문제겠네요. 현재는 사안별로는 그러니까 적극 저기 참여하고 있다니까.
0: 맞습니다.
1: 아무튼 그래. 아,

0: 위원장님 고민이 많으시겠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할지 말지.
1: 고민이 깊습니다.
0: 임기는 언제까지세요? 얼마 안 남은 걸로 제가.
1: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0: 얼마 안 남았네요.
1: 네,
0: 그러면.
1: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0: 그럼 하여간 위원장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는 좀 매듭 짓고 임기를 끝냈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으시겠네요.
1: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논의를 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예. 바뀌면 또 새로 논의를 해야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0: 그렇죠.
1: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볼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시고 좀 잘 풀기 바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8: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7: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8: 네, 오늘이 할로라고 합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 절기라고 하는데요. 기온이 떨어지고 있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5: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당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역대 최대, 사상 최고 실적의 배경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한층 더 커졌다고 하는데 이번 발사가 갖는 의미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에는 나중에 큰 수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걷고 있는 이미 걷어놓은 금액만 11조 원이 넘는데 이 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과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나오셨고 파이낸셜 뉴스의 박문수 기자,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먼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죠?
3: 네.
1: 어떻게 나왔습니까?
3: 네, 삼성전자 3분기 매출이 19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7.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일단 국내 기업 최초로 영업이익 100조 원 분기당.
1: 분기예요, 분기?
3: 네. 분기의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었고요. 이건 직전 분기보다도 20%가량 오른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한 106조 원 수준이었는데 시장 예상과 좀 비슷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컨센서스는 200조 원 정도였는데 매출은 그보다 조금 좀 적게 나왔는데 이게 예상보다 덜 나온 이유는 뭐 사업부별 실적이 나오는 이번 달 말에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3: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최고가는 38만 원이었는데
1: 예.
3: 어제 종가로는 지금 29% 빠져서 한 26만 8,5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27만 원으로 약간 1%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가 이제 힘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분기에 100조 원이니까 뭐 이게 근데 늘 그렇지는 않은 게 문제이긴 한데.
3: 네, 맞습니다.
1: 1년이면 400조 원은 회사인데.
3: 그렇죠.
1: 시총은 한 1,600조가 안 되는.
3: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상황.
3: 네, 네.
1: 인 거니까 시장이 틀리다면 많이 틀리고 있는 거고 시장이 맞다면
3: 네.
1: 뭐 이거 올해나 이렇지 내년 내후년에는 이익이 많이

0: 줄어들 거야라고 하는 전망이 반영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는 없는 건데.
1: 네.
0: 알겠습니다. 네. 그 디램.
1: 네,
0: 디램이
1: 그렇습니다.
0: 뭐 효자였겠죠.
1: 네, 일단 이번 분기 이익에 이제 효자가 이제 디램 가격이 크게 오른 덕분이 컸고요. 직전 분기 대비 20% 늘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내년에는 이런 가격 상승 바통이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쪽으로 넘어가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있을 그 콘퍼런스 콜에서 내년 본격 이제 출하되는 그 HBM4가 이제 가격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0: 이거는 뭐 거의 뭐 연간 계약으로 한꺼번에 하는
1: 네,
0: 하다 보니까
1: 그렇습니다.
0: 시중에 디램 값이 오르면 이거를 업데이트해서 가격에 반영하는
1: 네,
0: 그런 구조니까 뒤늦게 오른다는 얘기군요. HBM이
1: 그렇습니다.
0: 예. 하이닉스도
1: 네,
0: 이달 말에 발표하나요, 실적을?
1: 네, 하이닉스도 이제 이번 달 말에 3분기 실적 나오는데요.
0: 예.
1: 영업이 컨센서스도 여기도 이제 77조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7%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0: 예,
1: 두 회사 합치면 이제 거의 190조를 버는 건데요. 근데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설 계속 부담이 되고 있어서 주가는
0: 예,
1: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오늘 아침에는 여기 상장하는데 주관사 결정했다는 뉴스도 나오는 걸 보니까
1: 네,
0: 상장하는 것 같은데.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이제 모회사도 상장하고 자회사도 상장하고 같은 나라 상장은 아닙니다만.
1: 네.
0: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이 계속 있긴 있어서.
1: 맞습니다.
0: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네, 요즘 계속 자사주를 열심히 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네, 자사주 매입은 끝났나 봐요, 이제.
1: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이제 목표했던 15조 원을 채워가지고 10월 6일부로 그저께부로 이제 자사주 매입이 종료가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간 이제 외국인이 8조 원 넘게 이제 털어낼 때 자사주 매입이 많이 받쳐왔는데 수급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도 그렇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봐도 업황 여전히 좋지만 이제 코스피의 투심 회복이 아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도 S&P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고
0: 예,
1: 또 미국채 금리도 조금 진정되고 유가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만 좀 회복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실적 말고도 삼전 주가 흔들 일들이 조금 있는데요. 또 옵션 만기일이 오늘이어서
0: 예,
1: 기관들이 이제 주식이랑 파생상품 묶어서 거래해뒀던 그런 물량들 장 마감 무렵에 좀 한 번에 정리되면서 대형주 출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 ETF 7종이 담고 있는 그 종목 비율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있어서 그 장 마감 가까운 시간에는 좀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큰 주식들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0: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을 설명할 때 재밌는 설명 중에 하나가 주인과 개가 서로 네, 산책을 나가놓으면
1: 네,
0: 개가 항상 주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막 자기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앞으로 막 달려갔다가 또
1: 네,
0: 한참 뒤 또 다시 되려 돌아오기도 하고 가자는데 또 안 가고 혼자 놀다가 또 열심히 따라오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주인이 그 이른바 펀더멘털이라면 주가는 산책 나간 강아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즘
1: 네,
0: 봐서는 걔 어디 간 거야? 눈에 안 보여. 집을 나간 건가 싶을
1: 그럴까요?
0: 만큼 실적 잘 나왔다는 이야기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 네,
0: 이건 아는 거고 도대체 주가는
1: 맞습니다,
0: 왜 이런 건데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실 때가 아닌가.
1: 네.
0: 오겠죠? 지가 어디 가겠어요?
1: 와야죠.
0: 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소식이 있었는데
1: 네,
0: 네.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성공해야 우리 기술로 이제 쏘아 올릴 수 있는 거고.
1: 맞습니다.
0: 예.
1: 네, 어제 낮에 이제 누리호가 위성 15기 싣고 날아올랐고요. 역대
0: 예,
1: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주인공은 군집 위성 5기인데요. 이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 작은 위성 여러 대를 띄워서 팀으로 움직이게 해서 더 이제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만 간다면 한반도를 지나가서 다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다섯 대가 줄지어서 가면은 이제 같은 곳을 훨씬 자주 볼 수 있어서 이런 군집 위성 같은 경우는 안보나 재난 감시에 많이 쓰입니다.
0: 위성 팀을 쏘아 올렸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누리호는 이제 첫 발사만 실패했고 지금 네 번 연달아 성공을 해서요. 이제 앞으로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로켓으로 한 발짝 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내년 하반기에도 6차 발사, 내후년에는 또 7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0: 계속 성공을 이게 해야 이걸
1: 네,
0: 해야 우리도 이제 돈 받고 위성 쏴주는 위성 택배 사업을 네. 일론 머스크 회사처럼 할 수 있는.
1: 네, 그렇습니다.
0: 뭐 그래서 연습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1: 이게 맞습니다.
0: 뭐 성공률이 90%가 넘어야 이제 보험회사도 보험도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도 돈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네네.
0: 다섯 번 쐈는데 지금까지 이제 네 번째 성공한 거예요? 그런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리호는 성공률은 80%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이제 2032년까지 매번 한 번 이상씩 이거를 쏘아 올려서 예. 이 숫자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좀 또 이렇게 만약에 위성 쏘는 사업을 하려면은 뭐 성공률도 그렇지만 가격도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한 번 쏘는데 1,2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 절반으로 좀 내려와야 예. 민간도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처럼 뭐 재사용 로켓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또 내후년에는 500m까지 높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앉는 그런 재사용 기술을 한번 시험해 본다라고 하고 있고요.
0: 아, 500m?
1: 네네.
0: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재사용도 하는데
1: 일단 처음 첫 걸음이니까 시작하게 되고
0: 예.
1: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또 누리호가 계속 또 이제 2029년 달궤도 통신 위성도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0: 그러네.
1: 나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참 우리나라는 뭐 하나라도 외국이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으면 잠이 집단적으로 안 오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아쉽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1: 우리도 해야
0: 진짜 된다. 다양한 산업을. 자, 하수정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이야기인데
2: 네.
0: 이게 아파트 관리비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그달 무슨 아파트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니라 계속 적금처럼 쌓아두다가 아파트에 큰 공사할 때 한꺼번에 쓰는 그런 돈인데 당장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여기 막 손대고 막 그러는 모양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꽤 있다고요.
2: 네. 매달 날라오는 관리비 명세서 내역을 자세히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제 장충금이라고 다들 부르는데요.
0: 예.
2: 그러니까 아파트가 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매달 십시일반으로 적립해 두는 일종의 목적성 저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교체하거나 외벽 도색, 뭐 낡은 배관 공사 뭐 이럴 때 씁니다. 근데 이 돈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0: 예.
2: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K 아파트라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 이제 K 아파트의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0: 예.
2: 거기에 집계된 장기 수선 충당금만 해도 1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0: 쌓여 있는 게.
2: 쌓여 있는 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 보고된 국토부 실태 감사 결과를 봤더니 장충금 관련 적발된 위반 건수가 5년간 3,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다양한 잡음들이 있다.
2: 네.
0: 뭐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이른바 장충금, 장기수선
2: 네.
0: 충당금.
2: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적발된 게 이제 목적 외 사용 이건데 뭐 한 800건이 넘게, 그러니까 네 건 중 한 건꼴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수리비로 써야 될 돈을 다른 경비로 끌어다 쓴 겁니다.
0: 그러니까 단기수선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얼른 걷어서 써야 되는 건데.
2: 그러니까 다른 경비로, 그러니까 뭐 노후시설 고치라고 모아둔 거를 당장 뭐 운영비 부족하다면서 그냥 임의로 빼다 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0: 예.
2: 근데 막상 대규모 공사가 필요할 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주민들한테 갑자기 일시불로 더 내라라고 요구하면서 뭐 단지 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적립금을 제대로 쌓지 않았거나
0: 예.
2: 아니면 허위로 회계 처리하거나 아니면 횡령, 유용 뭐 이런 건들도 적발이 됐습니다.
0: 횡령.
2: 네, 그러니까 장충금 관련해서 최근 가장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광주 관상구의 그 1,5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0: 예.
2: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20년 넘게 격리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관리비하고 장충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는데 무려 4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격리 마음대로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이거는 440억 원을 갖고 간 게 아니라 10억
2: 넣었다
0: 뺐다가 8억 넣었다가
2: 뺐다.
0: 뭐 네. 다시 2억 더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한 거를 다 더한 거다 이거죠.
2: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격리 직원이 근데 갑자기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원이 은행에 이제 업무 때문에 가봤더니 장충금 잔액이 0원
0: 없다.
2: 네. 빵원이었다는 거예요.
0: 결국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없은 겁니까?
2: 그러니까 뭐 지금 기소된 것만 보면 횡령금이 12억 원 정도로
0: 정도.
2: 이제 추정이 되는데 경찰이 지금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꼭 발표할 때 이걸 440억 원이라고 튀겨서 발표하더라고요. 항상. 100, 네. 100원짜리 고스톱을 했는데 밤새도록 하면 오간 돈이 꽤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넘게.
2: 네. 그런 점은
0: 뭐
2: 있죠.
0: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건지.
2: 네, 근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예. 지금 정확히 횡령 금액이 추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넣다 뺐다 한 거를 전체를 더해서
0: 그렇다고 넣다 뺐다고 다 더하면 안 되죠. 그걸.
2: 근데 예. 이 아파트가 이제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매년 외부 공인 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감사 보고서가 범행이 드러나기 직전 연도까지 적정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이것도 이제 감사 보고서를 회계법인이 작성하는데 네. 회계법인한테 돈을 충분히 줘야 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만 이건 또 돈 부담된다고 또 싸게 해주는 법인들한테 시키고 그랬겠죠?
2: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의 감사를 맡은 회계사가 이제 10년 동안 3명이 반복적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대요. 예. 아파트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적정 의견을 준 거 아니냐, 부실 감사다라는
0: 감사 나올 때마다 빼서 썼던 돈 다시 넣었다가 또 빼고 그랬던 모양이네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돈 다 더하면 400억이죠.
2: 맞아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아파트 회계감사 시장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회계감사가 의무화된 게 2015년이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아파트 관리비나 장충금 관리가 뭐 주먹구구였고 예. 횡령 공사 용역비리 뭐 이런 게 반영해서 이제 정부가 도입했는데 근데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 감사비를 내면은 관리비가 오른다라면서 감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꽤 있었고요. 예. 특히나 그 아파트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장 이런 사람일수록 회계 장부를 남한테 감사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0: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2: 감사 맡아야 되니까.
0: 아니, 그래서 받아야 되니까 받는 거지.
2: 그래서 아무튼 외부 감사 도입이 초창기부터 쭉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300가구 이상이라도 예.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파트 회계 감사 제도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0: 항상 혹시 이거 누가 잘 관리하고 있나 누가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항상 네. 의심이 가는 걸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여지없이 문제가 있군요 여기도.
2: 네 맞습니다.
0: 외부 감사 받는데 얼마라도나 좀 가능하면 의무화하자 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아까 십몇억 원 격리 직원이 그 횡령한 여기도 외부 감사 받았는데도 이렇다면서요.
2: 네 맞아요.
0: 그러니 뭐 외부 감사를 받는 게 솔루션도 아니고 그냥 어떡하죠?
2: 근데 이제 외부 감사를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예, 투명화되지 하기야.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실 이제 공인회계사회에서 아파트 한 곳당 한 500만 원 정도 500세대 기준 적정 감사 보수가 한 500만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근데 실제로는 지금 아파트에서는 감사비를 많이 줄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감을 따내려는 회계사들은 덤핑 수주, 저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실제 감사 보수가 지금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 그리고 1000세대 돼도 한 250만 원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예상보다는 3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이 아무래도 저가 수주 하면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회계사들이 뭐 영수증하고 뭐 장부 꼼꼼히 대조해서 시간 많이 투입해가지고 감사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부실 감사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됐다. 이런 예. 지적이 있고요. 게다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갑이고 회계사가 을의 관계다 보니까 이제 원리 원칙대로 결산 오류를 지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회계 감사 받는 아파트들 거의 다 감사를 통과해요. 그래서 K아파트 감사 결과를 공개한 16,000개 단지 가운데 예. 99%가 적정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1%도 안 됩니다.
0: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건데 이것도 관리 안 되면 이제 이러다가 여론 뜨거워지면 이제 아파트 감독원 이런 것도 이제 생기는 거죠. 금융감독원처럼.
2: 네. 아파트 감독원. 네.
0: 생각해 보면 금융감독원도 굳이 왜 나라가 감독해야 돼? 주주가 감시하고 소비자가 감시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금감원이 있는 거고.
2: 네.
0: 부동산 감독원도 생겼잖아요. 아파트 감독원도 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는 있을 수 있겠죠. 이거 그럼 장충금 안 거두면 안 되나? 뭐 그냥 그때 필요할 때 그냥 좀 각자 돈 내면 되지 깔끔하게. 그럼 관리할 돈도 없어야 관리 직원이 횡령하는 일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하나 좀 큰 고장 나서 얼른 고쳐야 되는데 주민들 이 뭐 500만 원씩 내세요 그러면 그 돈 없어서 저희는 그렇죠. 못 내요 그러면
2: 네.
0: 이제 물은 새는데 고치지는 못하는 일이 네. 계속 벌어지니까
2: 네.
0: 안 거둘 수도 없고. 박문수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이 이게 그 현실적인 가격은 사실은 아니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휘발유 2,000원 넘는 게 당연한데 한 1,800원 수준으로 묶고 있는데 일본도 똑같이 이 주유소

0: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도 휘발유 가격만큼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뛰지 않도록 정부가 상승분을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일본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가격은 전국 평균 리터당 170엔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440원인데요.
1: 예.
0: 휘발유 가격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비와 물류비를 통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민감한 가격입니다.
1: 그렇겠죠.
0: 특히 일본은 원유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 충격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우리도 똑같고.
0: 예예.
1: 그러면 170엔이 이제 일본 정부가 이거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목표인데 만약에 일본 정부가 손 놓고 그냥 있었으면 어느 정도로 올랐던 거를 이 정도 낮췄다는 걸까요?
0: 최근 기준으로 하면 한 42엔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예. 210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리터당 210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됐을 거다. 예. 그러니까 리터당 한 400원 정도를 일본 정부가 낮춰준 거네요.
0: 예. 350원 정도를 낮춰준 겁니다.
1: 근데 이거 하느라고 투입된 재정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0: 지금 토탈해서 투입된 돈이 1조 2천억 엔이고 예. 2천억 엔이고 우리 돈으로 치면 10조 좀 넘습니다.
1: 그렇게 알겠습니다. 10조 원 정도 투입이 됐고 한 가격은 한 리터당 한 400원 정도 낮아졌다. 예.
0: 그러니까 2022년 처음 유가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누적한 지원액은 9조 엔, 우리 돈으로는 7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겁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당장 뭐 소비자 가격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긴 한데 이렇게 주유소 가격을 옛날 전쟁 없었던 시절로 계속 유지하면 소비자들도 그냥 별 개념 없이 감각 없이 쓸 거고 그럼 수요가 줄지 않고 그러면 계속 이제 뭔가 좀 비싸져야 수요도 줄어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0: 그래야 뭐 휘발유차 몰던 사람들이 전기차가 몰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의 기본 원리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이제 계속 나오는 예. 겁니다. 기름을 아껴 써야 된다는 가격 신호가 약해진다는 거죠. 원래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운전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연비가 좋은 차나 뭐 전기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야 되잖아요.
1: 예.
0: 하지만 이제 정부가 나라 돈으로 가격을 딱 묶어두니까 일본의 소비자들은 세계적인 고유가 위기나 뭐 에너지 수급 사정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길어질 경우 에너지 절약이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힘도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1: 그게
0: 나옵니다.
1: 이제 일본의 논란인 거죠?
0: 맞습니다.
1: 10조 원 정도 한 해 예산으로 투입하는데 이게 과연 계속 투입해야 되는 돈 맞냐 이런 논란. 근데 이게 눈길을 끄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똑같이 정부가 사실상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방식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르다던데 어떻게 달라요?
0: 재정을 투입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 일본은 이제 정유사에 보조금을 줘서 소매가를 우회적으로 늘려주는 그러니까 낮춰주는 이른바 재정 지원형 완충 모델이라고 한다면
1: 예.
0: 한국은 지난 3월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자체의 상한선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입니다.
1: 일본은 예. 정유사들한테 예. 주유소에서 팔리는 가격이 170엔 넘지 않도록 알아서들 잘하시고 그 대신 그 잘하시면 저희가 재정으로 정유사한테 보조금 바로 주겠습니다. 인 거고.
0: 예.
1: 우리나라는 주유소 가격을 이 정도 이상으로 올리지 말게 하세요. 주유소 공급가를.
0: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딱 박아둔 겁니다. 이 밑으로만 공급해라.
1: 비슷하네요.
0: 예, 비슷한데 네. 한 가지 더는 우리는 사후에 이걸 연말에 이제 회계정산 끝나고 나와서 정유사한테 보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1: 딱 그것 때문에 정유사가 손해본 것만 주고.
0: 네, 맞습니다.
1: 일본 정부는
0: 딱 저 뭐 넘어가는 것
1: 뭐 비슷하겠네요. 그런데 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이면 우리나라는 예산 얼마나 쓰고 있대요?
0: 지금 올해 1, 2, 3분기 해서 1조 4천억 올해 추경 예산에서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4조 2천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1: 예.
0: 올해 4분기에 발생할 손실을 이제 내년 예산에 1조 4,500억 원 정도를 반영해 놨습니다.
1: 그러면 4조 원 예산 다 쓰고 나서도 1조 5천억 정도 더 쓴다.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주유소 가격 낮추는 그 정도는 비슷한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내버려 뒀으면 한 350원 정도 더 올라갔을 거라고 하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가격을 떨군 건데 일본은 10조 원 투입했고 우리는 대략 한 5조 원 투입했는데 통계 보니까 일본이 휘발유 소비량이 한 3배 정도 많더군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책의 효율은 일본이 조금 더 잘한 거기는 하네요. 그죠? 우리처럼 낮추려면 15조 썼어야 되는데 일본이.
0: 맞습니다.
1: 대충 거친 계산으로 맞습니다. 하면.

0: 일본 정유사들이 더 고통을 더 감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둘 다 비교해보면.
1: 그렇게도 보입니다.
0: 한국처럼만 보조금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1: 다만 한국 정유사들도 이 사후에 정산하는 것 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지면 자칫 어린 사람, 아랫사람, 약한 사람한테 갑의 권력을 부리는 위험성이 있죠. 이 습성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 동창회 같이 어릴 적 친구 모임에 꼭 나가라. 거기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야자로 통하니까요. 둘째, 스스로를 초보자로 만드는 활동을 하라. 즉, 동호회나 뭔가를 배우는 모임에 가입하는 건데요. 거기선 직업, 나이, 재산에 관계없이 잘하는 사람이 왕. 이제 막 시작하는 난 조용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4: 문이 열립니다.
5: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6: 예.
5: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3: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6: 아, 예. 안녕하세요.
3: 아, 몇 층 가세요?
6: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3: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6: 예.
3: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재학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6가지 기전과 영양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195조 원,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6.6%, 영업이익은 782.5% 늘어난 것으로 영업이익은 한 개 분기만으로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의 2.5배에 달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국채 금리 급등 부담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66% 하락한 51,179.87에 거래를 마쳤고 전날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2% 내린 7,801.77과 27,538.69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비축유 방출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38% 내린 배럴당 100.2억 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3% 하락한 배럴당 88.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 연수 OPT에 참여하려는 F1 비자 학생 비자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 우리 돈 약 9,380만 원을 부과하고 이후 추가 신청 때는 3만 달러, 약 4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이자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3.6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9: MBC 라디오 고체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